0: 그렇죠. 그래서 천문 관측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말씀하셨던 그 칠레 아타카마 사막 해발 5,000m에 있는 이곳에 최근에 수년간 우주를 관찰한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
1: 네.
0: 영어 약자로는 ACT가 네.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했다고 해서 오늘은 이 망원경이 알아낸 연구 성과를 한번 먼지님과 파헤쳐볼까 합니다. 아타카마는 지명이고
1: 네.
0: 우주 망원경이 아니라 우주론 망원경이에요?
1: 코스몰로지 해서 C가 들어가 있죠.
0: 특이하네요.
1: 이게 이제 우주에 올라갔다면 우주 망원경이었을 텐데
0: 아,
1: 허블처럼 네. 허블도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에서 뒤에 ST가 붙잖아요. 네. 근데 이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 ACT는 우주 대경 복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빅뱅 직후 아주 뜨겁게 뭉쳐있던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골고루 우주의 열기가 식어 있는데 그 팽창하면서 우주 전역에 퍼져 있는 미미한 열기의 흔적을 찍는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래서 빅뱅 직후에 퍼지는 열기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1: 맞아요.
0: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1: 그러니까
0: 네.
1: 이게 약간 그 우주에선 항상 네. 거리가 곧 시간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아주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아주 먼 우주를 보면
0: 네.
1: 뭐 가까운 우주에서는 100년 전의 우주를 보는 거고 더 먼 우주를 보면 1억 년 전의 우주를 보는 거고 진짜 극한까지 다다르면 네. 빅뱅 직후 한 130억 년 전까지의 우주를 볼 수 있겠죠.
0: 그렇죠.
1: 그러면 네. 그 빅뱅 직후에 얼마나 우주가 뜨겁게 뭉쳐 있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만큼 오래된 빛을 이제 거슬러 봐야 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빛이 우리한테 날아오는 그 사이에 우주가 이미 벌써 팽창해 버렸잖아요.
0: 네, 그렇죠.
1: 그러면 태초에는 아주 뜨거웠겠지만 출발할 때는 뜨거운 빛이었지만 지난 130억 년 동안 쭉 날아오면서 우주가 팽창하는 것과 함께 그 온도 자체가 낮아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차갑게 식어 있는 아주 미미한 노이즈 수준의 빛으로 우리한테 날아오지만
0: 아, 예.
1: 그것이 이쪽에서만 날아오는 게 아니라
0: 네.
1: 여기서도 날아오고 위에서도 날아오고 오른쪽에서도 날아오고 온갖 모든 방향이 우주에서 고르게 날아오고 있으니까
0: 예.
1: 아 이거는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머금고 있던 열기였구나
0: 네.
1: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0: 그게 우주 배경 복사.
1: 맞습니다.
0: 천문학의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은 들을 때마다 재밌는데
1: 네.
0: 그걸 또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또 들으면 또 재밌습니다.
1: 아,
0: 예, 우주 배경 네. 복사를
1: 언제든
0: 다시 복습하게 됐는데
1: 언제든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이 그럼 우주 배경 복사와 관련한 뭔가를 밝혀낸 건가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970년대 때부터 그때 이제 펜지아스와 윌슨이라고 하는 두 천문학자 물리학자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커다란 소라껍데기 모양의 전파 안테나를 가지고 처음으로 우주 전역의 어디를 보면 어디를 보던 상관없이 뭔가 일정한 온도의 배경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거를 그때 알아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관측 수준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1: 정말 하늘 전역이 매끈매끈하게
0: 네.
1: 정말 깨끗하게 모두 같은 온도로 퍼져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0: 예.
1: 그리고 오히려 그게 빅뱅 우주론의 명확한 증거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어떻게 완벽할 정도로 온도가 균일하게 퍼져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태초부터 온도가 완벽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된다.
0: 네.
1: 그러면 아마도 우주가 처음에 하나로 뭉쳐 있다가
0: 네.
1: 그 우주가 비대하게 커지면서 골고루 고르게 식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빅뱅 우주론을 완성하는
0: 네.
1: 거의 스모킹건으로 이제 작동을 한 거죠.
0: 네.
1: 근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우주가 매끈매끈한 건 좋은데
0: 네네.
1: 너무 지나치게 매끈매끈하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주 배경 복사에 퍼져 있는 그 온도가 뭘 대변하는 거냐면
0: 네네.
1: 어디 어디에 초기 우주의 물질이 더 뭉쳐 있었느냐 물질이 덜 뭉쳐 있었느냐 이런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0: 그렇죠.
1: 예. 이제 물질이 너무 많이 뭉쳐 있으면 그 물질 덩어리를 빛이 통과하다가 그만큼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0: 네.
1: 사실은 우주 배경 복사가 완벽할 정도로 매끈매끈하다는 건 태초부터 여기나 저기나 우주가 어디 할 것 없이 다 같은 밀도로 물질이 퍼져 있었다라는
0: 그렇죠.
1: 뜻이 되는 거예요.
0: 예, 예.
1: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0: 왜 문제가 돼요?
1: 왜냐하면 예. 만약에 우주가 정말 예. 우주 전역이
0: 예.
1: 초기 입자들의 밀도가 완벽할 정도로 다 고른 분포를 갖고 있었다.
0: 네.
1: 일정한 밀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든 저기든 중력이 다 똑같았을 거예요.
0: 중력이.
1: 네. 그러니까 오른쪽도 밀도가 똑같고 왼쪽도 밀도가 똑같고 어디든 다 밀도가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느 하나 네. 중력이 조금이라도 더 강해서 네. 물질을 빼앗아오고 물질을 더 모으고 반죽되고 덩치를 키우고 할 수 있는 씨앗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을 만들 때도 네. 응결핵이라는 걸 만들어야 그게 주변에 수증기를 모아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하거든요.
0: 네.
1: 마찬가지로 이 우주 공간 안에서 네. 어떤 더 큰 은하나 우주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네. 응결핵 같은 게 아예 없게 되는 거예요.
0: 아...
1: 그러면 우주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네. 그냥 계속 같은 아무것도 없는 네. 그냥 입자들의 스프어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초기 우주에 조금이나마 밀도가 좀 더 강한 지역, 약한 지역 같은 아주 작은 밀도의 불균일이 있었다면
0: 네.
1: 그러면 밀도가 조금이나마 강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물질이 더 모여들면서 네. 덩치를 키우고 그게 응결핵이 되고 네. 거기서 우주 거대 구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자라나고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 발견하고 나서 네. 많은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아 근데 이렇게까지 매끈한 건 좀 과한데 그래도 혹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안에 숨어있는 작은 스케일의 네. 어떤 밀도의 차이, 온도의 차이 같은 거를 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0: 일종의 우주 배경 복사 지도 같은 걸 만들려고 했겠네요.
1: 맞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상에서 관측해서는 부족하다.
0: 네.
1: 그래서 우주에 올라가자. 라고 해서 처음에 뭐 코비, 그다음에 W맵 그리고 가장 최근에 플랑크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까지 올라가서
0: 네.
1: 조금씩 더 선명하게 우주 배경 복사의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0: 아 그렇구나.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는데 사실 이번 ACT 아까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 핵심 성과가 바로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의 정밀 지도를 완성한 거라고 합니다. 플랑크보다 그럼 더 정밀하게?
1: 네, 맞습니다.
0: 그게 이제 성과라고 하는데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난제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난제를 차례차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동안 우주가 좀 평평한 종이 모양인지
1: 네.
0: 아니면 좀 구 모양으로 닫혀 있는지에 대한 오랜 난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그거에 대한 좀 힌트가 이번에 나왔다고.
1: 일단 이 우주 시공간의 곡률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0: 네.
1: 우주의 모양과 우주의 곡률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0: 우주의 모양과 곡률은 네. 이제 굽어진 정도일 텐데
1: 네네.
0: 모양과 달라요 그게?
1: 그러니까 네. 모양은 네. 우리가 공 모양일 수도 있고 우주가 네. 도넛 모양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모양의 우주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0: 네.
1: 곡률, 우주의 곡률은 딱 세 가지만 가능해요.
0: 어떻게요?
1: 우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탄하거나
0: 네.
1: 혹은 우주가 닫혀 있거나
0: 네.
1: 우주가 열려 있거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D 평면을 가지고 한번 곡률을 이야기를 해보면
0: 네.
1: 평탄한 평면은
0: 네.
1: 정말 무한하게 그냥 쫙 뻗어있는 납작한 종이 같은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0: 예.
1: 반면에 닫혀있는 평면은
0: 네.
1: 공 껍질 생각하시면 돼요.
0: 공의 껍질?
1: 네.
0: 네.
1: 공 껍질.
0: 네.
1: 그래서 가다 보면 다시 닫혀버리죠.
0: 닫혀요.
1: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공간의 곡률이라는 거를 어떻게 잴 수 있냐면
0: 네.
1: 그 무대 위에다가 나란하게 평행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0: 평행선을 그려요?
1: 네. 네. 그러면 만약에 납작하게 납작한 종이처럼
0: 네.
1: 평탄한 시공간이 있다고 하면
0: 네.
1: 우리가 쭉 평행선을 그렸을 때
0: 네.
1: 계속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0: 네.
1: 절대
0: 안 만나겠죠.
1: 만나지도 않고
0: 네. 네.
1: 벌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0: 그렇겠죠.
1: 계속 끝없이 이어지겠죠.
0: 네.
1: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공 껍질처럼 닫혀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러면 평행선을 그렸을 때
0: 네.
1: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0: 그렇겠죠.
1: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지구본 위에도
0: 네.
1: 그 경도선 쭉 여러 개 그려보면 결국에 극지방에서 만나잖아요.
0: 아, 고올림에다.
1: 네.
0: 예.
1: 그런 느낌이라고
0: 예.
1: 보시면 돼요.
0: 예.
1: 반대로 열려있는 그 시공간은 평면 세계에서는 보통 뭐라고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약간 말 안장처럼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휘어진 세계면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0: 평행선이
1: 점점 벌어지겠죠.
0: 점점 벌어지는?
1: 네.
0: 아,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열려있다, 시공간이 열려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사실 우주 시공간의 곡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우주의 각 지점, 포인트와 포인트마다
0: 네.
1: 그 주변 지엽적인 시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주의 전체 모양이 공모양인지 도넛 모양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0: 다른 거다. 근데 공유를 아는 게 뭐 네. 공유의 긴장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우주론 연구에서 왜 중요한 거예요?
1: 이게 결국에 네. 우주의 공유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네. 우주를 팽창시키려고 하는 에너지 대비 우주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또 채워져 있는지 네. 이런 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시 공간의 공유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 네. 평탄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우주가 어떤 식으로 더 진화해 나갈지 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팽창할지 네. 아니면 다시 뭐 수축할지 이런 다양한 우주의 어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여단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0: 우주 배경 복사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1: 맞아요.
0: 어떻게 관련이
1: 이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주가 정말 시공간 자체가 평탄한지 휘어져 있는지 어쩐지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에다가 네. 평행선을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오랫동안 가장 긴 거리를 날아온 평행선을 쓰면 좋아요.
0: 우주 배경 복사.
1: 네. 그래서 네네네. 빗줄기는 항상 곧게 날아가거든요. 단지 빛의 경로가 휘어지는 건 네. 빛 자체가 드리프트를 했기 때문에 휘어지는 게 아니라 네. 빛이 날아가는 시공간 무대 자체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휘어진 무대 위를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빛의 경로가 휘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네. 이 빛을 잘 활용하면 네. 우리가 우주를 가로질러서 끝없이 날아가는 평행선을 빛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0: 제일 긴 평행선 그릴 수 있는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예. 특히나 그중에서 제일 오래된 빛. 우주 배경 복사를 활용하면 그렇죠. 그러면 우주 시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빛은 공간이 휘어졌을 때만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그려보니까 네. 온도가 살짝 낮고 온도가 살짝 뜨겁고 하는 그런 파랗고 빨간 얼룩들이 있잖아요. 미미한 온도의 요동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얼룩의 사이즈가 만약에 우주가 평평하다면 네. 빛이 끝없이 날아나게 일정하게 날아올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항상 그냥 원래 보였어야 할 원래 크기로 보이게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반면에 닫혀있거나 열려있다고 하면 빛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 때 이렇게 휘어져서 날아오거나 네. 할 테니까 네. 우리는 그 빛을 거꾸로 외삽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얼룩의 사이즈가 더 커져 보일 수도 있고요. 예. 얼룩의 사이즈가 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0: 그럼 지금까지의 어떤 일종의 결론은 어떤 상태였고 네. AST가 이번에 뭔가를 관측했을 때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 사실 네. 플랑크가 올라가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앞서서 코비랑 더블루맵 정도가 올라갔을 때만 해도 우주는 거의 완벽하리만큼 평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평탄한 우주의 이제 에너지 밀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뭐 70%가 암흑 에너지고 나머지 20%가 암흑 물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근데 플랑크가 올라가서 이전보다 더 선명한 눈으로 이제 우주의 배경 복사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네네. 조금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끝없이 먼 그 우주 끝자락에 날아온 배경 복사의 빛을 가지고 우주의 시공간의 공유를 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네. 우주 공간이 텅 비어 있진 않아요.
0: 그럼요.
1: 우리가 보는 배경 복사 빛이 네. 그 머나먼 거리 우주 끝에서 네. 우리에게까지 날아올 때까지 네.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고 원래대로 날아오긴 어렵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네. 크고 작은 은하단, 은하 같은 걸 다 거쳐서 지나오게
0: 그렇죠,
1: 되겠죠.
0: 그렇죠. 예.
1: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은하단, 은하들도 자기만의 영역에 자신의 중력만큼 네. 또 시공간을 크고 미세하게 네. 휘어놓고 있어요.
0: 네.
1: 그러면 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깨끗한 우주 배경 복사인데
0: 그렇지.
1: 지금 중간중간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빛이 미세하게 휘어지고 하는 효과들이 다 반영돼서 볼 수밖에 없다는
0: 왜곡이
1: 거예요.
0: 왜곡이 생기고
1: 맞아요.
0: 플랑크는 이전 것들보다 그걸 더 잘 잡아낸 거예요?
1: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네. 되게 재미있는 게 물론 네. 우주 배경, 그러니까 우주시 공간 자체의 곡률과 비교했을 때 우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은하단들에 의한 세세한 중력 렌즈 효과는 사실은 되게 작아요. 근데 이 중력 렌즈가 너무나 사방에서 한꺼번에 벌어지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평탄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네. 조금 우주가 닫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일부 네. 천문학자들은 이게 우주가 닫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주에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그 중력 렌즈를 일으키고 있는 은하단들이 좀 더 많아서
0: 그렇게.
1: 그래서 실제 우주 공간이 휜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배경 복사의 빛이 조금 안쪽으로 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그 플랑크의 커버처 어노멀리라고 불렀거든요. 렌징 어노멀리.
0: 렌즈 이상.
1: 네, 렌즈 이상이라고 불렀어요.
0: 네.
1: 근데 나중에 다시 ACT 이번에 우리가 아타카마 사막에 네. 설치한 망원경으로 다시 관측을 해보니까
0: 네.
1: 다행히도 네. 우주가 평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이게
0: 왜요?
1: 우리가 어떻게
0: 네.
1: 알 수 있냐면 네. 그 우주 배경 복사는 어쨌든 빛이다 보니까 네. 먼 거리를 날아올 때 빛이 진동하면서 날아와요.
0: 네.
1: 그래서 그 빛의 진동 방향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기법을 편광이라고 하는데
0: 아.
1: 빛은 위로도 진동하고 옆으로도 진동하는데
0: 네.
1: 그 빛의 진동 방향 자체가 중력 렌즈를 거치게 되면
0: 네.
1: 그 방향도 꼬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편광을 함께 관측을 하면 우리가 단순히 얼룩의 사이즈만으로 유추하기 어려웠던
0: 네.
1: 실제 그 중력 렌즈의 양이나 분포 같은 거를 좀 더 정교하게 알 수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실제 우주 공간에 중력 렌즈가 많은 게 맞나? 아니면 중력 렌즈가 많진 않고 실제 우주가 닫혀 있는 게 맞나?
0: 아.
1: 이거를 확인해 본 거예요.
0: 중력 렌즈가 줄 수 있는 효과를 좀 걷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1: 맞아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앞서 플랑크가 관측했던 조금 지저분해 보였던
0: 장애물들이 없어진 거죠?
1: 맞아요.
0: 예.
1: 그 닫혀 있는 우주인 것처럼 보였던 그 데이터에서 그 실제 중력 렌즈 효과만 한번 싹 걸러낸 거예요.
0: 아, 예.
1: 그랬더니 다시 우주가 평화롭게
0: 평평해졌다.
1: 평탄하게 된 거죠.
0: 네, 다시 평평한 쪽으로 갔습니다.
1: 네.
0: 우주 공률 논쟁에 대한 어떤 좀 그래도 중요한 힌트를 이번에 ACT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난제에 대한 힌트인데요. 현대 우주론의 가장 오랜 라이벌전이라고도 하는 암흑 물질과 수정 역학, 이 수정 역학을 몬드라고도 하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0: 그 대결에 있어서 또 강력한 판정승을 내렸다, ACT가. 이런
1: 네.
0: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대결이었으며 ACT가 뭘 밝혀냈는지 알려주시죠.
1: 예.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0: 필요합니다.
1: 네.
0: 예, 예, 예.
1: 그 암흑 물질이라는 게 우주에 왜 필요할까?
0: 아.
1: 간단하게 말하면
0: 네.
1: 우주가 보기보다 힘이 세 보이기 때문이에요.
0: 그렇죠.
1: 제가
0: 네.
1: 우주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0: 네.
1: 근데 우주가 되게 덩치도 작고 몸도 가늘고 되게 만만해 보였어요.
0: 네.
1: 근데 팔씨름을 했는데 네. 저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린 거예요.
0: 예, 겉으로 봐선 믿기지 않는 힘이 나왔다.
1: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가 그럼 어떻게 해서 보기보다 힘이 세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쩌면 우주의 보이지 않은 근육이 더 있었던 게 아닐까. 우주에서 중력을 만드는 더 많은 원천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0: 네.
1: 그래서 보기보다 더 힘이 세 보이는,
0: 네.
1: 보기보다 더 무거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을 내지 않고 빛의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투명한 물질을 우주에 가정을 하게 된 거예요.
0: 네.
1: 그게 이제 암흑 물질인 건데, 문제가 뭐냐면,
0: 네.
1: 이 암흑 물질이 뭔지를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0: 암흑 물질은 뭐, 빛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예, 뭐 아는 게 없다고
1: 아예 흔적이 안 나오니까.
0: 예.
1: 대체 천문학 자체가 빛을 보는 과학인데 빛이 안 나오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도무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이제 일부 지치고 지친 물리학자들이
0: 네.
1: 암흑 물질 개념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이거 애초에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닐까? 허상을 쫓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암흑 물질 같은 거를 가정하지 말고
0: 네.
1: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부족한 중력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0: 그 친구의 믿기지 않는 힘을 설명할 새로운 게 필요하다.
1: 맞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안 가설을 만든 거냐면 의외로
0: 네.
1: 중력이 아주 큰 스케일에서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은 되게 빠르게 약해지는데
0: 네.
1: 그것보다는 좀 덜 가파르게 중력이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가 전체적으로 좀 더 힘이 세 보였던 게 아닐까.
0: 아, 먼 우주에서 중력이 생각보다 덜 약해져서.
1: 맞습니다.
0: 그게 상대적으로 좀 세게 느껴졌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떠올려 보시면 중력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0: 네.
1: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해서.
0: 맞아요, 맞아요.
1: 거리가 두 배 멀어지면 힘은 네 배 약해지고, 세 배 멀어지면 아홉 배 약해지고,
0: 네.
1: 되게 빠르게 약해지는 힘이 란 말이에요.
0: 네네.
1: 근데 그 정도까지 가파르지 않게 좀 완만하게 중력이 약해지는 거였지 않았을까?
0: 예를 들어 뭐 거리의 제곱 대신에 뭐 거리의
1: 반비
0: 1.5승이라든지
1: 네. 뭐 1.5제곱, 1.2제곱의 반비라는 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0: 예.
1: 생각을 하는 거죠.
0: 네.
1: 그럼 단적으로 만약에 중력에 딱 1제곱의 반비라는 힘이었다라고 해버리면
0: 네.
1: 거리가 두 배 멀어지면 네 배 약해지는 게 아니라 두 배만 약해지는 거예요.
0: 그럼 비례해서.
1: 그렇죠. 예. 또 세 배 멀어지면 아홉 배까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세 배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먼 스케일에서 중력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더라가 되는 거죠.
0: 그럼 근데 지구에서의 뭔가 현상을 설명 못하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이 몬드, 그러니까 모디파이드 뉴턴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우리가 수정 뉴턴 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몬드에서 말하는 건 중력이 아주 아주 먼 스케일, 그러니까 애초에 중력 가속도 자체가 아주 작은 스케일, 그런 큰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중력 법칙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거의 우주 정도 되는 곳에서.
1: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서로서로 자기적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 약간 끼워 맞춘 느낌이라는 건가요?
1: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암흑물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몬드 당신들도 결국에 중력 법칙이 갑자기 특정한 스케일에서부터 다르게 작동한다라고 자기적으로 설정한 거 아니냐. 이게 더 엉터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몬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는 중력 법칙만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된다. 정체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물질 가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법칙을 바꾸는 게 더 말이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 그렇게 암흑물질파와 몬드파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타카마 맞나요?
1: 네네.
0: 아타카마 맞아요?
1: 네네.
0: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은 뭘 발견한 거예요?
1: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는 되게 많은 은하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하단을 또 지나갈 때 그 우주 배경 복사의 빛들이 또 여러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빛이 통과하는 은하단이 우리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빛이 당하는 효과도 그 속도가 반영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0: 그 삐요삐요 그거 아니에요?
1: 맞아요. 그렇죠? 도플러 효과랑
0: 자주 하시는 거.
1: 그 효과를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죠.
0: 구급차 사이렌은 똑같은 사이렌이지만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르게 오는 건가, 파장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다가오면 파장이 더 짧아지고 에너지가 더 높은 빛으로 변해버리고 우리를 향해서 멀어지면 파장이 더 길어지고 우리가 봤을 때 더 낮은 에너지의 빛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1: 그럼 그거를 보면 그 우주 배경 복사가 통과해온 그 우리 앞에 있는 은하단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은하단들 중에도 혼자 있는 애들 말고 서로 또 충돌하거나 서로서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은하단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커플 은하단들의 움직임을 재면 엄청나게 거대한 스케일에서 그 은하단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중력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재볼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에 분석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느냐, 거리의 1의 제곱에 반비례하느냐, 그 지수를 재본 거죠. 재보니까 거리에
0: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이 암흑물질파고, 거리의 1의 제곱은 몬드파죠.
1: 근데 재보니까 1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0: 몬드파 심으로
1: 거의 2 정도가 나왔습니다.
0: 거의 2가 나왔어요. 암흑물질을 방증하는 건가?
1: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이제 몬드 그만
0: 바이바이.
1: 바이바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0: 뭔디. 죄송합니다. 썬킴 씨 때문에 그래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 뭔디 이제 그만해라.
1: 뭔디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되게 유력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0: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도구나.
1: 그러니까 사실 저도 몬드가 되게 흥미로운 그 가설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들여다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몬드가 제일 잘 작동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은하가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은하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하 중심에서부터 은하 외곽까지 별들이 얼마나 빠르게 속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는지 그 속도 분포 곡선이 있거든요. 근데 암흑물질을 빼고 몬드만 가정해도 은하들의 회전 곡선은 되게 잘 설명돼요. 사실 몬드가 본격적으로 물리학자,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은하들의 회전을 너무나 깔끔하게
0: 설명하기 때문에.
1: 한 큐에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은하단 규모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 몬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구석구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몬드에 집착을 좀 버리지 못하는 물리학자들은 네. 계속 은하들의 회전을 연구하면서 혹은 짝을 이루고 있는 그 쌍성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를 비롯해서 네. 뭐 부딪히는 두 은하단에서의 암흑 물질의 분포라던가 이런 다양한 관측들을 보면 네. 암흑 물질이 그래도 좀 더 말을 잘 듣는 것 같긴 해요.
0: 몬드한테 약간 좀 치명타가 되긴 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죠?
1: 네.
0: 그 정도의 성과를 ACT가 이번에도 밝혀낸 거네요.
1: 네. 예.
0: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의 최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또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항해사이자 탐험가였던 마젤란은 남아메리카 남단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협을 찾아냈죠. 이게 현재 칠레 영토에 속해 있는 마젤란 해협입니다. 해협을 지나 태평양을 본 마젤란은 이쪽 바다는 매우 평온하구만 이렇게 생각하며 평화로운 바다라는 뜻의 파시픽 오션,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남반구 하늘의 대표적인 천체 중에도 마젤란 은하가 있죠. 이 마젤란 은하를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곳 역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일 테니 칠레는 바다 위의 마젤란과 하늘 위의 마젤란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마이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질병이나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죽음과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치료법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 분이십니다. 제가 이런 수많은 질병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한 후에 매일 하는 연습 하나가 있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문장들을 제가 좀 소개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건강 염려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배가 조금 아파도 위암인가? 심장이 조금만 빨리 뛰어도 심장병인가? 그리고 두통이 조금만 생겨도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건강 염려증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유독 많은 집안에서 살다 보니 얻게 된 마음의 질병이었습니다. 특히 제 아버지는 담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암 환자는 결국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는 극복하기 어려운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건강 염려증이 되었고요. 또 저는 14살 때 얻은 그레이브스병 그리고 각종 염증성 질환과 알레르기와 함께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건 갑상선 호르몬의 이상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많이 나았다가 또 재발하면 약물 치료하고 또 많이 나았다가 재발하면 돌보면서 이젠 내 몸의 질병과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사는 47세가 되었습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 중에는 안구가 돌출되어서 불편을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눈이 작아서 이 눈알이 돌출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심장이 무척 빨리 뜁니다. 그러면 저는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저 자신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지금 나는 불안한 게 아니라 심장이 빨리 뛸 뿐이야. 심장이 빨리 뛰면 내가 불안하다고 느낄 뿐이지 심장병은 아니야. 심장아 워워 가라앉아. 그리고 난 늘 불안한 사람이 아니야. 불안하다고 착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앓는 질병은 더위를 유난히 많이 느껴서 여름이 되면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체력도 급격히 떨어져서 누워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지난 여름도 누워서 책 읽고 글 써야 하는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쉴 줄 모르고 달리는 저에게 제 몸이 강제 휴가를 선물한다 생각하고 저는 그 시간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제 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못 쉬었는데 쉬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껴서 사용하고 오늘은 잘 쉴게. 그런데 내일은 일해야 돼. 내일은 좀 협조해줘. 이렇게 저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청소년기엔 제 병명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다, 저 아이는 게으르다, 불안이 심한 아이다, 늘 엎드려서 잔다, 하루 종일 수업 시간에 자는 걸로 반항하는 아이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저를 오해하셨습니다. 치료받아야 할 아이가 학교에서 늘 매맞고 벌서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제가 앓고 있는 이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완치는 힘들어도 근치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잘 살아가면 되는 질병입니다. 아주 착한 난치병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저는 아버지의 투병과 죽음을 경험하면서 온 가족이 겪었던 마음의 고통이 몸과 마음을 더 병들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몸의 질병과 친구하면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지요. 제가 이런 질병을 앓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신념으로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 상담가가 될 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는 상담치료를 할 때 질병을 앓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1순위로 만납니다.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질병을 잘 다스리며 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걸 저는 삶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6개월이라는 짧은 투명을 할 때 치료약도 없고 수술도 불가피할 때 우리 가족에게 다가온 천사 같은 사람들의 손길도 있었지만 수많은 민간요법 장사꾼들도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 유혹에 시달리면서 많은 빚을 지기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우리 가족에게 남은 빚이 얼만가 모여 앉아서 계산했던 슬픈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희 가족이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흔들렸던 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마음을 다잡아야 환자도 더 힘을 얻고 그리고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걸 저희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아버지와 하루를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생각은 그때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인 아버지는 고생하는 가족들에게 늘 너무 미안했고 또 아버지를 낫게 하지 못하는 가족들은 매일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제가 특히 더 마음을 쓰고 돌봄에 정성을 쏟는 대상이 이런 질환을 앓는 환자들, 환자 가족이 된 이유입니다. 특히 저는 희귀 질환을 앓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일에 더 마음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자녀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다라는 걸 알았을 때 부모가 겪는 정신적 어려움은 다른 환자들의 부모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요? 이 말을 하면서 통곡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부모가 담대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더 긍정적이고 에너지 있는 모습으로 환자를 대해야 환자의 치료 효과도 클 텐데 우리는 그 마음 관리를 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가 그 병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족들의 마음 근육이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관리가 필요하고 주변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난치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더 도움을 드리고자 전문가를 찾던 중에 저는 진짜 긍정 전문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의 8살 난 아들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본 아이 중에 가장 해맑은 웃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다니! 이런 웃음을 항상 보여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혈우병을 앓고 있다는 걸 누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건강하고 밝고 즐겁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비밀은 아이의 부모님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놀라운 긍정인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가 앓는 병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조심조심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면 수명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질병입니다. 감사하게도 약물 치료를 할 때 의료보험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는 주사를 잘 견딥니다. 감사하게도 아내가 주사를 직접 놓는 법을 배워서 응급 상황에 처하면 주사를 바로 놓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매일 더 조심하며 매일 더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어떤 심리학 서적에서도 읽은 적이 없고 어떤 전문가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진짜 살아있는 긍정 심리학자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의 비밀은 부모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저는 감사하게도라는 단어를 그날 그 대화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프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인생에 주어진 마라톤을 잘 완주해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질병이나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심리학의 스승 빅터 플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치료라는 치료법을 만든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끝끝내 살아남는 법을 찾아내고 죽음과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치료법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 분이십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 있다면 고통과 시련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이 제가 하는 심리치료, 의미치료입니다. 저는 극심한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 의미치료를 실시하는데요. 나를 살리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걸 발견해가는 치료법입니다. 타인의 마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런데 내 마음은 얼마든지 내가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고통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상황은 지금보다 나아지기 마련이라고. 그런데 저는 이 문장에 100%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모든 상황이 지금보다 그냥 나아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겪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낸 사람들을 만나면서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매일 긍정을 선택하고 매일 실천하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요건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아지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상황은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고 운명은 내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한다면 말이죠. 운명보다 강력한 것은 흔들림 없이 운명을 떠받치는 용기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을 선택하고 매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용기를 내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삶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묻고 이거밖에 주지 않느냐고 화내지 않습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삶이 나에게 어떤 기대가 있길래 나에게 이 큰 고통을 주는 걸까? 삶이 나에게 얼마나 기대하는 게 크면 내가 이 고통을 잘 견뎌내고 사람들 앞에서 희망의 증거가 되길 바라는 걸까? 그 삶이 주는 질문에 대답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3년째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그중 한 분이 어느 날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앓는 병은 저에겐 힘들지만 제 병으로 인해서 의학자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겠죠? 그럼 내 후배 환자들은 나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앓고 있는 이 힘든 고통, 이 질병도 의미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제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 고난과 시련은 내 인생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운명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다고 말입니다. 아무런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인생에서 얻는 깨달음과 또 고통을 겪고 고통에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의 깨달음을 들어보면 그 감동의 무게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과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놀라운 성장을 해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외상 후 성장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긍정을 실천하는 행복 패턴을 나의 뇌에 저장하는 연습을 매일 하면 우리가 그 용기를 내는데 좀 더 쉬워집니다. 당장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수많은 질병과 함께 친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후에 매일 하는 연습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연습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긍정의 문장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는 감사로 끝나면 더욱 좋습니다. 10문장 정도를 만들어서 매일 자기 전에 나의 목소리로 나의 뇌에 들려줍니다. 매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문장들을 제가 좀 소개해 볼까요? 매일 어제보다 더 건강하게 하루를 잘 살고 있어 감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매일 깨닫고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픔을 잘 견뎌내는 나의 삶이 타인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나누어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삶에 예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제가 저에게 말을 해줍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마치 제 삶이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미 이루었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둘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오늘은 이 긍정 문장으로 제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타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강연을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보던 아침 김경진입니다.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 처음으로 블랙 몸통을 가진 잠자리 한 마리를 봤습니다. 아침길에 사고로 막히는 남쪽 방향 조지 워싱턴 브리지 위에서 노란색 스쿨버스들이 어린이들을 싣고 오늘 데이캠프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로 잠자리 한 마리가 꿈처럼 지나갑니다. 어제 하루를 쉬고 그래서 우리도 한때 꿈꿨던 월드컵 축구 8강 경기들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눈앞에서 보였다가 사라진 아직은 이른 잠자리의 한 마리 머릿속에 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의가 거의 이제 오버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종전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일까? 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해 추가 공격을 다시 했습니다. 전면전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나토 정상회담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새로 받은 카타르의 선물 에어포스 원이 아닌 그 전에 타던 전용기였다는 소식에 이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이번 전쟁 초기에 살해된 전 이란 리더의 장례식과 함께 시큐리티 안보 안전을 생각한 결정이겠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침 시간으로 조지 워싱턴 브리지 남쪽 방향 차선 두 개가 막혀 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이 포트 어포리티 견인 트럭에 달려 어디론가 향하려고 합니다. 다시 나타난 잠자리 한 마리가 저만치 앞서갑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라디오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라디오를 차 안에서만 듣는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새롭게 단장된 K라디오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오시면 맨 오른쪽 상단에 On Air 두 단어를 눌러서 거기서 필요하신 대로 또 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는 앱으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요. 차에서 내려서도 스마트폰에 또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에 유튜브로 다양하게 우리 방송을 계속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보니까 화씨로 84도까지 올라가니까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아침길에 바람이 지금 온도도 맞고 부는 그 속도도 맞고요. 너무나 기분 좋은 아침 산책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뉴욕과 그 일대 오늘 오후 2시부터 번쩍번쩍 또 비구름의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는 밤 10시까지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오후 지금 월드컵 첫 경기가 보스턴에서 있을 예정인데 보스턴 날씨를 한번 볼까요? 보스턴은 희한하게 맑은 비가 전혀 보이지 않는 미리 약속을 한 것 같나요? 그렇다면 조금 남쪽 뉴욕보다 남쪽인 버지니아 페어팩스는 어떨까? 네, 2시부터 역시 비가 시작돼서 조금 일찍 8시 전에 비가 그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뉴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예보대로라면 그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조지 워싱턴 브릿지 교통사고 난 그 현장이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남쪽으로 그러니까 뉴욕에서 뉴저지로 건너오는데 오늘은 세상의 모든 아침을 뉴저지 포트리 스튜디오에서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차선이 두 개나 막혀 있더라고요. 네, 아침길에 조금 달릴 수 있어서 아마 욕심을 부리다가 부딪힌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 포트 어토리티 양만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할 다리나 이런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바로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포트 어토리티에서 달려오는 거죠. 나중에 본 잠자리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월드컵 지금 8강전 첫 경기가 제가 오후 3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오후 4시로 정정을 합니다. 오후 4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보스턴에서 모로코와 프랑스 간의 경기가 있습니다. 모로코 선수들이나 프랑스 선수들이나 프랑스의 지금 대표팀 선수들 대부분이 그전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부모들이 이제는 이 식민지도 없는 그런 때가 됐지만 여전히 힘의 그 불균형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프랑스에 이주해서 파리 북부에 이 이민자들이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축구공 하나로 꿈을 키웠던 그 어린 마음들이 성장해서 오늘 날에 음바페 선수를 비롯해서 프랑스 대표팀으로 그렇게 뛰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와 모로코 이 두 팀 간의 경기를 바라볼 때 역사 속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역사 속에 또 이런 사실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시에 보스턴에서 모로코 프랑스와 모로코의 경기가 있습니다. 내일은 스페인과 벨기에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제가 참 좀 뒤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벨기에 우리가 사실은 이 32강 진출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벨기에하고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벨기에를 혹시 기적적으로 아니죠 가능하죠 이겼으면 또 거기서 16강전을 하고 그 다음 경기 이기면 이렇게 LA에 가서 8강전을 하게 된다. 뭐 일정표까지 다 제가 외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8강 진출도 가능하다. 우리 대진표가 참 좋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 벨기에 팀을 봅니다. 아무튼 벨기에가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상대는 스페인으로 여기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3시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노르웨이와 잉글랜드가 오후 5시 마이애미에서 있고 아르헨티나가 스위스와 8강전 경기를 갔습니다. 여기는 캔자스 시티인데 밤 9시네요. 그러면 스위스 시간으로는 미국이 캔자스에 9시면 거기는 7시간 빠른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밤중에 그러니까 새벽에 스위스에서는 열심히 또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8강전 경기를 응원을 하겠네요. 잠을 못 자도 행복한 그런 8강전 진출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8강전을 예상하고 분석하고 뭐 이런 게 아마 월드컵 축구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 절정이 아닐까. 경기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하루에도 몇 경기를 이렇게 많아 또 일터에서 틀어놓기도 한 것 같아요. 배경음으로. 어제 하루 월드컵 축구가 없이 그렇게 지낸 뭐라고 해야 되죠? 금단의 현상을 또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에미상 후보 나오미네이들이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 에미상. 그런데 대한민국의 배우 윤여정이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 후보 나오미네이에서 지금 뭐 이 작품 우리가 한국에서는 성난 사람들 2 이렇게 해버리니까 성난 사람들 2가 뭐였지? 잠깐 또 멈칫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에서도 상을 많이 받았죠. 성난 사람들 Beef. 이번에 Beef 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Anthology Series라고 Limited or Anthology Series라는 부문에 올랐는데 무려 16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에미상의 성난 사람들 Beef 2가 이 앤톨로지라는 건 보니까 1편과 2편이 전혀 스토리도 다르고 뭐 캐릭터도 다르고 그런 것을 앤톨로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목은 똑같으니까 Beef 2 성난 사람들. 여기 한국계 미국 감독 이성진 감독 또 촬영도 한국에서 일부가 됐고 여기 Beef 2 성난 사람들 2 작품상에 해당하는 이 최우수 Outstanding Mini Anthology Series 후보 올라갔고요. 여우 주연상 Kelly Mulligan 남우 주연상 오스카 아이삭 남우 조연상의 찰스 멜튼은 어머니가 한국인인 배우입니다. 그리고 최우수 캐스팅, 최우수 현대 의상, 최우수 연출, 최우수 편집, 그리고 윤여정 대한민국 배우가 이 작품에서 열연을 하셨겠죠? 신기해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어떤 뭐 골프장의 사장님인데 연하의 남편과 사는 송강호 배우가 여기 또 우정 출연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성난 사람들 Beef 2 아주 즐거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6개 부문 에미상 후보에 올랐고 시상식은 9월 14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도 좋지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신혼에 단꿈은 어디서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을까 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NFL 스타 플레이어 트래비스 켈시가 결혼식을 7월 3일부터 자정을 넘겨서 독립기념일까지 뉴욕의 그 복잡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비밀리에 그렇지만 아주 시끌벅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에미상식 이름이 올랐어요. 가수인데 어떻게? 이 콘서트 스페셜로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만든 라스트 에라즈 투어 쇼 투어를 했던 그걸 모아서 올린 그 작품으로 5개 부문에나 후보로 이렇게 이름이 올랐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 한지 닷새 후에 5개 부문 에미상 노미네이 됐다. 또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0: 너무나 이 소식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왜 메인주에 민주당 후보로 올해 연방 상원에 지금 진출해 있는 이 후보, 그러니까 예비선거를 이기고 민주당 후보가 됐죠. 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은가? 그레엄 플래트너라는 그레엄 플래트너가 언제 사임을 할 것인가, 후보 사퇴를 할 것인가예요. 온통 뉴스의 초점이 지난 뭐 최소한 일주일 동안엔 오늘 할 것인가, 지금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연방상원에 공화당이 유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그 자리가 올해 미드텀 일렉션으로 이 100명의 연방상원 의원 중에 3분의 1이 이렇게 또 다시 나서게 되는 선거. 그중에 지금 메인주에 현재 공화당 소속으로 수잔 콜린스 연방상원 의원이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도전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선거가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인기를 얻었고 또 공화당의 의석을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오래간 이 수잔 콜린스 연방상원 의원, 한 번씩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도 이 표를 던지기도 하는 의회에서의 투표가 있을 때 그래왔던 이 공화당 자리를 뺏어올 수 있다 이런 또 가능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플래트너 섹슈얼 어설트 여성에 대해 원하지 않는 이 성적인 그런 공격을 했다. 이렇게 이 여성이 나서서 완전히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퇴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했네요. 뭐 이제 새롭게 이 자리에 들어갈 인물을 지금 7월 27일에 다시 한번 뽑아야 한다는데 이건 뭐 선거를 통한 건 아니고요. 지명의 절차가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얼굴들이 여기 올라와 있네요. 메인주의 연방상원의원, 지금 현재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의원에 도전할 민주당 후보와 이렇게 섹스 스캔들로 또 된 경우가 정말 있네요. 네, 주지사 선거에도 있었는데.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잇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 NY 또는 문자 Hope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뉴욕시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랜드 센트럴역 근처에 맨해튼 이스트 42, 42nd Street 동쪽이죠. 42nd Street 동쪽 이스트 42nd Street에 이 건물에 와 이게 빔이 휠 수도 있구나. 하중을 못 견뎌서 휘어버린 그런 지금 동영상 사진들이 이미 우리가 여기저기서 보고 있는데 어저께까지 이제 그저께 아침 8시에 신고가 들어가서 대규모의 이 지역 42 스트릿에 First Avenue부터 Third Avenue까지 해서 몇 스트릿과 Avenue를 통제한 이 Frozen Zone을 선언을 하고 대피가 이어졌는데 이제 조나 맘다니 시장은 어제 이 구조적인 손상이 발견돼서 이렇게 휘고 또 플로어가 꺼진 그렇게 해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붕괴 우려가 있다 했던 그 미터 맨하탄의 이 건물에 temporary support 임시 지지대들을 설치했다. 그래서 그 화요일에 신고를 받고 가서 체크한 이후로 추가 어떤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빌딩 자체가 움직이는 건 없다라고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여기 37층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전에 파이저 컴퍼니의 본사로 사용됐던 이 건물에 지금 1600개가 넘는 그런 주거용 아파트 유닛으로 이 오피스 빌딩을 전환하는 공사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그냥 단지 리모델링이 아니고 위로 15층인가요? 더 얹고 그리고 새롭게 얹어지는 22층 위쪽으로는 그걸 또 폭을 넓혀서 원래 기존의 건물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 같이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기나 합니다. 이런 것이 끝나고 나서 멋지게 완공되고 나서 우리가 지나다닐 땐 참 멋있다 이렇게 보고 감탄을 하지만 이 과정이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위험을 포함한 작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최근 몇 달 동안에 그 기존 구조 외에 4개의 층을 일단 얻는 그리고 대형 수직 구조물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하중이라는 건 뭐 낙타가 침을 싣고 가다가 잘 가다가도 성냥개비 하나만 얹으면 그게 딱 브레이크 포인트가 와서 낙타가 쓰러지기도 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아무튼 이 상황이 지금 안정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하죠. 프로즌 존, 이 통제된 구간이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이스트 42nd Street 그리고 43rd Street의 Avenue로는 2nd Avenue부터 3rd Avenue 구간이 지금 여전히 통제된 거죠. 휘어진 기둥을 다시 그 빔을 서포트하는 그 뭔가를 안전장치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일이 다 공사가 진행되는 곳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정말 아찔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중간선거 정말 이거 공화당의 다수당 자리를 놓치면 안 되죠. 자신이 아무리 원하는 정책이 있어도 지금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 특히 이렇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투표소에서 이걸 확실하게 하자 이래갖고 이걸 위한 자신이 원하는 이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줄 것을 지금 굉장히 압력을 넣고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미치 맥커넬이라는 공화당의 연방 상원의원으로도 원내대표도 지낸 이 미치 맥커넬이 지난 6월 14일에 emergency 응급실로 이렇게 켄타키에서 옮겨졌다. 병원에 지금 있는데 그때 알려진 상태가 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unconscious person. 그러니까 여기서 미치 맥커넬이라고 말은 안 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 쓰러진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다. 근데 지금까지 왜 입원을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상원의 지도부에서는 마치 미치 맥커넬과 실질적으로 우리 전화 통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확실한가? 정말 이게 brain death라는 뇌사인 것 같은데 이걸 그러면 국민들에게 말을 안 하고 이게 되겠는가. 이런 지금 비난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 옛날에 언니 친구가 살아서 한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언덕이 많았던 것과 희미하게 남아있는 기억 속에 그 집의 자동차가 굉장히 작았다. 식구가 많은데 그 작은 예쁜 차를 따라갔던 그 기억은 나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집값이 올해 들어서 144채의 샌프란시스코의 집들이 호가보다 100만 달러 이상 비싸게 거래됐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가 거기에 얹혀진 거죠. 100만 달러짜리 집들이 아니라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이 지금은 앞으로 밀리어네어는 보통이고요. 빌리어네어들도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테크놀로지 컴퍼니의 이 상장을 앞두고 이런 기대가 있어서 집을 집값이 막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이 대박이 날 그런 타이밍이다 해서 오픈 AI와 안트로픽이 앞으로 1년 안에 이 IPO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해도 하니까 수천 명의 기술 인력이 수백만 달러의 이 돈을 더 차액으로 벌 것이다라는 기대가 지금 이 하우징 주택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걸 보면서 너무나 말도 안 된다 싶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가능하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사람에게 가격을 올려서 하려는 그런 샌프란시스코의 또 랜드로드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그쪽 보면서 집값 얘기를 하는 것은 뭐 한계가 있죠. 또 테크놀로지 컴퍼니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일을 하게 되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뭐 비싸고 돈은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오늘 이거 며칠 전에 제가 준비해 온 소식인데요. 오픈 AI가 한 달 전부터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지금 출시할 것을 미뤄왔던 GPT 5.6 오늘 공식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AI, 오픈 AI의 GPT 5.6는 지금까지 개발한 시스템 중에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National Security 이거 위험하다 해서 추가 검증을 요구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 AI 모델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존에 복잡하고 산업의 시스템들은 아직까지 이게 업데이트 안 됐으니까 업그레이드 안 됐으니까 노후한 상태로 있고 그래서 사이버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 미국에서 만드는 거지만 이걸 통해서 전력망, 항공, 금융, 통신 뭐 다 해서 인프라스트럭처의 취약한 부분을 해킹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미국이 뭐 염려하는 것은 이제 중국이죠. 중국은 또 미국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 AI의 경쟁사 이 앤트로픽은 미국 정부가 6월 중순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린 수출 통제 명령 와 앤트로픽 가장 강력한 모델인 미토스 5와 페이블 5를 다 비활성화하는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다음에 정부가 요구한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나서야 그 페이블 모델의 제한이 풀렸다. 이거 들어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AI의 개발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AI 또 이 사용과 함께 우리가 미국이 땅이 넓다고는 하지만 데이터 센터들이 거대하게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프로테스트를 하고 경각심을 갖자라는 National Day of Protest Against Data Centers 7월 18일에 지금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미국의 4천 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만들어졌지만 미국인의 70%가 자신들의 지역사회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걸 지금 반대하고 있다라는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인용을 하면서 모이자라고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들 거기를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애쉬번 같은 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 중에 하나. 그리고 버지니아의 또 알리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가 밀집해 있는 그 클러스터 지역의 일부라고 합니다. 저쪽 캘리포니아주의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 지역에 주요 데이터 센터와 기술, 테크놀로지 기업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가까이 있고 뭐 텍사스의 어스틴,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또 텍사스의 포트 워스, 댈러스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뉴저지도 이 캐넬워스라는 곳에 또 데이터 센터 시장과 가깝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포트 리버 뉴저지 여기도 중부 뉴저지의 데이터 센터 뭐가 안 좋으냐 전기료가 올라가고 물이 부족하고 소음 증가 주민 생활 환경이 나빠진다 이거죠. 그리고 기업인 테크놀로지 컴퍼니들은 이렇게 해서 이익을 막 올리는데 이곳이 이 지역에 어떤 되돌려질 수 있는 뭔가 이게 불균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세금원이 좋다 해서 세수원으로 지역 리더들은 또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오리고기, 돼지갈비, 삼겹살을 두 분까지 기존 가격에 그리고 세 번째 손님부터는 25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시고 시원한 박항수용 아이스팩 선물 세트도 받으세요. 노던 블라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를 떠나셔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또는 컴퓨터에 우리 웹사이트 kradio.us 들어오시면 다양한 소식과 함께 또 오른쪽 상단에 on air 이 두 글자 클릭하시면 방송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확대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요. 뉴스가 뒤로 밀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0개 표적을 타격했다는 그런 미군의 이 공격 지시를 내렸고, 그렇게 되면서 또 나토 정상회의에서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끝난 거다. 이 종전에 대한 이 협상 안 한다 뭐 이렇게 말 강경하게 했는데, 그리고 또 이란의 카르그 섬을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갔지만, 그렇지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정치적인 미국의 부담으로 전면전 확대에 대한 지지가 국민들에게 매우 낮다, 중간선거가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그래서 회색지대를 이끌어 할 것이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 번씩 폭폭 터지고, 호르무즈 배가 전에는 130척 정도 하루에 다녔는데 지금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뭐 우리가 제대로 쭉쭉 안 밀어준다라고 하는데, Patriot Air Defense Interceptor, Patriot이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오면 거기 딱 막는, 그걸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이 요격체 기술을 제공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청식형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보석입니다.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킴스보석 한글 간판 찾으십시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보석 세일 상품 곧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죠. 우리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보시면 됩니다. 실버 목걸이, 블랙 실버까지 진짜 예쁩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칼리지 컨설팅,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 축구하고 조금 겹친다, 뭐뭘 해먹나 걱정이 좀 되시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한 만나방에 사세요. 한남체인 안에 문이 열리면 직진하시면 만납니다. 만나방 성이모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밥상에 금세 풍요로워지고 나물, 국, 또 찜,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입니다. 에스더 하자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접혀낸 목소리가 한밤중에도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하자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매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 주 시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함께 여름을 날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월드컵 축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 하루 휴식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뭔가 허전해서 자꾸만 이 TV를 켰다 껐다 또 뭐 스마트폰을 열었다 뭐 찾아보는 그런 손길도 있었는데 어제는 하루 쉬는 날이었고 오늘 8강전 경기 첫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경기는 모로코와 프랑스 대 모로코의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4시에 보스턴에서 있습니다. 이 경기 지금 가서 보시려고 막 출발해서 달려가신다면 너무 부러운데요. 그래서 제가 이 8강전의 팀들의 전력을 분석하고 예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뉴저지 대한체육회 박정열 회장님을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지금 이 비치에 가족과 휴가를 갖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열 회장님.
1: 네, 안녕하세요. 박정열입니다.
0: 네,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 어딘가요?
1: 여기는 뉴저지 쪽에 밑에 있는 네. 롱비치 아일랜드에 제가 가족과 지금 휴가로 왔습니다.
0: 지금 벌써 소문 다 날 것 같은데요. 지금 박정현 회장님 롱비치 아일랜드 계신데 우리 가시다 그래서 다 제가 뭐 밴으로 가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 고생합니다.
0: 네. 지난번 우리 대한민국 태극전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붉은 악마 뭐 이름이 어쨌다라고 네. 하기도 하지만 세 번의 조별 리그를 함께 응원했잖아요. 뉴욕에서도 했고 뉴저지에서도.
1: 네네. 저기 뭐 너무 아쉽죠. 저희 네. 뉴저지에서도 월드컵 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어서 대한체육회와 손잡고 파인프라자 네. 두 번 저희들이 약 한 11일 날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가 왔고 네. 뭐 18일 날에는 뭐 한 500명 정도가 왔어요.
0: 멕시코와의 경기.
1: 바닥에까지 네. 앉아가지고 네. 같이 공부 하고 했는데
0: 네.
1: 또 마지막 경기는 이제 아쉽게도 폴리 우리 그 시장님이 도와주셔서 커뮤니티 센터
0: 네.
1: 약 3,000명이 왔어요.
0: 예, 굉장히 야외 공간이 또 네. 잘 마련돼
1: 야외 공간에 네. 또 대한항공에서 지원해 준 짝짝이 들고 전부 응원하면서 했는데 네. 아쉽게 또 졌습니다.
0: 네. 뭐 그 경기가 정말 너무 아쉽다라는 말로 부족한 분통이 터지는 경기였잖아요. 남아프리카공화국.
1: 그렇죠.
0: 네, 우리가 32강에
1: 열받아서 집에 와서 술만 마셨습니다.
0: 아유, 그런 말씀을 제가 네 이해합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3,000명이나 그쪽에만 해도 우리 한인들과 또 한국팀 응원하는 많은 뉴저지 쪽에서 가서 응원을 하셨는데 뭐 이제 잊어버리고 싶어서인지 까마득한 옛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우리도 꿈꿨던 8강전을 오늘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8강전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첫 경기
1: 네.
0: 프랑스와 모로코입니다.
1: 네.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쭉 잘해서
0: 네.
1: 정말 우리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잘해서 올라왔다면은
0: 네.
1: 벨기에 자리에 있어서 스페인과 또 게임도 하고 막 이랬지 않았나 싶어요. 참
0: 맞아요. 내일이 하고요. 스페인과 예. 벨기에인데 우리가 스페인까지는 좀 그렇지만 또 모르죠. 그 옛날에 독일도 이겼으니까 벨기에 자리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8강전에
1: 네.
0: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벨기에가 들어간
1: 오늘 4시에 게임하고 있는 이제 네. 프랑스와 모로코 네. 프랑스.
0: 예. 프랑스. 네.
1: 정말 훌륭한 팀이고 쟁쟁한 팀인데
0: 네.
1: 모로코가 이렇게 또 올라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0: 왜요? 모로코 진짜 잘하잖아요.
1: 예, 너무 잘하죠.
0: 네.
1: 그 지난 대회에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던 팀이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뭐 그냥 올라갔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0: 네.
1: 올해도 보니까 8강까지 차는 거 보니까 대단하고 패스나
0: 네.
1: 또 탄탄한 수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특히 그 모로코의 그 핵심 멤버인 그 하키미 선수는
0: 네.
1: 정말 폭넓은 활동량과 빠른 네. 그 수비인데도 빠른 오버래핑을 해줘서 정말 훌륭한 선수인 걸 보고 있습니다.
0: 네.
1: 거기에 반해서 이제 우리 프랑스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바페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지금
0: 세계에서 지금 세 번째로 유명한.
1: 네네. 뭐 젊은 나이에 뭐 정말 네. 훌륭한 선수죠.
0: 3대 선수로 꼽을 수가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1: 그 결정력에 비해서는 네. 누구와도 겨룰 수 없이
0: 네.
1: 꼭 무슨 내가 먹이를 보면 낚아채듯이 막 달려들어서 네. 슈팅을 하고 하는 거가 좀 훌륭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지금 현재 6골을 넣고 있죠. 6골. 네. 그래서 훌륭하게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음바페 선수가 지금 7골이네요. 예. 예.
0: 7골이에요. 예. 박정렬 예. 회장님 네. 옆에서 누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1: 집사람 옆에서 또
0: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1: 골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족
0: 일곱 골이에요.
1: 네.
0: 네.
1: 현재 골은 1등은 메시가 8골을 넣었고요.
0: 네.
1: 예, 은바페가 7골.
0: 네.
1: 그다음에 노르웨이의 그 헐란드 선수 참 훌륭합니다. 네. 7골.
0: 네.
1: 그리고 우리 그 손흥민 선수하고 케인하고 같이 맨날 게임했던 네. 우리. 케인 선수가 6골이고 지금 현재
0: 6골.
1: 1, 2, 3, 4등을 달리고 있어요.
0: 네.
1: 정말 이름값을 그대로 하는 선수들이 역시 월드컵에서도 그렇죠?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0: 네.
1: 우리 손흥민 선수 득점왕까지 했던 손흥민 선수 아쉬움을
0: 네.
1: 한번 느낍니다.
0: 네. 월드컵은 국가대항이라는 뭔가 이게 특별한 이 케미스트리가 있어서 거기 확 불을 뿜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 서로의 마음을 합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국가마다 네. 내놓을 수 있는 선수 그 특별한 선수를 앞에 내세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선수도 잘하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우리 손흥민 예. 선수를 조금 더 봤으면 좋았을 것을
1: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0: 네.
1: 아, 손흥민 선수가 앞에서 전반 어저께 게임도 보셨겠지만 뭐 게임들 보면
0: 어제 쉬었습니다.
1: 했는데도
0: 어제 쉬었습니다.
1: 네, 그저께 게임에
0: 네.
1: 네. 그저께 게임에 메시 선수가 40이 넘었는데도
0: 네.
1: 연장전까지 뛰지 않습니까? 연장전까지.
0: 네. 그전 경기 연장전. 그러니까 네. 좀 많이 그 몸에 좀 피로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 연장을 뛰어낼 수 있는 체력인데 하라고 그러니까 또 네. 하고 그러니까 골도 나고 왼쪽 발에 공이 딱 오니까 메시 선수가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이게 딱 기억에 예. 뭐 있었던 것 같아요.
1: 대일기만
0: 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쨌든 프랑스와 모로코의 네. 이 8강 경기 어디가 승리
1: 프랑스하고 모로코하고 보는데 네, 예상은 그래도 역시 항상 우승을 많이 했던 프랑스가
0: 네.
1: 이 대일 정도로 해서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 네. 이 게임을 봐야 되겠지만
0: 네. 네,
1: 프랑스의 음바페는 정말 훌륭한 선수이기 때문에
0: 네.
1: 제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0: 네, 올리세 선수던가요? 또 한 선수가 둘이 정말 뭐 노르터에서 장난치며 노는 그런 친구들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0: 입는 그 대진표 뭐 추첨도 참 잘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스페인에는 10대의 선수가
1: 야말이라고 하는
0: 네.
1: 예, 이름도 참 독특합니다. 야말이라고 하는 10대 선수가
0: 네,
1: 머리에 머리띠를 메고
0: 네.
1: 축구하는 모습이 정말 네. 그 왼발로 슛 때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림같이 들어가는 꺾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0: 네. 벨기에는
1: 벨기에는 우리가 우리 손흥민 선수랑 가장 친하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볼을 차고 친하게 지냈던 더브라이너.
0: 네. 더브라이너가
1: 중간에서 패스를 정교하게 이쪽 저쪽으로 나눠주면서 벨기에 공격을 시작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0: 네.
1: 역시 참 훌륭한 선수인 것 같아요.
0: 네. 스페인과 벨기에는 내일 경기를 하게 됩니다.
1: 그렇죠.
0: 8강전.
1: 네. 네.
0: 그리고
1: 10일날 하고 있고
0: 그 다음날 토요일에는
1: 이제 세 번째로 시합이 열리는 7월 네. 11일날
0: 네.
1: 마이애미에서 열리죠. 마이애미에서
0: 네.
1: 네네. 노르웨이하고 네. 잉글랜드.
0: 와, 노르웨이 이거 노전난 바이킹 후손들 이거 골 하나 넣고 나면 뭐 야단 이기고 나니까
1: 그런 모습에 그 쿵쿵
0: 바다가 됐어요.
1: 그,
0: 정말이에요.
1: 예, 너무 저도 반해가지고
0: 네. 예. 이 에어링 홀란드 선수가 또 노르웨이에 어떻게 그 압도적인 체격 그리고 다리 사이로 또 공을 넣는 엄청난 기술이 있는데 어떤 묘기를 보일지 그리고 상대팀인 영국은 잉글랜드라고 우리가 불러줘야죠. 잉글랜드
1: 그렇죠. 예. 네. 잉글랜드
0: 네.
1: 케인이 지고 있는 우리 케인이 있는 잉글랜드
0: 네. 네.
1: 정말 노자는 살아있다라고 네. 보여주셨듯이
0: 네.
1: 역시 헐랜드와 케인의 네. 시합이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0: 네, 잉글랜드와 노르웨이
1: 헐랜드의 그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머리만 보면
0: 네. 그렇죠.
1: 그냥 헤딩으로 슛하고
0: 네.
1: 발 사이로 집어넣는 그런 모습은
0: 네.
1: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0: 네.
1: 반할 수밖에 없네요.
0: 네. 그래서 선수들이 기뻐갖고 동료 선수들이 막 올라타면 한 3명까지도 달고 뛰더라고요. 네. 헐란드 선수, 노르웨이.
1: 키가 막 2m가 된다고 그러죠.
0: 네.
1: 크니.
0: 네. 앞으로도 크고, 바이킹의 후손임에 분명하다. 뭐, 이렇게.
1: 맞습니다. 예. 네. 바이킹의 후손이 맞습니다.
0: 네. 네. 잉글랜드, 뭐, 어디가 지금 더 뭐, 잘하고 우세하고, 뭐, 전망은 지금 포기했습니다. 슬그머니. 네. 마지막 8강 경기는 아르헨티나.
1: 개인적으로 노르웨이의 팬이
0: 정말요? 저는 이번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가 일찍 또 한국 팀이 탈락하고 마니까 이상하게 해리 케인 네네. 선수에게 케인 선수에게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잉글랜드
1: 그렇죠?
0: 케인
1: 예,
0: 선수를
1: 예.
0: 마음으로 응원을 하게 됐습니다. 대신 좀 프로다오 네. 우리의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
1: 네. 같이 계속 게임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0: 네.
1: 우리들이 볼 컨트롤이나 또 볼 네. 넣는 모습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0: 익숙하죠. 네.
1: 예, 많이 케인을 우리가
0: 맞습니다.
1: 보게 됩니다.
0: 네.
1: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같은 날이잖아요. 7월 11일.
0: 그러네요. 제가 그냥 썬데이라고 했죠. 네.
1: 네네.
0: 7월 11일에
1: 네.
0: 두 경기가 있죠.
1: 두 경기입니다. 예.
0: 네.
1: 마이애미에서 한 게임하고 그다음에 네. 아르헨티나하고 캔자스시티.
0: 맞습니다.
1: 아르헨티나는 뭐 우승팀이다시피
0: 네.
1: 지난 월드컵에
0: 네.
1: 역시 메시와 탄탄한 패스력 가지고
0: 네.
1: 끈질기게
0: 네.
1: 끈질기게 그 이집트를 2-0으로 지고 있으면서도
0: 네.
1: 아, 뭐 10분 15분 남겨놓고 세 골을 집어넣으면서
0: 네.
1: 쫓아가는 그런 저력이 정말 훌륭한 팀인 것 같습니다.
0: 네. 이집트는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도둑 맞았다. 그래서 지금 계속.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리오넬 메시라는 또, 네, 그 이름이.
1: 네네. 네,
0: 그리고 그 모습과 플레이를 전 세계인들이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도 강력하게 기가 네. 작용을 해서 이렇게 마지막 네. 15분 남겨놓고 세 골을 넣어서
1: 네.
0: 역전승을 거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 지금 같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역시, 이 스포츠는.
0: 네.
1: 드라마가 없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뭘 이렇게 정해놓고 준비해놓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정말 어떤 때는 그림같이.
0: 네.
1: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10분, 15분 남겨놓고 세 골을 넣을 때는, 야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오늘 휴가 중인 가족 휴가에 그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조금 시키고 오늘.

0: 시작될 월드컵 축구 8강전 지금 내일 경기 맞죠? 네, 바라다 보고
1: 예,
0: 있습니다.
1: 축구 열심히 받아 나가서 놀고 들어와서 또 네. 게임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응원하시는 팀들이 승리하기 바랍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대한민국을 열심히 응원했지만 네. 아쉽게도 탈락한 거를 또 월드컵을 보면서 풀어야 될 것
0: 네.
1: 같습니다.
0: 그 대서양 물을 다 씻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저지 대한체육회
1: 네,
0: 박정열 회장님 고맙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네.

미국 팀에 탈락하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뭐 축구에 대한 새로운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한 축구 경기로 박스와 텔레문도가 합쳐서 4,400만 명이 본 잉글랜드와 멕시코 간의 경기. 이 소식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도 한때 꿈꿨다? 북중미 월드컵 8강.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조용히 혼자 생각해 본 말일 것 같습니다. 넘어진 사업, 끝나버린 관계, 놓쳐버린 기회.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과 마음이 좀처럼 따라주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요, 다시 해본다는 건 예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걸어보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어져 봤기 때문에 알게 된 것들을 가지고 조금 다르게, 조금 천천히, 더 단단하게 걸어보는 일 말이에요. 혹시 지금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우신 분들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용기 있는 분이니까요.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네, 7월 9일 목요일 투데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화창한 아침을 맞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내일 금요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달려보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좋은 기분으로 또 오늘 K-Radio와 함께 여러분들 쭉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AM 1660 주파수로 또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www.kradio.us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생방송도 들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전 방송들도 또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아주 너무 재밌고 유익한 그런 빠른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 이 홈페이지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지금 K-Radio AM 1660 K-Radio 라이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하는 스튜디오도 보시고요. 함께 또 들으시면서 보기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또 인사 여러 가지 신청곡 있으실 때는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 목요일이어서 여러분께서 주신 제가 사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좀 들어보고 또 공감이 되시면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아들을 둔 6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저와 남편만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다들 바쁜지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가끔 제가 카톡을 보내곤 하는데요. 얼마 전에 딸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주 길게 정성 들여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딸, 요즘 많이 힘들지? 엄마가 항상 기도하고 응원해. 밥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많이 많이 사랑해. 등등등 정말 정성 들여서 썼거든요. 그렇게 카톡을 보내고 답장을 목 빼고 기다렸는데 아주 한참이 지나서야 온 딸의 답장이 뭔지 아세요? 글쎄 한글 초성으로요. 이응 이응 이렇게 두 글자가 왔더라고요. 아니 응응도 아니고 이응 이응이라니요. 평소 좀 무뚝뚝한 딸이긴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서운해서 저녁에 남편한테 투덜투덜 거렸더니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들한테 주말에 밥 먹으러 오냐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엄지손가락 이모티콘 딱 하나 왔다고 허허 웃더군요. 아휴, 요즘 젊은 아이들 소통 방식이 원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집 애들만 이런 건가요? 서운하다가도 직장생활이 바빠서 그렇겠지 싶어서 이해하고 또 웃고 그렇게 넘기곤 합니다. 어쩌겠어요. 그 아이들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 제가 아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다른 집 자녀들은 부모님 문자에 대답 잘해주나요?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죠? 이 초성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응, 이응이면 그냥 응, 응. 그걸 그냥 하는 거고요. 이응, 키읔. 이게 오면 오케이. 그 초성만 쓰는 거예요. 요즘 많이 그렇게 보내잖아요. 네, 네도 그냥 니은, 니은.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자음 하나가 날라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게 어떤 뜻인지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일단은 공감이 되고요. 그래도 한참을 기다렸다 답을 받으셨죠? 다음 날 답하는 자녀들도 많아요.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들도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다. 많이 바쁘고 우리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때를 놓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정말 너무너무 바쁘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부모에게 관심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냥 이들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들하고 카톡하실 때 답변이 좀 빨리 오는 편인가요? 그리고 혹은 좀 이렇게 길게 오나요? 어떤지 궁금해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뭐 1.5세들, 2세들 그런 친구들이요.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 자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너무 맞춤법도 너무 정확하게 아주 그럴싸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셨대요. 아,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한글을 잘했지 하면서 너무 기분 좋고 뿌듯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음성 기능 있잖아요. 카톡을 손가락으로 꼭 치시지 않아도 목소리로 그냥 말하면 문자가 이렇게 쳐지잖아요. 그 기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알겠어요. 제가 집에 빨리 들어갈게요 하면서 이제 말로 한 거죠. 그 친구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과의 소통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서운하더라도요. 우리 어머님께서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께서도 다음에 자녀가 혹시 이렇게 먼저 보내오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똑같이 이응 이응 이렇게 네 아니면 이응 키읔 이렇게 그냥 써서 보내세요. 네 미연님 들어오셨어요. 아 진숙님 전 섭섭할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섭섭하긴 해요. 하는데 이게 섭섭하다가도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무뎌져요.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사연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녀들과의 그런 어떤 카톡 메시지 소통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소개를 해드릴게요.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죠.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요,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하고요.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합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하니까요.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은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시려고 생각 중이신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고요. 팁이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까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99, 아삭이고추 파운드당 3불99, 시험누수과 금토일 3일간 4불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렘쉘 6불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

변진섭이 부르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대 들으셨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께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그 집에서 식물 같은 거 좀 가꾸세요? 저는 아주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좀 정말 많이 갖고 왔습니다. 베란다에 거의 식물원처럼 그렇게 해놓고 물도 잘 주고 그런 게 하나의 진짜 행복이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사실 많이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가짜 그런 식물들 좀 갖다 놓기도 하는데요. 창가에 놓인 그 작은 화분 하나만 봐도 정말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나 이런 꽃이나 이런 식물들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이 저만이 아니라 그 초록빛을 많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따뜻해지죠. 그런데 최근에 그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우리가 동물들도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별자리마다 잘 맞는 반려식물이 따로 있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물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풍수 우리나라의 뭐 서양 아니면 점성술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인 해석이라는 거 먼저 알려드려요. 그래도 재미삼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흥미롭더라고요. 생일마다 별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도 그 별자리에 좀 집착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별자리에 의미를 많이 두시더라고요. 금방금방 알아채시고 아 몇 월생 그럼 무슨 별자리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먼저 그 양자리 내가 어떤 별자리인지는 알고 계세요? 몇 월생이냐에 따라 그게 달라지는데 양자리이신 분들은 이 좀 추진력이 강한 성격들이시라서 생명력이 강한 선인장이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집에 선인장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좀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황소자리들은 오래도록 그 푸른 잎을 유지하는 고무나무가 추천됐어요. 고무나무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고무나무가 좋다고 하고 또 호기심이 많은 쌍둥이 자리들은 잎 모양이 독특한 몬스테라처럼 이렇게 개성 있는 식물이 잘 맞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성이 풍부한 개자리들, 꽃게, 개 말합니다. 그 둥글고 풍성한 잎을 가진 평화백합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잘 어울린다고 하고 자신감이 아주 넘치는 사자자리 분들, 이분들은 화려한 꽃을 피우는 안쓰리움, 이것이 잘 어울린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아주 성격이 꼼꼼하신 처녀자리들은 관리하기가 참 쉬운 그 스투키라는 식물이 좋고요. 균형을 중시하는 분들, 천칭자리들은 우아한 난초가 어울린다고 하네요. 아주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전갈자리 분들, 이분들은 붉은 빛이 매력적인 홍콩야자가 추천이 됐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사수자리는요, 빠르게 자라나는 행운목들도 많이 키우시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염소자리 분들, 단단한 이미지의 금전수가 좋다고 합니다. 아주 창의적인 그런 면이 강한 물병자리들은 독특한 그 에어플랜트가 좋고요. 감성이 풍부한 물고기자리 분들, 물을 좋아하는 아이비가 잘 어울린다고 소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 식물들을 키운다고 해서 갑자기 막 행운이 찾아오거나 뭐 재물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증거는 없는데 하지만 식물을 돌보는 그 시간 자체가요. 사람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말 그 마음의 안정감을 들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연구들은 꾸준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해볼만 한 것 같아요. 진짜로요. 여러분들이 그러셨군요. 카톡으로 저희 집에 반려식물이 많아서 입양 보내려고요. 어디로 이것도 입양을 보내나요? 누구한테 주실 생각인가요? 천칭자리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이런 거 받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좀 잘 키우는 분들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의 안정을 준다면 하나쯤 집안에 들여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뭐 주말에 한번 식물 들여보실 계획이 있다면 여기 보니까 그 식물 파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꽃가게들이 있잖아요. 한번 나의 별자리를 갖기 전에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고 내가
뭐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식물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좋겠죠. 행운은 어쩌면 사실 별자리보다도 매일매일 물 주고 가꾸고 정성껏 돌봐주는 그런 우리의 작은 습관에서 자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좀 나는 식물하고 상관없어라고 지내셨던 분들 계시다면 하나씩 한번 들여놔보세요. 기분 좋은 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시험연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서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8: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요즘 내리쬐는 뜨거운 햇살처럼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엄청난 열풍이 있습니다. 바로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인데요. 이미 오랫동안 소개했는데도 많은 분들의 앵콜 요청으로 다시 소개하는 의료기기,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요실금 치료기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엄청난 혜택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해서 더욱 기대가 큰데요. 바디닥터의 다니엘 박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사실 요실금 하면 말 못할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이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그런 정말 좋은 소식을 들고 나오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대를 하는데요. 어떤 건지 네. 좀 설명해 주세요.
1: 네.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바디닥터 케겔에 대해서 들으시고
0: 네.
1: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0: 그렇죠.
1: 구매를 하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네. 이번에 정말 무이자 할부 준비했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개인의 네. 크레딧에 따라서 12개월 혹은 24개월 추가 부담 없이
0: 네.
1: 무이자로 할부 가능하고요.
0: 네.
1: 그리고 머니백 개런티가 오. 저희가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0: 아,
1: 처음으로
0: 그래요?
1: 소개하는데요.
0: 네네.
1: 그동안 방송 들으시면서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0: 네.
1: 오늘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0: 네.
1: 15일, 2주 정도 사용하고 나서
0: 네.
1: 100% 만족하지 못하셔서 반품하신다면
0: 네.
1: 저희가 묻고도 따지지도 않고 반품을 받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배송비하고 리스타킹 비 10%만 제외한 나머지 모두 머니백 드리겠습니다.
0: 와, 전에는 사실 방금 이 말씀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면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1: 맞아요.
0: 네, 세상에. 15일을 사용한 후에 100% 만족 못하신다, 반품하신다고 하면 정말 이것을 머니백 개런티 이걸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크레딧 할부하고 또 머니백 개런티 이 두 가지만 들어도 벌써 너무 이제 만족이 좀 되는데 그 미국에 있는 닥터들도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또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요. FDA 의료기 인증까지 받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극찬을 한다면서요.
1: 네, 요즘은 특별히 그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적극 추천해 주셔서
0: 아, 네.
1: 이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요실금 치료기가 더 신뢰가 가는데요.
0: 네.
1: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 엄청난 혜택 예, 다 누리시길 바라고.
0: 네.
1: 이 제품은 정말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제품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믿고 신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지금 혹시 전화번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좀 적어두세요. 본사 번호 알려드릴게요. 562-529-5343 562-529-5343번이고요. 우리 K 실장님 번호는 213-831-5855 213-831-5855번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효능을 딱 보시고는 주위 분들한테 그렇게 소개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요즘 사용하신 분들은
0: 네.
1: 후기도 많이 보내주시고,
0: 네.
1: 또 본인이 직접 그동안 고생했던 요실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호전되면서
0: 네.
1: 주위 분들 상당히 많이 모시고 오세요.
0: 그러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이나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몇 분 저희한테 좀 소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1: 네, 사실 그 친필이나 카톡으로 이렇게 아니면 직접 그 목소리로 녹음까지 해서
0: 네.
1: 보내주신 케이스가 많으신데요.
0: 네.
1: 몇 가지 소개한다면
0: 네.
1: 요실금이 너무 심해서 수술하기도 했는데
0: 네.
1: 바디닥터 일주일 사용 후
0: 네.
1: 다시 진료하니까 좋아졌고
0: 오.
1: 요실금도 양이 많이 줄어서
0: 네.
1: 수술 안 해도 된다고
0: 아, 호정이 되셨군요.
1: 3개월 사용하고 있는 지금은
0: 네.
1: 요실금 재발 안 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0: 그렇군요.
1: 또 어머님이 요실금이 심하셔서
0: 네.
1: 지난 그 9월 중순에 제품을 받아서 매일 사용했는데
0: 네.
1: 요실금도 멈추고 방광염도 사라졌고 변비도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0: 네.
1: 너무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보내오셨고
0: 네.
1: 그리고 어느 남성분은 화장실을 3번 이상 갔는데
0: 네.
1: 지금은 한 번 정도도 줄었고 또 며칠 전 치질 수술로 항문 쪽이 아팠는데
0: 네.
1: 그 치질도 없어졌고
0: 와.
1: 어깨 통증 완화되고
0: 네.
1: 또 치료기가 집안에 하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서 좋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0: 그렇군요. 정말 생생 그 후일담들인데 이렇게 효과들을 보시니까 이게 참 어떤 원리인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카톡으로도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세요.
1: 네. 카톡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0: 네.
1: 뭐 언니의 심한 요실금이 4-5일 만에 확실히 좋아졌어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0: 네.
1: 오늘이 바디락트 사용한 지 22일째 악성 변비 해결됐고
0: 네.
1: 요실금 확실히 잡혀가고 있고 양쪽 무릎 아픔과 완화되었고
0: 네.
1: 또 소변 줄기가 힘차고 시원하게 보고 잠을 푹 자고 얼굴이 많이 부었는데 붓기 빠지고
0: 네.
1: 내 몸에 여러 곳이 완화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셔요.
0: 그렇군요. 와 진짜
1: 네.
0: 다양하게 보내주시네요.
1: 특별히 그 전립선 비대로 소변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0: 네.
1: 아침까지 푹 자고 시원하게 소변 본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0: 네.
1: 디스크 허리 협착증으로 10분도 서기 힘들었는데
0: 네.
1: 바디락 사용하고 나서 허리도 안 아프고 자궁신경도 낫다고 하면서
0: 네.
1: 이렇게 또 그런 카톡 내용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0: 그렇군요. 이 사용하신 분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한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자동 케겔 운동 치료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좋은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케겔 운동하면 이제 모두가 잘 아실 거예요.
0: 네.
1: 항문을 조였다가 풀어주는 또 관략근 운동이죠.
0: 네.
1: 이 운동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해서 개발하고 지금까지 내려온 골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케겔 운동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요실금 있는 분들이 주치의 만나면 피지컬 테라피를 받아보라고 해요.
0: 그래요.
1: 그러면 PT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바로 케겔 운동을 시켜줍니다.
0: 네.
1: 이 케겔 운동이 요실금이나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 문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0: 네.
1: 문제는 이 케겔 운동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0: 네.
1: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0: 그렇죠.
1: 하지만 이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에 그냥 앉아만 계시면
0: 네.
1: 내 노력과 의지와 1도 상관없이
0: 와.
1: 신기하게도
0: 네.
1: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을 자동적으로 시켜줍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냥 이 딱딱한 방석처럼 생겼는데요.
0: 네네.
1: 그 자동 케겔 운동기에 강력한 EMS 저주파 펄스가 있어서
0: 네.
1: 앉는 순간 골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하고
0: 네.
1: 이완시켜주고 두드려주고 마사지 되고 완화시켜주면서
0: 네.
1: 이 동작을 30분 동안 반복시켜주는데
0: 네.
1: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을 무려 210회 넘도록 시켜줍니다.
0: 그래요. 210회가 넘도록.
1: 네. 그냥 네.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앉아만 계시면 돼요.
0: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1: 네.
0: 네.
1: 케겔 운동을 시켜주면서
0: 네.
1: 나이로 인해 느슨해진 속근육, 골반 근육, 그리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까지 엄청나고 확실하게 강화시켜줍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라는 부분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실금이나 또 좌골신경통도 치료가 된다라는 분들의 말씀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 아까는 그 후기를 보내오신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오늘 또 음성을 좀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 해주시는지 함께 좀 들어볼게요.
1: 네.
2: 솔직히 분수, 물소리만 나도 오줌을 싸요, 지금.
0: 이거를
2: 만나기 전에는
0: 네.
2: 진짜 오줌을 그냥 쌌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옆에서 놀랄 정도로 기침을
0: 네.
2: 해도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지도 못했었어요. 정말
0: 네.
2: 집 앞이 화장실인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지에 흐르는 거지. 오줌 안에 정말 기침 안 돼도 오줌이 안 나와요.
0: 아, 이거 진짜예요.
2: 기침을 해도 안 나와요.
0: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3: 좌골신경화 10년 넘었죠. 제가 장거리 여행 운전을 하다가 생긴 병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침을 너무 많이 맞아봤어요.
4: 좌골신경통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3: 네,
4: 텐데.
3: 네. 근데 안 됐는데 여기에서 딱 치료를 이거를 사용한 지가 한 3, 4일 만에 좌골신경 아픈 게 없는 거예요.
4: 아, 정말이에요?
3: 네,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다.
4: 혹시 엉덩이부터 저 종아리까지 막 찌릿찌릿 저리고 뭐 혹시
3: 너무 심했어요. 저는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진짜로.
4: 네. 근데 그게 3, 4일 만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3: 네, 너무 신기해요.
0: 자, 이분의 그 너무 신기해요라는 말이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대표님.
1: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네, 모르세요.
0: 모르죠.
1: 저도 좌골신경통 개인적으로 10년 이상 갖고 네, 있었거든요.
0: 네.
1: 얼마나 저리가 아픈지 지압을 받으면 남자 지압사가 내 위에 올라가서 네, 체중을 싣고 발 네, 뒤꿈치로 저 허벅지나 엉덩이를 밟아줘야 시원할 정도로
0: 그 정도로
1: 그렇게 저립니다.
0: 네.
1: 근데 저도 사용하고 나서 네, 일주일 정도 딱 되고 나서 그 저림 진행이 없어진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저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네, 진짜 가능한 건가? 네. 근데 사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네, 그렇게 효과를 보시고 주위 지인분들은 상당히 많이 모시고 올 정도로
0: 네,
1: 매우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0: 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실금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리 저림에 좌골 신경통까지 치료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네, 번호 전화번호 또 요청하신 분들 있으세요? 본사 번호 알려드릴게요. 562-529-5343 그리고 213-831-585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효능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대표님.
1: 네, 결국 그 바디락터 통해서
0: 네,
1: 골반의 근육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골반의 근육,
0: 네,
1: 그리고 골반 속에 있는 속근육,
0: 네,
1: 그리고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 이런 근육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0: 네,
1: 야뇨나 비뇨, 잔뇨까지 고생하시는 분들
0: 네,
1: 확실하게 치료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허리 통증이나 이제 허리에서 시작해 엉덩이,
0: 네,
1: 허벅지,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 그 좌골신경통 증상
0: 네,
1: 이것이 치료가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아주 심한 변비, 즉방이에요. 바로 없어져요.
0: 변비.
1: 흡연할 수 있고요.
0: 네.
1: 또 수술 단계까지 간 치질에도
0: 네,
1: 성원하게 효과가 되고요.
0: 그렇군요.
1: 그다음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0: 네,
1: 처진 엉덩이가 힙업이
0: 네,
1: 됩니다.
0: 네.
1: 애플힙을 만들어주고 또 성기능 향상에도 굉장히 탁월하게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0: 네.
1: 기본적으로 30분 앉아서 받으시면 그 다음에 발바닥을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0: 네,
1: 발지압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0: 네,
1: 일반 발지압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혈액순환을 가져다주는 발지압을 해줘서
0: 네,
1: 그 부종이 발이 붙는 그 부종이 바로 빠지고요.
0: 네.
1: 그리고 종아리를 올려놓고 한 5분 10분만 받으시면 이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거든요.
0: 그렇죠.
1: 여기에 혈액순환이 되면
0: 네,
1: 피곤이 풀어지고 몸이 살아나는 것, 막 눈도
0: 맞아요,
1: 밝아지는 것 같고
0: 네,
1: 이런 경험 바로 하십니다.
0: 네.
1: 그리고 손바닥을 올려놓고 받으셔도요.
0: 네.
1: 이 손바닥 신경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뇌의 활성화도 연결되는데.
0: 그렇죠.
1: 손가락 관절에도 좋고.
0: 네.
1: 기억력 향상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허리나 어깨 또 목 혹은 담이 온다든가 이런 견갑골 부근에도 받을 수 있는데.
0: 네.
1: 뒤로 누워서 이렇게 받으시면 혈액순환 촉진은 물론이고 근육을 단시간 내에 풀어주기 때문에 어깨 결리고 허리 결리면 아주 탁월하고 특별히 담이 오면 즉방으로 풀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아, 그렇군요. 저도 이거 올려놓고 싶은데 결리고 이런 데 있는 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임상과 또 인증도 굉장히 확실한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1: 네, 네. 임상이 없으면 이런 의료기기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요.
0: 그렇죠.
1: 임상은 한국의 그 용인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에서
0: 네,
1: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4회 케겔 운동을 사용했을 때
0: 네,
1: 어떻게 그 근육 활성도가
0: 네,
1: 있는지 분석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0: 네,
1: 그 골반에 필요한 모든 근육에 힘이 들어가 해당 근육이 단련되고 활성화돼서
0: 네,
1: 요실금, 전립선, 방광 문제, 또 변비 치질 이런 것에 탁월하다는 것이 임상 결과로 드러났고
0: 그렇군요.
1: 이것을 근거로 한국식약처
0: 네,
1: 최고 등급 3등급 의료기기 인증
0: 네,
1: 또 미국 FDA에서 의료기기로 허가가 되어서 저희가 치료된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허가 받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모든 게 다 입증되고 검증이 돼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받았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0: 오늘 연락 주시는 분들 한해서 네. 저희가 500불 대폭 할인해서 네. 1,999불 이 가격으로 드리겠고요.
1: 네.
0: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혜택 중에 하나는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망설이는 분을 위해서 단 한 번의 기회 오늘 전화 주셔서 주문 주시면
1: 네.
0: 7월 말까지 머니백 개런티 드리는데
1: 네.
0: 제품 받으시고 2주 정도 사용하시면서 어떤 이유든 만족하지 네. 못하시면 저희가 반품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1: 네.
0: 10%의 리스타킹 피만 제외한 모든 금액 머니백 드립니다.
1: 와.
0: 저희가 그만큼 자신 있고요.
1: 그러니까요.
0: 그다음에 지금 장안의 화제죠.
1: 네.
0: 뱃살 빼는 EMS 허니백팁.
1: 네네네.
0: 네. 이 바디락트에서 똑같이 나온 건데요.
1: 네.
0: 20분 사용하면 6시간 운동한 효과를 가져다 주면서
1: 네.
0: 복부에 분당 7,500번 이상 강력한 자극을 주어서
1: 네.
0: 내장 지방이 분해되고 뱃살이 빠지면서 인기가 줄어드는 허리백도
1: 그렇죠.
0: 함께 주문하시는 분들
1: 네.
0: 저희가 엄청난 스티커를 혜택 준비했습니다.
1: 아.
0: 이건 공개하지 않고요. 방송에
1: 네. 네.
0: 전화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따로 서프라이즈도 공개하겠습니다.
1: 아.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1: 네.
0: 무이자 할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1: 그렇죠.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니까 진짜 이 경제적인 부담이 확 줄어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2,500불로 미주 공식 판매가 책정되었는데 오늘은 1,999불로 구입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머니백 개런티를 해주시니까요. 진짜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본사 번호입니다. 562-529-5343 562-529-5343번이고요. 그리고 K실장님 번호 따로 드릴게요. 전화번호는 213-831-5855 213-831-5855로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시고 또 주문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아, 대표님 이게 사실 요실금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우울해질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드니까요.
0: 너무들 힘들어하십니다.
1: 네.
0: 여행도 못하시고
1: 그렇죠.
0: 사회생활도 못하시는데 요즘 네. 백세 시대에 특별한 저 건강에 정말 더 집중해서 삶의
1: 네.
0: 질을 높이는 일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1: 맞아요.
0: 이 바디락트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1: 네.
0: 그동안 이 바디락트 케겔 운동기를 사용하신 분들이
1: 네.
0: 한결같이 이제는 가정의 필수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 그렇죠.
0: 또 케겔 운동으로 요실금 전립선 잡으면서
1: 네.
0: 14시간 성지순례 비행기 여행하신 분도 계시고
1: 와, 네.
0: 또 허리 통증에 자구신경통 다리저림 이런 증상에서 벗어나서
1: 네.
0: 활기차게 또 행복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용하셨던 분들이 정말 한결같이 아, 내가 정말 이거 산 건 참 잘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네요. 하루 종일 이걸 또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진짜 조금 내가 그런 부분들의 요실금에 대해서 빨리 고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동 케겔 운동기로 요실금, 전립선 비대로 방광 문제, 또 좌골 신경통,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이런 것들에서 좀 노임 받으시고요. 허리 벨트로는 이제 여름인데 뱃살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주신 그 특별가 꼭 잡으시기를 바라면서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본사 번호입니다. 562-529-5343 562-529-5343번이고요. 그리고 K실장님 번호 213-831-5855 213-831-585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0: 네, 요즘은 정말 그야말로 백세 시대라고 하죠.
1: 맞습니다.
0: 많은 분들이 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1: 네.
0: 이런 바디락트 자동 케겔 운동기 사용하셔서
1: 네.
0: 그런 여러 가지 통증, 예, 우울에 있는 그런 요실금 전립선 비대로 인한 방광 증세,
1: 네.
0: 그리고 허리 통증, 자구신경통, 다리 저림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하고 활기찬 백세 시대에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유익한 정보 많이 주셔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또 여러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또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0: 뉴스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이제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라디오에서 생활의 지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첫 인사는 일어서서 한 손 내밀고 박수하면서 그거 아시죠? 아 반갑구만 반가워요.
1: 아 전 모릅니다 그거.
0: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아 모르세요?
1: 아, 그 옛날 그 코미디 했던 거 아닌가요?
0: 그 응팔이 때나 아, 반갑구만.
1: 아, 그쵸. 네네.
0: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네요, 김민호 원장님.
1: 아, 지난달에 저희 뺐습니다, 예.
0: 네.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잘 떠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배려를 준비하는 일. 예.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서 수많은 가족들과 함께 온 장례 전문가입니다.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그 뭐랄까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랄까요? 똑같아요.
1: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
0: 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오늘은 팅팅 붓고 어떤 사람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게 있는데 변화가 없으세요.
1: 저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더 피곤해 보이는 거? 그 정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아마 방송 나오기 전에 이제 새벽에 뭐 돌아가신 분이 생겨거나 아니면 그래서 뭐 일을 한 거 그런 거 말고는 되도록이면은 좀 이렇게 컨디션도 그렇게 계속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네. 모르겠어 꼭 그건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좀 체중 조절도 물론 이제 옛날에 총각 때보다는야 많이 쪘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 웬만하면 유지하려고도 하고 좀 네. 아무래도 이렇게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이나 그런 걸 보면 이렇게 한국분 뭐 외국분도 사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장례원을 운영하는 게 약간 이미지고 또 굉장히 크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일반 직원이야. 뭐 직원들도 물론 단속을 하고 직원들도 깔끔하게 입어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그냥 어떤 장례원 이름을 한 게 아니라 제 이름을 장례원에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 그리고 저도 제가 이제 뭐 어디서 부를 때 뭐 사장이라고 부르는 게 제가 원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제가 직접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남한테 눈에 보이는 물론 이제 저도 집에 있을 때 뭐 반바지 입고 뭐 반스바람이 있고 뭐 이렇게 그게 있지만 이제 네. 뭐 앞에서 설 때나 그럴 때는 아무도 남 앞에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0: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모습을 지켜내는 게 이게 말이 쉽지. 저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신데 볼 때마다 감탄을 하거든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게으른 거죠?
1: 근데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대학교 때나 이럴 때는 뭐 친구들이랑 술도 마셔봤고 뭐 이렇게 네. 예전에 이제 흡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일을 이제 직원이 아닌 진짜 원장으로 이제 벌써 뉴욕에서도 이제 10여 년이 훌쩍 넘었는데 네. 당연히 뭐 이제 담배나 이런 거 당연히 하고, 왜냐면 담배 같은 경우는, 제가 필 때는 잘 몰랐는데 끊고 나니까 그 상대방이 바로 얘기해서 담배를 피지 않았어도 그 담배 특유의 그 쩐내가 네, 상대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직업을 상담을 하는 일을 또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렇겠고 또, 술도 사실은 뭐 정말 뭐 가끔 정말 뭐 맥주 한두 캔 정도 먹는 거 말고는 거의 안 마시는 이유가 언제 이제 또 불려 나가서 돌아가신 분에서도 운전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네. 보니까는 사실은 좀 잠을 많이 못 자는 거 말고는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 원장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제 건강에는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아요.
0: 네. 네
1: 남한테 이미지도 하면서도 또 저도 좀, 왜냐면 사실은 술, 담배 안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건강을 그러니까요. 지킬 수 있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 술, 담배는 안 하니까 거의 안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저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 건강이나 뭐 이렇게 기본적인 이 원래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김민호 원장님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또 한편 보이는 듯해요.
1: 아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0: 네. 자 오랜만에 뵀는데 뭐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있을까요?
1: 그거 얘기하기 전에 방금 네. 이제 저희 진행자분께서 이제 멘트 하신 것 중에서 되게 순간 들었는데 되게 좋은 게 그 이제 뭐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네. 얘기했죠. 근데 보면은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깊숙이를 많이 보게 돼요. 상담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런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도 그냥 일반 아는 분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제가 이제 20년 훌쩍 하면서 보면은 잘 사셨던 분들이 네. 잘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0: 아.
1: 그게 무슨 소리냐면.
0: 잘 산다는 게 부자는 아니죠.
1: 아니요. 그런 절대 네. 아니에요. 절대 그 어떤 이제 금전적인 그런 거 말고 그냥 사실은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저희 흔한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걸로는 이제 좀 40대 중반, 40대가 지나 그러면 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물론 이 방송 듣는 분들이 분명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대부분 연배가 저보다 많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모르는 사람을 더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 네. 오히려 알고 있던 인간관계를 많이 축소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릴 때는 내가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도 있고 어울리기도 하고 싫어하는 모임도 나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고 물론 이제 어떤 뭐 직장이나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말고는 그냥 일반 친구 관계에서는 저도 이제 뭐 아이들 키우고 와이프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에도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0: 맞아요. 네.
1: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모임 그리고 내가 굳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내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면서 어울리지 않게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좀 더 가족적인 이제 중심이 되는데 그게 장례식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0: 어떻게 나타날까요?
1: 특히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장례식도 물론 이제 많이 했었 크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모든 분들 알다시피 가족장은 굉장히 많이 하니까 네. 점점 저 가족 중심이에요. 근데 그 가족 중심이 무조건 뭐 가족만 모인다는 그 가족장이 아니고 이렇게 장례식의 규모가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
0: 네.
1: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저희가 농담 삼아서 끼리끼리 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이게 물론 사실은 좋은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약간 나쁜 뜻으로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사실은 좋은 사람들도 보면은
0: 네.
1: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0: 아, 장례할 때 이렇게 보면.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장례식을 크게 해서 정말 그냥 뭐 조문을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다 받으면냐. 뭐 100명, 200명 오니까 이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렇게 눈에 확 띄지가 않잖아요. 그냥 막 번잡하기만 하고. 근데 요즘처럼 가족장을 할 때는 사람들이 많아야 20명, 30명이에요.
0: 네.
1: 근데 거기에는 직계가족들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정말 친하신 분들이 정말 멀리서도 막 비행기 타고 오시고 막 한국에서도 오시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 그렇지. 저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일단 상담할 때 보면 벌써 가족한테 한번 느끼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이제 가족장을 할 때나 이제 직계 가족분들 친한 지인분들 왔을 때 그분들 보면 한 번 더 느껴요. 아, 이분이 참 이렇게 사신 게 그러니까 이게 모르게 저는 이제 어찌 됐건 제 3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직계 가족분들이나 정말 가까운 친지분들은 너무 슬퍼서 그게 보이진 못지만 저는 한 발짝 물러나서 왜냐면 장례식을 할 때는 저는 한 발짝 물러나서 그분들이 뭐 필요한 것들이 없는지 뭐 잘 진행이 되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보게 되면 그게 장례원에서 보다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참 이게 잘 사셨던 분들이
0: 네.
1: 결국에는 잘 돌아가시고 그 가족분들이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던 마음이 참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했던 말이 네가 잘해야 내가 욕을 안 먹는다. 그런 것들이 저도 네. 점점 너무 현실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잘 살고 계시다 그러면 분명히 잘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그걸 느끼는 것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그 주변이
0: 남은 사람들이
1: 네, 네.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게 참 이게 참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초반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돌아가실 때도 정말 큰 문제 없이 정말 되게 잘 돌아가실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잘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0: 네. 아니 진짜로 잘 사는 것과 잘 떠나는 것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알게 모르게 약간 서글픈 이런 감정이 들었는데 김인호 원장님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떠나는 게 뭐 별거냐. 현실에 충실하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그럼요. 왜냐면 누군가는 다 이제 물론 슬프지만은 다 이렇게 가잖아요.
0: 네.
1: 다 돌아가게 저희가 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계속 저희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이게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원래 태어난 곳 아니면 났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지금 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저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어르신들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고나 어떤 네. 질병으로 젊으신 분들 돌아가신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저도 그런 걱정은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아이들이 어리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 정말로 나이가 막 90 넘어서 돌아가시 이런 분들 보면은 너무 그냥 다 평안해요.
0: 네.
1: 평안하고 이렇게 좋아서 그러니까 그런 너무 약간 그 때가 아니라 좀 일찍 돌아가실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남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사실 고생이거든요.
0: 네.
1: 남은 사람들 고생, 그게 걱정이, 저도 이제 일을 하지만 그게 걱정인 것 뿐이지만, 그냥 죽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갈 거고, 그래서 그냥, 그 대신 그건 저랑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일을 이제 오래 해왔고, 보기 때문에 늘 하는 게, 물론 저희도 뭐 부부니까 싸울 때도 있고, 뭐 애들한테 소리 지를 때도 있지만,
0: 네.
1: 사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다는 보장이었거든요.
0: 그런 인터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1: 그렇죠. 왜냐면 사고라는 건 정말로 누구나 가리지 않는 거. 저도 정말로 아침에도 운전은 사실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직업으로 운전하지 않는 분 말고 이상은 저도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고인분 직접 모시고 나오고 누용 누저지 다 움직이기 때문인데 정말로 막 새벽에 나가서 운전하면은 네. 뭐 왜냐면 저희가 사고 이런 거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네. 막 어떤 때는 막 정말 지붕도 막 집도 무너지고 뭐 지나가는 맨홀이 빠져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고가 다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맨날 그러거든요. 맨날 뭐 핑계 쓰 있잖아요. 뭐 마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 뭐 생일 이런 거. 우리는 그런 날이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 아니고 에브리데이 스페셜. 맨날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근데 사실은 그게 저는 정말로 너무 실감이 돼요.
0: 어, 네.
1: 저한테 아, 정말
0: 진짜
1: 그게
0: 진짜 듣고 보니까 그래요.
1: 예, 너무 실감이 네. 정말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때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그때 서울대학병원 그 장례식장이 있는 그 매점에서 일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밤새 이제 야간 쪽에 생각 밤새 일하면서 새벽에 퇴근하면 그때도 정말 20살 아무것도 모를 때였는데도 문득 붙었던 생각이 퇴근하면서 이 밤새 내가 밤새 있는 동안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병원에 오시고 막 그러거든요.
0: 네.
1: 근데 나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퇴근하는구나.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또 멀쩡히 다 이렇게 자고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무 연락을 안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좀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네. 사실은 여러분이 물론 이제 막 좋은 말로 교훈으로 뭐 이렇게 네가 헛되이 보낸 하루가 뭐 어제 죽은 게
0: 네.
1: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게 좀 정말로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늘 네. 너무 보다 보니까
0: 진짜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사고 일어나고 뭐 아침에 나갈 때 그렇게 갈 줄 알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후회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1: 그럼요.
0: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 좀 그러셨으면 좀 삶이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더 편안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 자, 오늘 훈훈하게 문 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아까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주신다 했는데 아껴놨거든요. 요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장례에 관한 정보들을 나눌 테고요. 유가족 중심으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26년 경력의 김민호 장례원은 본원이 있는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장례가 가능합니다. 뉴저지 주소는요. 1601 팰리세이즈 에비뉴 포트리에 있고요. 웨체스터 장례원의 주소입니다. 64 애쉬포드 에비뉴 답스페리 웨체스터 카운티입니다. 상담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곳에서 모두 장례 가능합니다. 김민호 장례원 상담 전화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이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 올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위주였다면 누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한 사발 어떠세요? 누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9: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눕니다. 자, 못 뵈는 사이에 업데이트된 소식들 어떤 소식 있을까요?
2: 예, 저는 이제 웬만하면 되도록이면 이제 매일 그 뭐 신문도 많이, 한인 신문도 많이 보려고 그러고 한인 뉴스나 이런 거 나오는 그 채널도 좀 이렇게 볼, 방송에서 보려고 해서 좀 이렇게 업데이트, 혹시 내가 업데이트 할 내용 있나 좀 내가 모르는 부분 좀 이게 됐나 해서 보려고 하는데
1: 네.
2: 지난달에 보니까는 이제 LA 쪽에서 LA 한국분도 워낙 많이 사시잖아요. 그쪽에서 네. 이제 뭐 메디케이드 사기? 물론 이 뭐 메디케이드 사기가 뭐 장례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방송에 얘기했지만 물론 네. 메디케이드 사기는 저희랑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관련된 게 이 LA 쪽에 있는 한인 장례원이랑 관련이 돼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1: 오, 네.
2: 그걸 좀 주심히 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제가 상담할 때도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요즘에 사실은 페더럴이나 연방정부 쪽에서 메디케이드 쪽 이런 게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조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네.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1: 진짜 실제로 이게 예.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2: 예, 그래서
1: 사기인지.
2: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뭐 이제 장례 뉴욕 뉴저지에 장례 쪽에서 무조건 메디케이드 혜택받는 게 분명히 있다고도 말씀드려서 이런 걸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 네.
2: 이 LA 쪽에 있는 이제 하스피스 에이전 이쪽의 회사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 이름 명의로 그 했던 해지도 않았던 그런 진료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돈을 다 탄 거예요.
1: 이미 돌아가신 분의 정보를 가지고
2: 예,
1: 이런 진료를 받았다 막 이런
2: 그쵸,
1: 식으로.
2: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은 그게 이제 다 몇 년 동안 해서 이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해서 한데 그게 그러면 이제 그 돌아가신 분 정보를 어디서 받았냐?
1: 네.
2: 한인 장례원에서 한인분들 직원분들이 그 돌아가신 분의 정보를 뺏어 준 거예요.
1: 아니
2: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1: 지난, 네.
2: 예, 그런데 이게 한인 그 뭐 한 분당 그 뉴스 얘기한 거는 한 분당 이제 한 1,000불에서 3,000불 정도의 정보를 돈을 받고 그 돌아가신 분의 이제 정보를 이제 제공했다 그러는데 분명히 그 한인 장례원에서 일하는 그 사장은 아닐 거예요.
1: 아, 네.
2: 절대. 왜냐면
1: 원장은 아닐 거예요.
2: 예, 네네. 절대 사장이나 원장은 절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그 물론 이 1,000불, 3,000불의 돈이 적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더 큰, 더 긴 시간을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1: 그쵸.
2: 그냥 일하는 직원분들은 사실은 물론 라이센스도 있고 좀 굉장히 그러니까 규모 그러니까 저도 저랑 제 와이프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실장님 딱 한 분에서 지금 이 장례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되게 쉽게 직원 좀 더 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을 새로 쓰고 그다음에 여기 장례원을 갔는데 뭐 직원도 많고 막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예전에 제가 이제 특히 그런 사망 진단서 같은 거 만들 때
1: 네.
2: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 이해하게 좀 계속 이어나가면 뭐냐면 사망 진단서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예요. 근데 사망 진단서는 한국과 미국이 가장 다른 게 물론 타주도 다 맞겠지만 한국은 돌아가신 병원 예를 들어 방금 뭐 서울대학병원 얘기했지만 서울대학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서울대학병원 원무과에서 발급이 돼요.
1: 맞아요.
2: 예,
1: 네,
2: 사망 진단서 그 의사가 사인하고 그 원무과에서 원무과에서 발급 받아 오세요 하면 원하는 부스만큼 발급을 해줘요.
1: 네.
2: 물론 이제 화장 증명서는 화장을 한 그 화장장에서 발급이 되는 거지만 근데 뉴욕과 뉴저지 물론 타주도 비슷하다고 알겠지만 일단은 뭐 전 타주는 제가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모른다고 치고 뉴욕과 뉴저지는 돌아가신 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발급이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병원에서는 사망진단서에 사인만 해요. 담당 의사가 이 환자분이 어떤 이유로 우리 병원에서 몇 월 며칠 날 돌아가셨다.
1: 네.
2: 그러고 그거를 인터넷으로 올리면 예를 들어 이제 유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그분 이름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욕 시티라면은 저희가 그 시스템이 다 있어요. 병원, 널싱홈, 뭐 하스피스, 그다음에 저희 장례원이 다 같은 사망 진단서 시스템 써요.
1: 네.
2: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 이름을 저희가 알면 그걸 서치해서 저희가 그 케이스를 클레임해서 이제 유가족분들한테 돌아가신 분 이름, 생년월일, 뭐 소셜번호, 주소, 직업 이런 것들을 받아서 다 작성하고 나서 이거를 예를 들어 뉴욕시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뉴욕시티 헬스 디파트먼, 이제 보건국이죠.
1: 네.
2: 거기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발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뭐 사망기 나서 몇 분 안에 이제 발급을 해드릴까요? 이런 식에서 하고 뭐 어디 어디에 필요하고 어디 어디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사망기 나서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뉴욕 시티 같은 경우는 원본 한 분당 15불, 뭐 네. 나소 카운티나 뉴저지 이런 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원본 한 분에 10불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간혹 어떤 분들 아 우리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뭐 복사해서 써도 돼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필요하면 더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근데 네. 그거는 뭐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1: 네, 네.
2: 당연한 질문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망 진단서는 처음에 발급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원본을 만들 수 있는 건 병원도 아니고 저희 장례원만 원본을 신청해서
1: 네.
2: 타운홀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달라요.
1: 네, 그러네요.
2: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처음에 사망진단서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사망진단서를 처음 신청하는 건 저희 라이센스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네. 한번 발급된 사망진단서는 예를 들어 1년 뒤에 지났는데 사망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원본이.
1: 네.
2: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저희는 못 해요. 새로 발급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유가족한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런 시스템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달에서 기면 한 세 달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저희가 그 고인분의 인적사항에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놔요.
1: 네.
2: 그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1: 정보, 유출.
2: 왜냐하면 네. 소셜번호도 있고 정말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저야 제가 원장이니까 이 비즈니스를 닫지 않느나 뭐 하지만 예를 들어 정말 한 1년 일하던 직원이 네. 딱 나갈 때 그런 거 다 정보 빼가가지고 정말 이런 식으로 팔 수도 있는 거고.
1: 그냥 노트에 적어놔도 되고.
2: 그럼요. 네. 노트에 적어놔도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법적으로도 뉴욕과 뉴저지는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인 뭐 꽃이 얼마예요 뭐 이런 거 상담은 그냥 직원들이 할 수 있지만
1: 네.
2: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1: 네.
2: 이 장례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들은 라이센스가 없으면 아예 하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1: 네.
2: 되게 뉴욕과 뉴저지는 사실은 좀 라이센스 따는 것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좀 힘들어요. 근데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그만큼 권리도 이렇게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왜냐면 장례원에서 원장이 사장이 늘 있을 수도 없는 것도 그리고 컴퓨터 같은 거 뭐 비번 왜냐면 예를 들어 장례원 일하다 보면은 유가족분들 요청에 의해서 뭐 슬라이드 쇼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안내판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에 접근이 되게 쉬워요.
1: 네.
2: 그럼 당연히 고인분에 대한 그런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그 폴더만 몇 번 클릭하면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1: 네.
2: 뭐 어떤 장례원들 그거를 뭐 직원분들 못 보게 이렇게 막아놓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1: 네.
2: 근데 지금 앞에서 난 사고가 난 그런 이제 장례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했으니까
1: 그쵸.
2: 일반 직원들이 그냥 다 너무 쉽게 그 정보를 빼서 그냥 파는 거죠.
1: 네.
2: 그러니까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망진단서 얘기할 때도 그래서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그냥 좀 여유 있게 발급을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항상 말씀드린 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나중에 접근이 안 됩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을 때 발급 받아 놓으시고 물론 나중에 유가족분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뉴욕시티에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뉴욕시티 웹사이트 들어가 신청할 수 있고 뭐 나소 카운티나 뉴저지나 이런 데는 뭐 돌아가신 병원이 속해 있는 그런 타운으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동사무소죠.
1: 네.
2: 동사무소에 발급 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안 되는 건 아닌데 굉장히 까다로워요.
1: 왜 까다롭죠?
2: 그 본인분들을 증명해야 되는 거 어떤 분들은 막 어떤 타운호 같은 게 이것도 타운호마다 다 다른데
1: 네.
2: 막 출생증명서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냥 사망진단서에는 여기는 저희가 그 가족대표로 이름 한 명을 넣어야 돼요.
1: 미국, 네.
2: 한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족대표로 제 이름이 넣고
1: 김민호 거기,
2: 예, 네. 넣고 옆에 이제 관계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데도 네가 내 신분증표에도 아들인데도 너 여기 출생증명서 이런 거 갖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1: 네.
2: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출생증명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1: 네.
2: 저도 사실은 미국에서 안 태어났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출생증명서 끊어가지고 번역해서 공증해야 되고 막 엄청 번잡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1: 네.
2: 그 말씀을 늘 하거든요. 이게 가능은 하지만 그 각 타운홀마다 저희가 그걸 클락 오피스라고 그러는데
1: 네.
2: 타운홀에 있는 클락 오피스마다 요구하는 그게 많고 요즘 사람들 얼마나 바빠요.
1: 네.
2: 그것도 평일에 가야 되고 주말에 문도 안 열고
1: 네.
2: 인터넷으로 신청도 뉴욕시티나 되지 나소 카운티나 서퍼 카운티나 뉴저지 이런 데는 다 그냥 평일에만 돼요. 그럼 일반인들이 평일에 시간 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망이나 사나 받으려고 평일에 휴가 내가지고 아니면 반차 써가지고 갔는데 또 뭐 서류 하나 미스돼서 또 못 가잖아.
1: 또 오라고 다음에. 네.
2: 그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상담할 때는 한 10분 정도 더 소요가 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서야 되게 좀 이렇게 큰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장례원을 상담을 할 때나 할 때도 네. 보면은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지. 왜냐면 그렇잖아. 유가족분들에서 내 앞에서 상담한 사람 누군지 정말 이 사람이 라이센스가 있는지 아니면 네. 이분이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경험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이 이렇게 정말로 왜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부모님의 정보가 막 새어나가서
1: 네.
2: 왜냐면 저는 저한테 전화 상담 요즘 많이 오잖아요. 전화 상담할 때는 맨 처음에 저는 그 환자분에 대한 인적사항도 절대 물어보진 않아요. 늘 그렇게 한 얘기가 지금은 처음에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인품에 필요한 제가 드릴 정보를 그냥 간략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여러 장례원에 연락해 보시고
1: 네.
2: 만약에 뭐 저를 선택하신다면 그때 제가 이제 환자분의 연락 정보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자, 요 이제 뭐 우리 지역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은 LA 쪽의 얘기였는데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오리고기, 돼지갈비, 삼겹살을 두 분까지 기존 가격에 그리고 세 번째 손님부터는 25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시고 시원한 바캉스용 아이스팩 선물 세트도 받으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5: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 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백서.
1: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나눴던 얘기 중에서 사망 진단서를 끊었는데 어떻게 그 사망하신 분의 정보를 가지고 메디케이드 뭐 이런 혜택을 받아내는지 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 이게 조금 물론 이게 저희는 미국에 사니까 주마다 많이 달라요. 근데 전반적인 시스템을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물론 저도 이제 유가족한테 설명된 것처럼 똑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요. 근데 네. 이제 저는 늘 방송에서 그냥 전반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뉴욕시티를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는 거는 헬스 디파트먼트 그러니까는 이제 아니면 뭐 다른 뭐 동네 같은 건 이제 타운클락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보건국이에요.
1: 네.
2: 근데 이 정보가 넘어가는데 업데이트 된 데는 소셜시큐리티 국이에요.
1: 네. 소셜국으로?
2: 예, 그러니까 네. 그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데 빠르면 한 달, 길면은 6개월까지도 걸려요.
1: 왜 그런 거죠? 전자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계 안 되는?
2: 근데 그러니까 저도 참 답답한데 그래서 가족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은 돌아가시고 나면 좀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유가족이 직접 이제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가서 이제 사망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업무 처리가 되는 건데 여기도 사실은 한국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가 뭐 소셜시큐리티 오피스 직접 가야 됩니까? 근데 제 대답은 안 가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정부에 관련된 거, 소셜시큐 오피스, 뭐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 이런 것들 다 정부에 관련된 거잖아요.
1: 네.
2: 사망 진단서에 소셜 번호가 다 들어가니까 이게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가 돼요.
1: 네.
2: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다만 제가 어떨 때는 소셜시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사람마다 다른데 성격이 급하신 분들, 좀 일처리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은
1: 네.
2: 나는 이거 기다리는 거 싫고 빨리 이렇게 일처리 하고 싶어 그러면 사망 진단서 들고 그리고 또 나는 시간도 많아 그러면 사망 진단서 들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 이제 예약해가지고 가서 하시면 돼요.
1: 네. 근데 그럼 빨리 업데이트.
2: 그럼 빨리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왜냐면 직접 본인이 하는 거니까
1: 네.
2: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를 가시는 분들이 종종 가시는 분들이 뭐냐면 뭐 저는 물론 소셜워커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우자분들이 중에 한 분이 돌아왔을 때 배우자분들 이제 소셜시큐리티 연금 받는 게 다르잖아요. 보통
1: 네.
2: 남자분들이 더 많이 받고 배우 여자분들이 좀 적게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자분이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면 그 소셜시큐리티 오피스 직접 가서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남자분 소셜시큐리티 더 많이 받던 금액이 와이프한테 넘어오질 않아요.
1: 네.
2: 그러니까 와이프분들은 원래 받던 게 적은데 계속 그걸 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당연히 소스피 가서 왜냐면 그건 저희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정말로 매달 나오는 이제 뭐 푸드 스탬프나 이런 것들 돈 나오는 은행에 나오는 것 그런 것들 나는 많이 뭐라 돈이 계속 나오던데요. 그 나왔다는 거는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거거든. 나오면 다시 나중에 바로 다 빼가거든요.
1: 아, 뱉어내야 되는.
2: 예, 다 네. 빼가는 거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다 빼가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것도 싫다. 그러면은 이제 빨리 가셔가지고 업무 처리 깔끔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이제 어떤 분들은 장례를 예를 들어 7월 초에 치르면 바로 이제 8월 달부터 안 나오세요. 그럼 벌써 업데이트 다 된 거예요.
1: 네.
2: 근데 어떤 분들은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도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아버님 이름으로 계속 그 피가 나오는 거예요.
1: 네.
2: 본인 쓰라고. 그러면 그건 업데이트 안 된 거거든요.
1: 네.
2: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쓰면 안 돼요. 저 말씀드리죠. 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걸립니다. 누구 어디는 뭐 안 걸렸다는데 뭐 다 썼다는데. 그러니까 좀 그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제일 좀 힘들거든요. 어떤 하나의 그냥 그거 된 걸 보고 꼭 모든 분들이 꼭 혜택을 받는 것처럼. 왜냐면
1: 네.
2: 메디케이드로 장례 혜택 받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한 분이 받았다는 걸로 해서 꼭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좀 힘들긴 힘든데 뭐 저희는 뭐 된다 안 된다는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게 장례식은 정말로 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뭐 메디케이드를 다 받는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모든 똑같은 메디케이드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1: 다 다르겠죠. 네.
2: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뭐 김영감은 저거 받아서 돈까지 다 받았대. 근데 비영감님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1: 네.
2: 근데 그거를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1: 그러니까
2: 정말로 어르신들이나 그 일반 분들이 어떤 혜택만 받으려고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따지거든요. 그럼 저희는 그럼 가서 알아보세요.
1: 네.
2: 그럼 거기서 해주는 그럼 해준 데 가서 하세요.
1: 네.
2: 저는 약간 그렇게 오히려 좀 차갑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장례 부분들이 정말 개인적인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좀 제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전화 상담하는 것도 좀 이렇게, 한계가 있고, 하지만 또, 이렇게 바쁜데 무조건 모든 분들 또 다 만나서
1: 할 수도 없고.
2: 어르신들은, 나 분들은 이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냥 와서 그냥 정말 6.25 때부터 얘기를 하세요. 6.25 때 넘어가면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도 시간이 많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냐. 제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는 사실 저는 밤새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어르신 놈이 그런 얘기도 듣고 좋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바쁠 때는 정말 분 단위로, 진짜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상담을 하고 고민 모시고 막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건 요즘 전화 상담으로 크게 다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전화 상담으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드리고 나서, 그래서 앞에서 좀 연결되지만, 만약에 다른 장례원들과도 다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뭐 제가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만나보진 않았지만, 네. 그러면은 그때 인포메이션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열일 제껴두고 무조건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네. 그래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분들이 1순위거든요, 저한테는.
1: 네.
2: 그럼 그럴 때, 그때 이제 상담을 한 시간 넘게 해야 되는 부분이, 그때서야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나와요.
1: 네.
2: 전화상으로 사실 그런 부분 저희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장례원의 전화에서 물어보는 건 저는 완전 적극 찬성이에요.
1: 비교해보면 아니까.
2: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면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안 다음에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처음 장례를 치르시는 분들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1: 그럴 것
2: 그래서
1: 같아요.
2: 전화를 하면서 점점 가닥을 잡고 조금씩 줄어나가서 좀 떼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완성돼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사전 전화도 여러 군데 좀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서 내가 몰랐던 걸 좀 알면서 또 다시 한번 좀 왜냐면 장례원 저도 이제 바쁠 때는 전화를 잘 못 받을 때고 왜냐면 네. 저는 고인분을 모실 때는 제가 전화를 안 받거든요. 왜냐면 고인분 모시는 걸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2: 그때 말고는 사실은 정말 전화 24시간 다 붙잡고 있고 물론 밤 10시 뭐 11시에 돌아가시는 전화해가지고 뭐 아, 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거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실례죠.
1: 네.
2: 좀 실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비즈니스 아워에 그냥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전화해서 제가 전화 받으면 저는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전화 받았어도 제가 저 바빠서 제가 좀만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는 건 또 그 상황인 거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셔서 좀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왜냐면 그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1: 네.
2: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죠. 괜히 그레타더라 정말 데이케어 널싱홈 막 정말 간호사분들 뭐 의사분들 뭐 이상한 데서 이렇게 자꾸 듣고 나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듣다 보면 그게
1: 사실 같잖아요.
2: 사실이고 진실인 줄 아세요.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렇게 들을 바에는 차라리 저를 괴롭히시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유가족분이고 장례가 이렇게 발생돼서 저랑 장례를 하신 분들 근데도 이렇게 전화해서 아우 죄송해 자꾸 이런 거 물어 절대 아니에요. 물어봐야 돼요.
1: 네.
2: 오히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가 더 무서워요, 저희는.
1: 네. 끝에 가서 딴 소리.
2: 네, 끝에 가서 딴 소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는 저희가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깐깐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저는 이제 이거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 모르는 거 정확히 짚고 넣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나아요. 이런 분들 오히려 장례 끝나고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잘 도움받았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처음부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뭐 잘하겠지. 이거는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내가 좀 의심나는 거 저한테 물어보시고 장례 치를 때도 물론 저한테 장례를 맡겨 치르신 분들도 정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1: 네.
2: 물어보시고 하나하나 딱딱딱 짚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서로 더 기분이 나쁠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네. 궁금한 점 있을 때는 언제든지 김민호 원장님을 괴롭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이게 벌써 15번째.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네? 못 받을 상황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 나누면서 느끼셨겠지만 정직하고 꼼꼼하게 철저하게 일처리를 하십니다.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상담 전화 한번 해볼래? 궁금하셨죠? 번호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번입니다.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 뉴저지, 웨체스터 장례원이 있고요. 추후에 9월에는 또 북 뉴저지 파크리지에 새롭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2: 그쵸? 네, 맞습니다.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이런 걸 두고 승승장구?
2: 그렇진 않고요. 예,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로케이션을 계속 찾는 이유는 좀 로케이션이 많다고 저희는 사실은 뭐 제가 뭐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는 잘 모르지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량으로 갖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는 되게 서비스업,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을 거의 두지 않고 제가 웬만큼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1년에 제가 모실 수 있는 고인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1: 야, 수가.
2: 한 네. 100분에서 한 150분, 그 정도 분들 정도가, 아니면 뭐 많게는 한 160분, 이런, 그 정도 분 정도가 제가 이제 제 손으로 직접, 저랑 저희 와이프가 직접 이제 씻기는 것부터 해서 다 모실 수 있는 인원인데, 여러 장례원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분들이 여러 곳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좀 편리성을, 좀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곳을 이제 만약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래서 웨체스터도 오픈이 된 거고 락글랜드도 오픈 된 건 물론 이제 퀸즈에만 없지만 근데 네. 퀸즈는 뭐 제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믿어주시는 분들은 가족장으로 퀸즈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장례원이 많이 오픈한다고서 뭐 장례식을 뭐 내가 1년에 뭐 300분, 400분, 500분에서 뭐 내가 뭐 바빠 저는 그렇게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1: 그렇게 그냥 하고 싶지도 않고
2: 그렇게 네.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절대 네. 왜냐면은 남의 장례 치러다가 제가 먼저 죽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냥 제가 체력 되는 때 열심히 네. 열심히 이제 하고 있고 물론 젊었을 땐 더 많이 했죠. 그럼 한국에서 팀장으로 이럴 땐 정말로 1년에 한 600분, 700분의 장례를 치렀거든요. 네. 저희 의료원이 그 정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정말 하루에 5분, 6분 염하는 건 기본이에요.
1: 네.
2: 그렇게 맨날 4분, 5분, 뭐, 많게는 막 7, 8분까지도 염하면서 막 정말.
1: 하려면 하는 거죠.
2: 예, 네. 하려면 근데 그때는 또 20대였으니까 젊었으니까 그렇게 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단계도 훨씬은 한국보다는 단순한 염이 아니라 뭐 약품 처리하는 것부터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어렵고 더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딱 제가 정해진 인원에만. 그래서 저는 뭐 자신있게 만약에 어떤 분들이 전화했을 때 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날짜가 중요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위치가 네. 중요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저는 당연히 못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날짜가 안 되거나 네. 뭐 장소가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이 그게 중요한 거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1: 네.
2: 대부분의 분들은 장소 말고 그 날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밀어주세요. 오히려.
1: 네네.
2: 오히려 밀어주시는.
1: 네,
2: 저한테 하고 싶으신 네. 분들은 하루 정도. 왜냐면 제가 뭐 놀고 먹으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장례식이 미리 잡혀요. 왜냐면 장례식이란 건 예약이 없잖아요.
1: 예, 갑자기. 예,
2: 사전 상담은 있어도 장례식을 예약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돌아가시는 순서대로 그 날짜 일정을 잡고 만약에 그 일정이 만약에 중간에 비어 있으면 당연히 도와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하고 싶은 분이 두 분 있는데 어떤 분은 아침에만 둘 다 하고 싶어 그러면 못 하거든요.
1: 네.
2: 근데 어떤 분은 아침에 하고 어떤 분은 저녁에 원해 그러면 그럴 때는 또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로케이션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뭐 잘 나가 뭐 더 많이 할 수 그게 절대 아니라 좀 더 오히려 한인분들이 많지 왜냐면 요 퀸즈는 한인 장례원도 많고 이미 네. 다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좀 이 퀸즈만 좀 떨어나면은 많이 좀 이렇게 한인분들 꽤 살지만 이런 한인 장례원이 없는 곳들 꽤 있거든요. 그게
1: 네.
2: 이제 대표적으로 웨체스터도 그렇고 저희 락그랜드 카운티도 그렇고 제가 이제 새로 오픈할 뉴저지 북주에 이제 뭐 포트린 한인타운이에요. 그 한인분들이 많아요.
1: 네.
2: 저 말고도 많아요. 근데 그 파크리지나 이런 데는 이제 한인분들이 주변에 많지만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준비가 하는 겁니다.
1: 네. 유가족분들의 장례를 조금 더 어떻게 또 가까이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지점들을 늘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고인의 마지막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왕이면 고인이지만 그 가족 같은 손길을 알 것 같아요.
2: 그게 좀 아쉬운 분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이제 가족, 그러니까 저희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한국도 유가족분들 앞에서 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염 다 끝나고 이제 하기 네. 전에 유가족 불렀는데 저희 때만 해도 오래됐네요. 한 25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할 때만 해도 유가족분들 앞에서 바로 이제 고인분을 닦이고 이렇게 입혔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이렇게 바로 봤거든요. 그래서
1: 네.
2: 그때는 이제 더 젊었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사실은 많이 무시를 했어요. 왜 젊은 애가 상담을 하지? 근데 염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삐질삐질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태도가 달라지고 좀 이렇게 존중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약품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약품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독하기 때문에 유가족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0: 하려고 누가 알아줬으면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고집이고 좀 일을 무식하게 배우고 좀 이렇게 예, 좀 이렇게 고집이 워낙 좀 이렇게 남한테 못 맡기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하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큰 아쉬움은 없어요. 왜냐면 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저를 또 이렇게 뭐 턱딱지 안 하신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신경 쓰면서 살기엔 너무 바쁘거든요. 우리 초반에 앞에 얘기한 네. 것처럼 그런 거 신경 쓰면 이렇게 나쁜 소리까지 신경 쓰면서까지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시간도
1: 시간
0: 없고
1: 아깝고. 네,
0: 그래서 저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끝났을 때 감사한 느낌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다 했을 땐 저는 사실은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인사를 받는 것도 너무 사실은 이 일을 지탱해 나가는 거거든요.
1: 네. 제가 지금 말씀 나누면서 계속 느끼는데 양심적이고 정직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 계세요.
1: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장례원이 필요합니다.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과 함께 장례에 대한 정보들, 그야말로 오늘은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 함께 가져봤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요. 한국 소식이 아까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0: 예, 이거는 뭐 이렇게 그건 아닌데 요즘에 그러니까 저희가 정보의 홍수에서 살잖아요. 네. 저도 이제 이런 매체를 보면서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찍은 거서 나온 거 봤는데, 그러니까 무빈소 장례 가족장 그런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일반인이 보는 관점과 어쩔 수 없이 저는 현역에서 이제 벌써 20년 넘게 그것도 한국에서부터 이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네.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이런 취지나 이런 거는 맞는데 이게 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결국에 한국의 문화가 결국엔 몇 년 지나면 또 여기 넘어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여기서도 가족장 많이 하잖아요.
1: 네.
0: 한국도 이제 오히려 한국은 지금 이제 막 무빈소 장례 아니면 좀 이렇게 간단한 가족장이라고 오히려 해서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그 무빈소 장례 아니면 가족장 얘기하면서 너무 이 장례원이 바가지다. 장례원 비용이 너무 비싸. 너무 이쪽에서만 너무 좀 집중이 돼 있는
1: 네.
0: 데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저는 작년에 저희 어머니 장례를 한국에서 치렀잖아요.
1: 네.
0: 저도 그래서 가족분, 그러니까 손님들 한 150, 200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장례식장 음식값이랑 다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속으로 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26년 전에 한국에서 장례식 할 때
1: 네.
0: 그때도 장례 손님들 한 150명, 200명이면 그때도 장례비가 1,000만 원이었어요.
1: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0: 근데 그러니까 20년 지나면 하나도 안 바뀐 거. 오히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례비는 떨어진 거예요.
1: 왜 그런 거예요?
0: 근데 왜 사람들이 지금 장례비가 비싸다, 바가지다 느끼는 게 뭐냐면 그때는 대가족이었어요.
1: 예.
0: 형제 자매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였잖아요. 부모님 세대가 20년 전에 거의 상주였었거든요.
1: 네.
0: 그분들 나이가 이때 50대였으니까 그때는 못해야 3남매, 4남매, 보통 6남매, 7남매. 저희 부모님도 다 6남매, 7남매.
1: 네.
0: 그러니까 손님들도 많고 가족들이 나눠내면은
1: 네.
0: 그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 장례비 내는 거에 별로 큰 느낌이 없었어요.
1: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0: 생각도 없고 그냥
1: 네.
0: 그리고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저희 그러니까 제 세대들이 많아야 한 명, 두 명이에요.
1: 네, 저희 혼자 때. 간다는 경우.
0: 네, 저희가 그때 막 캠페인이 뭐 하나 낳고 둘러고 잘 사자. 약간 이런 캠페인 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1: 네, 저도 기억나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1: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데.
0: 다 혼자 감당해야 돼. 그리고 옛날만큼 이렇게 이런 사회 활동을 많이 안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더 이렇게, 약간 부담되고 이게 비싸졌다는 느낌을 받는 건데, 현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던 저로 따지면 오히려 장례비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초점을 갖지 말고 너무 돈에 초점을 갖지 말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방송을 내가 정말 올 사람이 없고 아니면 내가 정말 남한테 신경 쓰인 거 내가 집중을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그러면 한국에서도 빈소를 차려도 안 비싸요.
1: 네.
0: 근데 한국에서 비싼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 음식값이 포함돼서 장례비가 비싼 거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올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음식값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빈소라고 해서 장례비가 싼 게 아니라 손님이 많이 와서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장례비가 비싼 거지
1: 네.
0: 빈소 사용료 그다음 고인분을 모셔두는 안치 사용료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20년부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가
1: 네.
0: 반응한다 그러면
1: 네.
0: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좀 알고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좀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1: 네, 그 다큐멘터리 누가 만든 거예요? 자, 장례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의 진심까지 오늘 파헤쳐본 라디오 생활백조였습니다. 유가족 중심으로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26

0: 10년 경력의 김민호 장례원입니다. 본원이 있는 뉴욕 라클랜드 카운티 그리고 뉴저지 팰리세이즈 에비뉴에 있고요. 웨체스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9월 언제 확정하긴 좀 어렵죠?
1: 계속 공사 중입니다.
0: 네. 북 뉴저지 파크리지에도 오픈 예정입니다. 김민호 장례원 상담 전화는 347-256-6976번입니다. 347-256-6976. 원장님, 오늘도 원장님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되네요.
1: 감사합니다.
0: 김민호 장례원의 김민호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균형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장윤미 사건으로 드러난 검찰의 보안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선호 투표제를 둘러싼 후보들 간의 입장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지방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여야 정치권 상황 진단해보고요. G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비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들 네 분을 만나는 시간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1: 네, 국민의힘 임진석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두 분의 영혼의 파트너, 오늘 강성인 강수영 변호사, 그리고 강성인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세요.
1: 예, 어휴, 한 목소리로. 자, 일단, 오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 2심이 징역 7년이 나왔는데, 오늘 징역 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법률가들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강 변호사님부터.
5: 네, 뭐 예상된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예.
5: 그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그것이 명징하게 아주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대법원 확정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관저에 찾아가서 시위를 했던 그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1: 예.
5: 재판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재판소원 제가 예상컨대 한 달 이내에 각하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 재판소원 대상이라는 게 뭐 기존의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선언한 뭐 범죄로 처벌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간통죄는 위헌이 됐는데 간통죄로 또 처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제도지 대법원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헌재가 뒤집어 버리겠다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1: 예.
5: 그래서 아마 확정될 것으로 뭐 지금 이미 확정됐지만 헌법소원도 의미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같이 방해했던 분들은 지금 빨리 사과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서 변호사님.
6: 저는 대통령이 지금 재판이 한 8개 되거든요.
1: 네.
6: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다 선고하는 게 맞나.
1: 어.
6: 한 사람에 대해서 관련 사건에 병합을 해야 돼요. 병합해서 이제 그 전화비체로 가가지고 과연 이렇게 계엄이 내라이냐. 이거부터 이렇게 딱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질겁 올라오는 것마다 부에서 하나씩 그냥 판결하면요. 과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판결인가 저는 그 점에서 일단 절차적으로 아쉽고요.
1: 예.
6: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그래요. 실제 그 직권남용 수사밖에 없는데
1: 예.
6: 이거 관련 사건은 내란 수사했잖아요. 그런데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못해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밖에 못하거든요. 그리고 하지도 못하는 직권남용에 관련 사건 내란이 있다. 그래서 수사권이 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아마 대통령 측에도 계속 끝까지 아마 다툴 겁니다.
5: 다퉈봐야 방법이 없습니다. 다툴 방법이 없어졌어요. 이제 대법원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1: 예. 그러니까요. 이희석 대변인.
7: 뭐 법률가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확실한 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는 거죠.
1: 예.
7: 그러니까 이것에 불복할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뭐 재판소원 아니면 재심 청구는 가능한가요?
5: 불가능할 겁니다.
7: 불가능하죠.
5: 거라서.
7: 예. 그렇죠. 그럼 이제 7년 됐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체포 방해가 인정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도 뭔가 책임을 지셔야 할 분들이 생겼다. 이제 확정됐다.
1: 예.
7: 여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8: 근데 이 정도 되면
1: 예.
8: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최소한도로 좀 메시지를 내가지고 지난날에 한남동 자택 앞에 가가지고 44명의
1: 그렇죠.
8: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겠다. 그리고 뭐 영장도 불법이다. 수사도 불법이다. 그리고 뭐 그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사실 경호처 직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그들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물리적인 충돌을 하도록 이렇게 위험에 방치했던 것들.
3: 예.
8: 그러니까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다 정당한 일인데 아주 사소한 것도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마치 이게 불법인 것처럼 일을 키웠던 것에 대해서는
3: 예.
8: 저는 법률가 출신 변호사들부터 저는 또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7: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사과를 해야 되고.
8: 의원도 사과해야 되고 네. 변호사도 사과해야 되고 어. 또 패널도 사과해야 되고.
7: 패널 특정은 지목해 주세요.
8: 그러진 않겠습니다.
7: 저는 아니죠.
3: 아닙니다. 예.
8: 저기.
3: 예. 아, 예. 아니, 같은 공부하는 있긴 하다.
8: 아, 예, 예.
3: 아, 알겠습니다. 자, 재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현안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지금 계엄 당의 행적을 놓고 지금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자, 일단 안철수 의원이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 여기 이제 내란 관련 재판인데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분이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이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의원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이 또 원내실 그 12월 6일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배포 자료를 공개하면서 의원을 국회로 먼저 수집한 것은 원내대표였다. 또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이 허위사실 위험하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가 허위사실이냐 재차 또 반론했거든요.
7: 그 안철수 의원 말씀은 뭐냐면
3: 네.
7: 처음에 당사로 어쨌든 모여라 한 것은 한동훈 의원이기 때문에
3: 네.
7: 추경 의원이 나중에 당사로 의원들 오라고 한 것이
3: 네.
7: 그러니까 국회로 가라는 얘기 말고 아.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 네. 뭐 한동훈 당시 대표의 네. 지시를 어긴 것
3: 아.
7: 그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3: 네.
7: 그냥 한동훈 의원이 맨 처음에는 당사로 모여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취지가 계엄이 발령된 직후에 국회가 봉쇄가 돼 있다는 생각하고 처음에 국회로 가려고 하다가
3: 예, 예.
7: 한동훈 책에도 써 있어요.
3: 예.
7: 그래서 일단 당사로 모였다가 국회에 민주당 의원들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들을 끌고 간 거 아니에요.
3: SNS 오늘 써 있어요.
7: 네, 계속 쭉 정도. 나오고 예, 국회의원들 예. 방에 쭉 나온 얘기를 보면
3: 예.
7: 23시 24분 정도에 그 11시 24분 정도에는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니까 의원 단톡방이 다른 의원의 그 뭐라고 할까 휴대폰에 이제 자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국회로 예. 와달라고.
3: 주진우 의원.
7: 예.
3: 이었던 것 같기도
7: 하고. 그게 예, 주진우 예. 의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원내대표는 그럼 의총장을 당사가 아닌 국회로 바꿔야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3: 예.
7: 그 추경호 의원이 23시 그러니까 11시 3분 그땐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11시 9분에 당사로 오랬다가 11시 3분 국회라고 해요. 또 국회 있다가 갑자기 0시 3분부터 당사로 바뀌어.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국회로 와달라고 한 이후에 당사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잖아요.
3: 예.
7: 예를 들어 0시 7분, 뭐 0시 6분, 요때 한동훈 의원의 말은 물론 다른 의원의 그거를 빌려서 썼지만 예. 국회로 와주십시오.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야 합니다. 이게 0시 6분, 7분에 온 건데 0시 예. 5분부터 8분 사이에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가 나와요. 의원들 향해서 지금 의총은 당사로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맨 처음에 한 얘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의원들 모이라고 한 게 한동훈 당시 대표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말이 정말 안 되는 거죠.
8: 제가 사실 너무 복잡해가지고
3: 예.
8: 취재 많이 한 결과
3: 많이
8: 제가
3: 결과.
8: 이해를 했거든요.
3: 이해했어요. 자, 해주세요.
8: 제가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 예.
8: 쉽게 말해서 지금 추경호 대구시장의
3: 예.
8: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재판이에요.
3: 그죠.
8: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특검에서 증인으로 불렀어요.
3: 예.
8: 하지만 추경호 대구시장의 변호인이 안철수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3: 아.
8: 그러니까 당연히 추경호 의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3: 예.
8: 자, 근데 재판부는 지금 추경호 시장을 뭘 의심하고 있냐면 야, 당대표는 국회로 오라고 했는데
3: 예.
8: 너는 왜 국회에 있으면서 당사로 오라고 했어? 너는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야. 그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3: 예, 예.
8: 안철수 의원이
3: 예.
8: 제가 그 마음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3: 예.
8: 제 생각에는
3: 예.
8: 추경호 의원 시장한테 잘 보이고 싶나 봐요. 그래서 아니 그때 뭐
4: 한동훈 대표도 뭐 당사로 오라고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3: 예.
4: 그 말이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당사로 오라 했으니까 예. 추경호도 당사로 오라 한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일종의 실드를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3: 예, 예.
4: 하지만 시간순으로 쭉 쪼개보면은 예.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한동훈 당대표는 국회로 오라고 했던 거 국회 가야지 그 해제 의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3: 맞아요. 네.
4: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3: 예.
4: 제 뇌피셜입니다만
3: 예.
4: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하나 봐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또 이 내란 옹호하고 막 이런 예. 사람들하고 예. 또 친하게 지내야지
3: 예.
4: 또 본인에게 표가 될 것 같아서
3: 아.
4: 저는 필요 없는 행동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3: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동훈 의원도 초기에는 그 당사로 오라고 했던 당사란 단어를 썼었다. 그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닌가.
5: 네. 이 사건 본질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고
3: 그 부분이죠. 예. 시간 후반부에 갈수록 무슨 말 했냐가 중요한
5: 그게
3: 거죠.
5: 그게 매우 중요해요. 이제 본회의장에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순간 계엄해제가 불가능해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끝까지 의총을 열려고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3: 당사에서.
5: 저희 당사가 됐든 사실 국회로 마지막에 뭐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 이런 주장도 추경호 시장 측에서 합니다. 나는
3: 예.
5: 결국 국회로 장소를 최종적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이면은 내가 장소를 국회로 바꿨겠느냐. 이런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3: 예. 예.
5: 근데 저는 의심하기를 본회의장에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다수가 들어갔었습니다.
3: 예.
5: 당에서 의총 장소를 정확하게 공지하지 못해서
3: 네.
5: 왔다 갔다 혼선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무조건 국회로 가야 됩니다. 라고 했던 대화방들의 일부 의원들의 톡이 남아있어요.
3: 네.
5: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의총을 연다고 계속 고집해요. 그리고 결국 국회 그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인근에서 의총을 열면 결국에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 보고 의총장 오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3: 그렇죠.
5: 제 생각에는.
3: 예, 예.
5: 그러니까 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의총을 고집할 게 아니라 국회로 와서 본회의장 가서 빨리 계엄해제를 하라. 지금 군인들이 들어왔다. 이 공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3: 예.
5: 그러나 추 시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3: 예.
5: 내란 중요임무정서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3: 예. 우리 서 변호사님이 뭔가.
6: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계엄을 했어요.
3: 예, 했어요.
6: 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저는요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당론으로 우리가 반대할까 아니면 계엄을 찬성할까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뛰어가서 중구난방으로 나는 반대 나는 계엄 찬성 이렇게 막 표결을 하면요
3: 예?
6: 집권당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3: 예.
6: 당론으로 우리가 계엄은 반대합시다. 또는 청와대에 들어보고 계엄 사유가 없으면 이게 절차가 뭐가 잘못됐죠?
3: 네, 서 변호사님 그 상황이
6: 네.
3: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존폐를 논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총각을 네. 이제 계엄군이면 지금 국회 뚫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계엄을 하네 마네 이런 상황에서
6: 예.
3: 그런 원내대표가 탁이 총인을 점잖게 모을 수 있는 상황이었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지금.
4: 아니 결론적으로
3: 네. 네.
4: 그러니까 나중에 탄핵을 하냐 마냐는 말씀하신 100번 양보해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계엄을 해제하는 거는 상식인 거예요.
6: 자 그럼 그때 계엄을 찬성한 국회의원은 처벌할 겁니까 내란으로?
4: 계엄을,
6: 국회에서
4: 계엄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6: 계엄 찬성한 국회의원이 있다. 표결에.
4: 네.
6: 그분이 처벌할 겁니까?
5: 아니 그거는
6: 국회에서 표결로는 처벌 못하잖아요.
4: 아, 예,
6: 저는 이게 뭐 계엄 잘못을 생각하지만
4: 네.
6: 제 생각에는 집권당이라는 게 있고 당론을 모아서 다 같이 반대하는 게 맞지.
3: 예.
6: 근데 중구난방으로 가서 이게 근데 난 찬성 나는 반대 이렇게 표가 막 엇갈리면
4: 아니 집에 불이 났는데 야 일단 모여봐 그래가지고 빨리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자 어디로 도망갈까 그렇게 회의해야 됩니다.
6: 근데 한번 생각해 그 민주당도요
4: 예.
6: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늦게 들어오고 숲에 숨어있다가 한 주로 밖에 있다 늦게 들어오고 의원실 총리 늦게 표결해서 이미 몇 시간이 지났고요.
4: 네.
6: 김민석은 1초 늦었다면서요.
4: 네.
6: 뭐 감기약은 뭐 성분은 모르겠지만
4: 네, 네, 네.
6: 제 말은 민주당도 재빨리 뛰어가 빨리 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동훈 보다 늦게 왔지 않았다.
4: 원래 1시 30분에 계엄 해제 의결을 하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당시에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했죠. 끝까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더 빨리 해야 된다 하다가 기다려준 겁니다. 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의결금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창문을 깨고 진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시 1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3: 예.
4: 추경호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예정대로 1시 알겠습니다. 반에 했다면 김민석 총리도
3: 문점은
4: 했겠죠.
3: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의 그 증언 문제니까.
4: 네. 네.
7: 그 지금 뭐 당론을 모아서 그때 대처했어야 된다는 말씀은 또 한번 반복하자면 또 궤변이에요. 당론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논리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당론이 성립을 하는 건데 그때 국회에 대한 포고령 내용을 보면 국회 활동 정지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
4: 네.
7: 자체가 위헌이잖아요.
4: 네.
7: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회 안에 없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국회 계셨잖아요, 그분도. 한동훈 대표 국회 있었고. 그러니까 국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뜻은 뭐겠습니까? 이거 막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 판단이 있을 텐데 그것조차 당론으로 뭔가 합의해서 하자. 의원들이 급박하게 판단을 내려서 행동한 것을 중구난방으로 말씀하시면 대단히 안타깝죠. 박재홍 앵커가 뉴스에 눈물 쓰신 거 제가 찬찬히 보면서 그때 무슨 생각하셨는지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진짜 울고 싶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6: 아 근데 안철수 의원의 진짜 정언의 중요한 내용은요. 예. 언론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데 예. 이거 뭐 한동훈 대표 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 차이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정언은 원내대표가 오라고 해도 우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된 거기 오란다고 다 가고 안철수도 아마 바로 본회의로 갔을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원내대표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7: 아, 당론 뭔데면서요.
6: 아니 제 말은 그 직권 남용을 할 예? 이게 옛날에 치면 총무예요. 그냥 제 말은 계급도 아니고 이게 뭐 권위, 직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내대표가 오라도 언제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국회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당사로 온 사람도 있고 제 말은 각자 헌법기관 의원이 판단하니까 직권 남용은 안 된다. 이게 핵심 안철수의 정언입니다.
3: 예. 아무튼 뭐 강 교수님까지만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예,
5: 내란 임무, 저 중요 임무 종사죄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지 직권 남용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6: 아, 그게 공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5: 예, 내란 임무.
6: 방해했다고. 방해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 말이죠.
5: 제가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가 하자는 대로 표결 미루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한다고 만약에 본회의장에 있던 사람도 의원총회로 갔었으면 계엄 해제 안 됐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3: 예. 예.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네. 할 이슈가 많아서 국민의힘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 징계 정치에서 이제 장외 정치에 나섰습니다. 전국 곳곳을 순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만 하는 게 어떻게 리더인인가? 리더라면 110명의 얼굴을 함께 움직이겠어야 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일단 인천 집회했던 김민수 조강환 최고위원, 정의용 사무총장, 박준태 실장, 박대출 63특위위원장, 김민전 63특위위원 함께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7: 장덕 대표가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국회의원 한 분으로서야 뭐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당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자꾸 이러시면 나경원 의원조차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다.
3: 네.
7: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뭘로 하시느냐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라요. 지금 당무를 보고 계신 거냐. 당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당의 산적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최고위원회 그냥 참석하는 것 외에는 계속 밖에 계시잖아요.
3: 예.
7: 그럼 정말 소수의 의원들하고만 소통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의원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장외 집회 나가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본인을 또 가리고 이건 도대체 어떤 생각 때문에 하시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로서의 직분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는 것이라면 그냥 가볍게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고 당대표를 계속 하면서 뭘 하겠다면
3: 예.
7: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3: 예.
7: 뭐 원내대표가 아니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더 큰 당원을 다 대표해서 행동하셔야 되는 대표니까
3: 예.
7: 그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 근데 야당 대표가 장애를 나갈 때는요.
3: 예.
8: 하다 하다가 정말 할 게 없을 때
3: 예.
8: 우리는 믿을 게 민심밖에 없다.
3: 예.
8: 국민들에게라도 이 부당함을 알려서
3: 예.
8: 우리가 이제 투쟁하겠다라는 결심이 섰을 때 숙고를 하고 또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수렴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3: 그렇죠.
8: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너무 자주 나가니까
3: 예.
8: 이제 이게 의미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도 장동혁 대표의 편에 서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이런 분마저도 이런 쓴소리를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좀 그 장동혁 대표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본인의 사퇴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3: 장동혁
8: 그런
3: 대표가.
8: 차원에서 이런 구구 혹은 강성 이런 지지층이라도 끝까지 결집시켜서 본인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지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6: 저는 이번에 이거 선관위 사태에서 진짜 진정으로 이거 선관위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장동혁만한 분이 있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충 그냥 목소리만 높이다가 대충 뭐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3: 예?
6: 특검에도 그래요. 이게 지금 누구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인데 위철한 상임위원부터 민주당이 추천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당연히 야당이 추천한 제대로 된 특검이 있어야 신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언급 안 하더라도 제 결렴한 MB에서 지금 상당히 부정선거 의심하는 사람이 많고 또 재선거를 요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번 한 번 정도는 의혹을 풀 필요가 있다. 이런 우리가 모든 게 정권은 무신불립이에요. 국민이 의심하면 한 번쯤에게 의혹을 해소해줘서 상식적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3: 예.
6: 너무 많은 지금 부정선거 의심하는 사람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선관위 잘못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희 대표는 계속 이 장외 청년들과 투쟁을 했으라도
3: 예.
6: 어떻게든 이게 이번 선관위 사태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특검 덕에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제대로 된 특검을 한번 해보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3: 근데 이제 메시지가 뭐만 보이냐면 그 서해체로 특유의 손팻말 내용이 있어요.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나니까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야. 국민 특검 받아. 무슨 말인지 알지? 뭐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싸우는 게 맞아요?
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통령한테 이렇게 반말처럼 하는 거는 제가 고추절하다
3: 예.
6: 봐요.
3: 예.
6: 다만 이제 그 배재고 예. 스타벅스 이건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 공개한 게 있으니까 아마 그걸 빗대가지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
3: 예.
6: 뭐 저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게 조금 예의는 갖춰가면서 비판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 저는
6: 예.
5: 개인적으로 장동혁 예. 대표가 싸워서 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익을 실현했다기보다 무지막지한 해악을 끼쳤다고 봅니다. 지금 이 집회의 목적이 뭐예요? 재선거잖아요.
3: 네.
5: 방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만드니까 한 번쯤은 의혹을 풀어보자. 재선거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6: 아니, 검증을 해보자. 부정선거 검증.
5: 아니, 재선거를 하자는 게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계속 전국 재선거하자 그러잖아요.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전혀 없는 주장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선동해가지고 소구력만 계속 키우고 이거는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공교롭게도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지지를 잃었다고 하니 마침 잘 됐다. 내가 여기를 갖다 싹 끌어당겨가지고 나는 민주당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 목표는 제가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속여가면서 본질하고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고등학생하고 싸웁니까? 뭐 배재고 징계가 뭐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건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민간 사단법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대통령이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7: 그래서 네. 그 주장을 하실 거면 대표직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원내에서 재선거 주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당대표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재선거 주장하다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3: 예.
7: 대표직을 벗으신 후에 그냥 개인 장도의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3: 예.
7: 그런 거 아닙니까?
8: 네. 이제 결국 이제 장동혁 대표가 문제 해결을 하려면
3: 예.
8: 이제는 장에 있으면 안 되고
3: 예.
8: 국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 선관위 국조특위 청문회도 7월 14일 날 열기로 했거든요.
3: 예.
8: 근데 거기에 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검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이 우리가 하겠다 특검 추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대한변협에다 맡기겠다.
3: 네.
8: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우리가 하겠다거든요. 그럼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얘기 좀 하시자고요. 근데 지금 밖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서 징계가 이제 진행되고 윤리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조경태 의원으로 징계 추가 그 이동했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하거든요. 당내 징계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징계?
6: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예. 뭐 정점식 원내대표나 모든 분들이 다 공분하고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6: 예. 왜 그러냐면 이분이요.
3: 네.
6: 그러면 차라리 뭐 박덕흠 이분이 내란 세력이면
3: 예.
6: 선거를 안 했어야죠.
3: 아 맞아요.
6: 부의장 선거에 같이 경쟁을 했으면 안 되잖아.
3: 아.
6: 난 내란 세력하고 왜 내가 투표를 하느냐.
3: 아.
6: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투표하러 가가 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그 승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3: 아.
6: 그런데 민주당이 다 전화해가지고
3: 예.
6: 내란 세력 안 된다고 그래서 본인이 또 20몇 표 넣었잖아요.
3: 예.
6: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3: 예.
6: 다 이게 거의 다 공분하고 있더라고.
3: 아.
6: 한동계에서도 그럴 겁니다. 이거는 실도 못 칠 겁니다.
3: 아.
6: 그래서 아마 이게 윤리면이 그 9명 미만인데 원래 6명이었거든요.
3: 예, 예.
6: 그래서 한 명을 이번에 법조인으로 한 명을 추가해서.
3: 서 변호사님 가세요?
6: 아이, 제 차 아니고, 그 가처분, 이런 거, 우리 또 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조인이 윤리위에 많이 들어오게 된다. 이런 거 한 명을 추가했어요.
3: 절차적 정합성을 위해서.
6: 예, 일곱 명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나름 이게 아직 못 잡았다고 제가 어제까지 제가 듣기로는. 그렇고, 이게 첫날에 뭐 좀, 의견이 없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버리니까 3명.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원래 의견을 생각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 설명이고, 예. 이번에 한 명을 추가했기 때문에 아마 예. 조만간 나를 잡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조경태가 아마 1순위가 되지 않을까.
3: 어느 정도 수위예요?
6: 지금 조경태에 대해서는 워낙 공분하고 있어요. 아마 공천 배제 정도로 해가지고, 저는 뭐 2년 이상 당원권 정지나, 그 이상 놓을 것 같아요.
3: 오, 2년 이상 당원권 정지까지?
6: 왜냐면 이게 뭐 아무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3: 그래요?
6: 예.
3: 오늘 아침에 이제 조경태 의원이 그 라디오 인터뷰하고 굉장히 이분들 화가 나 있고 그래서 맛 제소 해서 이제 누굽니까? 그 장동영 대표를 제명 출당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거 다른 당 얘기지만.
8: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저는 네. 그 징계 정치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징계하겠어라고 칼은 빼들었는데 이거 막상 빼들고 보니까 한동훈이라든지 뭐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이런 분 하면 좀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칼을 바로 넣자니 좀 모양 빠지니까 아차 잘 됐다. 조경태 이분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해도 되겠구나. 예. 근데 저도 이 조경태 의원의 이 뜻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오랜만에 제가 의견이 맞는 게 예, 예. 정말 그런 내란 공범이었다고 하면 예. 애초에 경선에 참여를 안 했어야죠. 난 저런 내란 공범하고 경선할 수가 없어. 하고 참여를 안 했어야 돼요. 근데 참여해가지고 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름을 다 빼고 나면 해당에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조경태 의원이 조금 단추를 잘못 낀 게 아닌가. 어쨌든 희생양이 될 것 같다. 그래 보여집니다.
3: 우리 강 변호사도 갑자기?
5: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뭐, 그, 수공도 하시고 사실, 그, 지고 나서, 손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축하한다는 의미로, 승복한다는 의미로 저는 그랬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청에서. 뭐, 어쨌든, 근데, 조경태 의원만 징계를 하는 쪽으로 뭐, 또 기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 그렇군요. 국민의힘사,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 K라디오
10: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시없는 수박 개당 5불 99,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 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지금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이거 경찰한테만 수사 맡기면 이거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이번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추가 혐의가 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 큰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수사기관이든 한쪽이 그냥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보안수사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다른 어떤 수사기관을 창설하셔서 거기다가 주세요. 견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뭐 가족이 뭐 거기는 가족 없냐 이런 식으로 초점을 완전히 비틀어서 말씀하시는 의원이 계셨는데 예.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 만약에 정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해서 1년 2년 경과를 했을 때 나타나는 민심 위반은 지금 이 정권의 체력으로는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강석희 의원님.
3: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혹자들은 뭐 경찰은 인원수도 많고 또 뭐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예. 그래서 경찰을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데 예. 사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이 적긴 하지만 결국에는 검찰도 뭐 가족 아니라 지인들 부탁 많이 받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정치검사 해가지고 이사단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검찰도 절대선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한 권력이 한 집단에게 쏠리는 것만 우리가 잘 관리감독하고 견제만 하면 된다. 네. 근데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수사팀 교체권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들 피해 없이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 완전 폐지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예외를 둬가지고 보안수사권을 유지를 시켜보는 것을 뭐 하다못해 뭐 1년이든 뭐 2년이든 시범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새로운 어떤 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신설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경찰에게 수사를 좀
1: 맡긴다
3: 맡기는 것은 네,
2: 차라리 보안수사청을 만드세요. 그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1: 네, 그렇게 보안수사도 합니다. 예, 보안수사 수사하다고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3: 제가 하나 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의 우려 알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막 저렇게 나서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 안에서 우리가 이거 좀 숙의해야 된다, 논의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예. 같이 국민의힘하고 밥 먹었냐고 몰린단 말이에요.
1: 가만히 계시면
3: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2: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할 만한 그게 없어요?
1: 저는
2: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
3: 기껏 얘기했더니 또.
4: 저는 뭐 친한계라고 오해도 많이 받고 뭐 모욕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는 예. 그냥 소신 있게 그거 아무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예. 지금 민주당이 뭐 김종민 의원한 뭐 차규근 의원한 조국 신당에 그리고 뭐 민주당 TF한 뭐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예. 눈 씻고 찾아봐도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제대로 보완하는 대책이 보이지 않아요. 숙고 과정에서 그게 심도 깊게 논의가 안 되고 있고 그냥 검찰은 악마기 때문에 수사권 1도 주면 안 돼. 그렇지. 주는 순간 또 남욱 변호사 같은 사례가 또 나올 거야. 언제까지 희생자들이 나와야 돼? 뭐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장윤기상 우리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대입을 해보면 보안수사 요구권만 있는 세상을 한번 상정해 봐야 돼요. 장윤기 사안에. 이 사건에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살인범을 잡았고 피해자는 여성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 살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냥 살인죄로.
1: 경찰이?
4: 네. 그랬더니 검사가 기록을 쭉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피해자가 젊은 여성인데 성범죄 목적의 살인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 그 부분에 수사가 미진하느냐. 네. 보안수사 요구를 하겠죠. 보안수사를 해보라. 네. 성범죄 관련된 증거를 좀 더 찾아보라. 네. 그랬더니 경찰이 한 30일, 40일 있다가 없는데요? 그러면 검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난 단순 살인죄로 기소할게요.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번 사안에서는 강간살인으로 결국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예. 단순살인하고 강간살인은 천지차입니다.
1: 무기징역.
4: 무기징역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검사가 보안수사권 하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자료 중에 영상을 봤더니 리올돌이 현장 체증 영상이 있더라. 근데 왜 증거 목록엔 리올돌 영향이 없어? 이상하네? 그래서 인멸된 걸 찾은 거예요.
1: 예.
4: 그러니까 이런 요구권만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실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예. 이거 어떻게 할래? 근데 뭐 어젠가 나와서 어떤 최강욱 변호사는 뭐 언론에 알린다. 보안수사 요구권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경찰이 말을 안 들으면 언론에 알린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숙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1: 오늘 이제 김한규 네. 의원이, 김한규 의원이 이제 민주당 그 정책 수석 부대표잖아요. 네, 부대표. 네. 이분이 이제 시정조치권,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다.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 시 한 달 안에 완료하도록 기한도 정했다. 그리고 수사 담당자 교체 요구도 할 수 있다. 견제 감독을 강화한 요걸 이제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분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5: 근데 민주당 안으로 사건 중에요. 형사 사건은 게 전부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1: 예, 예.
5: 근데 의외로 공소시효가 임박해 가지고 오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1: 아.
5: 그래서 빨간 딱지로 이렇게 공소시효 날짜를 적어놔요.
1: 빨리 하셔야 된다.
5: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보안 수사를 요구한다. 한 달 시간 주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게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이런 경우는 게 할 수 있고요. 저기 보안 수사를 뭐 한 달 이내 요구해도
1: 예.
5: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게 제대로 안 할 때
1: 예, 예.
5: 그러면 이게 계속 요구해야 되느냐? 그러면 엄청나게 지체돼요.
1: 아하.
5: 원래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1: 예.
5: 시간 지체도 그렇고 저는 이 보안 수사를 뒀을 때 무슨 부작용이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이게 제일 부작용은 뭐 장경태나 김병기 의원이나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뭐
1: 신명하게
5: 예, 예. 권력자들이 자기 예. 사건 아니면
1: 예, 그 정도로 얘기해서 신명하지 마시고
5: 일반 이게 피해가 뭐냐 그죠?
3: 이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국민의힘 분들은
1: 예.
3: 이 법 체계라든지 예.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관련돼서 우려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민주당은 또 어떤 숙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의 당원들과 많은 지지자들이 이 검찰에 대한 분노가 커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잘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원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조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1: 예.
3: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 차별하게 이런 이런 일이 있으면 예. 이런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뜻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검찰에게 피해 보고 탄압받은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1: 예.
3: 이해와 설득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1: 정성호 당원이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단독 보도인데.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여당 지지자가 가장 피해를 본다. 이게 이분 아마 이제 법률가의 양심을 갖고 아마 말씀을 한 게 아닌가.
2: 네, 정성호 장관이 네. 국회 나오실 때마다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힌다는 걸 너무 절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보니까 국회의원 나리들이 수기를 하셔야지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는데 그만큼 현실협약에 이렇게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예.
2: 민주당 쪽 사정은 이해는 하지만
1: 예.
2: 의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당에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지금 그 정도의 책임을 다하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지금 집권한 지가 1년이 넘었고 이 국회가 출범한 지가 2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21대 국회부터 시작하면 지금 6년이 넘었어요. 절대감을 가지고 있는지가. 6년의 시간 동안 뭐를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1: 정성호 장관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면 피해에 대응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실 돈 많은 분들은 서정호 변호사 같은 분, 뭐 김앤장을 사용해가지고 뭐 엄청 대응하고 막 계속 법률적으로 계속 대응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변호사를 쓸 수 없는 분들은 그냥 경찰이 끝하면 그냥 끝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차원의 이제 피해자 구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 그래서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네. 벌써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 몸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1: 로펌으로 가는
4: 네, 네.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그냥 개인 개업한 경찰 출신 변호사들 돈 엄청나게 벌어요.
1: 형사 전문
4: 저희 한 10배는 받습니다. 선임료로
1: 10배요?
4: 네 오, 10배는 받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게 뭘 그렇게 많이 받겠습니까. 경찰선에서 끝낼 수 있다라는 걸 자랑하면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민변 출신 변호사들 요새 그 민변에서 여론조사한 것 때문에 화제가 잠깐 됐었는데
1: 네.
4: 제가 직접 이제 민변 이제 동지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1: 동지
4: 뭐 저희끼리 얘기합니다.
1: 동지
4: 네. 아, 이해해주세요. 저희끼리
1: 얘기합니다.
3: 안내 강동지
4: 민변에 계신 변호사님들 이 얘기 만약에 보안수사권 폐지되고 이대로 네. 그냥 쭉 가면
1: 네.
4: 나는 앞으로 고소대리 고발대리 사건 안 할 거야.
1: 아, 왜 그렇게 되죠?
4: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 아, 그 패소할
4: 그러니까 있다.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고소장 쓰고 고발장 쓰고 피해자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도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질 거다. 혹은 매우 늦어질 거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다. 의뢰인들한테 욕먹게. 욕먹으니까. 진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1: 그래요. 그럼 이거 뭐랄까 이게 속도전을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3: 아니요. 그래서 네. 사실 근데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네.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가지고는 네. 이제 이슈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간 사람들은 네. 나름대로의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 뭐 당대표 출마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래서 수기화도 필요하고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TF도 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입체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전당대회가 딱 끝나면은 논의가 딱딱딱 A, B, C 안으로 딱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2: 거기도 A, B, C예요? 가나다로 해주세요.
3: 가나다로 하겠습니다.
1: 예, 아,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걱정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보안수석권 문제 검찰개혁 중요하죠. 중요한데 과연 이제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수준으로 어떻게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는 차원에서 저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 룰 갖고도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은 환영, 고민정 의원은 비판, 정청래 전 대표는 처음에 수용했다가 당원당규 논란이 위반 논란이 있네요. 비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 뭐 선호 투표제 뭐 설명 드려야 되나요?
1: 아니 다 이제 네, 방송 보시는 분 알고 네. 계시는데.
3: 그러면 저는 이 선호 투표제나 예. 결선 투표제나 예. 결국에는 이 순회 경선에는 세 명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청래 캠프라든지 뭐 다 똑같아요. 별반 차이 없어요. 저는 일종의 그냥 뭐 사전 투표하냐 아니면 본 투표 한 번에 끝내냐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리고 오히려 예. 정청래 대표 그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다 상황과 판단과 해석은 다르지만 제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따라가는 사람은 후발주자는 네. 역전의 시간을 하루 이틀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더 갖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결선 투표를 하면 어쨌든 1, 2등이 올라가잖아요.
1: 그렇죠.
3: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 또 결선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네. 선호 투표제로 해버리면 한 방에 끝나거든요. 원샷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사실 결선 투표가 유리한데 아하. 그리고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와 가까우신 뭐 조승래 사무총장이라든지 문정모 최고위원이 다 참여한 가운데서 고민정 최고위원도 있었고 그런데 예. 왜 작년은 다르고 올해는 다른 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네. 뭐냐면 네. 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말하고 싶은 이슈가 다 소모돼버리고 오히려 그 김민석 총리가 말하는 이 자기정치 프레임에 빠져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또 이성윤 그 의원이 최고야? 정청래 대표 또 돕는다고 뭐 감기약 얘기 꺼냈다가 망신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룰 세팅 가지고 선호 투표제와 결선 투표제를 가지고 조금 이슈를 전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프레임에서 빠져 자기 정치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히 예상합니다.
5: 그런데 이게 선호 투표냐 결선 투표냐 이게 뭐가 좋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당규가 어떻게 돼 있느냐.
1: 다운 당규.
5: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보셨어요?
5: 봤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선호 투표하고 결선 투표가 대립되는 다른 개념으로 둘 다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 투표라는 게 결선 투표 하나의 방식으로 전준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옛날에 YS 김대중하고요, 김영삼하고 그때 이철성 예. 할 때요. 예. 그때 대선에 결선 갈 때 역전돼 버렸잖아. 그때 김대중하고 이제 그분이 이철성 아마 손을 잡은 거예요. YS가 1등 했다가 밀려버렸잖아요. 그게 70년대 대선이었잖아.
1: 예.
5: 제 말은 송영 결선 투표를 한 일주일 뒤에 하죠.
1: 예.
5: 그럼 그 사이에 정청래가 송영이라고 손잡고 우리 어떻게 조각 나눕시다. 이렇게 협상할 수도 있잖아요.
1: 예, 예.
5: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사이에 얼마든지 운동도 하고 예. 변화가 있는데 이걸 선호 투표하면 단칼에 그걸 끝나버려.
1: 예.
5: 그러면 대부분에게 뭐 김민석, 송영길 1, 2순위 서로 찍을 거 아닙니까?
1: 예.
5: 그거 저는 정청래 대표는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아. 법으로 가면요. 당규가 중요하지. 어느 방식이 좋고 나쁘고 중요한 게 당규가 어떻게 되냐. 저는 당규는 결선 투표로 돼 있다 봅니다.
1: 이거 해석이 좀 다를
3: 수 있어요. 아니, 당규 66조 1항 1호를 읽어드릴게요. 전준희가 정한 안을 최고위와 당무위가 의결해서 확정이에요.
5: 그러니까 결선 투표의 방식은 전준희가 정해도 결선 투표 하라고 돼 있잖아요.
4: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3: 아니, 근데 선호 투표제도 결선 투표에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5: 그러니까. 선호 투표는 결선 투표의 방법이 그러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제도다.
3: 다른 제도라고 생각하는 걸 전준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2: 아니, 의뢰도 안 받으셨는데 뭘 그렇게 열띤
1: 병원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대표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3: 좋습니다.
1: 아, 좋아요. 네. 균형적이에요. 좋아요.
4: 근데 예. 이게 그 과반수가 돼야만이 당선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과반수 당선자를 결정할 거냐. 이 아이디어 중에 이제 당헌에는 결선 투표 실시 등을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과반 득표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가 여러 명일 때. 네. 그 과정에서 결선 투표 등이라는 거는 어떤 네. 방식으로든 만들어라.
1: 어제 그래서 손민 전 대표는 거기 안에 이제 선호 투표제 포획된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에서 그렇죠.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4: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해석을 그럼 누가 하느냐. 네. 그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당선될 때
1: 11차 전준 당무위에서
4: 예, 이미 그때 해석을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고 예. 사실 후보자가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이었기 때문에
1: 할 필요가 없었다.
4: 할 필요가 그렇죠. 없어서 안 된 거지. 그때는 선호투표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번에 돼가지고 전준이가 저번에 선호투표제 한다고 결정될 때 그때 아무 문제 없었고 아무도 의견이 없었고 그 해석을 다 동의했고 예. 그래서 해도 괜찮겠지 뭐. 결선 하면은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예. 너무 또 네거티브 공방 막 심해지고 이럴 예. 테니까 또 화자 뭐 지난번에도 했는데 예. 그랬는데 갑자기 뭐 당원의 위반이니 이래버리면 됩니까?
3: 아 그리고 직전에 예. 그 국회의장도 선호 투표제인데 그 왜 그때는 반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 그 결선 투표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문자도 예. 발송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문자비도 많이 듭니다.
2: 이득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예.
3: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네거티브 예. 아 그래 빨리 끝내야 됩니다.
2: 예. 참 그 당사자이 복잡하네요. 아. 바로 직전에 된 분이 또 그렇게 룰을 없고
1: 예. 그 제도 하에서 그때 이제 두 명이었고 지금은 이제 세 명, 네 명, 다섯 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치열한 공방인데 하여튼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되는 거죠.
3: 네.
1: 예, 결정이 어떻게 될지.
2: 하루 남았네요.
1: 예, 내일 금요일이니까.
4: 네. 아까
1: 예.
4: 뉴스에는 일단. 네,
1: 됐다. 네. 네. 가기도 됐다.
4: 전준희에서.
3: 의결을 그래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1: 네. 예.
4: 다수 의견이.
1: 좋아요. 자, 이어서 이성윤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그 김민석 총리 저격수예요. 아, 지금 10시 반부터 12시 45분까지 뭐 했냐. 그러니까 이제 김호진의 뉴스 공장 겸손 힘들다 해서 12시 45분에 국회 담을 넘었다. 그 이후에 이제 들어왔다. 들어온 자면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12시 45분, 오케이. 그때부터 의심 안 할게. 그러면 개헌선포 10시 반부터 12시 45분 국회 앞 밤장 오기 전까지 뭐 했냐. 이걸 막 말하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왜 알아?
2: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1: 왜 알아? 어. 예, 그러니까 얘기해주세요.
2: 우리가 생각한 거는 김민석 총리가 당시 의원이 예. 아예 그냥 국회도 안 왔고 그냥 190명 중에 빠진 110명 중에 한 명 정도로만 인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명확한 해명을 안 했고 내가 보내자 오긴 왔다는 말씀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봤어. 그리고 아주 아깝게 제가 부터 1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주 아깝게
1: 투표 끝난 다음에 도착했어요.
2: 예. 예,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예. 그 전에 모르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죠.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의원들이 110명인데.
1: 그죠.
2: 그쵸. 저희 당 얘기 아까 했잖아요.
1: 예, 맞아요.
2: 당사냐 뭐냐 가지고. 예. 예. 심지어 본회의장 근처에 50m 근방에 있었던 분들도 다수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건까지는 오케이인데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이성윤 의원의 그 얘기가 아니라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2차 특검 같은 경우는 스치기만 해도 막 다 기소하려고 그러고 뭐 혐의 가지고 뭐 소환하고 그러잖아요. 홍장원 국정원 저 국정원 맞죠?
1: 차장
2: 국정원 네. 차장에게도 네. 소환 통보하고 뭐 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에게 계엄이라는 단어를 상기시켰던 분이 이분이니 어떤 경로로 그런 정보를 접했고 그 정보를 접한 정황은 어땠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조사나 수사가 있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중요한 역사적인 상황을 이분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건 밝혀야죠. 그건 CCTV 없잖아요.

0: 거예요. 네. 나중에 김민석 총리가 네. 우리의 당대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대권 주자도 될 수 있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것을 지금은 우리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티격태격하지만 나중에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너희 당에서 나온 얘기야 하면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으로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금도를 넘지 마라 이거예요.
2: 이게 바로 이낙연 트라우마입니다. 이낙연 아, 트라우마. 과거에
1: 이낙연 트라우마. 예?
2: 예, 있었던.
1: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1대 3, 1대 2 아픕니다. 하지만 당원들이 제의하는 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정당박인 하겠습니다.
3: 정청래 대표가 그 성정이 나오는 거예요. 꼭 한마디를 붙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 뭐 일부에서는 불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아직도 말씀하신
1: 정성 소장이 계속 불출마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불출마한다고 얘기했는데 근거는 뭐예요?
3: 근거가 없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0: 아마도
3: 하는데
0: 아마도 그러신 것 같아요.
1: 네.
0: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1: 예.
0: 이슈고 하나는 세력인데
1: 예.
0: 이슈는 뭐 1인 1표제 뭐 보완수학고 이거 싹 다 소모돼버렸잖아요.
1: 예.
0: 그럼 세력인데 제가 상당히 보니까 김어준 씨도 비즈니스맨이에요. 딱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1: 예.
0: 팔 빼는 것 같아.
1: 예.
0: 그것을 장성철 소장도 감지한 거죠.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거 괜히 찍히는 것보다는
1: 예.
0: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가 포기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선당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또 본인에게도 다른 정치의 길이 열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는 있죠.
1: 예. 근데 또 정청래 대표 같은 게 뒤에 또 세력이 있고 친정청래인 서정호 변호사 입장에서는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4: 제가 보기에 이거 문조털 유가 빠진 건 맞아요.
1: 아,
4: 문조털 유 중에 레는
1: 예.
4: 원래 아니고
1: 예.
4: 문재인 대통령이 중립으로 돌아서고
1: 예.
4: 그다음에 조국 대표 자유코어 석자고
1: 예.
4: 그다음에 김어준 씨도 이게 중립 내지 돌아선 거고요.
1: 예.
4: 유시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고립 무원은 맞아요.
1: 예.
4: 그러나 제가 볼 때 끝까지 갈 겁니다. 왜? 진영을 대표하거든요. 거기 최고위원들도 놓잖아요.
1: 예.
4: 최민이나 한민수라 또 놓을 수 있거든요.
1: 예.
4: 저는 끝까지 완주한다. 얘기 보고 있어요.
1: 아, 완주하게 바라시는.
2: 뭐 하든지 말든지 별 관심 없습니다. 이제 안 때려요. 아니 끝났어 제가 봤을 때 거의.
1: 아, 누가요?
2: 그래,
1: 자신감이
2: 그러니까 선거판이.
1: 그냥... 아 전당대회.
2: 예, 근데 뭐 지금도 여전히 2대 1로 막고 있어서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 저항 예.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지만 꿋꿋이 갈게요. 응원해 주세요.
1: 예.
2: 또 피해자 그 프레임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늘상 이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비판 받을 만한 것을 비판 받는지 이런 것들을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난 전혀 잘못한 거 없는데 용역들이 나를 철거해 그런 접근으로 가서는 대중들의 지지를 못 받습니다. 기존 지지층들은 뭐 결집될지 몰라도 근데 그 지지층들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다.
1: 고민정 의원의 출마 민주당 내에서.
0: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친문 세력이 전체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친문 세력이 분화가 돼서 움직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1: 예.
0: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1: 분명한 거.
0: 고민정 의원이 출마함으로 인해서
1: 예.
0: 정청래 전 대표의 표는 좀 더 갈라질 것이다. 그게 어쨌든 소모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고민정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2030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운동권 세대의 퇴장 이런 깃발을 드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예. 민석 대변인도 20표?
3: 고민정.
1: 예.
3: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분이 본인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독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1: 예.
3: 정말 독자적인 정치 논설 걸으려고 선언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1: 예.
3: 결과를 보셔야 되겠죠.
1: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치열하게 본격 토론해주신 네 분의 승부사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예, CBS 라디오 박정우의 한판 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99, 아삭이고추 파운드당 3불99, 씨엄유수박 금토일 3일간 4불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램쉘 6불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정말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목요일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왔어요. 왔어요. 목요일이 왔어요.
0: 왜 없는 멘트를 해요? 멘트를 깜짝 놀랐네. 네, 뉴욕 뉴저지 동네 골목을 다니다 보면은 이 여름에 아이들이 집 앞에서 레모네이드를 가끔 이 갑판대 세워놓고 파는
1: 있죠,
0: 거.
1: 있죠, 있죠, 맞아요.
0: 특히 이제 백투스쿨이나 이런 거 다가오면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런 그렇죠. 것도 이제 하기도 하는데.
1: 맞습니다. 네.
0: 저도 얼마 전에 동네 꼬마 가게를 지나치다가 네. 기막힌 메뉴판을 하나 봤는데.
1: 어떤 메뉴판이었어요?
0: 한 잔에 네? 1달러.
1: 비싸다. 옛날에 막 25센트씩 하고 그랬는데 많이 올랐네요.
0: 두 잔에 네? 4달러.
1: 아니, 한 잔에 1달러인데 두 잔에 4달러예요? 네.
0: 그래서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이게 무슨 계산이지?
0: 김영철 아들인가? 4달러라니.
1: 아니, 네. 이게 무슨 계산이에요?
0: 그러니까 네. 이거야말로
1: 네, 내장 값을
0: 인간의 허를 찌르고 호기심을 유발해서 네? 기어이 4달러를 꺼내게 만드는 고도의 마케팅이자 행동경제학의 바이블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1: 아니, 정말 호기심은 굉장히 유발이 되는데요.
0: 지나가다 차가 쓴다니까? 한 잔에 내가 제대로 읽었나? 1불, 네, 두 네. 잔에 4불.
1: 아니, 두 잔에는 무슨 금컵에다 줄까요? 그러니까. 뭘까요?
0: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이거 수거수거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1: 아니,
0: 뭐지?
1: 아니, 그 성훈 씨, 그 비밀을 네. 밝히셨어야죠. 사명감을 가지고.
0: 이게 진짜 마케팅이죠.
1: 아, 그러네요.
0: 알면서도 네. 속아주고, 또 상대방의 지갑을 기분 네. 좋게 여는 거.
1: 아니 너무 귀여워서라도 그러니까. 네 사주고 싶네요. 네.
0: 이 계산식은 엉터리 같아도 맛있는 사람은 4달러짜리 레모네이드를 네. 바가지를 쓰면서 먹는데도 기분이 좋은.
1: 아니 그래도 또 한 잔에 2달러씩이니까 두 잔이라고 해도 4달러면은 네 또 사줄만 하네요.
0: 그러게 그 고마운 애가 있는 또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죠. 아유,
1: 그럼요 그럼요. 한 잔에 또 4불 주고도 사 먹는 것이 또 그 엄마들의 마음입니다.
0: 자, 우리 음악대방은 네. 이야기 두 스푼, 음악 한 잔. 요거 아무리 먹어도 0칼로리.
1: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무료예요, 무료.
0: 네, 무료. 네. 라디오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살이 찌지 않는, 들을수록 날씬해지는 그런 저칼로리 라디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또 즐거운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드릴 이야기로 네. 오늘 특별히 또 목욕 퀴즈쇼가 있죠?
1: 그럼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기분 좋은 목욕 퀴즈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자, 퀴즈에 나는 정말 자신 있다. 나는 이날 퀴즈를 맞추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분들 오늘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자, 모름지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Knowing me, knowing you. 나를 알고 너를 알면 이런 마케팅이 나옵니다. 야, 1불에 한 잔, 두 잔에 4불. 자, 노래는 아바의 Knowing Me, Knowing You.

0: 아유, 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겠고 상대방도 모르겠고 저놈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건.
1: 아니 성훈 씨 적이 있으세요?
0: 네?
1: 아니, 그러니까 꼭 알아서 그, 이겨야 할 적이 있으신가요?
0: 항상 전시를 준비하니까 이 남자들은
1: 아, 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0: 항상 이렇게 총을 겨누면서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1: 아니 적이 누군지를 모르니 준비가 될 리가 있나요?
0: 오죽하면 예비군이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예비군이에요.
1: 그러네요.
0: 그렇습니다.
1: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0: 아, 언제 전시 상황이 되더라도 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아, 대한민국의 우리 아, 군인분들과 함께 뭔 소린가요? 여기 군인이 없는데 경연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1부의 문을 노인미 노인유로 열었습니다.
1: 네, 저희 주간베스트 사연 오늘이 마지막 마감날입니다.
0: 마감입니다.
1: 네, 내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봐야 되니까요. 네. 오늘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오늘 퀴즈도 맞추시랴.
1: 네.
0: 또 사연도 보내시랴.
1: 아, 바쁘세요.
0: 정신이 없이 바쁘실 텐데.
1: 바쁘세요. 네. 네.
0: 그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
1: 네.
0: 뭐 내 사연이 라디오에서 또 이성훈 또 성룡아가 직접 또 읽어주는 그런 즐거움도 또 만끽하시고 정말 짜릿하거든요. 내 사연이 라디오에서 나올 때 그리고 내가 쓴 것보다 더 보강이 돼서 나올 때 기뻐. 그래 또 좀 잘 읽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1: 이제
0: 네 그렇게 또 읽어드리고. 네. 운이 좋으시면 또 H마트 상품권도 타실 수 있는
1: 네 그런 맞습니다.
0: 추억과 살림장만을 네. 동시에 하실 수 있는
1: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네. 계신데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0: 네.
1: 네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의 휴가 팁 아니면 휴가 때 실패담 여러 네. 가지 휴가에 관련된 네. 이런저런 사연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0: 뭐 포코노 멀지 않은데 가봤는데 참 네. 좋은 데가 있더라. 뭐 아, 이런 거.
1: 숨은 계곡을 발견했다. 네.
0: 그 좋죠. 계곡에서 올라갈 때 막걸리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맛있더라 이런 거.
1: 네 내려오는 길에 우동 파는 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주인이더라.
0: 주인이더라.
1: 네.
0: 근데 지금 갔더니 거기는 오래전부터 식당이 없었던 데라고 하더라. 이런 무서운 얘기부터.
1: 또네 롱아일랜드에 어디 어디 갔더니 어디에 주차를 하고 어디에 갔더니 정말 바닷가가 다르더라. 때깔이 다르더라.
0: 노래가 다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더라. 이런 거좀 알려주세요.
1: 네. 네.
0: 자, 이런 사연도 오늘 마지막까지 받아서
1: 네.
0: 내일 신나게 여러분과 함께 여름휴가 꿀팁들 또 추억들 여러분과 나눠보는 금요일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퀴즈 쇼가 있는 날입니다.
1: 네, 오늘 퀴즈 맞추신 분들께 상품 있죠.
0: 네. 자. 양배추 즙을 드리는데
1: 네 올가닉 원에서 유기농 양배추 즙을 드립니다.
0: 이렇게 똑 따가지고 쭉 짜서 드시면 되고요.
1: 네. 한 달치 무려 한 달치. 한 달치를 드립니다.
0: 네. 아침 점심 저녁 네 세 한침 점심 저녁 이렇게 드실 수 있는 한 달치의 양배추 즙이 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는 늘 그렇듯이 세 문제가 나가는데요. 이 세 네. 문제 중에 가장 좋은 성적 혹은 가장 기발한 오답도 대환영입니다. 정말 빵 터지는 오답 보내주시는 분 네, 양배치를
1: 드릴게요. 네, 대환영입니다.
0: 대환영입니다.
1: 네. 네.
0: 저희는 방송 특성상 저희가 고품격 음악방송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발한 오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을 오히려 더 저희가
1: 환영합니다.
0: 환영합니다.
1: 네.
0: 그런 분은 정말 빵 터지는 오답을 보내주시는 분은 오늘 이 상품의 주인공 되실 수
1: 네,
0: 있습니다.
1: 특별 대우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한번 사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1: 사연이 퀴즈, 아니라 퀴즈
0: 속으로 한번 들어가
1: 네.
0: 볼게요. 네. 자 어제 뉴욕 고랭님이 멋진 신청곡을 해주셨는데
1: 네,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들려드렸죠. 네,
0: 어제 비즈니스 인터뷰가 있어서 뒤에 조금 깔아드렸는데 아마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 노래가 나오는구나. 네, 제대로 못 들려드려서 저희가 네. 그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게요. 퀴즈를 자 날면 날마다 오는 퀴즈가 아니에요.
1: 목요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0: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퀴즈예요. 자, 절대 매일매일 있는 그런 퀴즈는 아니고요.
1: 네. 네,
0: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자, 목요일의 하이라이트. 여러분의 도파민을 그냥 빡, 뿜뿜 채워드릴 그 목욕 퀴즈쇼입니다. 오늘도 세 문제. 자, 첫 번째 퀴즈는?
1: 신조어 퀴즈입니다. 네. 신조어 신조어가요. 오늘 준비된 신조어가 아주 귀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정답은 5자예요.
0: 5자.
1: 오늘 네. 잘 들어보시면 이 귀여운 신조어를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 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세워두고도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은근 슬쩍 넘어가서 결국에는 다이어트 계획은커녕 살이 더 통통하게 찌는 사람을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다섯 글자인데요.
0: 자, 언뜻 지금 여러분 그 뇌리를 스쳐가는 정답이 있을 텐데 네자일 거예요. 요요 현상.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1: 예, 요요 현상 아닙니다.
0: 신조어예요.
1: 네, 신조어입니다.
0: 이른바 신조어라는 건 최근에 네.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MZ들이 주로 이런 걸 이제 만들죠.
1: 그렇죠.
0: 그래서 세대를 공감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들도 배워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우리 자녀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네, 때거리를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1: 아마 이 문제 듣고 찔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이어트 계획 세웠다가 아니 지나고 만에 나 다이어트 한 거 맞아? 아니 나 왜 더 살찐 거야?
0: 그러니까.
1: 네.
0: 맨날 미숫가루만 먹는다 그러는데 못 먹어가지고 그날 아침에 오면 너 못 잤니? 이렇게 부었니? 이렇게 이제 상실감이 오죠.
1: 나 빵밖에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런데 왜 살이 찐 걸까?
0: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제일 충격적인 얘기. 나 뭐 다이어트 좀 했는데 바뀐 거 없어? 글쎄요, 똑같아 보이는데 이런 이제 충격이.
1: 그러니까요.
0: 그 다음부터는 막 마구마구 더 먹게 돼요.
1: 네, 이렇게 다이어트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두긴 했는데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냥 은근슬쩍 이러쿵저러쿵 핑계대면서 넘어가서
0: 네.
1: 결국은 살이 더 통통하게 찌는 사람. 이것을 부르는 신조어 다섯 글자 땡땡땡땡땡.
0: 네, 이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요. 음악 퀴즈입니다. 전주 듣고 네,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네.
0: 아주 좀 짧아요. 네, 짧고 이걸 또 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더럿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노래를 딱 들으면 제목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 돌리기에도 상당히 짧습니다. 휙 지나갑니다.
1: 이 노래는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노래일 거예요.
0: 네. 네. 전주 듣고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들려드릴게요.

0: 어, 못 내릴 뻔했어요.
1: 어, 큰일 날 뻔했어.
0: 나도 놓쳐가지고 가사가 나갈 뻔했어요.
1: 나갈 뻔했다.
0: 어, 아. 깜짝 놀랐네. 어. 자.
1: 네, 정말 짧았네요.
0: 알겠어요. 네. 다시 들려드리겠다고요. 알겠어요. 자,
1: 한 번 더 나갑니다.
0: 휙 지나갑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0: 진짜 사나이 아닙니다. 진짜 사나이 아니에요. 이거 군가 아니에요. 굉장히 로맨틱한 여름 시즌송입니다. 아주 이거, 유명한 시즌송.
1: 이거 제 주제가 아닙니다.
0: 그게 힌트가 되려는지 모르겠네. 점점 연막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 음악 들려드린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게 두 네. 번째 퀴즈예요.
1: 이 노래 제목도요, 다섯 글자예요.
0: 그러네요.
1: 네.
0: 앞에 1번도 다섯 글자. 2번도 다섯 글자.
1: 오늘 묘하게 3번도 왠지 다섯 글자일 것 같은데요.
0: 그러네.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3번 정답도 다섯 글자예요. 웬일이지, 이게? 월화수목금. 오늘 목요일인데, 1, 2, 3, 4. 이거 어떻게 된 걸까?
1: 네, 벌써 정답도 올려주고 계신데요. 계신데요. 네. 못 들으신 분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다시 한번 네. 다시 반복해 드리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퀴즈는 네.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이 자랑하는 코너죠.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셔서 상황극을 벌이는 이 사투리 퀴즈. 이 두 분이 설명을 뭔가를 또 하시는데
1: 네네.
0: 뭐 지난번에는 등목도 있었고 이런 네, 내용들 지게도 있었죠. 지게. 자, 오늘은 어떤 것들을 또 두 분이 상황극에서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걸 맞춰주세요. 아야, 얘 차가 완전 고장 났었다. 이 고속도로에 이게 웃잖아. 이게 완전 고립됐었네.
2: 오메, 칭예쁜 거. 자고로 우리 탕상관을 지내신 고조부님께서 자동차도 사람도 예방에 코롬코롬 중요하다고 그렇게 허벌나게 약을 하셨는데 아니, 나왔으면 어찌할 뻔했어? 오랜만에 실력 발휘 한번 해야 쓰겠네.
0: 방송 욕심이 가득한 지금 성령하실께서 지금 사투리에 너무 잘 읽어가다 보니까 고조부님을 조고부, 자동차를 사동차 이렇게 읽었습니다. 네, 양해.
1: 그랬어요?
0: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자동차.
0: 으짤라꼬. 아야, 니 지금 뭐하노 지금? 갑자기 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막 치마를 걷어 올렸었노? 이 미친나?
2: 아따, 가만히 있어 보란께. 일단 다른 차를 얻어 타고 가야자녀. 잠깐 있어 보란게.
0: 아야, 그 앙상한 다리로 차를 세워본다고. 네, 그러다 차를 얻어 타기는 그냥 얻어 터진대. 막 고마해라.
2: 오메. 예전에 내 소시증만 해도 내 이렇게 치마를 걷어불면 차들이 앞다퉈서 서갖고 지들끼리 서로 태우겠다고 난리였던 게 나 아직 안 죽었어. 오라이 오라이.
1: 이렇게요, 여행 중이거나 긴급할 때 길가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의 차량이나 운송수단을 목적지 혹은 도중까지 무료로 얻어 타는 것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0: 정답은 다섯 글자입니다. 요게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자, 어제 뉴코리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멋진 노래였는데 우리 가호의 시작 신청곡 배달해 드립니다. 듣고 계시죠?

0: 젊은이의 꿈과 야망, 또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웠던 사랑 이야기를 다뤘던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예, 그 드라마 때문에도 더 유명해진 가오의 시작. 예, 우리 류고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저희 탕골 손님들 만나 뵙고 오늘 또 목욕 퀴즈쇼 계속 여러분과 함께 실강기를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달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1: 네, 저희가 돌아와서
0: 힌트도 쪼 드리고 네. 퀴즈도 다시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자 중에 한 분 저희가 뽑아서 양배추즙 네. 한 달 드실 수 있는 양배추즙
1: 올가닉 원에서 네. 드리는 예 양배추즙
0: 선물로 한 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타제든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 에스타제든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시대 실버 문화 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되고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플레이스 문의전화는 917-803-7080 쉼터 콜라텍
1: 지친 일상 이제 건강을 다시 설계할 시간입니다. 고함량 코디세핀과 순도 100% 사양 6년근 흑삼까지 200시간의 정성 저온 발효기술로 완성한 야엘 발효 사양 동충하초 공진당 제품 문의는 72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내일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0: 자, 한식 음악다방. 야, 오늘 목욕 퀴즈쇼로 여러분과 함께 퀴즈로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올게요. 한식 음악다방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홈, 홈 모기지.
4: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홈, 홈 모기지.
5: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4: 재융자도 뱅크업 홉 홈 모기지.
6: 뱅크업 홉 홈 모기지.
7: 뱅크업 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8: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 있죠? 네.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시간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네. 한 번 더 퀴즈를 내드리는 것보다 음악 한 곡 듣고 네. 돌아오도록 하도록 네. 할게요. 자, 오늘 또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한 노래, 이 노래 오랜만에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네, Dan Hartman이 들려주는 I Can Dream About You 듣고 돌아올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 두 번째 노래가 오늘 아마도 우승의 향배를 가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2: 맞습니다.
1: 들어요. 음악 퀴즈가 이제 어려워요. 오늘
2: 전주가 너무 짧고
1: 짧기도 하고
2: 네.
1: 너무 유명한 노래를 앞 소절을 들려드린과 동시에 이 퀴즈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유명한 노래예요. 앞에가 딱 나오면
2: 그쵸. 네. 첫자가 딱 나오면 하고 아실 만한 노래입니다.
1: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네. 뒤에를 못 들려드리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한데 이 팀의 힌트를 조금 드리면
2: 네.
1: 그 예전에 우리가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나이트클럽이라고 하는 데를 가면
2: 네.
1: 우리 뒷세대들은 클럽, 우리 윗세대들, 우리 형님 누님들은 아마 고고장이라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디스코텍. 예. 네. 거기 가면
2: 네.
1: 이 팀이 만든 노래 중에 그 영업이 끝날 때
2: 네.
1: 나오는 빠빠빠빠빠빠 요런 노래를 만든 팀의 노래예요.
2: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그 노래는 아니에요.
2: 아니고요.
1: 아니요. 다른 노래인데. 네.
2: 그 노래를 불렀던
1: 그 팀의
2: 밴드의,
1: 네. 다른 노래예요.
2: 맞습니다.
1: 시즌송 여름 노래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들인 거나 진배없는데. 아마 30대 우리 청취자님들 계시면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실 거예요.
2: 요즘에 클럽을 가면은 마지막에 어떤 노래를 트나요?
1: 어떤 노래가 요즘에 들어보니까 이 노래가 알던데 MZ들이.
2: 그 또 만나요를
1: 네, 알던데.
2: 아 그렇군요.
1: 요즘에도 틀어주나요?
2: 요즘에도 그 노래를 틀나요?
1: 자 우리 첫 번째 퀴즈부터 세 번째 퀴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힌트와 함께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신조어 퀴즈였습니다.

0: 네, 첫 번째 신조어 퀴즈는 다이어트 계획을 항상 거창하게 세워두고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얼렁뚱땅 은근슬쩍 넘어가서 나중에 결국은 살이 더 통통하게 찌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다섯 글자고요. 아주 말이 귀여워요.
1: 자, 이게 1번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오늘 이게 정답이 아마 두 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0: 네, 저희가 준비했던
1: 퀴즈의 앞에 두 글자는 얼렁이었어요. 얼렁. 얼렁.
0: 얼렁으로 시작하는 네, 다섯 글자였습니다.
1: 근데
0: 얼렁 땡땡땡.
1: 네. 나로 시작하는 다른 다섯 자리가 똑같이 또 그 갓은 네, 비슷한 뜻을 의미에. 갖고 있어서 네. 그것도 저희가 맞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 음악 퀴즈였습니다. 전주 듣고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하는 퀴즈였는데 아주 유명한 팀이죠. 이 팀의 전주를 듣고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0: 당, 당.
1: 어.
0: 이렇게 됩니다. 네.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오, 신기하게 다섯 자예요. 요것도 다섯 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세 번째 퀴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황극.
1: 아니, 근데요. 묘하게 첫 번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좀 돼요. 첫 번째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다이어트를 제대로 못 지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본인을 자책하면서 이 두 번째 노래를 들으면 이게 좀 묘하게 어울리지 않나요?
0: 아, 이게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 성령호 씨 얘기를 들으면서 무릎을 탁 치시겠지만 네. 그러네. 아, 진짜 그러네 하겠는데 당최 모르시는 분들은 화가 더 나는 그런, 그런 퀴즈야. 뭐야, 힌트였습니다.
1: 네.
0: 세 번째. 상황극,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황극입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속도로의 하이웨이에서 갑자기 차가 전문용어로 퍼진다 그러죠.
1: 네, 퍼져버렸어요.
0: 차가 퍼져가지고 못 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랬더니. 차가 완전 고장났었다. 이 고속도로에 이제 우리 웃잖아. 이게 완전 고립됐었다.
1: 아이고 어메 칭예쁜 거. 자고로 우리 당상관을 지내신 고조부님께서 자동차도 사람도 예방이 코럼코럼 중요하다고 그렇게 허벌나게 야근을 하셨는데 아이 나 없으면 어찌할 뻔했어? 어메 오랜만에 실력 발휘 한번 해야 쓰겄네.
0: 어쩔라고? 야, 네 지금 뭐 하노? 갑자기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와 치마를 걷어 올렸어, 너 이 네 미친나?
1: 왔다, 가만 있어 보란 게 일단 다른 차를 얻어 타고 가야잖여. 잠깐 있어 보란 게.
0: 아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앙상한 다리로 차가 쓰겄나? 네 그러다 차를 얻어 타기는 그냥. 얻어 터진대, 막 고마워라.
1: 아이고, 어메. 예전에 내 소시증만 해도 내 이렇게 치마를 그듯 불문 차들이 앞다 줘서 서갖고 지들끼리 서로 태우겠다고 난리였던 게 나 아직 안 죽었어. 오라이, 오라이. 이렇게요, 여행 중이거나 긴급할 때 길가에서 엄지손가락을 착 들어 올리는, 아니면 치마를 살짝 들어 올리는.
0: 예, 네, 아니에요. 이건 재밌다고 한 얘기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지.
1: 아, 그렇죠. 아유, 그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0: 안 되죠.
1: 네. 네. 아무튼, 제가 그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차가 없었을 때, 네. 모르는 사람의 차량이나,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뭐, 얻어 타고, 네. 목적지까지 무료로 얻어 타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네.
0: 한자어로 정답을 보내주신 분인데 이거 영어입니다.
1: 네, 한자어 맞추기도 힘들어요.
0: 네, 영어입니다. 다섯 글자예요.
1: 다섯 글자입니다.

0: 자, 여러분들의 성난 마음을 좀 다독여 드릴 만한 노래. 자, 이문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대 나를 보면
1: 기분 좋지 뭐.
0: 아, 그래요?
1: 네. 그대 나를 보면 난 기분 좋다.
0: 혼자 기분 좋은 거 아이가. 혼자 치마 올렸을 거.

0: 네, 한시의 음악다방. 네,
1: 목욕 퀴즈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3번 상황극,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 퀴즈 상황극이 나갔는데, 네. 이 많은 분들이 정답을 한 번에 맞추시는 거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볼 땐 좀 여성 청취자님들이 많거든요. 치마 좀 올려보신 분들이에요.
2: 아이, 그러면 안 된다면서.
1: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좀 약간 걷어 올리셨던 분들이에요. 물론, 과거는 과거잖아요.
2: 나는 네. 올렸더니 돌날 나오던데?
1: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얻어 타는 게 아니라 얻어 터진다니까.
2: 그러니까 차는 안 서고 돌만 오던데.
1: 그러니까 차가 어떤 분들은 차 오리잖아요. 멋지게 올라갔고 나한테 와서 차가 쓰겠지? 아니요. 나를 치려고 오는 게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옛날 미모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2: 어떻게 우리 할머니. 큰일 났네.
1: 옛날엔 장난이 아니었어. 맞아요. 여러분 미모가 예전엔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기까지.
2: 아니에요.
1: 여기까지.
2: 그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또 착한 분들이 또 다 차 세워주십니다. 왜 이래요?
1: 아, 네. 그렇습니까?
2: 그럼요.
1: 저 같으면 세워드려요. 할머니가 그 앙상한 다리를 걷어 올리셨는데, 해드려야죠. 자, 저희 단골 손님들 잠깐 만나볼게요. 네. 자. 아유, 우리 또 예쁘푼님 오셨네요. 네, 어서오세요. 다 듣고 계셨나요? 아, 앞에서부터 당기셔갖고 또 유튜브를 퀴즈를 우리 광고 나갈 때 유튜브 틀어가지고
2: 아 앞에 그거 좋은 방법인데요?
1: 뭐가 좋은 방법이에요? 광고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2: 아
1: 제발
2: 퀴즈를 못 들으신 분들이 네. 유튜브 라이브로 가셔서
1: 거기서 앞으로
2: 네,
1: 당겨가지고
2: 쭉 이제 버튼을 좀 앞으로 당기면 저희 앞에서 다시 그 퀴즈를 두 번 들을
1: 그러니까.
2: 수 있잖아요.
1: 그리고 전주를 그걸로 네. 또 이제 앱을 돌려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2: 또 들어보고 또 아, 들어보고 할 때까지 들어보고.
1: 우리 청취자들 네. 정말 천재예요.
2: 야 아. 센스.
1: 아.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오후 또 여러분의 뇌를 섹시하게 네. 좀 퀴즈 맞추느라고 막 머리 쓰시고 하다 보면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날씬해지는 0칼로리 라디오 방송 한시의 음악다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시의 음악다방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0칼로리, 아무리 많이 먹어도 0칼로리예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데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해드립니다. 블러싱 유니온 여성복은요, 최대 75% 할인해드리고요.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번입니다.
1: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 자리에 모여있는 제니앤 뭉치. 자, 이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그리고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또 명품 칼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모두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이 제니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2: 오늘 저희 목욕 퀴즈쇼에 양배추즙을 협찬해 주시는 분입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지난 6월에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번입니다.
1: 자, 라디오는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K라디오 앱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와, 보험 버튼만으로 1660 또 워싱턴 버지니아 라디오인 1310 그리고 유튜브 뭐 또 소셜미디어인 우리 SNS 여러분도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 이런
2: 그렇죠.
1: 거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kradio.us입니다.
1: 네,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2: 네, 새롭게 단장을 했으니까요. 웹사이트 찾아보기 아주 쉬우실 거예요.
1: 네, 많이 많이 오셔서 한시의 막다방 이성훈 콧구멍 좀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콧구멍이 열리면서
2: 네, 재미있는 하이라이트 네, 모음이 있습니다.
1: 모음이 있습니다. 거기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네. 우리 엄지척도 해주시면 저희 방송 매일매일 준비하는데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0칼로리 라디오 네, K라디오와 목욕 퀴즈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시의 음악 다방입니다.
3: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

0: 문자를 남겨드릴게요.
1: 그러면 또 상품 픽업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잘 픽업했습니다 하고 또 문자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네. 상품을 드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끊겨요.
1: 먹지 안 돼.
0: 아, 자, 농담이고요. 네. 1번은 오늘 신조어 퀴즈였는데. 네. 이게,
1: 저희가 원래 처음에 준비했던 정답은요. 얼렁뚱땡이였어요.
0: 네. 얼렁뚱땡이. 말도 네. 재밌죠.
1: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을 해놓고, 얼렁뚱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통통해지는, 이 통통한 느낌의 그렇죠. 뉘앙스가 좀 있는 그런 얼렁뚱땡이었어요.
0: 얼렁뚱땡이. 네. 성운인 거죠. 얼렁뚱땡이.
1: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른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이것도 정답이더라고요. 네. 바로 아가리어터였습니다.
0: 아가리어터.
1: 네.
0: 말이 굉장히 약간 좀 약간
1: 좀 그런데요.
0: 여러분 네. 그 예전에 막 파이팅 넘치던 시절에 쓰던 말 같은데
1: 이렇게 입으로만 말로만 다이어트한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계속 먹는 사람을 바로 아가리어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다이어터 플러스 아가리 네 이렇게 합쳐서. 네, 이렇게 합성어가 만들어졌네요. 아유. 그런데 이 두 단어가요,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0: 어떻게 달라요?
1: 네, 아가리어터는요, 아, 나 말로만 살 뺀다 하고 또 먹네 하면서 자책할 때 쓰는 말이고요.
0: 아, 네, 나는 아가리어터야.
1: 네, 그러니까요. 얼렁뚱땡이는 나는 인생을 참 얼렁뚱땅 사는 귀여운 뚱땡이야. 예,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여부와 조금 상관없이 성격이나 라이프스타일이 좀 덤벙거리면서 허술한 면을 강조를 할 때 얼렁뚱땡이를 네. 씁니다.
0: 그래서 보통 이제 혼용해서 쓰셔도 되는데 그렇죠. 아가리 어터 네. 혹은 외우기 쉽잖아요. 얼렁뚱땡이.
1: 네,
0: 그래서 다이어트만 맨날 하고 예 맨날 나 얼렁뚱땡이야 나는 이렇게 할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얼렁뚱땡이 너무 귀엽잖아요.
0: 귀엽잖아요.
1: 네, 제가 좀 얼렁뚱땡이죠.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손주들이 네. 가끔씩 막 나 다이어트 중이야 할머니 나 다이어트 중이야 막 이러면 우리 예쁜데 네가 다이어트가 왜 필요하니 이 얼렁뚱땡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1: 아니 근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어쨌든 뚱땡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듣는 손녀 입장에선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0: 이런
1: 그냥 귀염둥이로 넘어가야 네. 돼요.
0: 자 그리고 3번 퀴즈
1: 네.
0: 3번 퀴즈 정답은 많은 분들이 맞춰주신 히치하이킹이었습니다.
1: 히치하이커라고 보내주신 네. 분들도 정답을 해드릴게요.
0: 저도 여행하면서 예전에는 이거 그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많이 길에서 많이 했었어요. 특히 그쵸. 이제 시골 같은데 혼자 여행할 때가 있었는데
1: 네.
0: 그렇게 저 혼자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하다 보면 꼭 이렇게 필요할 때 그냥 쭉 직진하면 되니까.
1: 근데 이게 서로를 믿는 문화잖아요. 서로를 믿는다는 그랬어요. 것이 신뢰가 바탕으로 돼 있으니까 참 좋은 문화인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히치하이킹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네. 네, 그런
0: 세상이 또 됐습니다. 한편 또 슬프기도 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나 우리 곁에 김 부장이 있으면 같이 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김 부장이 있으니까요.
1: 네, 또 세 번째, 2번 문제.
0: 2번 퀴즈 정답. 오늘 여기서 네. 많이 갈렸는데 네, 정답은

0: 패밀리. 네, 요게 띠패밀리의 네.
1: 나는 못나니.
0: 나는 못나니가 네.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이 또 꽤 많으시고.
1: 근데 뭐 1번을 맞춰주시면 또 2번을 못 맞춰주시고. 네. 네, 2번 맞추신 분도 3번 못 맞춰주시고. 네. 오늘, 네. 저희가 잘 살펴볼게요. 어떤 분이 다 잘 맞춰주셨는지.
0: 자, 성훈이의 주제곡인 나는 못난이를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금요일, 주말이 네.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 1시에 네.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휴가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내일 같이 피서를 떠나실 분들 1시에 많이 많이 와주시고 오늘도 퀴즈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0: 뉴스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두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에서도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D. 이 비타민 D가 뼈와 근육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잖아요. 자, 햇볕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햇볕을 쬐는 습관도 도움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몸도 가끔 햇빛을 받아야 건강해지듯이 마음도 가끔은 환기가 필요하죠. 자,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굳어있던 공기가 바뀌듯이 생각도 기분도 한 번씩은 바람을 쐬어줘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바람 쐬러 나가자라는 말이 다 이유가 정당하게 있었군요. 자, 오늘은 비가 오니까요. 쨍한 날 나가시고요. 오늘은 환기만 시켜도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속 창문이 조금 닫혀 있었다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두시를 활짝 열어드릴게요. 근심 걱정은 내보내고 좋은 음악을 들여놓고 유쾌한 이야기와 웃음도 들여놓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도 차곡차곡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후를 환기시켜드리는 시간 김전의 두시의 비타민 시작합니다.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드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와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자,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시죠? 클릭. 자, 그랬더니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아이디로 추가를 누르시고요. 커서가 컴벅컴벅 하고 있는 그 칸에다가 저희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를 치시고 검색하시는 거예요. K-R-A-D-I-O-U-S. 자, 카카오톡 채널이 짠 하고 뜨면은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치셔서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SNS를 달군 화제의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석양이 물든 하늘에 아주 커다란 사람 모양 얼굴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이었는데요. 눈, 코, 입이 너무 또렷해서 뭐 마치 누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었어요. 자연이 만든 예술 작품이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무섭다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자, 때로는 양, 또 어떨 때는 토끼 모양, 그러다가 사람 형상의 구름까지. 자,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문이나 소리에서 사람의 뇌가 익숙한 형태나 의미를 찾아내는 현상. 이런 현상을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구름이나 바위, 나뭇결 같은 곳에서 사람 얼굴이나 익숙한 모양을 찾아내는 심리 현상을 말한다고 해요. 파레이돌리아. 달을 보고 토끼를 떠올리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하죠. 자, 재밌는 건요, 사람의 뇌가 일부러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아주 오래전부터요,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보도록 발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이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지, 또 안전한 상황인지, 또 사람을 만났을 때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반겨야 하는 사람인지, 피해야 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순식간에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구름인데도 우리는 얼굴을 완성해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도 구름에서만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의미를 만들어내며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같은 하루를 보내도 어떤 사람은 오늘도 별일 없었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웃을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네 라고 기억을 하죠. 같은 풍경을 봐도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고, 또 누군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으로 간직하기도 합니다. 결국 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게 평범한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면 잠깐만 멈춰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만의 페레이돌리아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0: 뉴저지의 하늘은 잔뜩 먹구름이 몰려들어서요. 건들기만 해봐 톡 아주 그냥 비눗물을 흘려버릴 거야. 그런 모습인데 뉴욕 하늘은 어떤가요?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요소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백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자, 7월 9일 목요일 2시에 비타민 오늘도 동행해 주신 분들입니다.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더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더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웃음과 음악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시대 실버 문화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플레이스 917-803-7080 917-803-7080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 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날짜가 7월 9일이잖아요. 7, 9. 숫자만 보면 괜히 친구 사이 해가지고 7, 9, 4, 2 이런 숫자. 숫자만 보면 괜히 이런 예전 삐삐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뭐 천사, 숫자 천사는 말 그대로 천사를 의미했었고 또 숫자 8282는 빨리빨리 뭐 이런 뜻이 있었죠. 숫자 몇 개만 봐도 뜻을 알아듣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오늘은 공식 기념일은 아니지만 또 한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부에서 그 친구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날입니다. 사실 뭐 친구의 날은 나라마다 날짜가 다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8월 첫 번째 일요일이고요. 유엔은 7월 30일을 국제 우정의 날로 정했고, 또 남미 일부 나라들은 7월 20일을 크게 기념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은 친할, 친, 벗, 우, 뭐 말 그대로 가까이 지내는 벗이라는 뜻인데, 국어사전에는 또 가깝게 오래 사귀어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친구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가족은 태어나면서 생기지만 친구는 살아가면서 생기잖아요. 오래 못 봐도 어제 만난 것 같고 또 연락이 뜸해도 막상 전화하면 왜 이제 전화했어 보다 잘 지냈어? 가 먼저 나오는 사람. 찐 친구죠. 오늘은 괜히 연락처 한번 내려보시죠. 문자도 한번 짧게 보내보시고요. 친구야, 잘 지내?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이 끝났을 뿐인데 머릿속에서는 그 시절의 여름이 영화처럼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때 바다에 갈 때 꼭 챙기던 물건들 기억나세요? 요즘은 뭐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만 챙기면 끝이지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면 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해서 가져가고 또 배터리가 다 다를까봐 아껴듣던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테이프가 늘어나면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나시죠? 연필 하나 꺼내서 테이프를 살살 감아주던 그 손놀림. 지금 세대에게 이야기를 하면 믿기 힘들겠지만 그때는 연필이 음악도 살려내던 만능 도구였죠. 바다 풍경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커다란 튜브 하나 들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또 모래사장에 돗자리 펴고 김밥, 뭐 삶은 달걀 이런 거 꺼내 먹던 가족들. 또 밀짚 모자를 눌러 쓴 엄마. 또 줄무늬 수영복에 반바지를 입고 사진 한 장 찍자 하시던 아버지. 지금처럼 휴대전화로 수백 장을 찍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필름 한 통이 아까워서 사진 한 장도 정말 소중하게 남겼었죠. 먹거리도 추억입니다. 삶은 옥수수 들고 바다를 걷고 또 오징어 하나 씹고 또 아이스키키 하나 손에 들고 뛰어다니던 그 여름. 그 맛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함께 먹던 사람들이 있어서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또 여름 냄새도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선크림 발랐던 그 크림 냄새, 또 모기 향 냄새, 또 비가 막 그친 뒤에 그 아스팔트 냄새, 또 잘 익은 수박 향, 또 짭조름한 바닷바람, 또 후덥한 땀 냄새까지. 그리고 찬물로 샤워 후에 선풍기 앞, 이건 뭐 낙원이 따로 없었죠. 사람은 사진보다 냄새와 음악으로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 노래 한 곡만 들어도 그 시절의 공기와 사람들 그리고 젊었던 내 모습까지 함께 떠오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0: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오가닉 원이 6월 1일 프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아삭이 고추 파운드당 3불 99, 시험유수와 금, 토, 일, 3일간 4불 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램쉘 6불 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 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장애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장애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엠가 716-350-4199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독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나를 외치다라는 곡이었죠.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며 선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자, 날씨가요 꾸물꾸물 비가 내릴 것 같더니 뉴저지 저희 스튜디오 창밖에 보이는 하늘이 해가 보였다가 숨겼다가 하네요. 아, 저는 아까까지만 해도 오늘은 부침개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있잖아, 부추에다가 양파에다가 애호박 넣고 오징어 같은 거 넣고 해가지고 뭐 가물가물 오락가락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하려고 했던 부침개를 한번 부쳐봐야겠어요. 네, 여러분 기온보다도 기억이 더 뜨거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떠났던 첫 여행, 바닷가에서 들었던 노래, 밤늦게까지 웃으며 나눴던 이야기, 또 손에 녹아내리던 아이스크림까지. 역시 여름은 계절이라기보다는 추억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한 2시의 비타민도 언젠간 추억이 되겠죠? 자,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O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 주세요.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일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일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폴리쉬. 배고픔을 유지하고 바보처럼 불편함을 유지하라. 움직이려면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죠.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평가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한 일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는가 봅니다. 게으른 사람은 눈 녹기를 기다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눈을 치우면서 간다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게으른 사람은 떡시로 옆에 놓고도 굶어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무엇이고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무엇일까요? 지금 조용남입니다.

0: 우리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에, 이따가이고요.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바로 지금, 지금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돈 같은 경우는 빌렸을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도 빌렸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지금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 방금 생각이 난다면 아마도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 있죠. 근데 그것 또한 게으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오늘도 옴니화재의 강고은 대표와 함께 보험에 관해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깻잎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이야기. 제9호 태풍 바비가 이번 주말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중국 당국이 최고 수준의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태풍 바비는 베트남이 제출한 이름으로 산맥을 의미하는데요. 중국 중앙기상대에 따르면 슈퍼 태풍으로 발달한 바비는 오는 11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저장성과 푸젠성 접경 연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바비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동부 해역과 동남부 연안에 강풍과 폭우가 예상이 되며 15일까지 화둥과 화중, 화베이 지역에서 차례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비는 대만 지룽시 남동쪽 약 1490km 해상에서 시속 15에서 20km의 속도로 북상 중이라고 하는데 상륙 예상 지역과 가까운 저장성 항저우시는 어젯밤 긴급 공지를 통해 모든 부처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항저우시 당국은 주민 대피소에 최소 3일간 사용할 수 있는 식량과 생필품 등 비상물자를 확보하고 구조대는 24시간 출동 대기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태풍의 이동 경로와 영향에 대한 실시간 예보와 분석을 강화하고 휴대전화 문자와 언론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 밖에 항저우 인근 일부 저수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전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토네이도,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 남부에서는 제10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6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이 됐으며 피해 주민은 37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농작물 피해 면적도 12,900헥타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중부 후베이성에서는 토네이도 등 강한 대류성 기상현상으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고 북서부 간수성에서는 산사태로 2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는 등 극한 기상에 따른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곳곳의 기온이 40도 넘게 치솟으며 수천 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온 유럽에는 또다시 폭염이 예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벨기에 기상당국은 이번 주말부터 섭씨 30도를 훌쩍 넘는 불볕더위가 수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하며 주민들에게 온열 질환 대비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미 지난 5월 말 때이른 1차 폭염을 겪은 벨기에는 지난달 하순 약 8일가량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에 시달렸고 곳곳이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지난달 2차 폭염으로 벨기에에서만 평소보다 약 40% 많은 1,200여 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북아프리카에서 유입이 된 뜨거운 공기와 대서양 상공에 형성이 된 열돔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남부 등은 이미 며칠 전부터 기온이 30도 후반까지 치솟고 산불이 번지는 등 사실상 3차 폭염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뜨거워진 공기가 북상하면서 영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유럽의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5월 하순부터 폭염 경보를 발령한 벨기에 당국은 고령자와 독거노인, 노숙인, 만성질환자, 요양시설 생활자 등 폭염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고 오늘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폭염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조율하는 공중보건회의도 열었다고 합니다. 벨기에 보건당국은 3차 폭염에 대비해 충분한 수분 섭취, 격렬한 신체 활동 자제, 가족과 이웃 간 안보 확인 등을 당부했는데요. 한편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소도 유럽이 향후 몇 주간 치명적인 폭염을 추가로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유럽연합 및 유럽 41개국 대표와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폭염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기 DMB 지역도 다음 주부터 9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다시 시작할 텐데요. 어떻게 준비들 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비와 뇌우가 예상이 되는 변덕스러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 열대지방과 같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특히 오후에는 뇌우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발 홍수 위험이 높아지고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거나 정전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폭풍우도 예상되는 가운데 기상예측센터는 워싱턴 DC 및 DMV 지역 일부에 대해 강한 폭풍우 발생 가능성을 약간으로 예보했는데 밤 9시나 돼야 비와 뇌우 가능성은 줄어들겠습니다. 오늘 밤엔 비가 그치겠지만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높은 습도와 함께 곳곳에 안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내일 금요일은 이번 주 중 가장 덥고 습한 날씨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 하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이보다 훨씬 높겠습니다. 찬 공기 전선이 접근하면서 오후 늦게부터 저녁까지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강풍과 폭우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며 이러한 전선이 지나간 금요일 밤부터는 날씨가 점차 개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맑겠고 계절을 고려하면 토요일은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전선이 완전히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고 기온은 84도 중반쯤 머물겠고요. 습도는 하루 종일 점차 낮아질 것이며 특히 오전과 정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맑은 날씨도 예상됩니다. 저녁에는 공기가 훨씬 쾌적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요일은 주말 중 비교적 좋은 날씨 예상됩니다. 해와 구름이 섞인 날씨에 습도는 낮고 최고 기온은 80도 초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워싱턴 지역 대부분은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1, 2, 3, 4 DJ 덕입니다. DOC와 함께 춤을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매주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님 도움 말씀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요. 대표님도 집보험 어떻게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1: 저는 한 번도 클레임 해본 적 없어요.
0: 와. 근데 그렇게 클레임을 안 하면 크레딧이 좋아지지 않나요?
1: 그 크레딧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고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0: 결국은 돈이군요. 네. 그러니까 돈을 아끼고 싶으면 클레임을 안 해야 하고.
1: 그것도 그렇고 메인테너스가 할 때가 되면 메인테너스를 해주고.
0: 해주고.
1: 그런 일이 없도록.
0: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네. 그거 아까워하다가 더 큰 돈 나가는 경우 생기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이 DMV 지역도 안전하다고만 할 수 없거든요.
1: DMV도 요즘에 천재지변이 너무 많기 때문에.
0: 맞아요. 이제 뭐 허리케인이다, 뭐 쓰나미다 이런 거는 이제 저 플로리다 또 캘리포니아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또 허리케인이 DMV 지역을 덮칠지.
1: 그래도 스틸 살기 좋은 지역은 동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아무래도 또 때가 때이고 또 철이 철이다 보니 이 허리케인과 또 이 폭우, 홍수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좀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오늘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 최근에 네.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오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피해보신 분들 많거든요.
0: 맞죠. 나무가 쓰러져서 전선을 건들고 뭐 정전되고 많죠.
1: 네. 근데 뭐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집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집보험은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는 피해가 보상이 돼요. 하지만
0: 보상이 됩니까?
1: 네. 홍수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
0: 홍수가요?
1: 네. 근데 우리 프로님 홍수랑 그냥 물이 집안으로 새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야 홍수일까요?
0: 갑자기 비가 막 온다거나.
1: 오케이.
0: 예, 예.
1: 그러면 그냥 물이 샌다.
0: 물이 새는 거는
1: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샌다. 그건 홍수일까요?
0: 그거는 홍수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뭐 어디가 잘못돼서 뭐 고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디가 고장 났거나 그럴 때는 물이 샌다고 하죠. 표현을.
1: 저희 보험 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네. 홍수는 우리가 플러드라고 얘기하잖아요.
0: 예, 예.
1: 밖에서 집안으로 물이 흘러들어오는 경우를 홍수라고 하고
0: 아하.
1: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는 예. 그냥 워러 데미지예요. 그거는 저희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붕, 네네. 기와장, 싱글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날아가서 물이 샌다거나
0: 그 사이로
1: 이런 거는 워러 데미지의 커버리지로 커버받을 수가 있고요.
0: 네.
1: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내 집에 문턱이 낮아가지고 그 물이 하수구로 다 떠내려가지 못하고 내 문턱을 넘어서 내 집안으로 들어와서 워러 데미지가 생겼다.
0: 아, 그럼 그거 다릅니까?
1: 이런 거는 플러드로 간주돼요.
0: 아하.
1: 그래서 내 집보험에 에디셔널 홍수 보험이 있지 않으면 커버받을 수가 없어요.
0: 와.
1: 진짜 이 디퍼런스를 아셔야 되거든요.
0: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억울하겠어요.
1: 네, 근데 저희 동부 지역이 뭐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은 아니에요. 포토맥 강이 있는 그 인근 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 홍수 보험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많은 고려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홍수와 그냥 물이 새는 것과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 같고요.
0: 전혀 몰랐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알게 됐네요.
1: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이 항상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흘러들어온다 바깥에서 그러면 홍수 보험을 알아보셔야 되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0: 만약 그렇게 애드가 된다면 역시 보험료가 좀 올라갑니까?
1: 집보험 플러스 에디셔널 커버리지이기 때문에 네. 그 에디셔널 커버리지에 대한 보험료가 애드가 되죠.
0: 아, 그것도 또 가격이 차이가
1: 그렇죠.
0: 있겠죠?
1: 그 지역이 또 어느 지형에 따라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네네네. 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0: 네.
1: 일단 보험과 다르게 허리케인이 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중요합니다.
1: 일단 허리케인이 온다고 경보가 뜨면 모든 창문과 문은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박스 테이프 있잖아요.
0: 박스 테이프?
1: 그걸 대각선으로 X자형으로 붙이셔서 네. 혹시나 허리케인을 인한 파편이 칠 수 있거든요.
0: 아.
1: 그러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붙여놓으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0: 사실 그거 영화 보면 재난 영화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 좀 오버한다라고 아니에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실제로 저희가 허리케인 대비 핵심 체크리스트에 있어요.
0: 그게요?
1: 네.
0: 그 박스 테이프도 집에 하나 구비해 놓으면
1: 좋죠.
0: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1: 그 두 번째는 뭐 이건 당연한 말인데 네. 건물 밖에 있는 집 밖에 있는 물건들을 실내로 옮기거나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놓는 아. 그런 것들을 하셔야 하고
0: 네.
1: 배수구와 수도 파이프 검사 이물질이 있어서 이게 흘러가지 않고 넘쳐나면 또 큰일이 나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0: 근데 이게 막상 닥쳤을 때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해줘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대비해 놓는 게 좋죠. 그리고 이거는 허리케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집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0: 네,
1: 네 번째는 이런 피해가 있을 때 나의 귀중품이나 소장품이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촬영해 놓으시는 거 되게 좋아요.
0: 비디오로?
1: 네. 커버 받으시려면 나중에.
0: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네네.
1: 그리고 급하게 대피할 경우를 대비해서 허리케인 예보가 있다. 그러시면 차량에 기름을 채우고 타이어를 점검해 주세요.
0: 전부 다 기름만 채워놓을 생각만 했지 타이어까지는 생각 못하거든요.
1: 솔직히 엎친데 덮친다
0: 맞습니다.
1: 이런 말씀 있듯이
0: 예, 예, 예.
1: 약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대비해 주시면 좋고 우리가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식수가 없어질 수 있어요.
0: 그렇죠.
1: 물을 많이 사놓지 않았다든가 정수기가 네네. 없다든가 네. 혹은 물이 끊겨서 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다든가
0: 예, 예.
1: 이럴 때 식수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수도가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까 욕조에 물을 좀
0: 받아놓는 거
1: 네.
0: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1: 네, 그런 것들이 약간 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네.
1: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예. 버지니아 비치나 오션시리 이런 지역을 휴가를 가셨다면은 긴급 대피 경로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0: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미리 긴급 대피 경로가
1: 혹시 이런
0: 어디
1: 일이
0: 있는지.
1: 생길 때 내가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0: 아, 그때 진짜 중요합니다.
1: 근데 우리가 보통 911에 연락하잖아요.
0: 그게 끝이죠.
1: 아니에요. 이런 허리케인은 211입니다.
0: 그래요?
1: 그 이 번호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0: 재난이 닥쳤을 때는 911이 아니라 211.
1: 네.
0: 이게 다르군요.
1: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911만 아는데 뭐 네. 511, 711, 811 다 있거든요. 용도에 따라. 잠깐 정보를 드리면 네. 511이라는 네. 번호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0: 511, 511은 네. 교통정보.
1: 제가 아까 허리케인 긴급 대피 경로는 뭐라고 했죠?
0: 211.
1: 네, 511은 그렇고 711은 청각장애인. 난청인, 시각장애인들이 전화 사용으로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전문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번호예요.
0: 아니 근데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전화로 712를 건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또 그거에 대한 뭐 디테일이 있겠죠?
1: 네. 그 전문가 연결해준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0: 예, 예, 예. 예.
1: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저희 지역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811은 네. 뭐 채굴이나 채광, 건축용 터파기를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911뿐만 아니라
0: 네.
1: 다른 번호도 있다는 거.
0: 와.
1: 그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저를 비롯해서 오늘 또 새로운 전화번호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211이 있다는 건 또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동부 쪽이나 특히 우리 DMB 지역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211 재난 신고번호 꼭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또 주위에 청각장애자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또 711이 있다는 것도 오늘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해요.
1: 제가 감사합니다.
0: 저도 미국에 산 지 지금 한 이제 30년이 넘어가는데
1: 와,
0: 살면 살수록 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1: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게 또 보험이기도 하고 또 이거에 관련된 상식들을 많이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0: 왜 대표님이 열심이신지 알겠어요.
1: 저는 제 신조 중에 하나가 뭐든지 다 열심히 그러니까 오지랖이 많네요.
0: 그러니 우리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1: 아, 제가 감사합니다. 어, 예.
0: 자, 보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1: 버지니아 703-642-2225.
0: 버지니아 703-642-2225. 자, 메릴랜드는요?
1: 410-465-2700번입니다.
0: 네, 메릴랜드 410-465-2700입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의 대표 강고은 대표님이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미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2: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2,600만 엔,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주얼리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제37회 일본 주얼리 베스트 드레서상 시상식에 참석을 해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특별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총액 2억 4천만 원 상당의 진주와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착용한 채 주얼리의 빛처럼 일본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주얼리는 주최 측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시상식 당일에 안에 대여한 것으로 행사 종료 후 모두 반납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인터넷 뉴스 댓글과 SNS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잇따랐는데요.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은 총리의 우선순위를 문제 삼는 의견이었습니다. 국회가 공전하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집중 심의를 피하는 총리가 화려한 주얼리 시상식에서는 활짝 웃고 있다라며 이 절망적인 우선순위의 전도에는 불쾌감을 넘어 구역질마저 난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일본 국민을 괴롭히는 베스트 드레서 상 같은 것은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며 받고 있는 급여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상 자체를 넘어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댓글도 적지 않았는데요. 경제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도 이번 수상 소식을 계기로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 등 정권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이 수상 소식을 계기로 쏟아졌다는 겁니다. 한 누리꾼은 정권 출범 후 8개월이 지났지만 일본의 미래는 더 어두워졌다며 외국인 문제도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이민 확대 정책과 다를 바 없고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며 토지와 기업은 외국 자본에 매입되고 있다.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총리로서 할 일을 하라라며 해외 순방을 통해 일본에 대한 투자와 지원 약속을 맺고 관계 강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본 국민을 방치하는 법안에만 집중을 해 실물 경제는 계속 냉각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람은 불만이나 분노를 본래 원인에 직접 표출하기 어려울 경우 보다 안전한 다른 대상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심리학적 해석으로 볼 때 이번 베스트 드레서상 수상이 이미 누적돼 있던 국민 불만을 분출시키는 일종의 피뢰침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1: 아이고, 우리 총리님이 보석을 그냥 모강지에 걸칠 것이 아니라 일단 우측에 좀 그 얼굴부터 손봐야 하지 않았나 모르겠네.
0: 미국에서 한 산모가 자기 집 차고에서 남편의 도움으로 양수가 터진 지 9분 만에 아기를 출산하는 영상이 공개가 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37살 산모는 병원으로 향하기 위해 차고로 나간 순간 양수가 터졌고 12살 딸의 다급한 도움 요청 전화를 받은 부보안관 출신인 남편이 집에 도착을 해 911과 통화를 하며 침착하게 아기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딸과 7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이 아내의 출산을 도와 집에 도착한 지 3분여 만에 아기를 받아내 품에 안는 장면은 현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아기는 태어났을 당시 몸무게 9파운드로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산모는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태어난 아기 이름을 스코티라고 밝히고 너를 만난 첫 순간부터 평생의 사랑이 시작됐다라며 사랑스러운 딸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한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하네요.
1: 참, 이 예전 같으면 뉴스 거리도 안 되는디. 아이, 우리 엄니, 할머니들, 이렇게 다 집에서 나쇼. 몸조리가 무엇있어. 그냥 툭툭 털고, 담날 밭에도 나가고, 물찌개도 지고, 그러셨다고만서도. 지도 집에서 났대요. 예.
0: 우울증 진단을 받았거나 우울 증상이 심한 사람일수록 소셜미디어에 좋아요를 많이 받은 뒤 다음날 게시물을 자주 올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린스턴 박사팀은 오늘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서 1700만 건의 이상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이런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이는 우울증 환자는 보상에 대한 반응이 둔하다는 기존 실험실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 실제 사회적 환경에서는 좋아요 같은 사회적 보상이 우울증과 SNS 이용을 연결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50억 명을 2년 전에 이미 넘어섰고 SNS 이용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이에 관한 연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구팀은 그동안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정신건강이 나빠진다는 연구와 사회적 지지를 늘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함께 나오는 등 지금까지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들은 이런 차이가 실제 이용 기록 대신 이용자의 자기 보고에 의존을 하거나 SNS 이용을 하나의 행동으로만 다뤄온 연구 방법의 한계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실제 SNS 행동 자료를 이용해 좋아요가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집한 세 개의 데이터 세트가 사용이 됐는데 첫 번째는 트위터에서 스스로 우울증 진단 사실을 공개한 이용자 1045명과 무작위 이용자 5001명의 데이터를 분석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데이터 세트는 온라인 참가자 1690명의 우울증 설문 결과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거나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좋아요를 받은 뒤 다음날 게시물을 더 많이 올리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고요. 세 번째 데이터 세트에는 이런 강화 경향이 불안, 우울 요인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는 우울증과 연관된 행동 변화가 단순히 SNS 사용 습관 때문이 아니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인정을 더 추구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보상이 부족해 SNS를 보상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요새 전반적으로다가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아유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가 넘쳐나고 있는 것 같아. 개나 소나 그냥 죄다들 틱톡이나 짤이다 하면서 올려대는데 아이고 유튜브가 그냥 감정 쓰레기 하치장도 아니고 말이오. 조만간 유튜브도 싹 청소 한번 했으면 좋겠네. 두두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출생 시민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자 이를 악용한 원정 출산이 확산하고 있다며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인 본인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 남부 국경 전역과 멕시코 곳곳에 출생 시민권을 광고한 하는 간판과 광고판이 세워지고 있으며 거기에는 출산 서비스는 $4,000부터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은 단연 시민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통로가 될 것이고 이후에는 가족 전체가 뒤따라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미국 시민권은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즉시 대법원에 rehearing 재심리를 요청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완전히 미친 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법적 불의는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임시 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으나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며 헌법에 따른 기존의 출생 시민권 제도가 유지되도록 한 것입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 아니 우리끼리 얘기지만 말이오. 아니 지는 200만 달러만 내면 영주권 준다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다가 선전해놓고 아 왜 이건 안 된다는 거요? 200만 불만 내놓고 영주권 받은 다음 5년 뒤 시민권 신청하고 그러고 가족들 데려오고 아이 뻔하잖요. 그럼 이놈도 하지 말아야죠. 시방 법위에 속았다는 거요 뭐요? 응?
0: 악어가 특실되는 하천으로 뛰어든 도주범을 경찰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가까스로 체포했다는 살벌한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팜코스에서 한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초등학교 앞에 드러누워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어 이 남성이 한 주택 마당을 침범해 벽을 오르려 한다는 신고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을 하자 남성은 악어와 뱀이 특실거리는 하천에 뛰어들어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의 거듭된 설득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남성. 급기야 경찰관들이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 그를 체포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남성은 경찰관들을 밀치고 때리며 강하게 저항을 했고 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너 죽고 나 죽자여 뭐여. 이 미쳐도 완전 상 미친 또라이네. 아이고, 경찰들도 무대 먹었어. 목숨줄 내놓고 효야요.
0: 배우 윤여정이 미국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인 에이미상 후보의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78회 프라임타임 에이미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배우 윤여정이 미니 앤솔로지 시리즈 또는 영화 최우수 여우 조연상 부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윤여정은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시즌2에서 컨츄리 클럽을 새롭게 인수한 억만장자 한국인 박회장 역할을 맡았으며 특별 출연한 배우 송강호와는 연상 연하 부부로 호흡을 맞춰 화제를 모았습니다. 윤여정은 2021년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상을 받았으며 이번에 에이미상까지 수상하게 되면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 2022년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주연 이정재가 에이미상 남우 주연상을 받은 바 있기는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성진 감독이 연출을 하고 일부는 한국에서 촬영한 성난 사람들 2는 이날 에이미상 후보에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 성난 사람들은 2024년 시즌 1으로도 작품상과 나무, 여우, 주연상 등 8관왕을 휩쓴 작품으로 당시 한국계 배우 스티븐 연이 나무 주연상에 영예를 안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제78회 에이미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4일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1: 윤여정 씨가 47년생이니께 올해가 아이고 79인디. 아유 근데 이니는 얼굴 보면 참 보급게 생겼는데 목소리도 그렇고 말이오. 자리가 사람 맹건다고 말이오. 예전엔 저것이 연기인가 싶더니만 아 요새 연기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오. 아이 어쨌든 화이팅이죠 화이팅. 꼭 수상이었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0: 12상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12상 계엄 50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날 징역형 확정으로 경호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는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 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으로 이미 예우가 박탈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다섯 번째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전직 대통령으로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으며 박근혜 또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그보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습니다. 이명박은 뇌물수수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가 돼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었습니다. 아니 대통령 박탈됐으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오? 아이고 열심히 전 대통령이라고 했네. 아이 근데 대통령직 파면 당한 분들 아 이재봉께 당 이름만 바꾼지 우측에 죄다 저쪽이 뻘건 당분이시네. 아이 근데 우측에 아직도 이 짝분들은 큰 소리를 치시는지 참 대단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고 보면 속 좋아요. 1980년대 히트곡 Total Eclipse of the Heart로 잘 알려진 영국 웨일스 출신 가수 보니 테일러가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가수 보니 테일러의 공식 웹사이트는 보니의 가족과 팀은 간밤에 보니가 포르투갈의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음을 슬픔 속에 발표한다는 공지를 올렸는데 테일러는 지난 5월 포르투갈에서 응급 장수술을 받은 이후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테일러의 대변인이 그가 혼수 상태를 벗어났으나 상태가 아주 좋지 않고 중환자실에 있다고 전했는데 1951년생인 테일러는 It's a Heartache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빌보드 핫 100에 3위까지 오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최대 히트곡은 역시 1983년 짐 스테이먼이 작곡한 Total Eclipse of the Heart로 미국과 영국 차트에서 모두 1위에 올랐었고 특히 미국 차트 1위 를 기록한 첫 웨일스 가수로도 기록이 됐으며 그래미상 후보에 세 차례나 오르기도 했습니다. 영화 자유의 댄스 풀 루즈의 사운드 트랙인 Holding Out for Hero도 그녀가 부른 곡으로 나중에 슈렉2에도 들어볼 수 있는데요. 2013년엔 유럽 국가 대항 가요제인 유로비전 송 컨테스트에 영국 대표로 출전을 했고 2023년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영제국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엔 Total Eclipse of the Heart가 발표 40여 년 만에 스포티파이에서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허스키한 목소리에 파워풀한 창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보니 테일러. 오늘 2부 끝곡입니다.

워낙에 주인공이라요. 어차피 다 끝까지 들려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9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청취자분께서 지금 카톡을 주셨는데요. 헌돈 쪽에 비가 엄청 오고 있대요. 저희 방송국이 있는 페어팩스 하늘은 정말 뭐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었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아직까지 비는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계신 곳의 날씨와 그리고 아울러서 교통정보 있으시면은 저희 라라랜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라랜드 1부, 2부 모두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미세스 킴께서 신청해 주신 곡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임영웅이 부릅니다. 보랏빛 엽서.

이번에는 제니퍼님이 보내주신 또 신청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늦게 일찌감치 먼저 보내주셨네요. 보다 값지고 금은 보화보다 귀한 건 인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늘 최고의 날 좋은 날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복자도 써있고 장미도 있고 예 노란색 글쎄 저 새 이름이 뭘까요? 카나리아 같기도 하고 진성의 보릿고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평강의 기도가 이루어지시길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글재주가 없는 자가 매일 글을 올리는 행운을 주시니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여러분 한 3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한국과 미국과 독일 등등등 기도문을 올리니 이것이 나의 주님께 드린 서약입니다. 와, 라라랜드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한국, 미국, 독일 등등등 거의 한 300명 정도에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와, 대단하신데요.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이 뜻을 시작한 지가 2013년에 나의 몸이 최악 일적에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서약하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같이 기도하기로 서원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병원에 가서 수술하여 깨어난 시간 외에도 올렸습니다. 이로써 나의 영혼이 맑아지고 건강하며 참 사랑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자유이니 도전하는 것도 내가 나를 시험하는 잣대이듯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으로 아멘을 올려봅니다. 여러분, 특히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어? 아멘이라는 글을 처음으로 오늘 하셨나요? 근데 왜 저는 늘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죠? 아마 제 마음속으로 늘 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서 박상규의 내려놓음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어떤 곡인가 처음 듣는 거라 제가 노래를 준비하면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CCM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상규 가수, 그 박상규 씨가 아닌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 맞죠? 내려놓음 어떤 곡인지 우리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목소리도 좋고 가사 내용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여기 또 비까지 내리고 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우리 뽀들런더님께서 오랜만에 노래 하나 신청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또 퀴즈 또 보내주셨는데 오 요거 저희가 예전에 했었는데 물론 보내주신 가요는 아닙니다만은 요거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제가 조만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뽀들현더님 신청해 주신 곡 투투가 부르는 그대 눈물까지도

이번에는 연미님께서 노래만 쏙 두고 가요 하시면서 유지우의 MO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MO가 김수희의 MO 맞죠?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유지우의 MO.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면 주말이 금방이네요. 가볍게 웃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하시면서 어반 자카파의 목요일 밤 신청해 주신 우리 이 선생님 평범한 목요일 밤 듣고 계시나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정보하면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8: 미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 차 구입지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9: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8: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깜짝 교통 정보. 비 때문인가요? 사고 소식이 있네요. 특히 사고 캐피털 벨트웨이 내부 순환도로 29번 콜스빌 로드 30번 도로 구간 좌측이 현재 침수가 돼서요. 통행이 완전 차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 길이 그냥 서 있어요. 완전 밀리고 있습니다. 그 서 있는 헤비 트래픽 그 라인이 꽤 깁니다. 자, 사고 30번 도로로 가는 길, 지금 헤비 트래픽이니까 이쪽 방면 가시는 길 있으신 분들은 우회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 뭐 보통 밀리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뭐 차단이 됐으니까. 계속해서 메릴랜드 124번 몽고메리 그 빌리지 에비뉴 이후 270번 남쪽 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측 차선이 사고로 인해서 지금 현재 완전히 차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지금 현재 헤비 트래픽이고요. 사고 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나요? 이제 한 30분, 40분 정도 됐나? 좋게 한 시간은 더 있어야 좀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와킨스밀 로드 12번 도로 이후 270번 북쪽 방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역시 우측 차선이 차단이 됐습니다. 라라랜드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고가 발생했었네요.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교통이 원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 여전히 서행하는 건 맞고요. 양방향 다 그렇습니다. 또 70번 도로 서쪽으로 방향 75번 뉴 마켓 부분 엑신 62 사고로 인해서 좌측 차선 두 개가 지금 현재 통행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역시 트래픽으로 교통 상황 그닥 좋지 않습니다. 70번 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났네요. 17번 도로 마이어스빌 직전 엑시 42번 트럭 사고로 인해서 좌측 차선 이번에는 차단이 됐습니다. 여기는 사고가 꽤 일찍 일어났었는데 뭐 지금 현재 다 정리는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이 밀리고 있네요. 그리고 갬브릴 스테이트 파크 70번 도로 또 브래드독 헤이츠 그리고 40번으로 이렇게 빠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헤비 트래픽입니다. 이쪽 방면으로 가시는 분들도 우회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나오셔야 될 겁니다. 길이 어마어마하게 밀렸고 또 그것 때문에 옆에 이제 로컬 길로 빠지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로컬 길도 좀 많이 밀리고 있네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DMB지요. 교통정보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각은 7월 9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4시 37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비와 외로움 바람꽃입니다.

노래에 숨겨진 두 천재의 우정과 질투라는 부제가 붙은 책. 존 앤 폴에서 1961년 여름을 불러낸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3개월을 보낸 비틀즈. 7월에 리버풀로 돌아와 클럽에서의 3주 공연을 다시 시작했다. 왔대! 왔어! 비틀즈가 도착했다고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리버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밴드로 즐겁게 연주했다. 비틀즈는 남녀 모두에게 매력적이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고 성별도 분간이 안 되는 외모와 감수성으로 그들은 대중에게 어필했다. 하지만 그해 여름은 비틀즈를 교착 상태에 빠뜨렸던 위험한 계절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원인은 성공이었다. 인기도 높았고 개런티도 좋았으며 들어오는 공연 섭외도 충분했지만 존과 폴은 지루함을 느꼈다. 같은 무대, 익숙한 관객, 반복적인 공연 환경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 낮은 언덕의 정상에 멈춰선 기분으로 만들었다. 20살 안팎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불만스러운 법이다. 비틀즈도 그랬다. 고향에서 왕처럼 군림했지만 존과 폴은 그곳에 갇힌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마침 뜻밖의 거금이 생기자 존은 폴과 함께 한 달 동안의 여행을 계획한다. 그 돈으로 더 좋은 장비를 살 수도 있었고 여자친구와 함께 살 집에 보증금으로 쓸 수도 있었지만 그는 폴과 함께 무작정 훌쩍 떠나는데 그 돈을 탕진하고 싶어 했다. 멤버들과 주변이 못마땅해 하자 한 달간의 여행은 2주간의 여행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나는 오늘 새파란 청년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보냈던 파리의 2주일 생각을 한다. 21살 존에게는 거금이었지만 그 돈의 액수는 370만 원가량. 존과 폴은 입장료가 비싸 에펠탑에 올라가지 못하고 탑 아래 잔디밭에 누워서 위를 올려다보는데 만족해야 했단다. 그래도 그들은 파리에서 헤밍웨이와 샤르트르가 단골로 있던 장소들을 찾아다녔고 공연이 열리는 클럽들을 찾아다녔다. 파리에서 생일을 맞은 존에게 폴은 햄버거와 콜라로 대접을 하기도 했다. 존과 폴은 무작정 떠났던 파리 여행 이후 새로운 야망을 품을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 현재 열대성 기단이 유입이 되면서 워싱턴 DC 지역 일부에 폭우와 강풍, 우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일부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기고 시야가 좋지 않아 오후 퇴근길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벨트웨이를 따라 아메리칸 레지언 브릿지부터 270번 분기점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거의 95번 고속도로까지 매우 심한 폭우가 내리고 있고요. 이로 인해 270번 고속도로도 락빌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은 발효 중인 주의보 및 경보는 프레드릭 카운티 남중부 지역에 오후 5시까지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뭐 5시까지라고 하지만 뭐 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카운티 남동부와 볼티모어시 오후 7시 15분까지 돌발 홍수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그리고 워싱턴 DC 지역은 오후 10시까지 심한 뇌우 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아울러 홍수주의보도 발령이 됐는데 지금 현재 락빌 인근의 뇌우가 시속 20마일의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최대 시속 60마일의 돌풍도 동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부 폭풍에는 25센트짜리 동전 크기의 우박이 동반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간당 3에서 4인치의 강우량만으로도 도로에 물이 고일 수 있으니 곳곳에 물이 고여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레드릭 카운티에 1에서 3인치의 폭우가 쏟아져 저지대 일부 도로가 침수가 이미 됐고요. 지금 퇴근 시간 이후까지도 소나기 가능성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 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쉽네요. 내일을 기약하면서 저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의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

안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토록 비천한 자리까지 오셨는지 주님께 다가갈수록 놀랍기만 합니다. 비를 내리시며 다시 그 비를 마르게 하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상황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얼굴을 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한명성의 음성으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보내드립니다.

비참한 인간을 예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이어서 윤치호의 음성으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500장 찬송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나의 믿음 약할 때 이미경의 음성이었고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최현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장마철입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분들 이 장마철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주맘님 습도가 높습니다 그러셨는데요. 맞아요. 습도가 높아서 더 힘든 것도 있죠. 이정호님께서도 장마철 큰 비에 조심히 안전운전하시고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셨고요. 만나님 처음 글 보내주셨네요. 샬롬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휘기화평거룩님 영혼 육의 건강 위한 3대 필수 요소 1. 항상 기뻐하라 2. 범사에 감사하라 3.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참고로 찬송과 찬양에는 구원, 소망, 기쁨, 감사, 회개, 평안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은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하고 글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효선님 요란한 빗소리 때문에 잠을 깨보니 찬송가를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가 이렇게 장맛비에 혜택을 보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물들다님 처음 오셨는데요. 고민이 있어서 일어났는데 라디오가 위로가 된다고 4시에 기상하셨는데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를 적어주셨는데요. 지인의 남편분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됐다고요. 통증 적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소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파란하늘님께서도 새벽에 작곡해서 본방송 들어요. 오늘 하루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잠을 잘 주무셔야죠. 일찍 주무시고 푹 주무신 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면수님 안효정 장인께서 척추협착증 시술 받으시는데 잘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영님께서는 신청곡으로 주리의 찬양을 청해 주셨네요. 오랜만에 주리의 곡을 청해 주신 것 같은데요. 치유의 노래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청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예감님께서도 다윗과 요나단의 곡을 또 우사님께서도 그러신데요. 오늘은 우사님이 청하신 담대하라 보내드릴게요.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평생 가는 길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베리떼 301님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적어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백소라의 찬양이고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은 친구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친구교회 담임이신 빈상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한 2, 3일 전에요, 몇 분의 목회, 뉴욕에서 목회하신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목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했던 이야기가 참 요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불편하고 이 고난을 힘들어 한다. 편리한, 너무 편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도 했다면 그 우리 이제 뭐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은 이민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너무 지금도 힘든 분들이 있고 과거에 너무 힘들게 살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도 좀 편하게 편리하게 불편함 없이 하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 이제 좀 나름대로 지금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한 거 싫어하고 고난 싫어하는 그 심리적인 보상 심리적인 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목적은 편하게 살고 진리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편리함이 신앙의 최우선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이 참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드냐 불편하냐 그런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불편함과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욥기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살고 쉽게 살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철퇴를 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욥기 19장입니다. 자, 먼저 21장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법에는 강조하는 부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한국말로 하면 매우 좀 사투리로 막 억수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는 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하거든요. 그럼 오늘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또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지금 욥은 굉장히 불쌍한 상황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욥기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뭐 매 본문은 보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욥의 고난이 어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9장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욥기 19장 전체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후반부만 이렇게 봉독했습니다. 이 전반부에 바로 왜 욥이 자기가 지금 그렇게 불쌍한 상황에 빠졌는가를 사실은 요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의 고통이죠. 뭐 우리 알다시피 욥이 지금 엄청난 즉 욥은 그러니까 목숨 빼놓고는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또 본문 보면 이걸 가지고 욥은 폭행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욥이 불쌍한 이유는 첫 번째 육신의 고통이 상상 이상의 고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면적인 고통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어떤가 하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도 욥을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자, 욥의 육신의 고통이 어떤가 하면요 앞에 보면요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문학적인 비유의 표현인가 살이 뼈에 붙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살이 없다는 거죠. 몸 전체가 해골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그 동네 어린아이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가 욥 할아버지래. 옛날에 부자였대. 지금 보니까, 어휴, 무서워. 저 해골 바가지 아니야.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도 조롱을 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손상을 받았죠. 세 번째는요, 관계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왕따된 겁니다. 완전히 소외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나의 친제들이, 나의 가족들이 다 자기를 떠났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욥기 19장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남은 유일한 욥의 아군, 누굽니까? 와이프. 아, 역시 여러분들은 영어를 안 해. 저는 아내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예, 뭐 아내든 와이프는. 마지막 남은 욱은 지금까지 떠나지 않았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조차도 오늘 여기 보면은 자기를 비난하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완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게 불쌍한 형편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한두 개만 해도 불쌍한데 육신의 고통 상상할 수 없죠. 해골 바가지 같이 되었죠.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조차 조롱하고 무시당했죠. 완전히 왕따 되어버렸죠. 이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한 정도가 넘치죠.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고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욥은 확신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 욥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방금 욥이 당했던 육신적인 고통, 내면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을 당할 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그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영적 이 관계마저도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육신적인 고통, 내면적인 고통, 관계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도 막 엄습해 오니까 이거 뭐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욥인데 욥의 그러니까 19장 앞부분에 욥의 총체적인 고난.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욥은 진짜 고난의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욥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욥의 고난이 우리와도 많이 겹쳐집니다. 차이는 우리가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겹치고 욥의 아픔만큼 그 욥의 아픔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이 생각나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이 슬픔에게, 고난이 고난에게. 여러분, 슬픔을 누가 위로, 아니 슬픔을 무엇이 위로할 수 있습니까? 슬픔은 또 다른 슬픔이 위로할 수 있어요. 고난은 또 무엇이 위로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또 다른 고난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데 한 번도 고난이라고는 당해본 적이 없는 우리 흔히 하면 금수저인 사람이 와서 야 힘내 라고 말할 때 그 힘이 생기겠습니까? 네가 내 고난을 아냐고. 네가 어떻게 내 고난에 대해서 입을 댈 수 있느냐고. 너는 고난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욥의 고난을 딱 볼 때는 우리 고난하고 겹쳐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몸에 질병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의학적으로 암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관계적으로 막 왕따 되신 분들도 있는 것이고 육신이 아픈 분들이 있는 분이고 내면적으로 막 뭐 가정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또는 심지어 뭡니까? 직장에서조차도 조롱하고 무시당할 수 있는 내면적인 고통도 있고 관계적인 고통도 있고 육신의 고통도 있고 정말 또 고통은 뭡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3개월, 4개월 기도하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고 오히려 이런 더 나빠지는 것 같아. 내가 기도 계속해야 돼? 내가 교회 계속 나가야 돼? 이런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의심의 고난 속에도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욥은 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의 백화점을 보면서 고난이 고난에게 위로하는 것을 우리는 이 욥에게서 충분히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고난이 항상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질을 훨씬 더 우리 삶의 퀄리티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고급스러운 삶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그 매매할 때, 사고 팔 때 이제 양의 가격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통 양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양을 매매할 때 야, 양이 이제 몸무게 달고 양의 건강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건강하고 몸무게가 이 정도고 나이가 얼마니까 이 정도 가격으로 친다. 그게 일반적인 양의 가격을 정하는데 히말라야 고산족은 그렇게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들을 딱 데리고 가서 매매하는 사람하고 산 중턱에 가서 양들을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으면 어떤 양은 아래쪽에 가서 꼴을 먹고 어떤 양은 위쪽으로 올라가서 꼴을 먹는다는 겁니다. 어느 양이 더 가격이 비싸겠어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 왜? 여러분 짐승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편합니다. 수월해요. 고난이 없는 겁니다.
짐승도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불편하죠. 힘이 들죠. 고난이 있죠. 그러나 꼴은, 양이 먹는 꼴은 아래쪽에 많겠습니까? 위쪽에 많겠습니까? 위쪽이 많죠. 왜냐하면 아래쪽은 모든 짐승이 아래로 가서 다 꼴을 먹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양들은, 불편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꼴을 먹는 양들은 앞으로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왜? 꼴이 더 많은 데로 가니까. 아래쪽은 지금은 편하고 지금은 좋아서 아래쪽으로 나가면서 꼴을 먹지만 곧 얼마 안 되면 그 있는 꼴을 뭐 그 다른 짐승도 다 먹으니까. 그래서 산 비탈 중턱에 올라가서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양의 가격이 훨씬 더 가격이 높은 것으로 치고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도의 삶의 퀄리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우리 주변의 우리 주변의 성도의 삶을 보면서 신앙의 퀄리티는요, 고난하고 정비례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오늘 이거는 주제가 아니니까 좀 비껴가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고난 없이 성숙해지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본 사람들 가운데 100% 이분의 신앙이 정말 좋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배후에는요 반드시 불편함을 감수했고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100%, 99%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욥의 고난과 겹쳐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뭐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이 욥이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말할 때 당했던 그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이 고난이 나를, 나의 삶을 낮추게 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욥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욥기 1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욥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가장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25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여기서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데 대속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자, 고엘 그러면 어디서 들었죠? 이게 바로 우리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가정의 고엘이 된 겁니다. 자, 고엘은 뭐냐면요, 히브리어 고엘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내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내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의 고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고엘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의문가 하면 보통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내 친척이 재정적으로 인하여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겼다. 그러면 고엘이 된 사람은 자기 재정으로 인하여서 그 기업을 다시 물어서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엘의 의무는 뭔가 하면요, 이제 이 사람이 또 재정적으로 인하여서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고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지불해서 노예가 된 자기 친척을 다시 돈을 주고 값으로 사와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야, 그 자유인으로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친척이 자녀가 없이 남자가 죽었다. 그러면 고엘된 사람은 그 남자, 자녀 없이 죽었던 그 아내, 미망인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를 낳아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였죠? 보아스였잖아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억울하게 살해당했다. 그러면 고엘은 그 피해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엘인데, 오늘 욥기는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엘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백화점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요엘에게 필요한 건 사실은 고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만 대속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욥의 현실 속에서 고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고난과 슬픔과 비참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엘 대속자 때문인데요. 결정적인 욥의 구속자와 우리의 구속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욥의 대속자, 그런데 욥이 말한 대속자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대속자는 사실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욥이 기대했던 대속자는 욥의 시점으로 볼 때 미래에 있을 대속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속자는 뭡니까? 이미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은 하시겠지만 초림 때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대속자입니다. 욥은요, 미래의 대속자를 두고도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백화점에서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대속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속자, 우리의 고엘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보복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영원한 현재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소망으로 우리는 앞에 당했던 슬픔과 불쌍함과 비천함과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그 대속자가 지금 나와 함께하시니. 여러분, 욥과 우리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요, 욥도 고난당했고 사람들이 아무도 현실 속에서 욥의 대속자가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아무도 우리 대속자가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욥은 미래의 대속자만으로도 충분해서 힘을 얻었는데, 희망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취된 대속자와 함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뭐 위로 안 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좀 변호 안 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해준다고 거기에 휘둘려서 슬픔과 고난 속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대속자 한 분만으로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대속자를 욥이 언제 어떻게 만납니까? 자, 26절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가 시편의 내용으로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욥의 대답이나 새 친구의 그 질문이나 대답이 굉장히 시적인 문구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 딱 나오죠.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걸 말하죠. 자,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이 시적인 표현은 실제적으로 무슨 사실을 말합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죠.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 이 육신을 벗김을 당한 뒤 죽고 난 다음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로 내가 육체 밖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육체 밖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죽고 난 다음에 이 육체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시적으로 말해도 그 대속자를 언제 어떻게 만난다고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대속자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욥의 대속자는 현재의 대속자가 아니고 미래의 대속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미래 대속자만으로도 소망을 가졌는데 그 미래 대속자를 어떻게 만나느냐? 죽음 뒤에 만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있죠. 뭡니까? 그럼 죽음 뒤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까? 아니, 죽음 뒤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대속자를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졌습니까? 욥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녁 때 되면 밥 먹자라고 말하잖아요. 왜? 저녁 때 되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될까? 영양가 따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배고프니까 당연히 먹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되면 식사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욥은 무슨 신앙에 쓰는 겁니까? 죽으면 당연히 죽음 이후에 내가 다시 살아서 대속자를 만나는 당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을 믿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산다는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욥이 나는 부활을 믿사오니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에요. 욥이 언제 어떻게 대속자를 만납니까? 죽고 난 다음에 먼 미래에 부활한 자기가 부활한 후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후에 대속자를 만난다는 것. 이게 이제 욥에게 나타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우리는 미래의 부활도 있지만 현재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현재 부활은 없어요. 미래의 부활만 믿습니다. 욥은 미래의 부활만 가지고도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 고통의 백화점에서 살아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부활도 있지만 현재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부활절 설교 때도 제가 몇 번 드렸지만 이 현재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그것을 현재 부활을 지극히 보여준 사실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욥식으로 말하자면요, 나사로를 언제 살려야 됩니까? 종말의 미래에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욥식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은 욥식으로 말한 미래에 살린 게 아니고 그 죽은 다음에 만나서 욥의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만난 그 현실, 그 장소, 그 시간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나사로를 현실에서, 현장에서 오늘 그 시간에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미래에 안 살린 거죠. 지금 살린 거죠.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의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잠잠하게 했다가 욥식으로 나중에 종말 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부활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욥은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내 삶에서 바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기대하고 있던 대속자와 욥의 부활이 우리가 믿고 있는 대속자와 우리가 부활하고 일치하는 것도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0: 욥은 이렇게 미래의 대속자를 기대하고 미래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 고난의 백화점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지만 21장부터 다시 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또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부활과 미래의 대속자만 믿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어난 이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미래의 부활과 미래의 대속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현실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해야 되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자칫하면 그거는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기독교는 현실 도피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해보는 거 전부 다 부활 있대. 근데 미래의 부활이야. 예수가 믿대. 하나님 믿대. 전부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난대. 야, 너희들 그럼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 너 현실을 다 도피하는, 현실 도피주의자냐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현실 도피주의가 아니에요. 부활도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나중에 재림할 예수님도 있지만 이미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은 절대로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현실 이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대속자와 미래의 부활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 현실 속에서 대속자와 현실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에 있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욥처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픔이 있어도 현실을 좁혀서 미래에 가면 낫겠지 그게 아닙니다.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이 고난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관계적으로 다 끊겨져도 소외를 당해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막 조롱해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욥이 가장 어려웠던 영적 고통, 하나님은 왜 내게 대답 안 하시나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구속자, 미래의 부활에다가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고엘되시는 예수님과 현재의 부활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도 욥과 같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불안하지 않고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욥은 미래에 있는 구속자, 미래의 부활만으로도 힘을 얻었는데 주님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삶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넉넉히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친구교회 빈상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그 친구교회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선교적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친구교회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EM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30분이며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입니다. 친구교회는 252-00 호레이스 할딩 익스프레스웨이 리들렉 뉴욕 11361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718-760-5346번 718-760-5346번입니다. 이상으로 친구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5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전한 항행 보장 조항으로,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인정한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정통망법 시행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담과 검열 논란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와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무역 협상을 지시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등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미 연준이 통화정책과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5개 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맨큐 교수와 노벨상 수상자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연준 개편에 나섰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이찰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채 공급 확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전 세계 직원 최대 10만 명 감원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공장 폐쇄와 생산 축소 계획에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사들이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오픈 AI가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오픈 AI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요구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는 16일 극좌 테러리즘 대응을 주제로 60여 개국 장관급 회의를 추진합니다. 다만 일부 유럽 국가는 좌익 테러가 주요 위협이 아니라며 회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작곡가 3명이 BTS 스윔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하이브와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곡의 핵심 요소가 자신들의 데모곡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백악관 UFC 행사에서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8명을 기소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등 주요 인사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경찰견 두 마리를 순찰차에 방치해 폐사하게 한 경찰관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견들은 고체온증과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트럭 엔진의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인 2023년 채택된 트럭 엔진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엔진의 판매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또 트럭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배출가스 보증 요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3년 마련한 스모그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 목표를 90% 정도 달성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처리액이 고장났을 때 트럭의 출력을 줄이도록 한 규제를 없애고 법정 유효 수명 요건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 기간을 더 제조사들이 제품 개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디젤 차량을 전기차 등 저배출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을 뒤집는 겁니다. 당시 바이든 정부에서 환경보호청은 상용차의 배출가스 허용치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 차원의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선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벌금 징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인체에 해롭다는 입장을 폐기했으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연방 차원의 배출가스 기준도 폐지했습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바이든 정부 시절 제정된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새 트럭 구매 때 한 대당 최대 6천 달러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출력 제한으로 인한 운송 생산성 차질도 줄인다며 이런 효과는 트럭이 운송하는 식료품, 생활용품, 기타 제품의 가격 인하로 미국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환경보호청의 발표가 대기 오염을 증가시키고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환경보호기금은 성명에서 청정 대기보호를 약화하려는 이번 트럼프 환경보호청의 제안은 더 많은 건강 피해와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환경보호청은 이 제안을 철회하고 대신 신규 대형 차량에 대한 강력한 오염방지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끝없이 올라가지만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펜로즈 계단에 비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은 끝없이 올라가도 언제나 같은 장소에 도달하는 펜로즈 계단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CNN 방송이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진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상황을 펜로즈 계단에 비유한 겁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에는 진퇴양난의 곤란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에 대해서 끝난 것으로 본다 며 비속어를 동원해 온갖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가 전쟁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고 또다시 더욱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뚜렷하게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은 종전 MOU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문제 삼은 미국이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이면서 양측이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력 충돌을 제어할 시스템과 후속 협상을 이어갈 신뢰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됐던 MOU라 사실상 언제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지적이 체결 당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 종전 MOU 중에도 유조선 공격을 이어가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순조로운 협상을 통해 제재 면제를 받아내고 재건 자금을 확보하는 것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해 이득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 협상파와 강경파가 이견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같은 이란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확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MOU라도 맺고 무력 충돌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중간 선거에 미칠 타격을 의식해서 나왔습니다. 종전 MOU 체결과 맞물려 진정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 속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전을 감행할 경우에 민심을 자극해 그렇지 않아도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중간선거 판세를 더욱 뒤흔들 수 있습니다. 드론 몇 대만 있으면 상선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이란의 역량을 제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손을 떼버리고 싶어도 괜한 전쟁을 벌여 호르무즈 해협을 유료화하고 이란의 영향력만 키워줬다는 역풍 속에 미국의 패배를 확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의 위상 약화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무력 공방을 봉합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한다 해도 최종 합의 도출은 더 쉽지 않으리라는 게 중론입니다. 6월 18일부터 60일간 후속 협상 기간이 이미 3분의 1 넘게 지난 상황이지만 미국이 가장 큰 성과를 여기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놓고도 이란에서 딴소리가 나오는 등 눈에 띄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대통령의 집무실이자 거처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잇따른 시설 정비와 공사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3: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는 9일 백악관 북측 현관의 기둥 보수 작업을 위해 설치된 비계의 기둥 이미지가 그려진 가림막이 추가로 설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공사에 대해 일반적인 복원 작업이자 기둥의 석재 보수라고 말했습니다. 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둥을 보고는 이것 좀 봐, 수리해야겠어라고 말했다며 이번 공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약 6분간 이들 기둥을 점검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9일 인부들이 기둥에서 페인트를 벗겨내기 시작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이번 주 들어서면서는 공사 현장에서 쾅쾅거리는 큰 소리도 들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 로즈가든 오찬 행사 연설에서 참석자들에게 기둥에 쌓인 150년치 페인트를 벗겨내고 다시 칠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금박 장식을 추가하고 백악관 로즈가든을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 마라로고 리조트 스타일의 석조 바닥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1,000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 건설을 위해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했으며 연회장 지붕에는 드론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은 남쪽 잔디밭에 신형 대통령 전용 헬기 헬기장을 조성하는 공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제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빈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빈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빈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국.
0: 703-354-1950. 703-354-1950.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5: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이스를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6: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7: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6: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7: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6: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8: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6: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7: 이 기회를 꼭 잡아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초국가적 극좌 테러리즘의 제보상을 논의하자며 60여 개국 장관들에게 회의 초청장을 보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 자체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16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이 같은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 유럽 대부분 국가와 중남미 주요 국가가 초청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인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초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한국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가 확인한 초청장은 지난주 발송됐으며 10일까지 참석 여부를 회신해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초청을 받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꽤 급박하게 참석 요청을 받은 셈입니다. 이번 장관급 회의의 추진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좌익 극단주의 척결을 내세워 강력한 대테러 수단을 동원하려는 차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표적으로 삼아온 안티파를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티파는 파시즘이나 극우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극좌 활동가들의 느슨한 연합체입니다.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되면 안티파에 연계된 미국인 추적이 수월해집니다. 이번 장관급 회의의 배경을 두고 초청받는 국가들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외국 정부 관계자들은 워싱턴포스트에 초청의 목적이 모호하고 연락도 늦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우리에겐 안티파가 없다고 했고 다른 유럽 외교관은 우리가 그런 행사에 참석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럽 외교관은 우리가 좌익 테러리즘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건 우선순위가 높은 위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관료는 유럽에서는 좌익 테러보다 우익 테러를 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테러의 배후에 안티파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작년 9월엔 안티파를 국내 테러단체로 지정했고 11월엔 유럽의 관련 조직 4곳을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내년도 보험료 부담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이 2027년 보험료를 평균 14%로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는데요. 의료비 상승과 정부 보조금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2: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2027년에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이 내년도 보험료를 평균 두 자릿수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각주 보험당국에 제출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연구기관인 케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오바마케어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의 예비 보험료 신청안을 분석한 결과 2027년 보험료 인상률의 중간값은 약 1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수치는 보험사들이 제출한 예비 인상안입니다. 각주 보험 규제기관은 보험사의 의료비 전망과 재정 상황 등을 검토한 뒤 최종 보험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료비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와 입원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고가 전문 의약품 가격 인상도 보험금 지급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의료인력 인건비와 병원 운영비 상승 등 인플레이션 영향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반영됐습니다. 코비드-19 사태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이 정상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점도 보험료 상승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 규모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 개혁법 마켓플레이스 가입자는 2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보조금 변화와 가입자격 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가 줄고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상승과 가입자 감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종 보험료는 각주 보험당국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의료비 상승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는 한 건강보험 개혁법 보험료 인상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SK하이닉스의 미 주식 예탁증서 상장을 하루 앞두고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오는 2035년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과 기술 개발에 2,5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0: SK하이닉스의 미 주식 예탁증서 ADR 상장을 하루 앞두고 마이크론이 대규모 미국 내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인공지능 시대 메모리 수요 급증에 맞춰서 2035년까지 미국 내 팹, 반도체 생산 공장과 기술 투자 규모를 2,5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뉴욕주 클레이타운에 건설 중인 팹 투자 비용과 아이다호, 버지니아주 등의 팹 확장 비용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마이크론은 특히 뉴욕 팹의 첫 콘크리트 타설을 계획보다 한 분기 이상 앞당겨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론은 이와 같은 투자가 자사 DRAM의 4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뒷받침하며 일자리도 미 전역에서 9만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말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4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마이크론도 이에 부응해서 디램의 40%를 미국 내에서 만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외에도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도 최대 3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5억 달러는 대만 기업 글로벌 웨이퍼스의 텍사스주 웨이퍼 제조 시설 확장에 지원하고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당초 미국 내 1,7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폭증 등으로 투자액을 2천억 달러로 상향했고 이번에 다시 500억 달러를 증액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미 반도체 산업 부활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메로트라 CEO가 주재한 뉴욕 팹 콘크리트 타설식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사업을 영위해야 할 곳은 바로 미국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세계가 이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며 트럼프식 경제 모델은 미 투자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의 10일 나스닥 ADR 상장을 하루 앞둔 시점에 투자를 발표한 것은 HBM을 포함한 메모리 분야 경쟁자에 대한 견제 의미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 약 265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미 연방준비제도는 운영방식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5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0여 명의 외부 위원을 임명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지난달 17일 첫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연준 개혁 조치의 일환입니다. 워시 의장은 금융시장 내 연준의 영향력 축소,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선제 안내 제한, 경제 통계 활용 방식 재검토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연준의 핵심 책무와 운영 영역에 맞춰 연준 커뮤니케이션, 대차대조표 정책, 경제 데이터, 생산성 및 고용, 인플레이션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부문별로는 3명의 외부 전문가가 공동 리더를 맡습니다. 위원단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최고 경제자문관을 지낸 그레그 맨큐 하버드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서전트 교수, 더그 맥밀런 전 월마트 CEO 등 학계와 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생산성과 고용 태스크포스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유명 벤처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 AI 기업 엔트로픽과 협력해온 체드 존스 스탠퍼드대 교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부문 경영진 등 AI 및 정보통신 업계 인사가 발탁됐습니다. 워시 의장은 성명에서 목표는 명확하다며 중대한 시기에 연준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4: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린트와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3: 진짜? 푸른 투어라면 미동구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4: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3: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4: 준비는 푸른 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0: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 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이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이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습도까지 높아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는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 역시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소폭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더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공화당의 아성으로 여겨져온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크게 웃도는 선거자금을 확보하며 지지세 확장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압도하는 거액을 모으며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의 올해 2분기 선거자금 모금액이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켄 팩스턴 공화당 후보의 모금액인 900만 달러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팩스턴 측은 자신의 선거자금 모금액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비현직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모은 것 가운데 최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탈라리코의 경우 중간선거가 있는 해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상원의원 후보가 모은 금액 가운데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 탈라리코는 이번 모금액의 97%가 100달러 또는 그 이하였다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는 1994년 이래로 상원의원, 주지사 등 주 전체 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민주당의 자리를 내주지 않은 레드 스테이트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탈라리코와 팩스턴 지지율이 동률을 이뤘고 선거 자금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면서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양당이 텍사스에 1억 달러 이상을 쓰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미 국무부는 9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한국은 미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선 안 되며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는 한국 정통망법 시행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기술 기업과 지속적인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시행된 정통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고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원칙에 어긋나고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도 지난 4월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당국자들과 지난 4월 방한에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로저스 차관은 올해 초 한국 당국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갖고 모호하게 작성된 조항이 플랫폼으로 하여금 표현을 과도하게 검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스태퍼드 카운티에서 18세기 묘지가 있는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역사 문화유산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카운티 감독위원들은 노예들의 무연고 묘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2: 버지니아주 스탠퍼드 카운티에서 1700년대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묘지가 포함된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역사 문화 유산 보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계획 용도국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현재 비석이 남아있는 묘지 4기가 확인됐으며 그 인근에는 과거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표식 묘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매장 위치와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발업체는 최근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사업 계획을 제출했지만 감독위원들과 주민들은 조상의 묘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데럴 잉글리시 감독위원은 만약 그곳에 묻힌 사람이 자신의 조상이라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 묘지를 옮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개발업체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3: Would you want them to do that to you? Would your family, would you want your family done, removed like that? Absolutely. Go ahead. I'm sorry.
4: No, go ahead. No. I don't mean to cut you off.
3: No, I'm just asking you that question. How would you feel if it was your ancestors or relatives back then and you knew there was a big data center coming in or whatever? Would you want them to uproot your ancestors like that?
2: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특히 노예들의 유해가 발굴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기업 개발을 위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데이터 센터는 이제 충분하다며 추가 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개발 승인 여부를 즉시 결정하지 않고 개발업체가 전문조사를 통해 묘지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도록 한 뒤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마야가이 감독위원은 이곳은 신성한 땅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묘지 위에 직접 개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향후 개발이 추진될 경우 법원이 묘지 이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묘지를 이전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데이터 센터는 묘지 바로 인접한 곳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스탠퍼드 카운티에서는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운영 중이며 5개 사업이 이미 승인됐고 12개 사업이 추가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2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디지털웨이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도 최종 백지화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오던 세계 최대 대체자산 운용사 블랙스톤 산하 QTS가 버지니아주 대법원 소송을 철회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개발 논란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은 완공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주민단체와 환경문화유산보존단체의 반발과 법적 분쟁 끝에 결국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스탠퍼드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위치한 버지니아 북부는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집적지로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의 핵심 거점으로 꼽힙니다. 관련 사업은 연간 약 12억 달러의 지방세를 납부하며 일부 지방정부 재정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가 주거지역 인근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음과 전력 수요 증가, 환경 부담은 물론 역사 문화 유산 보존 문제까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스탠퍼드 카운티 사례 역시 경제성장과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개발 논리와 환경 역사 문화 유산 보존이라는 공익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1: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 그룹이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감원과 공장 폐쇄를 포함한 비용 절감 방안에 노동계가 극렬히 반발해 경영진 계획대로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폭스바겐 그룹 감독 이사회는 9일 올리버 블룸의 CEO가 제시한 비용 절감 방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경제매체 매니저 마가친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블룸의 CEO는 전 세계 직원 65만 7천 명의 15%에 해당하는 10만 명을 감원하고 독일 공장 4곳을 추가로 폐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간 빌트는 감원 목표가 당초 알려진 10만 명이 아닌 12만 명이라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사측은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앞서 2024년 독일 내 일자리 3만 5천 개를 줄이고 독일 공장 2곳에서 생산을 중단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이후 감원 목표를 5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서 또 배로 늘어난 이번 감원 계획은 1991년 제너럴 모터스의 7만 4천 명을 넘는 자동차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경영진은 치비카우, 엠덴, 하노버 공장과 네카르줄름에 있는 아우디 공장에서 2034년까지 차례로 생산을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공장은 4곳에 근무하는 직원만 약 4만 명입니다. 시설은 방산업체에 매각하고 자동차 생산은 인건비가 싼 동유럽 공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영진은 또 투자 규모를 현재 연간 1,800억 유로에서 2031년 1,350 유로로 줄인다는 계획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비용 절감으로 올해 1분기 3.3%까지 떨어진 영업이익률을 2030년 9%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슈피겔은 전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이번 구조조정과 함께 생산 역량과 모델 라인업도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경쟁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생산 능력을 900만 대 수준으로 낮추는 등 생산 네트워크를 전면 정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2019년 기준 글로벌 생산 능력이 1200만 대에 달했지만 COVID-19 기간을 거치며 중국과 유럽에서 각각 약 100만 대씩 축소한 바 있습니다. 모델 라인업의 경우 핵심 세그먼트에 집중하며 점진적으로 최대 5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이를 통해 제품의 복잡성을 최대 75%까지 낮출 수 있다며 확보된 투자와 개발 자원을 고객에게 가장 큰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그룹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제품과 기술에 집중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구조조정에 동의했던 노조는 역대급 감원 예고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폭스바겐 노동자들이 속한 IG메탈은 이날 이사회가 열리는 니더작센주 볼스크부르크 본사를 비롯한 폭스바겐 사업장 12곳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IG메탈 니더작센, 작센 아날트주 지부장 토르스텐 크레거는 사측에 전례 없는 대규모 분규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조조정안이 노조와 타협 없이 이사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현지 매체들은 내다봤습니다. 주주 대표 10명과 노동자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폭스바겐 감독 이사회가 합의 없이 표결로 의사결정한 사례가 드문 데다 현재 주주 측 한 명이 결원이어서 표결하더라도 사측이 불리합니다. 1960년 민영화 당시 만든 일명 폭스바겐 법은 공장 이전과 신축 등 주요 의사결정에 감독이사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룹 지분 20%를 보유하고 거부권이 있는 니더작센주 정부 역시 최근 중국 업체와 합작 생산을 제한하는 등 일자리 감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폭스바겐법을 우회하기 위해 핵심 브랜드 폭스바겐을 포르쉐처럼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이찰 낙찰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채 공급 확대가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9일 30년물 미 국채 이찰 낙찰 금리는 5.058%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입찰 직전 사전거래 금리보다는 낮아 수요가 예상을 웃돈 것으로 풀이됩니다. 30년물 금리는 기준금리에 민감한 단기물과 달리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정부 차입 수요에 대한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데 최근 1년간 이들 요인 모두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통시장에서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장중 5.09%까지 올랐다가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2년에서 7년물은 약 5베이시스포인트, 장기물은 2에서 4베이시스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이번 주 국채 수요가 견조했던 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물가 억제 의지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30년물 금리는 지난달 말 4.82%까지 낮아졌다가 워시 의장 취임 후 첫 FOMC 회의를 거치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 금리도 오름세입니다. 30년물 물가 연동 국채 실질 금리는 이날 2.89%까지 올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2.86%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리스트 사이드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36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22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감염 원인을 조사 중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 사용이나 가정용 에어컨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뉴욕시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지역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7월 8일 기준 레지오넬라병 확진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22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집단 발생 지역은 어퍼이스트 사이드, 카네기 힐과 요크빌 일대로 해당 우편 번호는 10028, 10128, 10075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태가 특정 건물의 배관 문제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을 마시거나 요리하고 샤워와 목욕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가정용 에어컨 사용도 계속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지오넬라병은 레지오넬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폐렴의 한 종류입니다. 이 균은 따뜻한 물 환경에서 증식하며 오염된 물방울이나 수증기를 들이마실 경우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지오넬라병은 사람 간 전염은 되지 않으며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조리해 섭취한다고 해서 감염되는 질환도 아닙니다. 또한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각된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도 않는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7월 2일 어퍼 이스트사이드 지역에서 레지오넬라병 환자 2명이 확인되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환자 수가 증가해서 7월 4일에는 14명, 7월 6일에는 23명으로 늘었고 7월 8일 기준 36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상은 고열과 오한, 근육통, 기침 등이며 두통, 피로감, 식욕 저하, 설사,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했을 경우 6월 말 이후에 방문한 사람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자와 흡연자, 만성폐질환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 면역 억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이번 집단 발생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은 냉각탑, 온수시설, 분수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번 어퍼이스트사이드 사례에서는 특정 건물의 배관 시스템이 원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시는 건물 소유주들에게 냉각탑 등록과 정기적인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추가 감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의 조항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뇌관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MOU 5항입니다. 이 조항에는 전쟁 기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이란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란은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기뢰 등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이 조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MOU 5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5항에는 이란이 오만 및 주변국들과 함께 향후 해협 관리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문구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협상 당시 양측은 일단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체결 이후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강경한 해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선박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면서 자국 해안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화물과 규모를 신고하고 통항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페르시아만 해협청도 출범시켰습니다. 특히 이란은 상선들에 대해 자국 연안을 따라 지정된 항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항로를 이용하는 상선에 대해선 드론과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항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국제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인근 이란 목표물을 겨냥한 공습을 지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양국은 MOU 5항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드러난 해석 차이가 향후 핵 프로그램 협상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라즈 진트는 양측의 신뢰 부족과 모호한 합의 문구가 현재 충돌을 불러왔다며 핵 문제처럼 더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5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전한 항행보장 조항으로,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인정한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정통망법 시행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담과 검열 논란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와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무역 협상을 지시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등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미 연준이 통화정책과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5개 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맨큐 교수와 노벨상 수상자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연준 개편에 나섰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채 공급 확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전 세계 직원 최대 10만 명 감원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공장 폐쇄와 생산 축소 계획에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사들이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오픈 AI가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오픈 AI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요구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는 16일 극좌 테러리즘 대응을 주제로 60여 개국 장관급 회의를 추진합니다. 다만 일부 유럽 국가는 좌익 테러가 주요 위협이 아니라며 회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작곡가 3명이 BTS 스윔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하이브와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곡의 핵심 요소가 자신들의 데모곡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백악관 UFC 행사에서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8명을 기소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등 주요 인사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경찰견 두 마리를 순찰차에 방치해 폐사하게 한 경찰관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견들은 고체온증과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의 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경찰견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저지주 셀럼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코디 핸더슨 경사가 동물학대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경찰이 7일 밝혔습니다. 핸더슨 경사는 경찰견을 돌보고 관리하는 경찰관, 즉 K9 핸들러였습니다. 영어에서 K9은 개를 가리키는 K9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똑같아 경찰견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입니다. 셀럼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핸더슨 경사는 5월 29일 자신이 돌보는 경찰견 두 마리를 약 7시간 동안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핸더슨 경사는 사건 당일 오전 8시 30분께 이 개들을 태우도록 개조된 업무용 쉐보레 타호 SUV를 타고 셀럼 카운티 법원 청사로 출근했으며 그 후 에어컨을 켜놓지 않고 창문도 닫아놓은 채로 개들을 차에 방치하고 업무를 봤습니다. 핸더슨 경사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께 SUV로 돌아와 경찰견들이 숨진 것을 발견한 후 이들을 델라웨어의 인근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4월에 이 차량을 수리했을 때 차량 에어컨 장치에서 진단 후 재점검이 필요한 누출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법원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차량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졌을 때 경고를 보내도록 설계된 비상 시스템이 있었고 정상 작동도 가능했지만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개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실내 견사도 즉시 이용 가능한 상태였지만 이용되지 않았다고 검사들은 설명했습니다. 동물 부검 결과 두 경찰견은 고체온증과 열사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기상청 데이터를 인용해 사건 당일 셀럼의 기온이 오전 9시께는 화씨 60도대 후반, 오후 3시께는 화씨 70도대 중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외부 기온이 화씨 70도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차가 햇빛을 받는 곳에 세워져 있었다면 1시간 만에 차 내 온도가 화씨 113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경찰견들은 4살짜리 벨지언 말리노이즈와 6살짜리 스프링어 스패니얼이었으며 각각 이름이 립과 부머였습니다. 립은 2023년부터, 부머는 2021년부터 보안관실에서 일했습니다. 청 밀러 셀럼 카운티 보안관은 8일 성명을 내고 우리의 K9 파트너인 립과 부머를 비극적으로 잃은 데 대해 여전히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이 뛰어난 경찰견들은 셀럼 카운티 주민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데 평생을 바쳤으며 우리 법 집행기관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텍사스 휴스턴에서 아이스 요원이 단속 대상 이민자를 총격으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남성이 차량으로 요원을 공격하려 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밝혔지만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독립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단속 대상자를 총격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오전 휴스턴 동부지역에서 진행된 표적 단속 작전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이스에 따르면 멕시코 국적의 52세 로렌조 살가도 아라우오 씨가 체포를 피하려 차량을 움직였고 연방 요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해서 요원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국토안보부 DHS는 아라우오 씨가 미국 내 합법 체류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으며 연방수사국 FBI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방법집행관 공격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증거 분석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지역 이민단체들은 아이스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라우오 씨의 가족에 따르면 그는 미국에서 약 35년간 거주하며 건설업에 종사해온 가장이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이 당국의 설명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차량 영상과 보디캠 등 관련 자료 공개와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이민 단속 과정의 무력 사용 기준 또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들이 인공지능 기업 OpenAI가 악의적으로 소송을 방해했다면서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와 뉴욕데일리뉴스를 비롯한 17개 언론사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OpenAI가 소송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재 신청을 냈습니다. 제재 신청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증거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전적 제재나 증거 불인정 등 불이익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2023년 말 OpenAI가 자사 기사 등을 허가 없이 활용해 챗GPT를 학습시켰다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지난해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원고인 언론사들은 이번 신청서에서 OpenAI가 AI 모델 학습 방식과 활용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penAI 직원에 대한 증언 과정에서 회사가 그동안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자료를 실제로는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언론사들이 요구한 자료는 학습 데이터 세트와 ChatGPT 출력 로그입니다. 학습 데이터 세트는 AI 모델이 언어를 이해하고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훈련한 원문 자료이고 출력 로그는 실제 이용자와 ChatGPT가 주고받은 대화 기록입니다. 원고 측은 이 자료를 통해 OpenAI가 언론사 콘텐츠를 실제 학습에 활용했는지와 ChatGPT가 이를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OpenAI는 언론사들이 사건과 무관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OpenAI는 언론사 콘텐츠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허용된 공정 이용의 범위 내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사회와 유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됩니다. 한국경찰청과 뉴욕 한인회, 주 뉴욕 총영사관, 주요 대학 한국학생회가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등 한인 대상 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경찰청의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6일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뉴욕 한인회와 뉴욕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한국학생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청장 대행은 최근 한인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국경찰청은 뉴욕시경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재외국민 안전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한창석 경찰영사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며 발신번호 조작이나 기관명을 사칭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총영사관과 대학 한국학생회 간의 범죄예방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뉴욕 한인사회의 안전과 권익증 진에 기여한 공로로 뉴욕 한인회 관계자와 학생 회장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뉴욕 한인사회의 안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뉴욕 한인회 관계자와 학생 회장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회관을 팰리세이즈 파크로 이전하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기존 레오니아에 있던 회관을 팰리세이즈 파크 111 그랜드 에비뉴 건물로 이전했으며 이전 작업을 마치고 지난 6일부터 새 회관에서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상록회는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상담과 시니어 아파트 관련 안내, 건강보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상록학교를 운영하며 시니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 회관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며 자세한 문의는 201-945-2400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에서 7월 1일부터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임대주택 관련법이 시행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렌트비 연체 시의 퇴거 절차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에 집주인이 5일간의 납부 통지 기간을 제공한 뒤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법에 따라서 이제 집주인이 최소 14일의 납부 기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연체 통지를 받은 뒤 2주 안에 밀린 렌트비를 납부하면 퇴거 절차를 피하고 기존 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은 렌트비 납부 방식입니다. 앞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온라인 결제만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수표나 머니오더 등 전통적인 결제 수단도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은행 계좌가 없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번 법이 집주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렌트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집주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적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임대 시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주민들은 변경된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의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 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벤코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 생활에 질렸다면 달과 화성에서 1년간 지내는 체험을 해보는 게 어떤가요? CNN 방송은 9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달 초 지원자 모집을 발표한 달 화성 탐사 모의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달 화성 탐사 모의 실험은 달과 화성으로의 여행과 행성에서의 삶을 유사하게 체험하도록 설계된 1년간의 모의 실험 프로그램입니다. 모의 실험 참가자들은 우주 환경과 유사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우주 비행사처럼 작물 재배, 건강관리, 우주 유영 모방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모의 실험은 휴스턴 존슨 우주센터에서 2027년 8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나사는 지원자 중에 4명을 선발합니다. 켈시 스파이비 나사 대변인은 모의 실험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로의 여행과 화성 착륙 등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이번 실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화성 시간에 적응하는 방법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솔이라고 불리는 화성의 하루는 지구의 하루보다 40분 더 깁니다. 이런 시간 차이는 수면과 건강, 임무 수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모의 실험에는 30세에서 55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령이 아닌 사람도 고려 대상이 될 순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키가 188cm 이하여야 하고 영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학위 조건도 충족해야 모의 실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처럼 공학, 생명과학, 물리과학, 수학 등 분야의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군 경력도 고려 대상이고 이공계열의 고급 학위 소지자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험 참가 지원자들은 존슨 우주센터에서 진행되는 14개월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주 환경과 유사한 두 개의 밀폐된 공간에서 12개월을 보내는 것과 2개월간의 모의 실험 전후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몽유병 병력이나 수면제 복용 이력이 있으면 안 되고 식단 제한도 없어야 합니다. 나사는 두 개의 모의 거주 공간에서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60제곱미터 크기의 모형 우주선에서 달이나 화성으로 여행하는 것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4명의 참가자는 각자 생활, 작업, 수면 등을 위한 작은 공간을 갖게 되며 이 공간에는 작은 욕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84제곱미터 크기의 1층짜리 시설로 이동해 건강과 웰빙을 관리하는 실험을 합니다. 다른 행성 표면을 모방해 제작한 모래통에서 우주 유영도 연습하게 됩니다. 마지막 실험은 모형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귀환하는 겁니다. 스파이비 나사 대변인은 이전 모의 실험에서는 잘 구축된 대규모 행성 표면 거주지를 모방했지만 이번은 화성 표면 기반 시설의 초기 단계를 모방하도록 설계했다며 이는 나사가 단기적인 달 기지 목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사는 화성 거주 모의 실험을 하는 차피 프로젝트를 통해 28차례의 수송, 2차례의 행성 표면 거주지 모의 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모의 실험은 수송과 거주지 실험을 통합하는 첫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23년 화성 거주 모의 실험에 참가했던 의사 출신 네이선 존슨은 실험에 참여한 이후 소박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존슨은 1년간의 연구기간 아내와 자녀가 그리웠다. 생일과 명절, 졸업, 경조사 등과 같은 행사를 챙기지 못하는 게 힘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나사가 제공하는 음식은 좋았지만 메뉴가 제한적이었다. 우리가 직접 재배한 몇 가지 채소 말고는 신선한 것이 없었다. 임무 중에는 햇빛도 바람도 없었다. 임무가 끝나고 나서야 그런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관련 부품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수입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관련 부품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상무부 장관과 무역 대표부 대표에게 무역 상대국들과 관련 협정을 협상하라고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상무부는 앞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보고서에서 해당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무역 상대국들과 추가 논의와 협상을 진행할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제품의 수입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포고령 발표 후 180일 이내에 관련 협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된 협정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2: 방탄소년단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수임이 무명 작곡가들의 곡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빌보드는 9일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이 BTS의 스윔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전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은 물론 앤드원 리퍼블릭 멤버였던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TS의 리더 RM도 이 곡의 작곡가 중 한 명이지만 쿠퍼 등은 BTS와 그 멤버를 피고로 적시하진 않았다고 빌보드는 전했습니다. 저작권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접근권과 관련해 이들 고소인은 지난해 3월부터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의 경영진 등 업계 여러 곳에 데모곡을 보냈으며 이들이 스윔 작곡가 일부에도 자신들의 데모곡을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이 분석을 의뢰한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BTS 스윔과 데모곡을 비교한 결과 제목을 언급하는 훅부터 독특한 화성, 텍스처, 리듬, 가사 요소까지 유사성이 있다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스윔은 BTS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카피한 곡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튜어트는 과거 기각된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 표절 소송 등에 관여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이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습도까지 높아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는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 역시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소폭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더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갯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백악관에서 열린 격투기 대회에 테러를 공모한 혐의로 8명이 기소됐다고 AP통신 등이 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19세에서 32세 남성으로 구성된 이들 피고인에게는 테러를 지원하려고 한 혐의, 연방정부 공직자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소장 등 법원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백악관에서 열린 UFC 대회에 폭탄 드론을 투하하고 달아나는 관객을 사살하려고 공모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일당이 트럼프 대통령, 제이디 벤스 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등 파급력이 큰 인사를 표적으로 삼아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극단적 음모론에 심취해 공격을 감행하면 정부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법원 기록을 볼 때 일당은 미국 내 자생 테러 세력으로 관측되며 해외 극단주의 세력과의 연계 여부는 현재로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당은 지난 5월부터 자금과 총기, 탄약, 방탄복, 폭발물, 드론과 통신장비 등을 모으는 방식으로 테러를 준비해왔습니다. 수사당국이 이들의 범행 의도를 인지해 저지에 나선 시점은 대회가 열리기 나흘 전인 지난 6월 10일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 거주자인 19세 타이선 씨 프로퍼 등 5명은 대회를 앞둔 주말 미주리주, 네브래스카주,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포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2명도 나중에 워싱턴주, 미주리주에서 붙들렸고 저격수 역할을 맡은 마지막 용의자도 지난주에 검거됐습니다. AP통신은 계획이 실행 단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는 법원 기록으로는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UFC는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인 6월 14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UFC 프리덤 250을 연 바 있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오는 8월 한 달 줄어듭니다. 뉴저지주가 약 3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 25달러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 가구에는 추가 혜택이 더해져 최대 175달러까지 요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뉴저지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정부가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마이클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8월 전기요금 청구서에 모든 가정용 전력 사용자에게 25달러의 일회성 요금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저지 내에 약 360만 전력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전력 회사가 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를 위한 추가 지원도 마련됩니다. 주정부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대상 가구는 기존 25달러 크레딧에 150달러가 추가돼 모두 175달러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지원 역시 별도 신청 없이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자동 적용됩니다. 쉐릴 주지사는 높은 생활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왔으며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급격히 증가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이 일반 가정의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쉐릴 주지사는 전력회사 관리 강화 또 데이터 센터 비용 부담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새 법안은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도록 뉴저지 공공시설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 비용을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해당 시설이 더 부담토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수십 곳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이며 추가 시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력 인프라 비용 부담 문제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쉐릴 행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크레딧과 에너지 관련 법안 시행 등을 통해서 뉴저지 전력 소비자들이 장기적으로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요금이나 효과는 전력 시장 변화와 규제 시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크레딧을 통해 주민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전력망 관리와 대형 전력 소비 시설에 대한 비용 분담 구조를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이스라엘이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관련 첩보를 입수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향한 이란의 암살 계획을 직접 언급한 바 있는데 해당 정부의 출처가 이스라엘이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구체적인 소식통이나 정보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관련 답변을 거부했으며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 역시 월스트리트저널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문의에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참고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미국의 지도자, 즉 나를 제거하려 한다며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그들의 모든 암살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귀국길에 구형 에어포스1에 탑승했다가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에서 신형 에어포스1으로 갈아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위협 등 보안 우려로 중간에 비행기를 바꿔 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란의 암살 계획 첩보는 향후 미국-이란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뜩이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번 암살 첩보가 양국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란은 지난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암살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죽음에 보복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계기로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9일 전화통화를 하고 중동 지역 전반에서 양국 간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걸프 해역에서 미국의 움직임에 관한 최신 상황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팩당 9불99, 파 다섯 파운드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굉장히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1: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0: 북유럽?
1: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5: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저가 항공 소속 여객기가 비행 중 창문이 깨지면서 승객이 창밖으로 빨려나갈 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최근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출발해 독일 메밍겐으로 향하던 라이언에어 소속 항공기의 창문이 비행 중 파손됐습니다. 창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세르비아인 관광객이 창밖으로 빨려나갈 뻔했지만 안전벨트를 풀지 않은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비행기에 있던 한 승객은 AFP에 갑자기 타이어가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났고 기내 기압이 내려갔다는 것을 느꼈다며 한 승객의 머리와 어깨가 창문 밖으로 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의 한 언론은 항공기 엔진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창문을 파손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이언에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항공편은 비행 중 승객석 창문이 이탈해 테살로니키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아 리모델링된 워싱턴 DC의 명소 리플렉팅 풀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미국 카누 대표 선수 데이비드 허른이 9일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6: AP통신에 따르면 연방검찰에 의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카누 대표 선수 데이비드 허른의 변호인들은 9일 워싱턴 DC의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해당 혐의가 날조된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이번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며 사법제도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존재하며 정치적 면피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허른은 지난달 19일 리모델링으로 시공된 리플렉팅 풀의 바닥재를 고의로 뜯어내 $1,000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허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벗겨진 자재를 살펴보려고 손을 뻗어 자재를 잠시 만졌고 이후 손을 떼라는 관리 직원의 제지를 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허른은 주방위군과 공원 경찰에 의해 체포돼 5시간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의 대표적 명소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으며 리플렉팅 풀의 경우 $1,400만 들여 콘크리트 바닥에 파란색 방수 자재를 입히는 공사를 벌였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돼 물을 채운 뒤 녹조가 연못을 가득 메웠고 바닥에 방수 자재가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부실 공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의 아름다운 리플렉팅 풀을 훼손한 수치스러운 반달리즘 행위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체포됐다고 밝히면서 자재 벗겨짐 현상이 부실 공사가 아니라 고의적 훼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K-Radio 성령합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끝없이 올라가지만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펜로즈 계단에 비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은 끝없이 올라가도 언제나 같은 장소에 도달하는 펜로즈 계단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CNN 방송이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진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상황을 펜로즈 계단에 비유한 겁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에는 진퇴양난의 곤란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에 대해서 끝난 것으로 본다며 비속어를 동원해 온갖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가 전쟁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고 또다시 더욱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뚜렷하게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은 종전 MOU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문제 삼은 미국이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이면서 양측이 폭력에 악순환에 빠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력 충돌을 제어할 시스템과 후속 협상을 이어갈 신뢰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됐던 MOU라 사실상 언제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지적이 체결 당시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 종전 MOU 중에도 유조선 공격을 이어가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순조로운 협상을 통해 제재 면제를 받아내고 재건 자금을 확보하는 것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해 이득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 협상파와 강경파가 이견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같은 이란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확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MOU라도 맺고 무력 충돌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중간 선거에 미칠 타격을 의식해서 나왔습니다. 종전 MOU 체결과 맞물려 진정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 속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전을 감행할 경우에 민심을 자극해 그렇지 않아도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중간선거 판세를 더욱 뒤흔들 수 있습니다. 드론 몇 대만 있으면 상선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이란의 역량을 제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손을 떼버리고 싶어도 괜한 전쟁을 벌여 호르무즈 해협을 유료화하고 이란의 영향력만 키워줬다는 역풍 속에 미국의 패배를 확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의 위상 약화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무력 공방을 봉합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한다 해도 최종 합의 도출은 더 쉽지 않으리라는 게 중론입니다. 6월 18일부터 60일간 후속 협상 기간이 이미 3분의 1 넘게 지난 상황이지만 미국이 가장 큰 성과를 여기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놓고도 이란에서 딴소리가 나오는 등 눈에 띄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5: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트럭 엔진의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인 2023년 채택된 트럭 엔진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엔진의 판매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또 트럭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배출가스 보증 요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3년 마련한 스모그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 목표를 90% 정도 달성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처리액이 고장났을 때 트럭의 출력을 줄이도록 한 규제를 없애고 법정 유효 수명 요건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 기간을 더 제조사들이 제품 개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디젤 차량을 전기차 등 저배출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을 뒤집는 겁니다. 당시 바이든 정부에서 환경보호청은 상용차의 배출가스 허용치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 차원의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선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벌금 징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인체에 해롭다는 입장을 폐기했으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연방 차원의 배출가스 기준도 폐지했습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바이든 정부 시절 제정된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새 트럭 구매 때 한 대당 최대 6천 달러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출력 제한으로 인한 운송 생산성 차질도 줄인다며 이런 효과는 트럭이 운송하는 식료품, 생활용품, 기타 제품의 가격 인하로 미국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환경보호청의 발표가 대기 오염을 증가시키고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환경보호기금은 성명에서 청정 대기보호를 약화하려는 이번 트럼프 환경보호청의 제안은 더 많은 건강 피해와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환경보호청은 이 제안을 철회하고 대신 신규 대형 차량에 대한 강력한 오염방지 장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스태퍼드 카운티에서 18세기 묘지가 있는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역사 문화유산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카운티 감독위원들은 노예들의 무연고 묘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8: 버지니아주 스탠퍼드 카운티에서 1700년대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묘지가 포함된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역사 문화 유산 보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계획 용도국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현재 비석이 남아있는 묘지 4기가 확인됐으며 그 인근에는 과거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표식 묘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매장 위치와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발업체는 최근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사업 계획을 제출했지만 감독위원들과 주민들은 조상의 묘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데럴 잉글리시 감독위원은 만약 그곳에 묻힌 사람이 자신의 조상이라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 묘지를 옮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개발업체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9: Would you want them to do that to you? Would your family would you want your family done removed like that? Absolutely. Go ahead. I'm sorry.
10: No, go ahead. No. I don't mean to cut you off.
9: No, I'm just asking you that question. How would you feel if it was your ancestors or relatives back then and you knew there was a big data center coming in or whatever? Would you want them to uproot your ancestors like that?
8: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특히 노예들의 유해가 발굴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기업 개발을 위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데이터 센터는 이제 충분하다며 추가 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개발 승인 여부를 즉시 결정하지 않고 개발업체가 전문 조사를 통해 묘지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도록 한 뒤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마야가이 감독위원은 이곳은 신성한 땅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묘지 위에 직접 개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향후 개발이 추진될 경우 법원이 묘지 이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나는 잘 모르겠고, 아 그건 내 거. 이렇게까지 본인이 대화를 폭식하면 절대로 좋은데.

0: 많아서
1: 이런 분들이 많은가요?
0: 많죠.
1: 아, 많아요? 자기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듣든 말든?
0: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 그렇게 보니까 저도 정신치가 내시군이라고 밥 먹으면서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았던 느낌이 드네요.
2: 내 인생의 마지막 대화를 누구랑 하고 싶냐라는 질문은
0: 묵직한 질문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생의 마지막 대화는
1: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대화의 밀도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책의 저자는 협상, 협상 전문가로도 널리 알려졌고 또 변호사라는 업을 하고 계신 분이고 저희 세바시 강연에도 여러 번 얼굴을 노출했던 분인데 유지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0: 반갑습니다. 유지현입니다.
1: 협상 전문가, 변호사. 이런 이 두 직업이라고 할까?
0: 네네.
1: 대화처럼 약간 뭐랄까 좀 감성적인 단어? 네.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대화의 밀도?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쓰게 네. 되셨는지?
0: 사실 오랫동안 이제 협상 전문가로서 이제 협상 자문들, 교육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결국 협상이 좋은 대화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좋은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좋은 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 좋은 관계는 결국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1: 좋은 관계는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화를 주제로 에세이 형식으로 한번 제 인생의 잊을 수 없는 대화들, 어초동 변호사의 인생을 바꾼 대화들을 대화의 밀도라는 이름으로 한번 책을 지어봤습니다.
1: 제가 읽어보니까 되게 좀 뭐랄까요? 따뜻하고 좋은 느낌의 그리고 인사이트들도 있고요, 물론. 아주 읽는 동안 내내 마음이 푸근하고 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책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대화라는 우리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 먼저 좀 특별하게 좀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 좀 우리가 있죠.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좀 하긴 그렇지만
0: 네.
1: 그래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0: 맞습니다.
1: 대화 공포 유발자들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0: 지금 저희 챕터에서 저희 책에서는 대화 공포 유발자들의 유형을 몇 가지를 나눠봤는데요.
1: 아, 유형이 있군요.
0: 네, 첫 번째는 대화 폭식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1: 대화 폭식증?
0: 네.
1: 뭐 마구 막 대화를 말을 막
0: 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모셨던 상사분이 좀 그랬어요. 점심시간이 1시간이고 점심을 먹으면 1시간 중에 55분 동안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1: 계속 본인만.
0: 업무팀의 나머지 변호사들은 5분을 우리가 쉐어합니다. 저한테는 한 1.5분에서 2분 정도만 할애가 되고요. 점심을 먹을 때마다 사실은 막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무섭고 싫었어요. 예, 이거 대화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얹힐 것 같고 사실은 그 점심을 피하기 위해서 막 일부러 약속도 잡고 막 그랬었어요. 좋은 대화를 할 때 이렇게까지 본인이 대화를 폭식하면 절대로 좋은 대화를 할 수 없다.
1: 이런 분들이 많은가요?
0: 많죠.
1: 많아요? 자기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듣든 말든?
0: 제가 보기에 지기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나이가 좀 많아질수록 그럴 수 있는 위험에 빠지기 쉽다. 예,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1: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점심시간에 시군들하고 밥 먹으면서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았던 느낌이 드네요.
0: 그래서 대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이 나와 대화를 했을 때 가장 좋게 나를 평가하는 대화의 비중은 3대 7이다. 내가 7이 아니고
1: 듣고
0: 내가 3 정도 이야기하고 7 정도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했을 때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나에 대해서 제일 좋은 피드백이 있다는 거.
1: 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3 정도 3 말하고 정도. 7을 좀 맞습니다. 말하게 하면
0: 네.
1: 내가 좋은 대화 네. 상대자가 네. 되는군요. 네.
0: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 3대 7 정도가 이상적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든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대 5 정도만이라도 지키자. 내가 구범준 PD님이랑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절반 정도는 좀 들어줘야 된다.
1: 지금 이 시간은 그래서는 안 되죠. 거의 저일 구 정도 얘기하셔야.
0: 지금 이런 시간 제외하고 일반적인 네. 대화에 있어서 그렇죠. 인터뷰가 아니고 그러면 50% 이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가지는 말자.
1: 두 번째는 뭡니까?
0: 두 번째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대화에 있어서 최악의 습관이 있습니다.
1: 아, 뭔가요?
0: 이거는 대화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떠들썩했던 거의 대한민국을 양분시킬 정도로 떠들썩했던 논란 중에 한 개가 깻잎 논란입니다.
1: 그게 그렇게까지
0: 이거는
1: 엄청난
0: 정치적 이슈보다 더 핫했어요.
1: 그게 뭐 이제 뭐 연인인데 상 이성에게 깻잎을 네. 떼줄 거냐 말 거냐
0: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가 있고요. A의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 자리에 여자친구의 친구가 함께 저녁을 먹는
1: 또 다른 이성
0: 네. A, B가 있고 연인이고 C가 있는데 이 C가 이 젓가락질을 하는데 깻잎을 못 떼고 있어요. 그때 A는 그걸
1: 도와줄 거냐?
0: 도와줄 거냐? 아니면 도와주지 않을 거냐? 이걸 가지고 제가 생각에 대한민국 양분화 됐단 말이죠.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 나는 어떻게 할 거냐?
0: 네.
1: 나는 뭐 굳이 도와주진 않을 거야.
0: 굳이.
1: 깻잎 정도는 알아서 떼먹어라.
0: 역시 현명하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물어보면 떼줘야 된다, 떼주지 말아야 된다. 그 근거는 이거다 저거다 막 이야기를 해요.
1: 답이 없는 얘기죠.
0: 다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자친구가 싫어하면 안 하면 돼.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대화를 볼 때 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항상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 대화에서
0: 어떤 문제만 보면 이거 누가 맞고 내가 맞고 네가 맞고를 계속 따지려고 들어요. 근데 말 끝마다 맞네 틀리네를 달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 자기가 맞은 것만
0: 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결국 다 들어보면 지가 맞아. 여러분들 대화에 있어서 설득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는 맞고 틀리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과 만족하면 돼. 여러분들이 진짜 시시비비를 가리시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십시오. 그러면 시시비비 잘 가려줍니다.
1: 아주 명확하게 가려주죠.
0: 근데 대화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한 개.
1: 아, 이거 뭐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네. 것 같네, 제가. 자, 세 번째는 네. 뭡니까?
0: 대화 공포증 유발자들의 언어를, 대화를 분석을 해보면 그들이 즐겨 쓰는 세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1: 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0: 첫 번째는 이런 패턴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라는 말을 달고 살아.
1: 아, 뭔가 상대방이 얘기할 때, 아니, 그게 아니고.
0: 아니, 그게 아니고. 거군요. 이 말이 항상 따라와요.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이것도 해당되시나요? 첫 번째는 부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패턴을 달고 삽니다. 아이, 나는 잘 모르겠고.
1: 나는 모르겠고. 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모르겠고.
0: 모르겠고. 라고는 말을 또 달고 살아요.
1: 무시.
0: 무시. 그냥 상대방이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별로 관심 없다. 라는 말을 해버리면.
1: 대화에서.
0: 상대방이, 아니, 내가 기껏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모르겠고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1: 맞아요. 아, 됐고.
0: 됐고. 두 번째는 무시고요. 그 세 번째가 피디님 말씀하셨던 됐고.
1: 아, 이 됐고랑 나는 모르겠고는 또 다르군요.
0: 또 달라요. 됐고는 그냥 단절시켜버리고. 아, 그건 됐고. 더 말하지 마. 아예. 첫 번째 패턴 부정.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번째 패턴 무시. 나는 잘 모르겠고. 세 번째는 아예 됐고. 단절입니다.
1: 좋군요.
0: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1: 자, 오늘부터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그게 아니고. 네. 난 모르겠고. 됐고, 요거.
0: 이 세 개를 계속 번갈아서 자기가 쓰고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대화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하다.
1: 나와 대화가 공포다.
0: 네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반성이 되네요.
0: 언젠가 그 모 기업의 강연회에서, 세바 씨가 기획한 강연회에서 구글의 조영민 실장님이랑 같이 무대에 선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구글에서는 소통을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대화의 규칙이 있는데 but이라는 표현, 그러나 아니면 뭐 그런데 이런 표현 절대로 안 쓰는 게 대화의 규칙이다. 그래서 and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아 그건 그렇고 그리고 라는 말을 쓰면서 상대방이 대화할 때 겁에 질리지 않게 이야기를 한다 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대화의 공포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대화 속에서 이미 상대방을 기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폄하하거나 아니면 단절시키는 그런 대화의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1: 그러네요. 네. 대화의 숙취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0: 대화의 숙취.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화 공포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이거는 진짜 그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숙취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배가 막 아프고 그런 것보다 대화의 숙취가 더 심하다.
1: 악영향이죠. 아,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악영향.
0: 다음날까지도 아, 진짜 너무 머리 아프고
1: 괜히 이 사람하고
0: 기분도
1: 대화했다.
0: 이게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말을 섞어 보면 재미가 없고 그 사람은 내 말 무시하고 단절시키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대화의 질이다. 특히나 둘이서 만났을 때 대화의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저는 그 사람과 친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 말씀입니다. 네. 변호사 일을 하면 네. 그 뭐 의뢰인이 이런 대화 공포증 유발자면 되게 피곤하겠어요.
0: 피곤하죠. 네.
1: 뭐 뭔가 팩트를 얻기도 어렵고
0: 네네.
1: 대화 자체도 스트레스고
0: 맞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서초동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의뢰인과의 대화의 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1: 그러니까.
0: 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패턴도 잘 맞아야 되고 맨날 뭔가를 요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증거 자료는 던져주지 않는다거나.
1: 그러니까 이거 의뢰인이 아니 그건 난 모르겠고
0: 됐고
1: 이러면
0: 그런 이야기는 관심 없고 이렇게 해버리면
1: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0: 저희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죠.
1: 그래서 이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대화라는 우리 주제에 대해서 네. 굉장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0: 맞습니다.
1: 이유가 있었겠다 네네. 싶어요.
0: 네.
1: 대화를 주제로 이렇게 글을 쓴 것에 대해서 대화의 밀도란 책 여러분 나를 나답게 하는 말들이란 주제가 네. 붙어 있는데 네. 이 책을 쓴 어떤 뭐 배경이나 이유?
0: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 저는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 두 번째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업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사실 일이 더 잘 되고 관계도 발전하고 뭐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고 그죠? 근데 저희가 서초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20년 넘게 살아오고 나서 결국 이혼을 상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 20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대화가 제대로 통한 적이 없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직장에서도 예를 들면 스타트업 창업을 했다. 동업 관계가 깨지는 것도 항상 같은 이야기예요. 그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해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1: 벽이라고 표현하죠. 벽.
0: 저 사람이랑 어떻게 제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통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대화로 귀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주제로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올해 마흔입니다.
1: 진짜요?
0: 네.
1: 대화 중에 허언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허언.
0: 그건 병이죠. 네. 마흔을 뒤돌아보면서 네,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던 대화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코로나 한참일 때 글을 썼어요.
1: 그 하나 궁금한 게 코로나 시절의 시기에 이제 이 책을 쓰기 시작해서 완성을 한 건데 대화라는 게 사실 일상에 빈번히 자주 뭐 계속 일어나는 그렇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어떤 그걸 기록하시나요? 어떻게
0: 네, 저는 책을... 기록을 너무나 좋아하고 제 나름대로엔 좀 패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빨리 기록을 해야 될 때는 카톡을 씁니다. 카톡에 우범준 PD님과의 대화 중 이런 문장이 있었다. 제 스스로의 류재현에게 보는 기록을 위해서 짧게 남길 때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에버노트라는 앱도 있고 기록과 관련된
1: 옛날 사람이야 에버노트 얘기하고 보니까
0: 훅 들어오시네요. 기록과 관련된 앱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조금 더, 한 예를 들어 다섯 문장 정도 더 쓸 때는, 다섯 문장 이상 쓸 때는 그런 앱에 기록을 하고요. 세 번째는 카카오톡이나 기록 앱에 기록을 하고 나서 이거를 아침 시간을 활용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책을 언제 쓰세요? 기록을 언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기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메일을 열어보기 전에 기록을 합니다. 아침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요. 7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서
1: 제일 먼저 하는 일이
0: 제일 기록이군요. 먼저 하는 일이 기록을 하고 책을 씁니다. 아니, 9시부터 예를 들면 일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일찍 와서 7시 반부터 이메일에 로그인을 하는 순간 저는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집니다.
1: 그래서 그렇죠.
0: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빨리 끝내고 좀 책을 써야지, 절대 안 써집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패턴으로 기록을 계속하고 있어요.
1: 내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이 책에 보면 대화의 복귀라는 챕터가 있어요. 나는 그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뭐 그런 뭐 필요한 뭐 아이디어나 뭐 회의에 이런 건 기록하는데, 일상적 대화를 복귀하진 않거든요. 근데 와, 이런 것까지 해야 우리가 대화로부터 인사이트, 뭐 그게 책이 되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대화의 복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0: 사실은 이거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세돌 프로 구단.
1: 바둑이 복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0: 그 이세돌 프로 구단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제가 배웠던 케이스입니다. 2016년도에 이제 이세돌 프로 구단과 알파고가 이제 맞붙었잖아요. 맞붙었을 때 그때 뭐 세계의 대결이었습니다. 에릭 슈미트 그 당시에 구글 대표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가 이기든 이거는 인류의 승리다. 근데 결과는 어땠나요? 처음에 첫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내리 이겼고요. 이제 세 번째 판 끝나고까지 이세돌이 그날 저녁에 했던 것이 뭐냐면 복귀입니다.
1: 진 것에 대해서
0: 진
1: 복귀를
0: 것에 대해서.
1: 계속했다.
0: 아마 멘탈이 완전히 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일 동안 3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판에는 이세돌 프로구단의 가족들도 다 왔었는데요. 세 번째 판부터는 가족도 못 오겠어요. 너무 좀 멘탈도 많이 흔들리고. 세 번째 판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복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밤을 새워서. 그리고 네 번째 판이 인류가 알파고를 이겼던 마지막 판입니다. 이제 그 장면을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바둑에 있어서 최고의 프로도 항상 진 바둑까지도 복귀를 하는데, 우리의 대화, 우리의 설득 과정, 우리의 협상 과정들도 일상에서 좀 복귀할 필요가 있다. 근데 거창하게 각을 잡고 뭐 컴퓨터로 정리하는 그런 복귀 말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5분 정도만 시간을 좀 할애를 하자. 그리고 퇴근길에 5분 정도만 시간을 좀 할애를 하자. 그러면서 대화를 한번 떠올려보고, 잘 됐던 대화도 한번 떠올려보는 거죠. 오늘 구피디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무척 대화의 질이 되게 좋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작동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안 됐던 협상도 분석을 해보는 건가? 아, 그 김 대표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좀 잘 될 듯 했는데 왜 안 됐지? 사실 이런 것들이 습관이거든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는 저는 1년, 2년, 3년 지나면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날 걸로.
1: 저기 바둑도 그렇고 뭐 협상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복귀라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대화를 복귀해? 이건 조금 되게 새로운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아 대화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막상 대화 자체를 시작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네. 요새 뭐 통화하는 것도 어려워서.
0: 홀포비아라고 하죠.
1: 네. 다톡이나 뭐 이렇게 무슨 뭐 요새 슬랙 뭐 이런 데다가 우리 사무실 내에서도 소통이 톡으로 돼요. 아주 조용해요. 요 앞에 있는 직원이 나한테 톡으로. 와서 말하지 않고 톡으로. 어떻게 좀 대화를 잘 시작할 수 있을까요?
0: 대화의 공포가 주로 일어나는 패턴을 보면, 내가 어떤 대화를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안 좋거나 싸하거나 아니면 나를 공격하거나 이럴 때 이제 대화 공포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대화는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에서만 좋은 대화가 있을 수 있어요.
1: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에서만.
0: 인정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제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대화가
1: 나오죠.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한 가지 습관 중에 한 개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5분 전에 오늘 그 사람 어떤 부분을 인정해 줄까를 고민하고 가는 그 습관.
1: 이 나랑 대화할 사람의 어떤 부분을 좀 칭찬하고 인정해줄까?
0: 먼저 인정해 줄까? 예를 들면 오늘 제가 고피디님 만나요. 그러면 이제 지하철에 오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피디님 어떤 부분을 먼저 인정해 줄까? 그 습관 한 개가 사실 관계의 질을 다르게 하고 그게 대화를 달리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인정이라는 이 습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납니다. 인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첫 번째, 상호성의 원칙이죠.
1: 상호성의 원칙.
0: 제가 나를 인정해주면 나도 쟤를 인정해줘요.
1: 내가 먼저 인정해주면 상대도 날 또.
0: 반대도 마찬가지. 제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쟤를 무시해. 두 번째 인정과 관련된 특징은 상대방만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핵심적인 욕구입니다. 나 혼자는 욕구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화를 할 때 인정해주는 습관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대화의 오프닝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상대방도 기분 좋아지고 상호성의 원칙이 작용되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패턴으로 넘어가는데 주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을 정말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누님이시고 지금 외국계 기업 원래 외국계 기업의 그 임원으로 계시다가 지금도 이제 아주 커리어적으로도 훌륭하신 분인데 2018년도에 이제 협상 바이브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그때 강남에서 점심을 먹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점심을 먹는 자리에 제가 뭐 저는 정시에 도착을 했는데 먼저 좀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딱 했던 첫 마디가 보통 이제 류병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협상 바이블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1: 책이 이제 막 나온
0: 책이 이제 막 나왔어요. 제 첫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이 책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다. 오늘 저 친구의 어떤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화를 이끌 것인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이미 저는 너무나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어요. 이 오프닝 한마디로.
1: 그 누님의 오프닝 한마디로.
0: 그 누님의 오프닝 한마디로 이 대화는 이미 좋아졌어요.
1: 나도 오늘 그랬어야 되는데. 유변, 대화의 밀도 베스트셀러 저자. 유변, 이렇게 했어야
0: 첫 문장, 첫 5분이 대화를 결정짓습니다.
1: 그렇죠. 이것도 되게 좋은 팁이에요.
0: 그리고 그 5분을 위해서 딱 만나기 5분 전에만 약간만 고민을 하셔도 얼마든지 좋은 대화를 만들 수 있다.
1: 나는 이렇게 좀 상대를 인정해주고, 인정의 준비가 되어 있고, 상대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거는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요?
0: 이게 사실은 이제 인정도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를 하지는 않는데 인정을 잘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시그널을 좀 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1: 하긴 뭐 이렇게 좋은 친절하게 뭐 상대를 인정해주면 또 상대도 움직여지는
0: 그렇죠.
1: 거니까 굉장히 좋은 대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팁은 상대를 인정할 거 하나씩 꼭 찾아가라.
0: 네.
3: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픽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쉬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7: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8: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9: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8: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 대화를 좀 뭐랄까 두려워한 나머지 좀 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막 보고처럼 그죠? 이렇게 좀 뭔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0: 있죠.
1: 막 그래서 내가 막 방어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의 좀 강한 모습을 먼저 어필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욕구들도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의 좋은 대화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0: 제 책에 이제 상어식 대화와 고래식 대화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1: 상어식 네. 대화법과 고래식
0: 대화. 저는 이전부터 저는 고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1: 고래 같은 사람.
0: 고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1: 고래 하면은 왠지 뭔가 좀 푸근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뭔가 묵직하고. 그러나 뭐 이렇게 막 무섭진 않은 것 같아.
0: 친근하고.
1: 뭔가 나를 해칠 것 같진 않아.
0: 그렇죠. 저는 사실 그 고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서초동 바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상어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
1: 그게 이제 변호사로서의 네네네. 업에 충실하다 보면
0: 그 업계가 다 그렇고 또 치열한 분쟁을 다루다 보니까 공격해야 될 거, 방어해야 될 거, 상대방이 찌르기도 하고 그걸 막아야 되기도 내가 찌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날카로워지고 더 자극적인 단어들을 쓰게 되더라고요.
1: 그게 상어식 대화법이군요.
0: 그게 상어식 대화법. 네. 먹이를 찾고 그 먹이를 코너에 밀어넣고 그걸 공격하고 찌르고 그러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근데 상어식 대화법을 매번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말 자체가 포악해요. 포식자적인 대화를 해요.
1: 일상의 대화에서도
0: 일상에서. 술자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을 짓궂게 놀리면서 공격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막 웃고 즐기고 그 사람 완전 쫄아있고 그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면 사실 이거는 폭력이거든.
1: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언어폭력이라고
0: 언어폭력 심각한 폭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래식 대화법을 우리가 구사할 수 있을까?
1: 그럼 고래식 대화법의 어떤 모습 특성은 뭡니까?
0: 그러니까 저는 상어식 대화법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불만이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래식 대화법, 고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단단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 누구를 끌어내리거나 누구를 공격하지 않아도
1: 필요가 없는 거구나.
0: 본인 스스로 잘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서로 연결의 대화를 나누죠. 서로 인정해주고 먼저 이야기를 경청하고 막 대화의 시간을 폭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바닷속을 유영하는 고래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는 그 방식의 대화가 저는 일상에서 좀 필요하다. 근데 제 현실적인 솔직한 고민은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제가 고래식 대화를 하면서 정작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상어식 대화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딸 선율이가 이제 2학년이거든요.
1: 많이 컸네요.
0: 많이 컸죠. 선율이 2학년인데 하루 종일 그날따라 왜 그렇게 선율이가 보고 싶었는지 일터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선율이 생각이 났어요. 저녁 늦게 왔어요. 그날도 한 9시 반 이 정도에 이제 집에 왔는데 선율이에게 이제 반가움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동생이랑 막 싸우면서 그러고 있는 장면이 저한테 딱 포착된 거예요.
1: 고래로 들어갔는데?
0: 고래로 딱 하려고 들어왔는데 너무 싫어하는 제가 부모로서는 너무 보기 싫은 그런 행동을 하고 첫 번째 맞이가 선율이한테 고함을 쳤어요. 그 애가 놀래가 울더라고요. 와이프도 당황해요. 왜 하루 종일 애가 너 그 당신 보고 싶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괴감이 들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는 고래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왜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이것도 좀 대화와 관련된 어떤 트레이닝, 그리고 또, 예.
1: 그런 경험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0: 그래서 그날은 선율이한테도 미안하고,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그걸 지켜보는 선율이 동생들한테도 미안하고, 저 스스로도 너무 싫었어. 왜 그래? 왜 그 첫 마디로 고함부터 시작해?
1: 여러분, 고래와 상어를 잘 상상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고래인가 상어인가를 문득문득 자문해야 그죠? 야 이건 되게 효과적인 어떤 시각화, 그쵸. 효과적인 시각화라고 볼 수 있네요.
0: 그래서 제 책에 이런 문장이 마지막 문장 그 고래식 대화법 상어식 문장 마지막 대화 문장은 이렇습니다. 고래는 공격적이지 않지만 아무도 고래를 만만하게 보지 않아.
1: 높은 자존감과 직한 존재감.
0: 직한 존재감. 그리고 그 기본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또 역량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좀 되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한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0: 어마어마한 그렇죠? 어떤, 그 내공이. 어떤 내공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죠.
1: 우리의 한번 목표. 대화 지존의 목표의 상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책에서 뭐는 유지연 변호사의 이제 일상의 스토리들, 거기서 있었던 대화들을 통해서 좀 얻어낸 인사이트나 메시지들이 이 책에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독자들이 좀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는 뭡니까? 지금까지 좀.
0: 여러 가지 피드백 받았을 스토리가 있는데 네. 어제 이제 출간 기념
1: 어저께 그래서 출간 기념에 네. 아주 한 만 명 정도 왔다고
0: 경찰 추산 만 명 네, 어제 출간 기념을 했는데 그 제일 좋아했던 에피소드가 이 에피소드 저랑 와이프가 좀 그 돈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1: 네. 다 그렇죠
0: 동교동에 12평짜리 수룸에서 전세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빌라는 거의 30년 된 빌라였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그 당시에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따님의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우리 결혼식 2주 전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공항 철도를 타고 홍대 내리셔서 저희의 이제 신혼집에 동교동으로 오셨는데 딱 오시자마자 이제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12평의 그 큰 방 하나, 그 다음에 옷방 하나, 그 다음에 부엌 겸 교실, 그게 끝이거든요. 그걸 딱 보신 건 거죠. 우리도 아무 말 못 했고, 장인 장모님도 아무 말을 일단 못 하셨던 거예요.
1: 그때 보통 되게 사위의 이제 능력과 부의 정도를.
0: 저는 처음으로 같이 했어요. 왜냐면.
1: 그때 사위로서는 좀.
0: 저랑 아내는 사실은 원래 원룸 생활만 하다가 수룸이 뭐 그렇게까지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때 처음으로 잘못하면 되게 민망해질 수도 있겠다. 부끄러워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장모님이 이제 그 쭉 되도록 이렇게 주위를 보시더니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사람이 제가 사람이 제일 귀하네.
1: 아,
0: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하네.
1: 아, 이건 진짜 장모님의 대화 스킬이 거의 그 고래시네요. 고래.
0: 2013년 이야기, 딱 10년 전 이야기인데
1: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값지다.
0: 귀하네.
1: 귀하다.
0: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그 장면. 그때 입으셨던 그 빨간색 드레스. 거기 문 앞에 계셨던 좁은 그 발판.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돌이켜봐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제가 추구하는 고래식 대화법이 아닌가.
1: 네. 사위에게 평생 각인된.
0: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장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래도 신혼집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1: 할 수 있죠.
0: 그랬으면 사실 제가 굉장히 위축됐을 거예요.
1: 아니 그거보다 몰라요. 그렇게까지 말 안 하더라도 좀 멋없게 좀 여기가 초라하다라는 걸 표현하실 수 있어요.
0: 얼마든지
1: 상처는 안 받게.
0: 상처 받으셨네.
1: 아니 그러니까 상처는 안 받게 뭐 시작은 뭐 이렇게 초라해도 아, 괜찮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0: 할 수도
1: 이건 거의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0: 그래서 그 문장이 아직도 두고두고 기억나.
1: 역시 우리 사이가 세월이 조금 흘렀는데 이제 귀한 사람이 되고 지금 그거보다 좀 넓은 집에서
0: 조금
1: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보시면
0: 네.
1: 자, 이거 너무 좋은 여러분 이 책에 이제 그런 문장들이 들어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뭐 협상의 기술, 뭐 협상 바이블, 뭐 세바시 강연, 뭐 인생 질문 우리 세바시 인생 질문에서도 이제 많은 공감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얻으셨는데 이 협상 스킬. 협상 스킬도 결국 대화의 하나의 한 종류잖아요. 큰 범위에서는. 그래서 많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뭐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뭐 저 사람은 또 어떤 니즈가 있고 이런 게 이제 협상의 한 과정이잖아요.
0: 그렇죠. 네.
1: 그랬을 땐 정말 대화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유 변호사님만의 어떤 대화법이 있습니까?
0: 일단은 저는 대화도 그렇고 협상도 그렇고 이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족하고 상대가 만족해야 이게 성공적인 대화,
1: 그쵸.
0: 성공적인 협상입니다. 나만 욕구를 충족하면 절대로 성공적인 그런 대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1번이에요. 그래야 좋은 대화가 있을 수 있다.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속에 세 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1: 세 번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그 사람의 욕구로 보는 거군요.
0: 그렇죠. 예를 들면 최근에 만났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 속에 맥힌지 맥힌지 맥힌지 맥힌지 맥힌지 맥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 뭐 속이 맥힌다는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컨설팅 회사 이름?
0: 맥힌지 출신이라는 것을
1: 아,
0: 좀 알아봐달라.
1: 자신이 인정해달라.
0: 인정해달라. 너무나 명확하게 다른 대화에는 없는데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1: 내가 맥힌지에 있을 때 뭐 이러면서.
0: 그렇게요. 그 단어는 좀 포착을 해야 돼요. 네, 예리한 시선으로.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는 이런 적이 있어요. 대학교 저는 이제 지방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OT 때 너는 뭐 어디 출신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고향이 어디니? 이거 물어보잖아요. 뭐, 저는 뭐, 어떻다, 저렇다,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나는 엄마 아파트에 살아.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1: 강남 엄마 아파트.
0: 저는 이렇게 생각, 아니, 엄마 아파트가 뭔지,
1: 뭔지
0: 저는 모르고.
1: 뭔지 모르지.
0: 저게 무슨 화벌인가. 근데, 그 친구랑 이야기 할 때마다 엄마 아파트가 등장해요. 근데 저는 이제 반문하고 싶고, 그러면 나는,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오기 전까지 뭐 A라는 아파트 그럼 내가 A라는 아파트 지방에 있는 A라는 아파트 이야기하면 자기가 알 것인가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 엄마 아파트에 산다는 거를 좀 약간 자랑스럽게 그치, 생각하면서 그치. 그래서 저는 대화 속에 세 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에는 강력한 욕구가 묻어난다는 부분. 예를 들면 비즈니스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지금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금 비용이 꽂혀 있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는 겁니다. 아,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포착해야 돼요.
1: 반대의 입장에서 이제 내가 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대화를 한다면
0: 네.
1: 그걸 좀 반복해야겠군요.
0: 그 반복,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해요, 요즘. 내 대화 속에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나. 그게
1: 뭐 시기별로 다를 수 있죠.
0: 다를 수 있죠. 근데 항상 일관된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한 개는 질문법인데요.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초짜 판사들과 아주 연륜이 있는 판사들이 결정적으로 역량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증인신문을 할 때 드러나요.
1: 판사들이?
0: 판사들의 역량이 드러나요. 그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증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 물어봐요. 증인, 지난 3월에 이런 행동을 했던 적이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10: 한 적이 있나요? 있죠. 아니요.
0: 그랬을 때 증인들은 안심을 하고요. 지켜보는 변호사들도 안심을 합니다. 다 준비했던 질문. 사실관계를 다 정리했기 때문에 yes, no는 우리가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법원의 어떤 부장판사나 좀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질문의 패턴이 달라요. 증인, 지난 3월에 이런 행동을 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1: 왜 그걸 했냐?
0: 그럴 때 변호사들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증인도 갑자기 변호사를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렇죠? 변호사들이 당황하는 이유는 이런 열린 질문, 오픈 퀘스천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럼 거기서 뭔가 하면 안 되는 말들을 할까봐 마음이 콩닥콩닥 조마조마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에는 잘 대응이 잘 안 되는 거.
1: 판사는 그런 걸 기대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건가요?
0: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 같은 상황에서도 질문의 방식에 따라서 상대의 니즈를 맞아요. 완전히 드러내게 만들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답만 들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질문의 패턴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의 패턴은 why를 좀 활용하셔. why. 왜를 물어보는 이 질문의 스킬이 실제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대의 니즈, 욕구, 그 다음에 상대의 감정들을 툭 드러내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1: 잘 말하고 싶은데 또 감정이 앞서는 경우는 지금까지 배운 뭐 대화의 이런 스킬이랄지, 팁이랄지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냥. 감정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화를 잘한다는 거는 감정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에 있어서.
0: 감정이 그렇게 확 앞서면 저는 대화를 그때 좀 잠시 좀 접어두라고.
1: 멈춰야 되는 거.
0: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한 개는 글로 한번 정리해보는 겁니다.
1: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0: 네네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을 보낼 때도 예약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1: 아, 내가 톡을 이렇게 할 때
0: 예를 들면 제가
1: 언제 보내라?
0: 제가 토요일에 갑자기 부피디님께 메시지를 보내야 될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급하진 않아. 근데 안 보내면 까먹을 것 같아.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딱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실례가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랑 이제 시간 보내는데 그걸 막상 받아보면 뭐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주말에 보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월요일 오전 9시로 카카오톡으로 감정을 좀 정리해서 그리고 월요일 날 딱 보내두면 훨씬 더 그 정리 과정에서 감정도 좀 골라지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실수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메일도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약 메일.
1: 그렇죠. 이메일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톡도 그렇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일을 업무를 하시다가도 예를 들면 일요일에 밀린 업무를 하시다가도 보통 이메일은 전부 다 월요일 오전 9시로 아니면 9시 반 뭐 이렇게 예약을 해놓는데 그때 카카오톡도 같이 그렇게 예약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1: 근데 뭐 막 대화해서 감정 특히 뭐 나쁜 감정들이 빨리 이렇게 막 대응해서 싸붙여야 되고 네. 싶은데
0: 그때 한 템포 참으셔.
1: 참아야 되는
0: 그때,
1: 거겠죠.
0: 그때 그냥 발송하고 나면 그냥 발화를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항상 후회. 밀려오는 후회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만 참으셔도 그 감정은 조금 누그러지고 그리고 나서 글로 한번 정리해서 예약으로 발송하는 것도 일상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뭐 대화하기에는 뭐 내 감정이 너무 막 복잡하다거나 뭐 너무 막 지쳤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0: 있죠.
1: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0: 그거는 이제 좀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피디님 어떻게 하십니까?
1: 저요? 저 같은 경우는 막 운동을 하는 경우가 좀 나아지더라고요.
0: 농구를
1: 뭐 매번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죠. 뭐 농구를 한다거나 뭐 뛰거나 이거는 괜찮죠.
0: 각자마다 스타일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죠. 있는데 저는 제 굴로 찾아 들어가고
1: 아, 굴로?
0: 굴로. 나만의
1: 원래 굴로. 저기, 맹수들이 좀 상처 입으면 굴로 들어갔어요.
0: 맞아요. 어, 그런 나만의 굴이 좀 나만의 저는 굴. 있어야 돼요. 예. 저는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면서도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했어요.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막바지 한 6개월 정도는 진짜 어, 계속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돌아가는데 본인만의 굴을 가지고 본인만의 패턴으로 잘 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꾸준히 자기 패턴대로 쭉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막바지 6개월에서 8개월, 9개월 이럴 때는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쫓기거든요. 그때 자기만의 굴로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 하루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바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어, 씨, 나는 지금 뒤처지는 것 같은데 나는 일요일에도 공부해야지. 아니면 밤에도 11시, 12시면 집에 가고 다음날 준비해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의 패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주에 그렇게 너무나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안 나와요, 독서실에. 이런 사람들은 떨어집니다.
1: 아, 이게 전략적 쉼이 없는 사람. 네. 전략적 쉼이
0: 나만의
1: 없는
0: 굴을 확보하고 내 대화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에서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은 꾸준히 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너지더라.
1: 우리가 그 말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고 네. 대화인데요. 네. 이 대화도 잘하려면 전략적으로 침묵이 필요하다.
0: 네.
1: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또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
0: 그렇죠.
1: 그래서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이 말에 담긴 힘, 가장 뭐랄까 우리 관계나 혹은 상대에게 가장 좋은 말은 뭘까? 그러니까 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비장의 뭐랄까 문장. 아까 이 집에서는 사람이 제일 귀한 애 같은 그런 힘을 주는 말은 뭘까요?
0: 저는 믿음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1: 믿음의 언어.
0: 나는 너를 믿는다.
1: 교회 나가세요. 이건 되게.
0: 나는 당신을 믿는다.
1: 상대방에게.
0: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그게 다른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믿음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불신이 생기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사실은 관계가 무너지고 그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동기를 뺏기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실은 나는 널 믿어 뭐 이런 직접적인 문장일 수도 있고 넌 잘할 거야 뭐 이런 거죠.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뭐 이런 것들.
0: 네.
1: 하긴 그런 거 들으면 그러니까 뭐 내가 뭘 못했어 실패했어 낙방했어 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너 못 들 수 있어 뭐 화이팅 이런 게 사실 진짜 상대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오히려 이 책에도 보면 이제 그런 챕터가 나오는데
0: 맞아요.
1: 괜찮아 이런 한
0: 괜찮아.
1: 말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에 대해서
0: 맞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6년간 롱디 연애를 했어요. 장거리 연애.
1: 아, 장거리 연애. 네. 서로 많이 떨어져 있었군요.
0: 저는 한국에 있었고 아내는 몬트리올에 있었습니다.
1: 어. 네.
0: 대학교 1학년을 다 다니고 나서 아내는 몬트리올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원했던 대학을 졸업하고 6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까지. 근데 이제 아내가 좀 고민을 하다가 저와 이제 결혼도 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그때 이제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장인 장모님은 아내가 사실 생물학 그리고 면역학 쪽을 전공을 하고 캐나다에서 의사가 되기를 약간 희망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장인어른님께서 했던 한마디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1: 아, 이번엔 장인어른이군요. 아,
0: 알았다.
1: 알았다.
0: 알았다. 그게 끝이었어. 그러면... 그, 더 이상의 그런.
1: 더 이상의 뭐가 없지만 뭐, 알았다. 아,
0: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첫째, 둘째, 셋째를 다 낳고 양평에 이제 장인장모님 댁에 자주 놀러 가는데 양평에서 이제 삼겹살을 구우면서 그때 이야기를 다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장인어른. 그때 사실은 아내가 공부도 그때 꽤 잘했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의대로 또 갈 수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 뭘 아셨던 겁니까?
0: 속상하거나 좀 그러지 않으셨냐고 부모로서.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딸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 친구는 그냥 머리에 있는 말을 툭 내뱉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자기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내 딸의 결정에 대해서 믿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로서 뭔가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그냥 그 믿음을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라는 말로 이제 알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말 한마디가 그 딸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딸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한국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 또 이제 한편은 뭐 대화하다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거 보니까 망친 거야.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뭐 그런 경우 되게 빈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화를 망쳤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 대화에 뭔가 망치는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는 뭐라고 한번 꼽아 볼 수 있을까요?
0: 마음이 조급하거나 성급하면 대화를 망치는 거죠.
1: 그렇죠. 이건 뭐 대화가 아니어도 뭐든 망치죠.
0: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내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데 마음이 조급해서 제대로 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읽는 상처를 내는 그런 표현을 탁 해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고 나면 상대방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 이미 실수했고 그때는 사실 사과를 해도 이미 늦었어요. 말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성급함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1: 성급함.
0: 성급함. 시간에 쫓기면 대화는 항상 실수가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 순간을 못 찾고 그냥 탁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대화가 좀 망쳐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상대가 내가 상대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이건 100% 대화는 망쳐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은근히 나를 무시하네 라고 하면 상대방도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지고 좋은 말 나올 타이밍에도 안 좋은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이제 망쳐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시간에 대해서 너무 쫓기지 말자. 그리고 먼저 이 대화에 있어서 저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초반에 느끼게 만들어주죠.
1: 의도적으로.
0: 그랬을 때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이게 망쳐질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급하지 않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게 대화가 망쳐질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1: 자, 마지막 질문은 좀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생애 마지막 대화를 한다면 누구 어떤 내용으로 하고 싶으신지 그 대화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인지 이런 질문을 또
0: 묵직한 질문이네요.
1: 내 인생의 마지막 대화를 누구랑 하고 싶냐라는 질문은 일종의 그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이랄지 그렇죠. 마지막 그걸
0: 임종할 때 그 곁에 누가
1: 그 대화가 무엇이 어떤 내용이고 누구와 했으면 좋겠냐. 이게 상당히 묵직한 질문이네요.
0: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1: 물론 그 인정은 가족들이 지키니까
0: 보통은
1: 뭐 자신의 배우자랄지 자녀들이 될긴 할 텐데 어떤 내용을 하고 싶냐. 저는 제가 한 2년 전 이제 2년이 좀 안 됐는데 아버지를 보내면서 저는 그렇게 말했었어요.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살아계실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중년 남성이라 그런지. 근데 이제 막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말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나요? 저희 아버지랑.
0: 혹시 대답을 하셨어요?
1: 아버지는 이제 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셨는데 이제 끄덕끄덕하면서 이제 약간 손에 제가 손을 잡아서 뜨는 손을 이렇게 힘을 주시긴 하셨죠.
0: 대화를 하신 거네요.
1: 이게 짧아요. 아버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그때 대화했던 그 아들인 저는 사랑이 전에 아버지를 대했던 그 아들하고 상당히 다른 사람이죠.

0: 자로서 성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는 아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정말 일상인부터 해서 모든 대화들을 함께 하면서 저를 가장 가까이 본 사람이 아내일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생애 마지막 대화는 변한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우리가 뭐 대화, 오늘 대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마지막은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당신의 생애 마지막 대화는 누구와 할 것이고, 그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 될까?
0: 그러네요.
1: 여러분들도 한번 이 대화 마지막 질문 한번, 질문의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오늘 이 대화의 밀도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 저자인 유지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 대화의 밀도와 품격 아주 높았습니다.
0: 아,
1: 만족도가
0: 저는
1: 어떠셨습니까?
0: 피디님과 많은 대화를 해봤지만 오늘 특히 대화에 좀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의 밀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1: 대화의 밀도가 아주
0: 빡빡했다. 쫀쫀했습니다. 네.
1: 너무 좋은 대화의 내용이었다고 우리 제가 감히 자부하고요. 여러분 오늘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화의 밀도라는 이 책 서점에서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나왔습니다.
0: 네,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고요.
0: 네. 유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4: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3: 703-354-1950 703-354-1950.
5: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하찮은 풀 한 포기에도 뿌리가 있고 이름 모를 들꽃에도 꽃대와 꽃술이 있지요.

뜨거운 태양 아래 바람에 흔들리며 소박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저 여린 풀과 들꽃을 보노라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견딜 것을 다 견뎌야 비로소 삶은

제의만이 명분인가요? 장엄해야 위대한가요? 힘만 세다고 이길 수 있나요? 저마다의 하늘을 열고 저마다의 의미를 갖는 그 어떤 삶도 나름의 철학이 있는걸요. 어울려 세상을 이루는 그대들이여, 저 풀처럼 들꽃처럼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엇 하나 넉넉하지 않아도, 이 하루 살아있음이 행복하고 더불어 자연의 한 조각임이 축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아입니다. 자, 오늘 시작을 7월의 꿈꾸는 사랑이라는 이채 시인님의 시를 낭독해드렸습니다. 참 좋은 아침이죠. 7월 10일 금요일, 어느새 또 이렇게 한 주가 훌쩍 지나가서 한 주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름은 점점 깊어가고 뜨거운 햇살 날에 이름 모를 풀과 들꽃들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죠. 살아가면서 가끔씩 비교를 하시나요? 또 더 높이 올라가야 할 것 같고,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고,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죠? 자연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들꽃 한 송이도 자신의 존재를 뽐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저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바람을 견디고 햇살을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모습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7월에 꿈꾸는 사랑, 이 시는 바로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이지요. 화려한 사랑이나 특별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아도 괜찮다,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충분히 귀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참 저는 좋은데요. 이 하루 살아있음이 행복하고 더불어 자연의 한 조각임이 축복입니다. 라는 말은 인간 역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살리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은 잠시 또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창밖에 나무와 풀 그리고 들꽃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7월의 뜨거운 햇살 날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풀과 들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때 삶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더 알게 될 것 같아요. 이 작은 생명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조용한 위로를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계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우시며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는 오늘 방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프란츠 슈베르트의 들장미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곡을 아름다운 독일 가곡으로만 기억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 노래의 시작 한편의 시였죠. 네, 괴테가 쓴 시에 우리 슈베르트가 또 곡을 붙인 건데요. 이 곡을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곡에 대한 이야기와 또 숨은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 프란츠 슈베르트의 들장미였습니다. 네, 이 시를 쓴 사람이 독일에 나온 대문호. 괴테지요. 괴테는 20살 무렵에 프랑스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법률을 공부하던 시절 목사의 딸 프리드리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프리드리케는 순수하고 따뜻한 성품의 여인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들판을 거닐고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요. 하지만 괴테는 자신의 문학적 꿈과 삶의 방향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결국 그는 프리데리케를 떠났고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괴테 역시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별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후회를 고백하기도 했지요. 많은 문학 연구자들은 바로 이 경험이 들장미에 스며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들장미 들으신 곡, 독일어로 부른 노래여서 어떤 내용일까 가사를 좀 요약하면요. 한 소년이 들판에서 아름다운 들장미를 발견을 하죠. 장미는 자신을 꺾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소년은 결국 장미를 꺾습니다. 장미는 가시로 저항을 하지만 결국 꺾이고 말지요. 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순수한 첫사랑의 이야기로 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사랑과 욕망, 순수함과 상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들장미가 프리데리케를, 소녀는 젊은 괴테 자신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괴테는 직접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떠올리면 충분히 가능한 해석일 것 같지요. 이 아름다운 시가 1815년 겨우 18살이었던 천재 작곡가 프란츠 슈베르트의 손에서 음악으로 다시 태어나죠. 네, 1815년은 슈베르트에게는 기적의 해였는데요. 그 해에만 140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마왕, 실잡는 그레첸, 그리고 이 들장미도 모두 이때 탄생한 곡이죠. 제가 이전에 슈베르트의 음악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도 라디오 워싱턴 초대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베르트는 괴테의 시를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요. 다만 대신 시가 가진 순수함과 긴장감을 그대로 음악에 담았습니다. 밝고 경쾌하게 시작하는 선율은 들판을 뛰노는 소년을 떠올리게 하고 장미가 저항하는 부분에서는 음악에도 긴장감이 흐르죠. 불과 2분 남짓한 노래 속에서 이 한편의 소설 같은 이야기를 다 담아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백여 년이 흐른 뒤에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프란츠 르하르는 괴테와 프리데리케의 실제 사랑을 소재로 오페레타 프리데리케를 작곡을 합니다. 르하르는 괴테가 현실에서는 이루지 못했던 그 첫사랑을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되살렸고 관객들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시인의 젊은 날의 사랑을 음악극으로 만나게 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괴테가 시를 썼고 슈베르트가 노래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레하르가 그 사랑 이야기를 무대 위에서 완성했다라고요. 물론 실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예술은 그 사랑을 그런데 영원히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의 시는 가곡이 되었고 가곡은 오페레타로 이어졌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슈베르트의 들장미가 어떻게 레하르의 오페레타에서 프리데리케를 노래했는지 제가 그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주요 뉴스, 그리고 한국 소식, 그리고 또 버지니아 지역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그런 중요한 안내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또 밤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좀 시작을 하면요. 네, 지난 월요일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 항로를 벗어난 상선들을 이란이 공격을 하면서 잠잠했던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불붙었었죠. 미국은 또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을 했고 이란은 미군기지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결국 수요일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에 맺었던 휴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종료됐음을 선언을 했고요. 목요일 밤에는 이란 부쉐르와 코나락 등 여러 도시에서 연쇄 폭발음이 들리면서 미군의 또 추가 공습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을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지난 6월 17일 체결된 평화협정의 핵심은 제5조, 즉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한다는 조항이었죠. 그런데 이 조항을 두고 워싱턴은 해협 개방으로, 테헤란의 또 강경파는 독점적 통제권으로 해석을 하면서 애초부터 씨앗이 심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씨의 씨앗이었던 거죠. 협정 하나로 중동의 화약고가 잠잠해지길 바랐던 국제사회에 기대를 했었던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또 달리 불과 2주 만에 또 두 번째 무력 충돌로 번진 거죠. 당장은 전면전으로 확전이 될지 다시 봉합될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전쟁이 완전히 재개된 건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 참 트럼프 대통령 진퇴양난입니다. 네, 전쟁을 빨리 끝내서 승리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이거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또 지금 이란에서는 점점 더 미국과 트럼프를 향한 그 공격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은 곧바로 에너지 시장을 흔들면서 나타났죠. 이란의 유조선 공격과 기뢰 매설, 그리고 미국의 해상 봉쇄 대응이 맞물리면서 네, 이번 수요일이었죠.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이 급감을 했고 전 세계 석유가스 공급량의 20% 이상이 차단이 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그럼에도 뉴욕 증시 개장 초반 중동발 불안 속에서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침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펩시코 실적은 시장 기대에 못 미쳤고, 이런 가운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21만 5천 건으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번 무력 충돌이 또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는 않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유가 상승과 국채금리 오름세가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리스크뿐만 아니라 연준의 통화정책, AI발, 설비 투자 과열, 미국의 높은 마진 부채 수준까지 또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그야말로 첩첩산중인 것 같지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정치권은 어떤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홀랜드 페어런트우드는 공화당 후보들을 겨냥해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선거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메인주에서는 상원의원 후보였던 그레이엄 플래너가 성폭행 의혹으로 경선을 전격 사퇴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죠. 워싱턴 의회는 이번 주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상하원 모두 형식적인 회기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이제 11월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넉 달 앞두고 각 진영의 실탄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메인주처럼 또 예상치 못한 후보 사태 변수가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이어질지 또 판세가 어떻게 흔들릴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4일 버지니아에서는 예비선거가 있지요. 그리고 11월 중간선거까지 이어지는 굵직한 정치 일정 속에서 버지니아 유권자분들께서도 각 후보들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우편 투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메일로 그 우편 투표 용지를 받아서 어제 투표를 마쳐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또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지만 또 지금 사전투표를 이미 지금 생각하시면서 보내실 계획이시라면 자세히 요즘은 또 여러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후보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요. 좀 알아보시고 투표 이번에 꼭 미리 예비선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서부에 기생충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미시간주를 중심으로 사이클로스포라라는 기생충 감염증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달 초 기준으로 미시간에서만 700건이 넘는 확진 사례가 보고가 됐는데 보통 한 해 확진 건수가 50건 안팎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좀 굉장히 많은 수치지요. CDC에 따르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메릴랜드를 포함해서 17개의 주에서 145건이 보고가 되었고 오하이오 등 인접 지역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이 감염증은 신선 농산물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고 심한 수인성 설사를 유발하지만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요. CDC는 아직 감염원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여러 방면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메릴랜드도 확진 사례가 보고된 주에 포함된 만큼 DMV 지역도 또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CDC와 각주 보건당국은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나 허브, 레스베리 같은 특히 세척이 까다로운 그런 것들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드시고요. 또 식초물에 담궈 드시면 좋겠지요. 며칠 이상 지속되는 설사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올해도 지금 이제 7월부터 굉장히 바뀌는 버지니아 법들이 있습니다. 달라진 렌트법에 대해서 또 세입자와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버지니아에서 집을 렌트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아야 할 새로운 주거 관련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버지니아주에서는 세입자 보호와 집주인의 권리를 함께 고려한 새로운 임대주택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렌트비 연체와 퇴거 절차가 크게 달라졌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1일이 렌트비 납부일인데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병원비 때문에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예전에는 집주인이 5일 납부 통지서, 5-day pay or quit notice를 보낸 뒤에 그 기간 안에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곧바로 법원에 퇴거 신청을 할수 있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과 며칠 만에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새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반드시 14일의 납부 유예 기간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통지를 받은 뒤 14일 안에 연체된 렌트비와 계약상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은요. 14일 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게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조금 더 준다는 거죠. 14일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것은 렌트비 납부 방식입니다. 요즘은 사실 대부분 온라인으로 렌트비를 내지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는 은행 계좌가 없는 또 주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이 때문에 일부 집주인이 온라인 결제만 요구해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 법은 집주인이 온라인 결제 외에도 수표, 체크, 머니오더 등 일반적인 결제 수단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버지니아와 각 카운티에서는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렌트 지원 프로그램, 긴급 주거 지원, 공공주택 바우처, 임시 생활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어팩스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알링턴 카운티 등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긴급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운티 주택부나 사회복지부에 문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세입자만을 위한 것도 또 집주인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집을 잃는 일을 줄이는 동시에 또 집주인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죠. 렌트비를 못 냈다고 바로 퇴거되는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하지만 또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되겠죠. 14일은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주는 것이지 렌트비를 면제해 주는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또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지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 제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개혁. 굉장히 또 한국 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해오고 논의해온 과제이지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권한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선택적 수사, 과잉 수사 등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었지요. 이러한 흐름 속에 검찰의 직접 수사는 대부분 폐지가 되었고 이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마저 없애는 이 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곧 국민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것일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형사사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상호 견제이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기관도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믿어서도 안 되죠. 경찰도 실수할 수도 있고 검찰도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보안 수사권은 바로 그런 교차 검증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동안 또 검찰이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지금 이 상호 견제 시스템을 없애려고 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발생한 장윤기 사건, 이 사건이 다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례지요. 경찰이 처음 이 사건을 단순 살인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핵심 증거들을 발견을 했지요. 이 사건, 장윤기 사건 여러분들 아시지요? 10대 소녀를, 학생을 이 장윤기 씨가 살해를 했습니다. 이 장윤기의 SUV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에어컨 필터와 타이어 관련 증거가 확인이 되었고 성폭행 시도 정황과 증거인멸 의혹까지 추가로 밝혀진 거죠. 결국 검찰은 경찰이 단순 살인이라고 했던 것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 피의자의 아버지가, 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었다는 거죠. 이 과정 가운데 그 아버지가 증거들을, 네, 인멸을 시도한 것들, 그리고 경찰 내부의 부실 수사 의혹까지 이번에 다 드러난 거죠. 만약에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었다면 이런 진실을 끝까지 밝혀줄 수 있었을까요? 이 점 때문에 보안 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안정장치라는 거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경찰의 수사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과거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하다고 비판했던 것처럼 이제는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어느 기관이든 위험하죠. 그래서 많은 법학자들은 권력기관은 서로 견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검찰은 사건을 기소해서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부족한 증거나 법리적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보안 수사는 단순히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한 마지막 점검 과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검찰 역시 과거 그 잘못들 때문에 개혁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개혁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지요.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협의이지요.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안수사 기능은 남겨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신중론이 나오고 있고 법무부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윤기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죠. 한 기간만으로 정의를 완성할 수 있는가? 정답은 아니라는 것에 아마 거의 모든 이 진영을 떠나서 그렇게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견제할 때 억울한 피해자는 줄어들고 진실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필요하죠. 하지만 개혁의 목표는 검찰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검찰개혁을 이렇게 서두르고 나아가는 데는 어떤 또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보안수사권 폐지 역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형사사법의 신뢰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좀 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시대에 맞지 않는 권한일까요? 아니면 억울한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지막 안전장치일까요?

네, 이어서 김승교 기자가 전하는 가곡 산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가곡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잠시 마음의 평안으로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다시 2부에서 MC 크리스찬 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 한 곡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강물은 참 신기합니다. 쉼없이 흐르지만 서두르지 않고 굽이굽이 돌아가지만 결국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강물과 닮아있지 않을까요? 기쁜 날도 있었고 힘겨운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품은 채 오늘이라는 곳까지 흘러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브래드 피트가 출연했던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가곡도 비슷한 맥락에 닿아 있습니다. 많은 성악가들이 사랑하고 한국인이 가장 아끼는 가곡 가운데 하나인 내 맘의 강물입니다. 시인이자 작곡가인 이수인이 직접 시를 쓰고 곡을 붙인 작품으로 잔잔한 강물처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노래입니다. 내 맘의 강물은 화려한 감정보다는 고요한 울림을 전하는 가곡입니다. 이수인은 동요와 가곡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음악에는 자연이 자주 등장합니다. 강물, 바람, 하늘, 계절. 하지만 자연을 노래하는 이유는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연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맘의 강물 역시 흐르는 강물을 통해 삶과 시간, 그리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강물은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좁은 길을 만나면 천천히 흐르지만 결국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잠시 숨을 고를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강물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비유가 됩니다. 조용히 흐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존재.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수많은 기억을 담습니다. 어린 시절의 웃음, 사랑했던 사람, 고향의 풍경,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은 강물처럼 마음속을 흐릅니다. 특히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 생활에는 강물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강은 서로 다른 땅을 지나 결국 하나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른 곳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기억과 사랑은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강물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강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잠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수인이 시와 곡으로 완성한 아름다운 한국 가곡 내 맘의 강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여러분의 마음속 걱정도 천천히 흘려보내며 지금 이 순간의 평안과 위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소프라노 김순영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오늘은 가곡 내 맘의 강물과 함께 삶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인생은 빠르게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강물처럼 자신만의 속도로 흘러가는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맑게 흐르고 때로는 거센 물살을 만나더라도 강은 끝내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오늘의 한 걸음 역시 내일의 바다를 향한 소중한 흐름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지쳐 있었다면 이 노래가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도 강물처럼 담담하게 하지만 힘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 한 곡과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요즘 부모님 표정이 달라지셨다고요?
3: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2: AHCC가 복합된 독보적인 후코이단.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으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의 일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3: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2: 무료 상담 888-761-118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오늘도 건강하게.
4: 에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5: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오늘도 금요일이면 늘 반가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의 크리스찬 오, MC 크리스찬 오와 함께합니다. K-Culture on K-Ra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Good morning, Washington.
0: 반갑습니다. 네. 네,
1: 잘 지냈어요?
0: 네, 잘 지내셨어요.
1: 예,
0: 네.
1: 예.
0: 요즘 또 이제 여름에 되면은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1: 아, 예. 저기, 네. 페스티벌 같은 거, 또 나이트 마켓 같은 거.
0: 그렇죠.
1: 또 뭐죠? 저기 요즘에는 영화도 나오는 거.
0: 네.
1: 더 재미있는 거, 더. 서머타임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거죠.
0: 네, 이 더위를 좀 확 날려줄 네. 그런 공연들도 많고 오늘 네. 그 이야기들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네. 7월 4일 날은 잘 봤어요.
0: 아, 7월 4일 날.
1: 예, 네. 저기 혹시 DC한테 갔어요?
0: DC에 제가 그날 막 비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1: 예, 예.
0: 제가 아마 아이들이 있었으면 갔을 것 같아요. 예. 고민을 하다가 못 갔습니다. 가셨어요?
1: 아, 예. 아니, 쟤네 못 가고요. 네. 쟤도 저것 때문에 저기

0: 제 생일.
1: 그렇죠. 생일이었죠.
0: 네. 라스베이거스 가야 됐었어요.
1: 아, 라스베이거스.
0: 예, 라스베이거스에서.
1: 아, 라스베이거스.
0: But 라스베이거스 저기 불꽃은 되게 네. 짧았어요.
1: 라스베이거스에서 불꽃놀이를 보신 거죠?
0: 네. 와. 되게 짧았어요. 뭐 한 10분도 안 됐어요. 여기 네. DC에서는 뭐 한 30분 넘었대요.
1: 어, 그렇죠. 85만 발을 샀어요. 기네스북에 오르는 예, 예. 걸로. 네.
0: And 뭐지? 250 저기 뭐지?
1: 네, 250주년. 네,
0: 예, 예. 저것 때문에. 네. 예. 바쁘죠.
1: 네. 그렇죠. 그 저는 영상으로 보면서요. 와, 사람들 정말 뭐 워싱턴 DMV 지역뿐만 아니라 타주에서도 예. 많이 오고.
0: 예, 예.
1: 아마 또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0: 맞아요.
1: 어, 그 내셔널 몰에 꽉 찬 사람들을 이제 저는 영상으로 보면서
0: 맞아요.
1: 정말 아니, 대단하다. 네.
0: 날씨 너무 덥고 또 습기도 네. 너무 많고
1: 시간도 저는... 계속 딜레이되고 뭐 예. 비를 피해서 이제 정부 기관을 오픈해서
0: 10시
1: 사람들이,
0: 반에서 네. 저녁 때 했죠.
1: 네, 네. 예. 아, 아. 또 그냥 보면서도 또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막 저는 생기더라고요. 그 250년이라는 그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참
0: 예.
1: 희생과 섬김과 전쟁과 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독립,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0: 네.
1: 그렇게 이 나라를 지켰습니까?
0: 아니, 쟤도 네. 많이 생각했어요. 저기, 네. 쟤는 70, 언제 왔죠? 72년에서 왔어요.
1: 72년에 미국에 오셨어요?
0: 네, 한국에서 미국에, 한국에서 태어나고 2살 때 미국에 왔어요.
1: 2살 때 미국 오셨어요?
0: 네.
1: 근데 너무 한국말을 잘하셔가지고.
0: 아니, 잘 못하죠. 바람도 어떤 때는 이상이고.
1: 아니, 근데
0: 뭐,
1: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
0: 아니요. 이 한국말 배워놓은 거는
1: 네.
0: 여기서 원래 우리 가족은 저기 에임스 아이오와 갔어요.
1: 네.
0: 제 아버님
1: 아이오와?
0: 저,
1: 네.
0: 예, 제 아버님 저기 박사 공복, 아이오와 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박사 공복이고. 저것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 시카고 또 클리블랜드 오하이오한테 가고요.
1: 네.
0: 아, and then 마지막은 네. 로노크 버지니아.
1: 네.
0: 한국 사람 별로 없었어요. 로노크 버지니아는. 지금은 그렇죠. 좀 네. 있는데요. 옛날에는 진짜 없었어요. 블랙스버그에서 뭐 버지니아 테크는 한국 학생 좀 들어오는데요.
1: 네.
0: But 한국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저것 때문에
1: 네.
0: 제 아버님은 조금 어떻게 얘기했죠? 조금 뭐지? 어, 한국말 집에서 안 쓰고
1: 네.
0: because racism도 많고 저것 때문에
1: 아.
0: 니들 다 영어로 잘 해야 되고
1: 또, 네네.
0: 저것 때문에 우리 한국말은 다 없어졌어요.
1: 그렇었어요.
0: 저것 때문에 제가 뭐지 펜스테이트에서 다녀고 는 여기서 조지 메이슨에서
1: 네.
0: 트랜스퍼하면 여기 한국 사람 엄청 많죠.
1: 그 여기 많죠.
0: 조지 메이슨에서도
1: 충격이셨겠어요. 네.
0: 조지 메이슨에서도 학생도 많고요.
1: 네.
0: 도서관에서 갔는데 2층 or 3층에서 다 한국 사람 공부하는 거
1: 아.
0: 자리 있는데 그룹 같은 거 네. 공부하는 거. 저것 때문에 한국말, 아, 지금은 한국말 좀 배워야 돼.
1: 아,
0: 저 친구도 네. 만들고, 뭐, Korean Student Association에서도 네, 많이 네. 했고, 그다음 나중에는 저기, 뭐, 여자친구도 다 한국 여자친구고,
1: 아, 한국 여자친구.
0: 그다음 네. 일 때문에도 많이 네. 한국말 배워야 됐어서. 원래 제가, Ferox Mall에서 Gap 알죠? Gap Store.
1: 그쵸, 네.
0: Gap Manager 했어요.
1: 아,
0: Ferox Mall에서.
1: 네, 네, 네.
0: But 나중에는 자동차 딜러십한테 들어가고 빌페이
1: 네.
0: 혼다 퍼스트처치 있는데
1: 네.
0: 매니저 되고 맨날 한국 손님 오면 광고도 많이 하고 뭐 신문하고
1: 아,
0: 방송도
1: 네,
0: 했는데
1: 네.
0: 그래서 맨날 한국 사람하고 저기 뭐죠 아,
1: 네.
0: 일 많이 해야 되고 저것 때문에 한국말 좀
1: 네,
0: 배워도
1: 네.
0: 근데 나중에 한국 여자도 만나고 저렇게 한국말 좀 많이 배워야
1: 네.
0: 되고 저것 때문에 한국말 좀 배웠어요.
1: 네.
0: 읽어낸 거하고 쓰는 거는 진짜 잘 못해요.
1: 아, 그래도 뭐 지금 방송을 좀 계속하시면서 너무 말씀을 잘 하시고. 근데
0: 감사합니다.
1: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저희 예.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0: 예.
1: 그런데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거의 여기 현지 미국 친구들이랑 친한데
0: 맞아.
1: 보면은
0: 예. 예.
1: 대학을 가면은 아시안들은 또 아시안들끼리 모이고 또
0: right.
1: 한국 애들은 또 한국 애들이랑 이렇게 좀 유대가 있는 것 같아요.
0: 예.
1: 왜 그런 걸까요?
0: 아, 우리 제 뭐 다른 사람들은 얘기 못 했는데 쟤는 제 experience는 옛날에는 한국 뭐 한국말 한국 음식 좀 조금 창피했었어요. 창피했는데
1: 네.
0: 요즘에는 할리우드 때문에 K-pop 때문에 많이 인기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1: 네.
0: 쟤도 옛날에는 여기서 이사 왔는데 조지 메이슨에서 다녔는데 아 나도 한국말 아미
1: 네.
0: 쟤는 한국 사람이에요.
1: 네.
0: 한국 사람 때문에 한국 말하고 한국 다 culture
1: 네.
0: 좀 알아야 돼요. 히스토리도.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제가 욕심 조금 만들고 좀 있고 저것 때문에 한국말 좀 배우고 then 나중에는 코어스 페스티벌 2006년에서
1: 이제 같이 하시면서
0: 코어스 페스티벌 네. 처음에서 도와주는 거 혹시 제가 이거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혹시 언제죠? 2013년? 싸이 강남 스타는 네. 7월 달인데 네. 인기 그렇죠. 올라가는 거. 네, 네. 우리 코어스 페스티벌에서 회장님한테 제가 싸이 매니저한테 연락했는데 우리 코어스 페스티벌 Manassas Bullrun Park에서 네. 2013년 갔던데 우리 2월 달에서 연락 왔어요. 싸이는 여기서 올 거면 얼마큼 이렇게 진짜 싸게 원래 4만 불인데 네. 코어스 사장님하고 코어스 리더십은 이거 너무 비싸다. 싸이는 인기 없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는 우리 혹시 했으면 우리 페스티벌은 언제죠? 9월 달이요. 예?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네. 강남스타일은 7월 달 나오고 네. 인기 엄청 많이 올라가고 조금 미스터 오퍼튜니티 제가 지금도 저렇게 기분하고 생각했는데 네. 혹시 싸이 저렇게 인기 했는데 9월 달에서 캔슬도 했을 수 있어요. 네. 혹시 안 오고 싶고.
1: 아, 그죠.
0: 몰죠, 몰리죠.
1: 그죠.
0: 인기, 네. 값이 더,
1: 인기 올라,
0: 값이 더 네. 올라갈 수 있고.
1: 네, 네.
0: 그래서 저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면, 그래서 코어스 페스티벌은 2006년에서 시작하고 계속 도와줬어요. 저것 때문에 한국 사람하고 한국말 좀 배워야 되고, 저것 때문에 계속 했죠. And then 뭐, Maryland Festival도, 저거는 2015년에서 시작하고, 2020까지 팬데믹 전에
1: 네.
0: 저것 때문에 메릴랜드 페스티벌도 많이 도와주고 진짜 우리 마지막 언제죠? 저기 2019년 3학년 나왔어요.
1: 네.
0: 너무 잘 보고. 아, 우리 뭐 큰 K-팝 스타는 안 부르고요.
1: 네. 지금 코러스 페스티벌은 좀 이제 이렇게 주최하는 단체가 좀 달라지긴 해도 계속 지금 해마다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0: 예, 예. 네, And then KSM, 저기, Maryland Festival도 제가 혹시 요번 9월달 저기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1: 아, 네. 그렇죠. 그 소식도 이제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네.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0: 네.
1: 네. 좀 개인적인 얘기들을 오늘 좀 해주셨어요. 네.
0: 오늘은 저기 뭐, 요즘에 저기 뭐죠, 우리 페스티벌 얘기, 아까 페스티벌
1: 네,
0: 얘기했는데,
1: 그렇죠.
0: 우리 요번 토요일날은 Falls Church에서 Crescendo Studio에서 우리 Night Market 있어요. 원래 필리핀어 킥오프인데 우리 네. 필리핀어 페스티벌 10월 17일날 모자이크에서 할 건데
1: 네. 네.
0: 이거는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저기 킥오프는 뭐
1: 이제 시작 알리는
0: 시작
1: 거죠.
0: 알리는 거예 네. 네, 맞아요. 네. 시작 알리는 거 5시 저녁에서 11시까지 저기 뭐 태국에서 뭐 타일랜드에서 홍콩에서 나이트 마켓 같은 거
1: 네.
0: 음식 팔고 뭐 술도 있고 뭐 퍼포먼스 같은 거 뭐 재미있는 것도 많아요.
1: 네. 이 필리핀 분들이요. 굉장히 노래도 좋아하시고 잘하시고
0: 맞아요. 한국에서도 노래 부르는 어떤 여자
1: 그렇죠. 호텔 같은 데 보면 필리핀 네. 분들이 많이 노래를 하시죠.
0: 또 네. 크루십에서도
1: 네, 맞아요.
0: 크루십에서
1: 이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 저희 이웃에 필리핀 가족이 사셨어요.
0: 네. 아, 예.
1: 근데 굉장히 파티를 좋아하시고
0: 노래
1: 잘하시고
0: 가라오케 되게 좋아요.
1: 흥도 많으시고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어울리시고 파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니 우리 가라오케, 한국 사람하고 필리핀어 사람은 비슷한 거는 노래 부르는 건 너무 좋아요.
1: 한국 분들도 모이시면 다 노래하시잖아요. 예, 어디 놀래가 예. 놀러 가서 네, 회식 자리에서도 가라오케.
0: 예. And then 할리우드 요즘에 필리핀스 가면요, 할리우드 뭐 K 뷰티, K 드라마, 네. K 팝은 다 좋아하고. K 패션도 옷도요.
1: 아 필리핀 K 패션도. 네.
0: 한국 거 패션에서 많이 물건 같은 거 많이 팔고.
1: 네.
0: 또 생각하면 박산다라.
1: 박산다라가 yeah, 맞아요.
0: 21에서.
1: 21에서 그
0: 원래
1: 필리핀어
0: 말도 할 수 있고 네, 네. 진짜 필리핀어 어떻게 얘기하죠? 저기 필리핀어 산다라 박 보면 우리 딸이요. 저렇게 생각해요.
1: 네.
0: 필리핀어 코리안 딸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필리핀에서 활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온 케이스잖아요.
0: 예, 예, 네. 예.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인기 뭐 K-팝 같은 거 K K-드라마, K-영화 다 좋아요.
1: 네. 산다라박을 통해서 또 필리핀의 K-팝이 또 많이 좀 알려지게 됐겠네요.
0: 예, 21 때문에, 예, 맞아요.
1: 네. 아, 그렇군요. 우리 왜, 그 블랙핑크 리사 예. 때문에 또 태국에서 그죠?
0: 리사도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언제 시작하죠? 저기 9월달, 10월달에서 라스베이거스 쇼를 계속 네. 있을까요?
1: 그렇군요.
0: 리사요. 네. 저것도 큰 딜이고 네. 또 우리 월드컵 얘기는 다 한국 얘기는 다 끝났는데 월드컵 뭐 파이널 같은 거는 BTS도 저기 하프타임 쇼에서 파이널에서 퍼포먼스 할 거죠.
1: 네.
0: 저 한국 한류 같은 거는 아직도 인기 엄청 많아요.
1: 네. 그렇죠. 그 예전에 정국이 또 예. 카타르에서 그렇게 예, 예. 했었고 예. 또 이번에도 뭐 우리 그 DNA로 제이가
0: 제이홉
1: 아니요. 그 골든 이라든
0: 네. 아, 뭐 이제
1: 이제 씨가 또 이제 예. 노래를 같이 불렀고요. 예. 예. 네. 방금 이제 얘기하신 앞으로 정말 어떤 이런 대형 행사에서 K-팝 가수가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0: 안 빠질 거고 네. 요즘에는 K-팝 그룹 엄청 많이 DMV에서 네. DC에서
1: DMV에서 공연도 많이 하시고
0: 네.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죠. 라세르팸, 에스파,
1: 네.
0: 또 박재범, 제이파크, 또 누구지? 저기 K-Rock도 지금 인기 올라가요.
1: K-Rock이요? 네. 네.
0: So 우리 K-Rock은 누구죠? 저기 Rolling Quartz.
1: Rolling Quartz? 예. 네.
0: And then 여기서 DC에서 언제 오죠? 저기 9월 19일 날.
1: 9월 19일 날. 네.
0: 워싱턴 DC에서 티켓표 지금 아직도 팠는데 다 여자 그룹인데
1: 아.
0: 다 인스트루먼 다 해요. 너무 잘해요.
1: 그러니까 록 그룹이군요. 예, Rolling Quartz라는. 예. 저는 이분들은 지금 처음 지금 듣는데.
0: 예.
1: 아.
0: 그래서 티켓표도 별로 안 비싸요.
1: 네.
0: 제일 싼 거는 30불. 뭐 VIP, 슈퍼 VIP는 220불. 그래서 괜찮은데요.
1: 어, 그러네요. 네.
0: 뭐 시간은 아,
1: 네.
0: 저기
1: 한번 좀 알려주세요. 네.
0: 예, 시간은 혹시 가고 싶으면 3시에서 체크인 하고 콘서트는 7시에서 시작하고 and then 끝나면 뭐 만날 수 있고 셀피도 하고 뭐
1: 아, 네.
0: 진짜 팬한테도 잘 해주는 거예요.
1: 그러네요. 네. 네.
0: 원래는 어떤 K-pop 그룹은 팬 짜증난 거는 뭐 팬 서비스 같은 거는 잘 못하게
1: 네.
0: 아, 잘 안 해주게.
1: 그렇죠. 하고 그냥 네. 공연만 하고 네. 들어가는
0: 돈만 받고 가고. 네. So but Rolling Quartz는 저기 뭐지 탤런트 엄청 많아요. And then 우리 노래도 준비했죠.
1: 네, 노래를 그럼 한번 들어보고
0: 예.
1: 한번 이 노래 들으시면서 한번 공연 가서 좀 같이 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면 저도 이 노래를 한번 지금 오늘 좀 들어볼게요. 예. Rolling Quartz의
0: Roll 네. the Dice. 한국말은 모르겠는데 Roll the Dice.
1: 네, Roll the Dice. 네.
0: 저거는 gambling.
1: 그렇죠, 이렇게 다이스 돌리는 이렇게 던지는 거죠. 네, 게임.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예.

0: 네. 롤링 쿼츠의 네. 롤 더 다이스. 네, 듣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1: 제가 와, 얘기한 정말 거, 네. 제가 얘기한 거는 저기 요즘에 K-팝 조금 에볼루션도 조금 있고 네. K-락은 아, K-팝은 다 노래만 추 노래만 부르고 춤만 추는데 K-락은 인기 좀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뭐 기타 아, 같은 그쵸. 거 드럼 같은 거
0: 악기들을 보니까 지금 다 네. 연주를 하고 네. 네.
1: 저것 때문에 굉장히... 좀 조금 더 뭐지 좋아하는 것도 많고 우리 미국에서도 저렇게 했죠. 저기 뭐 옛날 Backstreet Boys or NSYNC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런지 뭐지 네. Nirvana 뭐 rock 같은 것도 alternative rock 같은 거 많이 디벨롭하고 한국도 비슷하게 지금 changing 하는 거야.
0: 네, 그렇죠. 요즘엔 뭐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아티스트라고 예. 또 얘기를 하고 또 작곡도 하고 가사도 예. 적고 보통 뭐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1: 맞아요.
0: 그 트레인을 또 그렇게 받기도 하고.
1: 예, I mean 네. 생각하면 뭐 어떤 다른 그룹 The Rose 알죠? The Rose.
0: 네, 네.
1: The Rose도 다 뭐지 인스트루먼트 했고 또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들도 비슷한 게 있는데 Busker.
0: Busker. 네.
1: Busker 하는 네, 거. 네. 뭐 홍대에서
0: 노래 요즘 그것도 굉장히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1: 인기 엄청 많아요.
0: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1: 네. 네. So 이 그룹 같은 거, Rolling Quartz 같은 거, Rose 같은 거는 Busker도 했어요. 그렇군요. 옛날에. 네. 진짜 옛날. So 요즘 좀 뮤직 비디오 뭐 유튜브에서 뭐 나오면 인기 계속 올라가.
0: 네.
1: 그래서 저기 이 투어 같은 거 제가 얘기했죠. 뭐 한 시리 몇 개 하는 거. 미국 투어하고 저기 캐나다에서 가는 거는 와 한 20 시리 넘어요.
0: 네, 그러네요. 노스 아메리카 투어 2026 해서
1: 예. 예. 뭐 밴쿠버도 가고 네. 사크라멘토, LA, 뭐 소크레이트 시티, 애리조나, 텍사스, 네, 뉴멕시코 다
0: 네,
1: 가요.
0: 그러네요. 진짜 뭐 미국 전체를 진짜 정말 투어를 하는군요.
1: 네.
0: 네. 아 이번 공연하면서 우리 알려진 그런 뭐 유명한 그 보통 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룹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신진 그룹들도
1: 맞아요.
0: 많이 좀 소개해 주면 좋겠네요.
1: 예, 예,
0: 또 힘을 실어 주시고. 네. 처음에 이제 그런 이제 많은 미국 분들이 이제 K-팝을 알면서 알려진 그룹들을 알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좀 덜 알려진 그룹들도 만나면서 개인의 취향 따라 또 팬층이 되는 것 같아요.
1: 예, 네. 맞아요. 저기 저것 때문에 K-팝도 혹시 나중에는 K-뮤직.
0: K-뮤직. 네.
1: 뭐 저것도 있죠. 저기 뭐 folk 같은 거, 인디 같은
0: 네,
1: 것도
0: 네.
1: 있고.
0: 인디도 음악이 예. 좋죠.
1: 많이
0: 네.
1: 있고 또 뭐. EDM 같은 거 DJ 하는 사람도 네. 한국 DJ도 인기 엄청 많죠.
0: 맞아요. 요즘 그런 분들도 또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1: 네. 저것 때문에 K-팝만 보는 거 아니고 다 저기 네. 음악 장르에서 더 커졌죠.
0: 네, 맞아요.
1: 예.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도 드라마 있는 거는 뭐 재밌는 거 드라마 제가 지금 뭐 보는 거죠. 저기 저기 남편 저기 the husband.
0: Husband.
1: 예.
0: 네.
1: So 요즘에는 지금 드라마 나오는 거는 뭐 또 저것도 있는데 Agent Kim Reactivated.
0: 네. 그 한국 김부장이라고 예. 외한도 그것도 저도 김부장. 어제 처음 봤는데 잠깐 예. 이제 식사하면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1: 재밌어요.
0: 네.
1: So 요즘에는 지금 트렌드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아저씨 드라마 지금 다시 나왔어요.
0: 아 그러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여성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많았는데 그렇게 보니까 요즘 네. 또 남성분들이 주인공,
1: 예.
0: 아저씨, 중년 남성, 중년이라고 하기엔 40대 정도 되시는
1: right.
0: 분들이
1: 소지섭 같은 거,
0: 네 소지섭도 네 그렇죠.
1: 예, 그래서 너무 지금 어떻게 얘기하죠?
0: 이제 K 젊은 아저씨,
1: 사람만, 예, 젊은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니고,
0: 네
1: 맞아요. 뭐지 나이 있는 아저씨, 나이 있는
0: 네.
1: 아줌마도
0: 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건 예. 좋은 것 같아요.
1: 예, 좋아요.
0: 예전에는 정말 젊고 이쁜 분들, 잘생긴 분들만 나왔는데 요즘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게
1: 네.
0: 그렇게 유명하고 예쁘고
1: 네.
0: 잘생긴 분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1: 네.
0: 연극을 하시던 분들도 많이
1: 맞아요.
0: 나오시고
1: 네.
0: 뭐 외모가 개성이 있는 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게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 제도. 맞죠. 예.
0: 그죠. 똑같이 잘생긴 그런 분들이 아니라 개성이 예. 있고 연기를 잘하는 분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게
1: 예.
0: 좋은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네.
1: 또 누구지? 저기, 어디 있었죠? 저기, 산댄스에서 또, 토론토 필름 페스티벌에서.
0: 아, 윤여정, 네.
1: 손석구
0: 씨, 네.
1: 처음 미국 영화,
0: 네, 주인,
1: 소니에서
0: 네.
1: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아, 저것 때문에 제가 지금, 뭐지, 어떻게 얘기죠? 지금, anxious. 너무 네. 보고 싶어요.
0: 아, 네. 그러니까
1: 손석구도 뭐, 진짜 제일, 뭐지, 잘생긴 남자 아닌데,
0: 아, 그렇죠.
1: 영국 너무 잘 알고, 영어로도 잘 했는데.
0: 그렇죠. 외국에서 이제 예. 공부를 했으니까.
1: 공부를 네. 했으니까.
0: 그리고 얼굴이 좀 서양 분들도 미국 분들 뭐 다른 나라 분들도 좋아하실 얼굴이에요.
1: 얘는 뭐 좋은 영화도 많이 나왔죠. 저기 뭐죠? 트롤 팩토리, 라운드업에서도 나오고 뭐 드라마도 많이 좋은 거 많이 나왔죠. 저 Heavenly After Ever After. 네. So 진짜 I can't wait. 진짜 꼭 보고 싶어요. 나오면
0: 아직 나오진 않았군요.
1: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예, 예.
0: So, 그렇군요. 네.
1: So and then 마지막 저기 얘기는 드라마 얘기하면 드라마 말고 저기 다큐멘터리 쇼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네. 나왔어요. 우리는 뭐 네. 냉장고 뭐죠 저기 셰프하고 냉장고
0: 네,
1: 그거는
0: 네.
1: 오래된 건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계속 나오고.
0: 한국에서 예전에 했던 드라마나 쇼나
1: 예.
0: 네
1: 다시 그게 뭐지, 다시 인트로듀스하는 거
0: 네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1: 예, 예.
0: 네.
1: 뭐 누구지 저기 뭐지 러닝맨 같은 것도
0: 네,
1: 비슷한 것도
0: 네.
1: 있고 또 요리하는 거 컴피티션 쇼도 많이 해요.
0: 네.
1: And then 요즘에 이것도 있어요. 저기 Battle of the Fates 저기 무당 같은 거
0: 아.
1: 어떻게 잘 뭐지 prediction 하는 거 무당 네, 같은
0: 네,
1: 거 뭐 fortune teller
0: 네,
1: 뭐
0: 네,
1: tarot
0: 그렇죠,
1: cards 같은 거 저거 competition도 있어요.
0: 네네 네,
1: 너무
0: 네,
1: 웃겨요.
0: 네.
1: And then K beauty competition 뭐 머리 네, 네. 뭐 메이크업 같은 거 competition 쇼 엄청 많아요.
0: 네.
1: So 한류는 지금 더 커지는 거.
0: 네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좀 그 다양적으로 왜 K 드라마를 왜 사람들이 외국 분들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냐고 보면은
1: 네.
0: 그 스토리 하나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1: 예.
0: 가족, 예. 사랑, 우정, 뭐 사회, 빈부차, 그리고 소망,
1: 예.
0: 절망, 고통, 폭력도 들어가기도 하고
1: 예.
0: 모든 것이 그 드라마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1: 예.
0: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저것도 있고 또 데이팅 쇼도 있어요.
0: 아, 데이팅 쇼도
1: 뭐,
0: 지난번에
1: 뭐,
0: 말씀해 주셨어요.
1: 예,
0: 네.
1: 예, Better Late Than Single도
0: 그렇죠,
1: 있고
0: 네.
1: 또 Love Lab는 너무 조금 웃긴 거 하고 조금 이상한 거죠. 한국 사람 데이팅 멘탈리티는
0: 네, 네.
1: 미국보다 많이 틀리죠.
0: 틀리죠. 네.
1: 네.
0: 네.
1: 저것 때문에 이 쇼, 이 리얼리티 쇼 같은 거 하면 Better Late Than Single는 한국말로는 모르겠는데, but 처음 진짜 relationship 없는 사람,
0: 네.
1: 데이팅도 잘 못하는 사람, 뭐 서인국은 저기 advisor고 뭐
0: 네.
1: 이렇게 도와주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어떻게 social situation은 어떻게 engage 하는 거, 어떻게
0: 네,
1: 얘기하는
0: 네,
1: 거를
0: 네.
1: 다 보는 거죠.
0: 네.
1: So, 그래서 한국 사람은 조금 미국보다 조금 conservative 조금 있죠.
0: 네, 좀 보수적이죠.
1: 예,
0: 네.
1: 예, 미국에는 되게 오픈하고
0: 오픈되어 있고, 네.
1: 저것 때문에 이거 쇼 보면 뭐 또 저것도 있죠. 뭐 paradise, I mean singles inferno
0: 아,
1: 같은
0: 네,
1: 거.
0: 그렇죠. 네.
1: 또 운동하는 거.
0: 네.
1: 좀 어제 physical 100 같은 거.
0: 네.
1: 저거는 데이팅 아닌데, 이렇게 모임만 보는 거고 뭐 어떻게 저기 재밌게 또.
0: 네.
1: 한국말은 모르겠는데, 영어로 eye candy 뭐.
0: 네.
1: 뭐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저렇게만 보고. 이 쇼는 진짜 인기 엄청 많아요.
0: 네.
1: 한국 사람한테만 인기 아니고. 외국 사람하고 다른 사람,
0: 네.
1: 여기 미국 사람들 다 좋아요.
0: 근데 미국 분들이 보실 때 사실 자막으로 보잖아요.
1: 네, 섭타일.
0: 네, 뭘로 보세요? 자막.
1: 쟤는 섭타일 꼭 필요해요.
0: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어쩔 때는 이제 저는 이제 한국말로 듣지만 또 이제 자막을 섭타일로 보는데
1: 잘못죠?
0: 번역을 참 하기가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 예.
0: 일부러 그걸 봐요. 어떻게 이 단어를 번역을 하지?
1: 맞아요.
0: 이거를 좀 보면은 아 참. 이거를 그냥 영어권이나 타 민족권에서 이 뉘앙스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네. 하는데 이해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1: 아니 맞는
0: 네.
1: 말이에요.
0: 네.
1: 저기 제가 다른 한국 친구 제보다 더 잘하는
0: 네.
1: 한국 사람 아니 한국말 하는 사람들 우리 보면 아, 이거 좀 틀리다.
0: 네.
1: 뭐 트랜슬레이션은 안 꼭 잘 맞는 거 트랜슬레이션 아니다.
0: 네.
1: 저거 맨날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
0: 아, 그렇죠.
1: 쟤도 네. 어떤 때는 뭐 드라마 보면 이거 맞아요. 그래서 쟤도 어떤 때는 알아둬요.
0: 네, 네.
1: 알아두는데 저거는 안 같은데. And then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거 어떤 채널 더 잘 해는 거.
0: 아, 번역을.
1: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는 잘 못하게, 아니 잘 못하는데 뭐 비키 뭐 다른 거는.
0: 아, 네.
1: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요. 이 쇼, like 비키 같은 거 쇼, 뭐 다른 한국 있는 거.
0: 네.
1: 저기 트랜슬레이터 사람 항상 부탁해요.
0: 네, 그렇죠. 네.
1: 잘 찾고 누구 잘 트랜슬레이션 해는 거는 저거 꼭 퀄리티 좀 틀려요.
0: 네, 그렇겠네요. 네, 네. 맞아요. 그 번역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1: 네.
0: 그래도 번역이 좀 100% 맞진 않아도
1: 네.
0: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게
1: 네. 아니 또 어떤 때는 욕말도 틀리고
0: 그쵸?
1: 어떤 때는
0: 네.
1: 이거 뭐 나쁜 말도 많이 틀리는데 아디언스 때문에
0: 네.
1: 뭐 혹시 뭐 젊은 사람 뭐 혹시 뭐 가족하고 같이
0: 네,
1: 보는
0: 네,
1: 거
0: 네.
1: 조금 바꿔야 되죠.
0: 네, 네. 네. 그렇죠. 네. 너무 지금 요즘은 또 드라마에도 굉장히 좀 그 저속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예.
0: 유혹도 많이 나오고
1: 예, 맞아요.
0: 그게 어느 순간에 예전에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1: 예.
0: 좀 경계를 했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1: 예, 맞아요.
0: 미국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은 예. 뭐 워낙 그전부터 심했고
1: 예.
0: 네. 그래서 참 이게
1: 어떤 때
0: 예.
1: 보면
0: 네.
1: 저기 뭐 왜 저렇게 했죠? 저렇게 어떤 때
0: 네,
1: 생각해요.
0: 네, 네.
1: 왜 저렇게 트랜슬레이트 되는지. But 원래는 이 드라마 뭐 쇼 같은 거 리얼리티 쇼 잘 다 보면 진짜 재밌어요. 또
0: 네.
1: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외국 사람 한국말 해놓은 것도 캐릭터도 많이 들어왔죠.
0: 네.
1: 뭐 넷플릭스에서 네. 인도 사람도 있고 뭐 다
0: 그렇죠.
1: 뭐죠 저기 스퀴드 게임
0: 네.
1: 오징어 게임에서
0: 게임에서도
1: 인도 사람이 있고
0: 뭐, 네 맞아요.
1: 다른 쇼도 많아요.
0: 네.
1: 뭐 프렌치 여자 인기 있는 걸 프렌치 여자 이름 까먹는데 TV 쇼에서 맨날 나오고
0: 네.
1: 또 독일 있는 사람도 지금 한국말 잘 해놓은
0: 네.
1: 사람도 많고
0: 맞아요. 요즘 한국 드라마뿐만 네.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쇼 토크쇼에서도 이제 한국말을 잘하는
1: 네.
0: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1: 네.
0: 외국 분들이 굉장히 요즘은 그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영화, 드라마, 뭐 토크쇼.
1: 네.
0: 네.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또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 네. 네. 맞아요.
0: 얼마 전에, 딸,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1: 딸요? 딸.
0: 네. 이번에 한국 그 케이팝 뮤직의 댄서로 나왔던.
1: 누구죠? 저기.
0: 아마존 갑자기 이렇게
1: 걔도 갑자기
0: 네.
1: 이름 못 생겼는데 but
0: 네. 브래드 피트의 부인
1: 앤젤리나 졸리.
0: 앤젤리나 졸리.
1: 예.
0: 맞아. 앤젤리나 예. 졸리의 딸이
1: 예.
0: 또 이제 한국 케이팝 그 백댄서로
1: 예.
0: 출연을 했잖아요.
1: 예.
0: 네. 그 케이팝의 그 뒤에 백댄서가 되는 게 소원이라 그래 가지고
1: right.
0: 굉장히
1: 예.
0: 춤을 또 잘 추더라고요.
1: 아, 예.
0: 네.
1: 아니 저 앤더슨 I mean 이름 뭐죠? 앤더슨 팍.
0: 네.
1: 뭐지? half Korean half black. 맞죠? 저기 뭐 R&B 하고 힙합
0: 네,
1: 스타인데
0: 네, 네, 네.
1: 저기 아들도 I mean son인데 아들인데 영화로 같이 나왔어요. K-pops 저기 넷플릭스에서
0: 있는데 네.
1: 그래서 진짜 재밌어요. 제도 봤는데 한국에서 가서 어떻게 춤추는 거 그룹 만들고
0: 그룹을
1: 싶은데,
0: 어떻게 하는지 네.
1: 네 그래서 진짜 꼭 넷플릭스에서 보면 K-pops 앤더슨 팍 아들하고 같이 나오는 거 영화에 있어요.
0: 네.
1: 아, 영화 얘기 지금 방금 생각했는데 이거는 1년 전에 영화 나오는 거 Project Y.
0: Project Y.
1: Y 예.
0: 네.
1: 또 누구 나오죠? 저기 한소희 또 전종서.
0: 네.
1: 여자 두 분.
0: 아, 여자 두 분이 네, 네 주인공이셨죠.
1: 예. 이거는 네. 좀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좀 힘든 것도 많은데 노래 사운드트랙은 OST는 엄청 좋았었어요.
0: 아, 그랬군요.
1: 네. 저것 때문에
0: 흥행은
1: 우리
0: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1: 예,
0: 네.
1: 저것 때문에 쟤는 제 꿈은 한국에서 가서 OST 만드는 사람 하고 싶어요.
0: 아, OST를
1: 예, 뭐
0: 만드시는군요.
1: 드라마 있으면
0: 네.
1: 뭐 영화 같은 거 쟤도 요즘에는 한국 노래만 붙은 아니 붙여놓은 건 아니고 어떤 애는 미국 영역 아니 미국 노래도 네. 듣고 오려고. But
0: 그렇죠. 이, 요즘 케이팝 블랙핑크나 그리고 BTS도 다 외국 분들이 곡을 많이 또 쓰시고 네. 함께 참여를 하시잖아요.
1: 맞아요. 네,
0: 피처링도 많이 하시고.
1: 맞아요.
0: 네.
1: 저기 저것 때문에 프로젝트 Y에서 혹시 화사 알죠?
0: 화사,
1: 마마,
0: 네.
1: 마마무에서
0: 나온 화사 너무 좋죠.
1: 화사는 노래 엄청 많이 잘 불러요.
0: 화사가 굉장히 예. 정말 그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열정도 있고
1: 예.
0: 요즘 뭐 아주 대세죠. 얼마 전에 미국도 투어도 했고
1: 혹시 마마 네. 마마무
0: 마마무가 또 투어 다시 오잖아요.
1: 예예 예, 네. 맞아요. 마마무 다시 할까요? 그래서 혹시 모르겠는데 여기 DC에서 안 올 건데, but 화사는 진짜 마마무 아직 못 봤는 사람들 꼭 가서 봐야 돼요.
0: 아,
1: 그래서 라이브 부르는 거는 네. 너무 잘해요.
0: 아 그렇군요.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저도 마마무 화사 공연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네. 워낙 좀 사실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쇼를 하시니까
1: 네.
0: 네. 뭐 사실 이런 그 아티스트들은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죠.
1: 네 맞아요.
0: 가슴에 맞아요. 노래를 잘해야 하고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굉장히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이 화사 준비하신 또
1: yeah. Full for you,
0: Full for you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곡인가요?
1: 아니 새로 제가 얘기했죠 이 영화는 네. 1년 전에 2025년에서 나오는데,
0: 네.
1: but 이 노래도 지금 아직도 인기 많이 생긴
0: 프로젝트 와이 여기에서 OST군요.
1: 예.
0: 네.
1: 그래서 저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어떤 때는 영화 안 재미없으면
0: 네.
1: OST는 엄청 잘 골랐어요.
0: 맞아요. OST가 참 보면
1: 드라마도 똑같아요.
0: 드라마도 예. 영화 오히려 OST 때문에 영화가 다시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맞아요. 이 영화 주제가도 참 잘 만들면 흥행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예.
0: 이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1: 예예. 예.

0: 네, 화사가 부르는 Fool for You 듣고 돌아왔습니다. 화사가 굉장히 또 댄스곡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또 발라드 느낌이 나는 노래도 잘 부르고 여러 그 장르를 잘 소화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1: 그게 아, Project White 영화는 또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꼭 혹시 사람 다 보고 opinion은 혼자 생각해서요.
0: 네, 네, 저 노래를 아니, 지금 이제 좋은 걸로 말씀해 드렸었고요. 네.
1: 하나 뭐 물어볼게요.
0: 네.
1: K 바비큐는 어디로 제일 좋은 거, 제일 favorite예요. 어디로 가요?
0: 아, K 바비큐. 예. 제가 여기서 지금 어디가 좋다고 말하면은
1: 뭐, 예,
0: 네, 다 워낙 좋으니까요. 뭐 아. 너무 다 뭐.
1: 아, 다 비슷하게 좋아요?
0: 네, 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1: 쟤는 목자, 네. 목자 좋아하는데
0: 아~
1: 새로운 거, 목자 1.5 네. 저기 페어팩스에서 그린브라이어 타운센터에서 생겼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목자는 1.5 저기 식당 만드는데 그러니까 맨날 저녁만 문 열어요. 점심은 안 열어요.
0: 그래요? 여기는 그러면은 그 같은
1: 예 같은 저기 오너십인데
0: 네
1: 뭐 목적 여기 페어팩스 있는 거
0: 네, 네.
1: 이거는 저기 페어팩스 샨틸리 쪽에 있는 건데 네. 저기 그린브라이어 타운 센터에서
0: 네.
1: 맨날 문은 5시 열고 그다음 뭐 11시 12시까지 네.
0: 저녁만 딱
1: 저녁만 하는 거죠.
0: 네, 네. 아마 젊은 분들 많이 가시겠네요.
1: 좋아죠. 예 아. 원래 요즘에는 K 바비큐 아, 진짜 쟤는 여기서
0: 너무 많아서요. 네.
1: 아니, 쟤는 여기서 언제 왔죠? 저기 페어팩스에서 1990년 왔어요.
0: 네.
1: 그래서 벌써 30년 넘었죠. 30년 넘었는데 K-바비큐 가게는 별로 없었어요.
0: 아.
1: 지금은
0: 지금 너무 많아요.
1: 엄청
0: 네,
1: 많아요.
0: 네.
1: 뭐 All You Can Eat 뭐 저기도 있고 어떤 거는 뭐 메뉴만 알라카르트 있는 것도 있고 아이 K-바비큐 진짜 인기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네,
0: 그렇죠. 요즘에는 가면은 한국 분들보다 오히려 현지 여기 미국 분들에서 많으신 것 같아요.
1: 엄청 좋아요.
0: 네, 예.
1: K-바비큐도 뭐 목자 여기서 페어팩스 있는 거 또 새로 생긴 거 목자 1.5 페어팩스 저기 그린브라이어 타운센터에서 있고 and then 사람들 혹시 이거 알아요? 모르는 거는 K 영화 극장도 있어요.
0: K 영화 극장요?
1: 네, 저기 Regal Fairfax Town Center에서
0: 네.
1: 맨날 한국 영화 보여줘요.
0: 아 그렇죠. 근데 네.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항상 있는 건 아니고,
0: 네 맞아요. 제가 여기서도
1: 뭐 진짜 인기 있는 건 한국에서 맞아요. 나오면 저기서
0: 맞아요.
1: 꼭
0: 제가
1: 해줘요.
0: 여기서 영화 봤었어요. 한국
1: 예.
0: 영화. 네. 네.
1: 제주요. 저기 제 매니저하고 얘기했는데
0: 네.
1: 왜 한국 영화 많이 보여주는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원래
0: 네.
1: 여기 동네 한국 사람 많은 것 때문에
0: 하셨군요.
1: 우리 아이디어는 꼭 한국 영화만 알고 뭐 월남, 인도, 또 나이지리언, right?
0: 네.
1: 뭐 혹시 인기 다른 나라에서 인기 많은 거 영화 있으면 꼭 보여주는데요.
0: 그랬군요.
1: 네. 예. So Regal Fairfax Town Center. And then 다른 극장은 뭐 이 메릴랜드 쪽에도 한 면 있는데, Anne Arundel Mills Mall 저기 하워드 카운티에서도 한국 영화도 보여주고 또 엔젤리카도 어떤 때는 보여줘요. 여기 페어팩스에서 모자이크 쪽에. So 한국 영화도 요즘에 인기 엄청 많고, so 새로 나온 거 혹시 손석구 나오는 거 영화도 혹시 있다
0: 네.
1: 보여줄 거요.
0: 오늘도 정말 우리 함께한 K-Culture on K-Radio,
1: 예.
0: K 여러 가지 또 한류
1: 예.
0: 가수랑
1: 마지막 얘기한 거는 저기 혹시 내일 시간 있으면 꼭 나오세요. 저기 Crescendo Studios에서 H-Mark Gallagher 바로 뒤에
0: 네.
1: Night Market 저기 5시 시작하고 11시까지
0: 네. 네.
1: And then
0: 주소가 지금 보니까
1: 8101A Lee Highway.
0: Lee Highway. Yeah.
1: Falls Church이에요.
0: 네.
1: But 원래 갤러저에서 Falls Church하고 Fairfax 뭐지 border인데, but H Mart에서 또 메트로 탈 거면 셔틀버스도 모세까지
0: 네.
1: 데려줄 수 있고, and then 걸어가야 되죠.
0: 네.
1: 롯데에서, I mean H Mart에서, and then H Mart 바로 뒤에.
0: 파킹
1: 자리도 많아요. So.
0: Field Day. 네.
1: Yeah.
0: 5시, 네. 아시안 푸드들도 굉장히 많이 맛보실 수 있고.
1: 또 퍼포먼스하고 뭐 traditional Filipino 뭐 performance하고 쇼 같은 것도 있고 또 쟤는 저기 DJ 해야 돼요. 바깥에서.
0: 아, DJ도 하시고.
1: 예, so 네. 꼭 나오세요.
0: 아, 우리 방송으로만 우리 크리스티아노 MCO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또 이곳에 가시면은 또 함께 DJ 하시는 것도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내일 5시에서 11시 네. 크레센트 스튜디오에서 네. 함께 합니다. 네.
1: And then 또 마지막 진짜 이거 마지막.
0: 네.
1: 이상준 나오는 거 저기
0: 아, 그렇죠. 네.
1: 코미디 쇼 저기
0: 스탠딩 코미디.
1: 8월 12일 날 저기 노바에서 Alexandria Nova, Rachel Schlesinger Hall. So 혹시 시간이 있으면 티켓표 지금 아직도 지금 파는데 한 달쯤 된 것 될까요?
0: 네.
1: And then World Cup는 누구 골랐어요? 혹시 다 이겼을 거니?
0: 아, 글쎄요. 뭐,
1: 지금 프랑스 있고 쟤는 노르웨이.
0: 네. 노르웨이.
1: 왜요?
0: 아, 이번에 정말 노르웨이 그 바이킹 응원하는 거 보셨죠?
1: 아니요, 저것도 있는데,
0: 네.
1: 저기 할랜더, 메인 바이킹
0: 네,
1: 해는
0: 네,
1: 남자.
0: 네, 네, 네.
1: 머리, 이거, 포니테어 같은 거 있죠?
0: 네, 네, 그렇죠.
1: 한국 여자 거, 이거 뭐죠? 뭐,
0: 댕기?
1: 댕기, 한국 거 써요.
0: 아, 그래요?
1: 뭐, 인스타그램에서 컬렉션도 다 보여줬어요. 한국에서 있는 거,
0: 네.
1: 이렇게 타이 해놓은 거.
0: 네.
1: 저것 때문에 한국 사람도 되게, 노르웨이, 또... 이 노르웨이,
0: 그래서 뭐 응원하는 거예요.
1: 아,
0: 네. 저 몰랐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또 그 댕기가 너무 이쁘잖아요.
1: 예, 예, 예.
0: 아, 이번에 또 댕기가 또 세계에 또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1: 알았습니다. 아, 네. 다음 주 우리 좀 혹시 파이널은 언제죠? 15일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0: 네.
1: BTS는 하프타임 쇼에서 퍼포먼스 할 거라서 꼭 저것도 봐야
0: 네,
1: 되고.
0: 네. 그렇죠.
1: So anyway, have a 다 사람 좋은 아침, have a great week.
0: 네.
1: 다음 주 봐요.
0: 네, 다음 주 우리가 기쁜 소식 또 즐거운 소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K Culture on K Radio MC 크리스찬 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두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왔는데요. 지난 250주년 독립기념일 여러가지 불꽃놀이 놓치신 분들 계시죠? 그래도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네, 내일이죠. 올드타운 알렉산드리아의 오로노코 베이 파크에서 또 대형 축제가 열린다고 하고요. 올드타운 알렉산드리아 오로노코 베이 파크에서 대형 축제 함께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향악단의 생생한 연주와 함께 지난 주말 불꽃놀이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네, 불꽃놀이 한 번 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DMP 곳곳에 스퀘어와 공원들이 야외극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로슬린의 게이트웨이 파크에서 열리는 로슬린 시네마나 로컬분들이 자주 또 찾으시는 메이슨 디스트릭트 파크의 저녁 스크린 타임이 또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이 된다고 하네요. 열대야로 잠 못 드는 여름밤, 또 에어컨 바람 대신 시원한 자연 바람 맞으시면서요. 영화도 보실 수 있고 또 동네 곳곳에서도 무료 야외 영화가 상영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공연을 주말에 즐기실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케네디 센터에서도 보면은 무료 공연이 많이 있거든요.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무료 공연을 보시면은 또 자녀들과 함께 보내실 수 있고 또 유료 공연도 원하시는 공연도 미리 또 티켓 구입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한 리김밥, 오늘 점심 리김밥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페어팩스에 있습니다. 한국의 맛으로 깔끔하고 건강한 리김밥 맛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식 중화요리 전통의 맛을 느끼실 분들은 하우바이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체 손님도 환영하고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드실 수도 있고 또 올 유캔잇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불 쿠폰을 리김밥과 또 하우바이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준비한 쿠폰도 저희 방송국으로 K-Radio 카톡 친구 맺으시면요. 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 신청하시면서 또 본인에게 밝히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카톡에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은 저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분 노출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K-Radio 라디오뿐만 아니라 kradio.us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워싱턴 초대에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고요.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여러분 곁으로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4: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기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렌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간 쓴 이자가 11월 1일 날 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은 9월 1일 날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미 보냈지만 그것은 8월의 이자이고 여전히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이자 계산이 되어서 15일치의 이자가 페이오프 어마운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보신 모기지 스테이먼트의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는 정반대겠죠. 그래서 처음 렌트를 들어갈 때는 시큐리티 디파짓, 첫달 렌트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두 달치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실 때는 이미 레스트 먼스의 렌트비를 월 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 없이 이사를 나가시고 차후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모기지는 돈 쓰고 나서 이자를 준다 생각하시고 렌트비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한 달간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
1: K-Radio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달과 화성에서 1년 살아보기에 도전할 참가자를 나사가 모집합니다. 선발된 4명은 우주와 비슷한 밀폐 공간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며 미래 유인 탐사를 위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대형 트럭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업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들은 대기오염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5항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전한 항행 보장 조항으로, 이란은 해협 통제권을 인정한 조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정통망법 시행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담과 검열 논란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와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무역 협상을 지시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등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미 연준이 통화정책과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5개 개혁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맨큐 교수와 노벨상 수상자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연준 개편에 나섰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채 공급 확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면서 장기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전 세계 직원 최대 10만 명 감원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공장 폐쇄와 생산 축소 계획에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사들이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오픈 AI가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오픈 AI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요구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0: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들이 인공지능 기업 오픈 AI가 악의적으로 소송을 방해했다면서 법원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와 뉴욕 데일리 뉴스를 비롯한 17개 언론사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오픈 AI가 소송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재 신청을 냈습니다. 제재 신청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증거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전적 제재나 증거 불인정 등 불이익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2023년 말 오픈 AI가 자사 기사 등을 허가 없이 활용해 챗GPT를 학습시켰다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지난해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원고인 언론사들은 이번 신청서에서 오픈 AI가 AI 모델 학습 방식과 활용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이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끝없이 올라가지만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펜로즈 계단에 비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실질적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은 끝없이 올라가도 언제나 같은 장소에 도달하는 펜로즈 계단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CNN 방송이 9일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진전 없이 같은 자리를 맴도는 상황을 펜로즈 계단에 비유한 겁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에는 진퇴양난의 곤란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에 대해서 끝난 것으로 본다 며 비속어를 동원해 온갖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가 전쟁을 재개하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서고 또다시 더욱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뚜렷하게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7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은 종전 MOU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문제 삼은 미국이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이면서 양측이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력 충돌을 제어할 시스템과 후속 협상을 이어갈 신뢰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됐던 MOU라 사실상 언제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지적이 체결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잃지 않으려 종전 MOU 중에도 유조선 공격을 이어가는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순조로운 협상을 통해 제재 면제를 받아내고 재건 자금을 확보하는 것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해 이득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 협상파와 강경파가 이견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같은 이란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확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MOU라도 맺고 무력 충돌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중간 선거에 미칠 타격을 의식해서 나왔습니다. 종전 MOU 체결과 맞물려 진정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 속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전을 감행할 경우에 민심을 자극해 그렇지 않아도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중간 선거 판세를 더욱 뒤흔들 수 있습니다. 드론 몇 대만 있으면 상선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확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이란의 역량을 제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손을 떼버리고 싶어도 괜한 전쟁을 벌여 호르무즈 해협을 유료화하고 이란의 영향력만 키워줬다는 역풍 속에 미국의 패배를 확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의 위상 약화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무력 공방을 봉합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한다 해도 최종 합의 도출은 더 쉽지 않으리라는 게 중론입니다. 6월 18일부터 60일간 후속 협상 기간이 이미 3분의 1 넘게 지난 상황이지만 미국이 가장 큰 성과를 여기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놓고도 이란에서 딴소리가 나오는 등 눈에 띄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대통령의 집무실이자 거처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잇따른 시설 정비와 공사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2: CNN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는 9일 백악관 북측 현관의 기둥 보수 작업을 위해 설치된 비계의 기둥 이미지가 그려진 가림막이 추가로 설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공사에 대해 일반적인 복원 작업이자 기둥의 석재 보수라고 말했습니다. 공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둥을 보고는 이것 좀 봐, 수리해야겠어라고 말했다며 이번 공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메모리얼 데이 기념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약 6분간 이들 기둥을 점검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9일 인부들이 기둥에서 페인트를 벗겨내기 시작하는 모습이 목격됐으며 이번 주 들어서면서는 공사 현장에서 쾅쾅거리는 큰 소리도 들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 로즈가든 오찬 행사 연설에서 참석자들에게 기둥에 쌓인 150년치 페인트를 벗겨내고 다시 칠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뒤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금박 장식을 추가하고 백악관 로즈가든을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 마라로고 리조트 스타일의 석조 바닥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1,000명가량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 건설을 위해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했으며 연회장 지붕에는 드론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은 남쪽 잔디밭에 신형 대통령 전용 헬기 헬기장을 조성하는 공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트럭 엔진의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인 2023년 채택된 트럭 엔진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 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엔진의 판매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또 트럭 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하는 배출가스 보증 요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3년 마련한 스모그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 목표를 90% 정도 달성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처리액이 고장났을 때 트럭의 출력을 줄이도록 한 규제를 없애고 법정 유효수명 요건이 시행되기 전에 준비기간을 더 제조사들이 제품 개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디젤 차량을 전기차 등 저배출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을 뒤집는 겁니다. 당시 바이든 정부에서 환경보호청은 상용차의 배출가스 허용치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연방 차원의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선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한 벌금 징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2월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인체 해롭다는 입장을 폐기했으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연방 차원의 배출가스 기준도 폐지했습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바이든 정부 시절 제정된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새 트럭 구매 때 한 대당 최대 $6,000를 절감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출력 제한으로 인한 운송 생산성 차질도 줄인다며 이런 효과는 트럭이 운송하는 식료품, 생활용품, 기타 제품의 가격 인하로 미국 가정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 팩당 9불99 파 5파운드당 1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영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이찰 낙찰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채 공급 확대가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9일 30년물 미 국채 이찰 낙찰 금리는 5.058%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입찰 직전 사전거래 금리보다는 낮아 수요가 예상을 웃돈 것으로 풀이됩니다. 30년물 금리는 기준금리에 민감한 단기물과 달리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정부 차입 수요에 대한 기대에 따라 움직이는데 최근 1년간 이들 요인 모두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통시장에서 3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장중 5.09%까지 올랐다가 유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2년에서 7년물은 약 5베이시스포인트, 장기물은 2에서 4베이시스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이번 주 국채 수요가 견조했던 건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물가 억제 의지에 대한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30년물 금리는 지난달 말 4.82%까지 낮아졌다가 워시 의장 취임 후 첫 FOMC 회의를 거치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 금리도 오름세입니다. 30년물 물가 연동 국채 실질 금리는 이날 2.89%까지 올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찍은 뒤 2.86%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어퍼리스트 사이드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36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22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감염 원인을 조사 중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 사용이나 가정용 에어컨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뉴욕시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지역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7월 8일 기준 레지오넬라병 확진자는 모두 36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22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집단 발생 지역은 어퍼이스트 사이드, 카네기 힐과 요크빌 일대로 해당 우편 번호는 10028, 10128, 10075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사태가 특정 건물의 배관 문제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돗물을 마시거나 요리하고 샤워와 목욕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가정용 에어컨 사용도 계속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지오넬라 병은 레지오넬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폐렴의 한 종류입니다. 이 균은 따뜻한 물 환경에서 증식하며 오염된 물방울이나 수증기를 들이마실 경우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지오넬라 병은 사람 간 전염은 되지 않으며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조리해 섭취한다고 해서 감염되는 질환도 아닙니다. 또한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각된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도 않는다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7월 2일 어퍼 이스트 사이드 지역에서 레지오넬라 병 환자 2명이 확인되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환자 수가 증가해서 7월 4일에는 14명, 7월 6일에는 23명으로 늘었고 7월 8일 기준 36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상은 고열과 오한, 근육통, 기침 등이며 두통, 피로감, 식욕 저하, 설사,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했을 경우 6월 말 이후에 방문한 사람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자와 흡연자, 만성폐질환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 면역 억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이번 집단 발생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레지오넬라병 집단 감염은 냉각탑, 온수시설, 분수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번 어퍼이스트사이드 사례에서는 특정 건물의 배관 시스템이 원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시는 건물 소유주들에게 냉각탑 등록과 정기적인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추가 감염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양해각서의 조항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뇌관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MOU 5항입니다. 이 조항에는 전쟁 기간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해 이란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이란은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기뢰 등 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이 조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는 근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MOU 5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배타적 통제권을 인정한 조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5항에는 이란이 오만 및 주변국들과 함께 향후 해협 관리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문구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협상 당시 양측은 일단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체결 이후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는 강경한 해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선박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면서 자국 해안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해 화물과 규모를 신고하고 통항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페르시아만 해협청도 출범시켰습니다. 특히 이란은 상선들에 대해 자국 연안을 따라 지정된 항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항로를 이용하는 상선에 대해선 드론과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항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국제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와 인근 이란 목표물을 겨냥한 공습을 지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양국은 MOU 5항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드러난 해석 차이가 향후 핵 프로그램 협상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라즈 짐트는 양측의 신뢰 부족과 모호한 합의 문구가 현재 충돌을 불러왔다며 핵 문제처럼 더 민감한 사안을 논의할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내년도 보험료 부담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이 2027년 보험료를 평균 14%로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는데요. 의료비 상승과 정부 보조금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5: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2027년에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험사들이 내년도 보험료를 평균 두 자릿수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각주 보험당국에 제출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연구기관인 케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이 오바마케어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의 예비보험료 신청안을 분석한 결과 2027년 보험료 인상률의 중간값은 약 1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수치는 보험사들이 제출한 예비 인상안입니다. 각주 보험 규제기관은 보험사의 의료비 전망과 재정 상황 등을 검토한 뒤 최종 보험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료비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비와 입원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고가 전문 의약품 가격 인상도 보험금 지급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의료인력 인건비와 병원 운영비 상승 등 인플레이션 영향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반영됐습니다. 코비드-19 사태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이 정상화되면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점도 보험료 상승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가입자 규모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 개혁법 마켓플레이스 가입자는 2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보조금 변화와 가입자격 심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가 줄고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입자 비중이 높아지면 보험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상승과 가입자 감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종 보험료는 각주 보험당국의 심사를 거쳐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의료비 상승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는 한 건강보험 개혁법 보험료 인상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관련 부품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수입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관련 부품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상무부 장관과 무역 대표부 대표에게 무역 상대국들과 관련 협정을 협상하라고 지시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상무부는 앞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관련 부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보고서에서 해당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무역 상대국들과 추가 논의와 협상을 진행할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제품의 수입을 조정하는데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포고령 발표 후 180일 이내에 관련 협정이 체결되지 않거나 체결된 협정이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지구 생활에 질렸다면 달과 화성에서 1년간 지내는 체험을 해보는 게 어떤가요? CNN 방송은 9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달 초 지원자 모집을 발표한 달 화성 탐사 모의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달 화성 탐사 모의 실험은 달과 화성으로의 여행과 행성에서의 삶을 유사하게 체험하도록 설계된 1년간의 모의 실험 프로그램입니다. 모의 실험 참가자들은 우주 환경과 유사한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우주 비행사처럼 작물 재배, 건강관리, 우주 유영 모방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모의 실험은 휴스턴 존슨 우주센터에서 2027년 8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나사는 지원자 중에 4명을 선발합니다. 켈시 스파이비 나사 대변인은 모의 실험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로의 여행과 화성 착륙 등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이번 실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화성 시간에 적응하는 방법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솔이라고 불리는 화성의 하루는 지구의 하루보다 40분 더 깁니다. 이런 시간 차이는 수면과 건강, 임무 수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모의 실험에는 30세에서 55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령이 아닌 사람도 고려 대상이 될 순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키가 188cm 이하여야 하고 영어에 능통해야 합니다. 학위 조건도 충족해야 모의 실험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처럼 공학, 생명과학, 물리과학, 수학 등 분야의 학사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 군 경력도 고려 대상이고 20개월의 고급 학위 소지자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험 참가 지원자들은 존슨 우주센터에서 진행되는 14개월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주 환경과 유사한 2개의 밀폐된 공간에서 12개월을 보낸 것과 2개월간의 모의실험 전후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몽유병 병력이나 수면제 복용 이력이 있으면 안 되고 식단 제한도 없어야 합니다. 나사는 두 개의 모의 거주 공간에서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60제곱미터 크기의 모형 우주선에서 달이나 화성으로 여행하는 것처럼 생활하게 됩니다. 4명의 참가자는 각자 생활, 작업, 수면 등을 위한 작은 공간을 갖게 되며 이 공간에는 작은 욕실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84제곱미터 크기의 1층짜리 시설로 이동해 건강과 웰빙을 관리하는 실험을 합니다. 다른 행성 표면을 모방해 제작한 모래통에서 우주 유영도 연습하게 됩니다. 마지막 실험은 모형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귀환하는 겁니다. 스파이비 나사 대변인은 이전 모의 실험에서는 잘 구축된 대규모 행성 표면 거주지를 모방했지만 이번은 화성 표면 기반 시설의 초기 단계를 모방하도록 설계했다며 이는 나사가 단기적인 달 기지 목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나사는 화성 거주 모의 실험을 하는 차피 프로젝트를 통해 28차례의 수송, 2차례의 행성 표면 거주지 모의 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모의 실험은 수송과 거주지 실험을 통합하는 첫 프로젝트입니다.

혼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이원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습도까지 높아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까지는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외출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인 내일 역시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소폭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더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10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3: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아성으로 여겨져온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크게 웃도는 선거자금을 확보하며 지지세 확장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6: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공화당 후보를 압도하는 거액을 모으며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9일 제임스 탈라리코 텍사스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의 올해 2분기 선거자금 모금액이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켄 팩스턴 공화당 후보의 모금액인 900만 달러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팩스턴 측은 자신의 선거자금 모금액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비현직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모은 것 가운데 최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탈라리코의 경우 중간선거가 있는 해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상원의원 후보가 모은 금액 가운데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 탈라리코는 이번 모금액의 97%가 100달러 또는 그 이하였다며 많은 사람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는 1994년 이래로 상원의원, 주지사 등 주 전체 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민주당의 자리를 내주지 않은 레드 스테이트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탈라리코와 팩스턴 지지율이 동률을 이뤘고 선거 자금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면서 텍사스주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양당이 텍사스에 1억 달러 이상을 쓰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7: 미 국무부는 9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한국은 미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선 안 되며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는 한국 정통망법 시행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들, 특히 미국 기술 기업과 지속적인 대화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시행된 정통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고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 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원칙에 어긋나고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도 지난 4월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 당국자들과 지난 4월 방한에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로저스 차관은 올해 초 한국 당국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갖고 모호하게 작성된 조항이 플랫폼으로 하여금 표현을 과도하게 검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고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스태퍼드 카운티에서 18세기 묘지가 있는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역사 문화유산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카운티 감독위원들은 노예들의 무연고 묘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8: 버지니아주 스탠퍼드 카운티에서 1700년대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묘지가 포함된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역사 문화 유산 보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계획 용도국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현재 비석이 남아있는 묘지 4기가 확인됐으며 그 인근에는 과거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표식 묘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매장 위치와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발업체는 최근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사업 계획을 제출했지만 감독위원들과 주민들은 조상의 묘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데럴 잉글리시 감독위원은 만약 그곳에 묻힌 사람이 자신의 조상이라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 묘지를 옮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개발업체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9: Would you want them to do that to you? Would your family, would you want your family done, removed like that? Absolutely. Go ahead. I'm sorry.
10: No, go ahead. No. I don't mean to cut you off.
9: No, I'm just asking you that question. How would you feel if it was your ancestors or relatives back then and you knew there was a big data center coming in or whatever? Would you want them to uproot your ancestors like that?
8: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특히 노예들의 유해가 발굴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기업 개발을 위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데이터 센터는 이제 충분하다며 추가 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개발 승인 여부를 즉시 결정하지 않고 개발업체가 전문조사를 통해 묘지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도록 한 뒤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마야가이 감독위원은 이곳은 신성한 땅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묘지 위에 직접 개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향후 개발이 추진될 경우 법원이 묘지 이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묘지를 이전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데이터 센터는 묘지 바로 인접한 곳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스탠퍼드 카운티에서는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운영 중이며 5개 사업이 이미 승인됐고 12개 사업이 추가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2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디지털 웨이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도 최종 백지화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오던 세계 최대 대체 자산 운용사 블랙스톤 산하 QTS가 버지니아주 대법원 소송을 철회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개발 논란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은 완공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주민단체와 환경문화유산보존단체의 반발과 법적 분쟁 끝에 결국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스탠퍼드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위치한 버지니아 북부는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집적지로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의 핵심 거점으로 꼽힙니다. 관련 사업은 연간 약 12억 달러의 지방세를 납부하며 일부 지방정부 재정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가 주거지역 인근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음과 전력 수요 증가, 환경 부담은 물론 역사 문화 유산 보존 문제까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스탠퍼드 카운티 사례 역시 경제 성장과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개발 논리와 환경 역사 문화 유산 보존이라는 공익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아 리모델링된 워싱턴 DC의 명소 리플렉팅 풀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미국 카누 대표 선수 데이비드 허른이 9일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11: AP통신에 따르면 연방검찰에 의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카누 대표 선수 데이비드 허른의 변호인들은 9일 워싱턴 DC의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해당 혐의가 날조된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이번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며 사법제도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존재하며 정치적 면피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허른은 지난달 19일 리모델링으로 시공된 리플렉팅 풀의 바닥재를 고의로 뜯어내 $1,000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허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벗겨진 자재를 살펴보려고 손을 뻗어 자재를 잠시 만졌고 이후 손을 떼라는 관리 직원의 제지를 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허른은 주방위군과 공원 경찰에 의해 체포돼 5시간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의 대표적 명소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으며 리플렉팅 풀의 경우 1,400만 달러를 들여 콘크리트 바닥에 파란색 방수 자재를 입히는 공사를 벌였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돼 물을 채운 뒤 녹조가 연못을 가득 메웠고 바닥에 방수 자재가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부실 공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의 아름다운 리플렉팅 풀을 훼손한 수치스러운 반달리즘 행위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체포됐다고 밝히면서 자재 벗겨짐 현상이 부실 공사가 아니라 고의적 훼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백악관에서 열린 격투기 대회에 테러를 공모한 혐의로 8명이 기소됐다고 AP통신 등이 9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19세에서 32세 남성으로 구성된 이들 피고인에게는 테러를 지원하려고 한 혐의, 연방정부 공직자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소장 등 법원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백악관에서 열린 UFC 대회에 폭탄 드론을 투하하고 달아나는 관객을 사살하려고 공모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일당이 트럼프 대통령, 제이디 벤스 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등 파급력이 큰 인사를 표적으로 삼아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극단적 음모론에 심취해 공격을 감행하면 정부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법원 기록을 볼 때 일당은 미국 내 자생 테러 세력으로 관측되며 해외 극단주의 세력과의 연계 여부는 현재로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당은 지난 5월부터 자금과 총기, 탄약, 방탄복, 폭발물, 드론과 통신장비 등을 모으는 방식으로 테러를 준비해왔습니다. 수사당국이 이들의 범행 의도를 인지해 저지에 나선 시점은 대회가 열리기 나흘 전인 지난 6월 10일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 거주자인 19세 타이선 씨 프로퍼 등 5명은 대회를 앞둔 주말 미주리주, 네브래스카주,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포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2명도 나중에 워싱턴주, 미주리주에서 붙들렸고 저격수 역할을 맡은 마지막 용의자도 지난주에 검거됐습니다. LP통신은 계획이 실행 단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는 법원 기록으로는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UFC는 트럼프 대통령의 80세 생일인 6월 14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미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UFC 프리덤 250을 연 바 있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오는 8월 한 달 줄어듭니다. 뉴저지주가 약 3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 $25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 가구에는 추가 혜택이 더해져 최대 $175까지 요금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뉴저지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정부가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마이크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8월 전기요금 청구서에 모든 가정용 전력 사용자에게 $25의 일회성 요금 크레딧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뉴저지 내에 약 360만 전력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각 전력 회사가 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를 위한 추가 지원도 마련됩니다. 주정부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대상 가구는 기존 $25 크레딧에 $150가 추가돼 모두 $175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지원 역시 별도 신청 없이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자동 적용됩니다. 쉐릴 주지사는 높은 생활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왔으며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는 급격히 증가하는 대형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이 일반 가정의 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쉐릴 주지사는 전력회사 관리 강화 또 데이터 센터 비용 부담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새 법안은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도록 뉴저지 공공시설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 비용을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해당 시설이 더 부담토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 성장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이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수십 곳의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이며 추가 시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력 인프라 비용 부담 문제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쉐릴 행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크레딧과 에너지 관련 법안 시행 등을 통해서 뉴저지 전력 소비자들이 장기적으로 연간 $10억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요금이나 효과는 전력 시장 변화와 규제 시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크레딧
12: 크레딧을 통해 주민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전력망 관리와 대형 전력 소비 시설에 대한 비용 분담 구조를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3: 이스라엘이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관련 첩보를 입수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향한 이란의 암살 계획을 직접 언급한 바 있는데 해당 정부의 출처가 이스라엘이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구체적인 소식통이나 정보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관련 답변을 거부했으며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 역시 월스트리트저널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문의에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참고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미국의 지도자, 즉 나를 제거하려 한다며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그들의 모든 암살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귀국길에 구형 에어포스1에 탑승했다가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에서 신형 에어포스1으로 갈아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위협 등 보안 우려로 중간에 비행기를 바꿔 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란의 암살 계획 첩보는 향후 미국 이란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뜩이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번 암살 첩보가 양국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란은 지난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암살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죽음에 보복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계기로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9일 전화통화를 하고 중동 지역 전반에서 양국 간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걸프 해역에서 미국의 움직임에 관한 최신 상황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위미, 무명 작곡가들의 곡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빌보드는 9일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이 BTS의 스윔과 자신들의 동명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전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은 물론 앤드원 리퍼블릭 멤버였던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TS의 리더 RM도 이 곡의 작곡가 중 한 명이지만 쿠퍼 등은 BTS와 그 멤버를 피고로 적시하진 않았다고 빌보드는 전했습니다. 저작권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접근권과 관련해 이들 고소인은 지난해 3월부터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의 경영진 등 업계 여러 곳에 데모곡을 보냈으며 이들이 스윔 작곡가 일부에도 자신들의 데모곡을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4: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털버섯 150g 한 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5: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0: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인사성 바른 역사 스토리텔러 썬김수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썬문답은 특별히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재즈말 오피셜 AKA7409님께서요. 중국 영화를 보면 손으로 인사하고 서양은 뭐 볼키스를 하기도 하고 참 다양하던데 인사법의 역사와 유래를 썬문답 시간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견을 남겨주셔서 오늘은 세계의 다양한 인사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4: 아,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와 청취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이걸 또 저희가 더 방송으로
3: 소통하는
4: 소통하는
3: 쌍방향 채널
4: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방송 이렇게 듣는다 진짜. 네.
3: 그렇습니다.
4: 예. 일단요 중국의 그 인사법은 기본적으로 읍이라고 해가지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을 몸 안쪽, 왼손을 몸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인사법이 있어요. 이거 그 예전에 뭐 진시황 같은 고대 중국 사극 보면은 다 유비도 그렇고 관우도 그렇고 그 도원 결의할 때 보면 다 그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씻어 이러고 있잖아요.
3: 근데 그게 소매에 가려져 있잖아요.
4: 아, 손은 내요, 이렇게요.
3: 아, 그래요? 그래. 이렇게 한다. 맞다.
4: 이거.
3: 이렇게 한다.
4: 잡지 않고, 네. 이렇게.
3: 이렇게? 이걸
4: 중국의 전통 인사법 읍이라고 하거든요.
3: 읍이요.
4: 그래서 뭐, 이연걸이 나온 뭐, 이 진시황에 관련된 뭐, 영웅 드라마든지. 고대 중국 사극을 보면 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3: 예, 예.
4: 근데 이게 발전을 해가지고 조금 구부리면은 이걸 공수라고 하거든요.
3: 예.
4: 기본적으로 중국의 기본적인 인사는 공수예요. 뭐 공수 파차이, 공수 파차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3: 아,
4: 신년 콰일라, 신년 콰일라. 谢谢谢谢.
3: 흔들어야 돼요?
4: 이렇게. 이렇게. 뭐 홍콩 영화도 그렇고 많이 보시잖아요 이거.
3: 예, 많이 봤어요. 예.
4: 이거는 뭐 중국의 기본 인사법이라 뭐 다 알고 계시는데.
3: 예.
4: 이거.
3: 아, 그래 이거.
4: 이거 약간 폭권.
3: 무술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건?
4: 정확하십니다.
3: 예.
4: 무술 우슈에서 나왔어요. 이거
3: 우슈에서.
4: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른손은 비비고 왼손은 피고 붙여보세요. 이 광고 요즘도 하나요?
3: 하겠죠. 예, 아, 워낙 예, 잘 먹혀서.
4: 오른손은 주먹으로 쥐시고
3: 예.
4: 왼손은 펴세요.
3: 펴서.
4: 그래가지고 이걸 딱 부딪히고 이걸 내 턱 밑에서 딱 이렇게 하는 걸 포권이라고 하거든요.
3: 포권.
4: 포는 말 그대로 감싸다 포. 그 권은 주먹이고요. 포권.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우슈 무술에서 인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술 우슈 경기할 때 시작할 때도
3: 아, 이런 식으로
4: 시작을 하죠.
3: 예.
4: 이게 왜 시작이 됐냐?
3: 예.
4: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 예.
4: 무술을 전문을 하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쿵후라고 하는 무술이 가장 현재의 무술로 자리를 잡은 것은 명나라 때예요.
3: 아, 명나라 때.
4: 아시다시피 명나라가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명나라가 건국한 것도 건국된 것도 원나라 말기에 먹고 살 길이

0: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고 하니까 야 굶어 죽을 바엔 뒤지가 없자. 어. 해서 거린 출신 주원장이.
1: 아 주원장 예.
0: 부모 형제들이 다 굶어 죽었다니까요.
1: 못생긴 사람 그죠.
0: 그러면서 저 쳐다보세요.
1: 아니 그때 우리 다뤘었어. 아, 예. 예.
0: 그 주원장이 정말로 네. 형제 부모도 다 굶어 죽었잖아요. 아.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절에 들어갔는데 네. 절에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아. 이걸 빤 뒤집어 엎자.
1: 해서 세운 게.
0: 해서 세운 게 명나라인데. 네네. 명나라 말기도 명나라는요 아시다시피 청나라가 침공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 셀프 멸망이었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명나라 전국에서 밀란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중에서 이자성이라는 이 반란군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명나라를 멸망시키거든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나라가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네. 싸움이 발달을 했어요. 어... 야 인마 먹을 거야 내 쌀이야 네. 너도 인마가 네 쌀이야 하면서 네. 이러면서 쿵가 발전했거든요.
1: 이렇게 싸우다가
0: 얘봐야 이단적 차별.
1: 아 진짜 주먹다짐 주먹다짐을 하다가 쿵우가 발전했다고.
0: 그러니까 무술이죠 무술이죠.
1: 무술이 발전했다고. 무술이죠.
0: 이러다가 이제 명나라가 멸망을 해요.
1: 예. 이제 명나라는 약간 수미상관 느낌이네요.
0: 아 그렇죠.
1: 시작과 끝이.
0: 예. 예. 그래서 명나라가 멸망하지만 바로 안 멸망하거든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명이라고 뭐 정권을 유지를 해요. 예. 그래서 한족 이제 북쪽은 이제 청나라가 들어오고 만주족이요. 한족은 쭉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양지강 아래로. 그래서 이제 남명 정권이 들어서고 북쪽에 있던 무술 고수들도 남쪽으로 내려와요.
1: 예예예. 예, 예.
0: 이러면서 이른바 여러분 무협지 좋아하시죠?
1: 아 저는 그 세대는 아닌데.
0: 아 그러시구나. 예, 예.
1: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0: 좋아하실 거죠. 예, 예. 남파 무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1: 아, 남파 무술.
0: 예. 아니 북쪽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남쪽에서 만들어진 파벌.
1: 아 남쪽 파벌.
0: 여기에 목표가 뭐냐면 우리의 무술을 가지고 청나라를 타도하고 다시 명나라를 복귀시자.
1: 아,
0: 이 운동이 벌어지는데 네. 당연히 청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반란군들이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이 남파 무술을 하는 이른바 명나라 복원 세력들이 명나라 복원하자. 이거 밝히면 걸리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래가지고 네. 우리끼리 비밀 코드를 만들자.
1: 예, 예, 예.
0: 어떻게 하냐?
1: 예.
0: 자, 여러분들 한
1: 신기한 게 아까 네. 바이저 얘기할 때만 진짜 깜빡깜빡.
0: 이야.
1: 개폐할 때만 깜빡깜빡 하고 있어.
0: 이게 예, 예. 스페셜 효과죠 이게.
1: 예. 우리가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죠. 예. 안녕하세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상대방이 뭐 안녕하신지 별로 안 궁금해도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그 인사인데 이 인사말은 언제 생긴 걸까요?
0: 안녕 자체는 안녕 아침이야. 안녕 자체는 한자가 맞습니다. 편안한 안자에 뭐 정말 평안한 영자요. 안녕. 아시다시피 그 아침 무난 인사 중에 네. 너 살아있냐라는 인사가 꽤 많았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자객 안 들었습니까?
1: 그렇지.
0: 어젯밤 안 굶어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짠한 인사법들이 많았어요. 인사 이 멘트들이요. 네. 식사를 하셨습니까?
1: 맞아 맞아. 식사하셨습니까? 진짜 짠하네.
0: 그렇죠. 짠하죠.
1: 예, 예.
0: 못 먹었습니다.
1: 아 식사하셨습니까? 했는데 아니요 못 먹었어요.
0: 못 먹었어요.
1: 짠하네.
0: 아이고 저도 못 먹었습니다.
1: 간밤에 강령하셨습니까?
0: 강령하셨습니까? 네. 여기서 시작한 걸로 추정이 돼요.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별일 없었냐? 아직도 살아있냐? 이런 뉘앙스로.
1: 그때는 진짜 안녕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랬겠네요.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앞으로 살아계십시오.
1: 진짜 덕담이네.
0: 덕담이죠.
1: 예.
0: 다음에 만났을 때까지 안녕하세요. 예. 살아계십시오.
1: 예. 마지막으로 이제 뭐 종교마다도 특별한 인사법들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두 손을 모아 이제 합장하는 거를 많이 보는데요. 근데 이제 막 중국 소림사 영화 같은 데 보면 승려들이 한 손으로만 이렇게 합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저렇게.
0: 뭐 합장은 말 그대로 두 손으로 하는 게 합장이죠. 한 손으로 하는 게 반장이라고 하는데.
1: 아, 반장.
0: 반장. 반이니까요.
1: 네.
0: 이게 그 해가 스님이라고 지금 소림사에서 유래했거든요. 소림사의 스님들은 다 한 손으로 합장을 합니다. 반장이요.
1: 네.
0: 왜 그러냐. 달마대사라고 하셨어요.
1: 달마대사.
0: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가 영어도 있었지만.
1: 예, 예.
0: 달마대사는 인도 천축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광동성에 상륙한 다음에 그래서 광저우인가 어디 가면 거기 달마대사 상륙 기념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까지 갔냐면 그 당시에 가장 뭐 이 명망 있는 스님들이 돌을 닦는다고 믿었던 소림사에 들어왔거든요.
1: 아, 예.
0: 그 전

0: 전국에 있는 중국 전국에 있는 좀 도 좀 닦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서린사로 다 몰려든 거예요. 달마대사 면담 좀 신청하겠다.
1: 어, 예, 예.
0: 그 중에 이제 해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 예, 해가.
0: 달마대사 면접 좀 면담 신청합니다. 예. 아 대기번호 만 번.
1: 어.
0: 아, 빨리 좀 만나 주십시오. 아 안 되는데 더 기다려.
1: 아 이거 6개월이야 내가 볼 때.
0: 달마대사는 당시에 그 이른바 선종 승려다 보니까 면벽 수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하고 벽보고.
1: 아 벽보고 말도 안 하고. 예.
0: 그래서 하도 이제 밖에서 해가란 그 인물이 좀 만나달라고 하니까 달마대사가 이런 말합니다. 붉은 눈이 내리면 널 만나주겠다.
1: 말을 안 한다면서요?
0: 너 안 만난다는 얘기. 붉은 눈이 어딨어요?
1: 그 말은 어떻게 하냐고. 네? 말을 안 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냐고.
0: 쪽지요.
1: 필담으로.
0: 필담으로. 붉은 눈이 내리면 만난다.
1: 어, 붉은 눈이 내리면 만난다? 네. 안 만난 거지.
0: 안 만난 거죠.
1: 네, 그치, 그치.
0: 근데 마침 네. 그때 눈이 내렸어, 진짜요.
1: 붉은 눈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0: 팔을 잘라버려, 해가 스님이요.
1: 네.
0: 팔을, 왼팔을.
1: 네.
0: 피가 뿜어 나오면서 눈이 붉게 돼요.
1: 그렇게까지 한다고?
0: 보십시오! 어. 붉은 눈입니다!
1: 네.
0: 거기에 또 할 말이 없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받아줬다 해요.
1: 그렇게까지 하는데 안 만날 수 없지.
0: 그래가지고 아~ 이 해가 스님은 나중에 합장을 하려고 하지도
1: 아, 예.
0: 못해요. 그래서 예. 한 손이니까 오른손으로만 합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림사의 반장 전통이 생긴 거예요.
1: 이야. 야, 면담 한번 하려고 그렇게 하셨네.
0: 소림사 저도 자주 가거든요.
1: 직접 많이 가셨죠?
0: 가죠. 예, 예, 예. 소림사 들어가기 전에 큰 나무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뭐가 있냐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거든요.
1: 어, 예, 예.
0: 뭐냐 물어보니까 소림사 스님들이 이제 무공을 연습한 다음에 손가락을 뚫은 거래. 이렇게 아, 하, 하, 하, 이런 식으로 빽빽빽 뜨거운 모래 이렇게 한 다음에
1: 근데 진이 여부가 어떻게?
0: 아, 그래가지고 예. 아 그랬는데 문제가 철 펜스로 뚱 그
1: 아, 못 들어가게
0: 못 들어가게 해요.
1: 어, 예, 예.
0: 물어봤자 안에 가서 보면 안 되냐?
1: 어,
0: 아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
1: 어.
0: 멀리서 봤거든요.
1: 예, 예, 예.
0: 구멍에 부풀이가 다 일정해요.
1: 아, 마치.
0: 아무리 봐도 드릴.
1: 아.
0: 드르륵.
1: 혹시 소림사 가셨다가 드릴 소리 들으신 분 있으시면
0: 제보
1: 부탁드립니다. 예. 재밌군요. 네. 인사법의 역사와 유래를, 예, 인사성 바른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0: 아, 저기, 방송을 너무 알차게 하다 보니까.
1: 예, 예, 예.
0: CBS에서 인사 고과를 또 반응해 주셨다고.
1: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1: 어,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0: 아, 네. 기분 좋습니다.
1: 예, 성캠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2: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우리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국가들을 공평하게 예정하는 밸런스 밥,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자, 명품 시리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품으로. 아, 밸런스 밥 맞으신가요?
5: 네, 저 네, 그 밸런스 잡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네.
1: 좋습니다. 자, 명품 브로커 박광일 선생님과 우리의 명품 문화유산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첫 시간에 백제 금동대향로, 두 번째 시간에 신라의 금관, 지난 시간에는 가야의 철갑옷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대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또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고 밸런스 박 선생님께서도 좀 마뜩찮아하실 것 같아서 오늘 고구려의 명품 소개를 부탁드렸는데요.
5: 네, 그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애정을 하고 있잖아요. 좋아하고 있는데 고구려의 명품이 또 남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1: 분단 상황이니까.
5: 그렇죠. 그러니까 옛 고구려 영토가 지금 이제 북한,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발굴을 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무덤과 비교해 볼 때 고구려 고분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어서 이게 독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서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뭐 신라 금관 같은 그런 어떤 명품을 고구려의 옛 역사 땅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네. 이제 뭐 저보고 북한을 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고
1: 답사할 수
5: 예,
1: 있고
5: 그다음에 만주 일대를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명품으로 먼저 꼽고 싶은 거는 고구려 고분 벽화예요.
1: 아, 고분 벽화.
5: 네.
1: 익숙한 것도 몇 개 있죠.
5: 네, 그래서 고구려 고분 벽화가 정말 화려하고 정말 다양하면서도 수준이 높습니다. 아마 전 세계 고분 벽화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가장 발달한 게 이집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이집트하고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아마 고구려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1: 수렵도 그게 고구려 건가요?
5: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풍속 그림을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 하늘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군 다음의 세계의 그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상의 그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장엄함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이 곳곳에 그려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무용총에 있는 그림인데
1: 무용총 수렵도.
5: 네, 무용총의 그 유명한 수렵도 네. 우리가 보면 국사 교과서 맨 앞에 이렇게
1: 맞습니다.
5: 예, 그 사냥하는 장면 예, 수렵도도 있고요. 또 거기가 무용총인 이유는 무용하는 분들.
1: 아, 그 무용이에요.
5: 네, 그래서 점이 이렇게 통통통 박혀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여성분들이 단체로 춤을 추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걸그룹의
1: 시조가
5: 고구려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1: 헌트릭스의 예, 시초다. 예.
5: 실제로 헌트릭스를 만약에 이제 2편을 만들다면 예. 조선시대부터 시작했는데 더 올라간다면 고구려의 무용총에서부터 그런... 시작을 하더라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세련된 그림들이 또 이제 뭐 접객하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품이라고 해야 하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1: 지금 우리 영토 안에서 볼 뭐 북한도 우리 영토라고 하지만
5: 그렇죠.
1: 지금 남한에서 볼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5: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꼽는다면은 그래도 또 명품이 있어요. 바로
1: 명품.
5: 네. 충주 고구려 비입니다.
1: 충주 고구려 비.
5: 네. 아. 그래서 예전에는 1994년까지는 중원군이었었거든요. 네. 중원군이 나중에 이제 충주시랑 합쳐서 지금은 통합된 충주시로 불렀기 때문에 예전에 많은 분들은 중원고구려비.
1: 아, 중원고구려비가 익숙하네요.
5: 네,로 네. 기억을 하시는데, 이제 네. 중원고구려비에 익숙하면은 예전, 충주고구려비가 익숙하면 아주 최근에 네. 이제 정보를 취득을 했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 예.
5: 한반도 안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점에서 역사학적,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1: 한반도 안에서 유일해요?
5: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깊기 때문에 명품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1: 야, 중원 고구려비, 지금 충주 고구려비. 예, 좀 관심이 저는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충주 고구려비가 처음 발견됐을 때 좀 재미난 사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5: 네, 명품이라면 이제 그 뒤에 히스토리가 또 있어야 그쵸.
1: 이게 재밌어.
5: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와 이게 그랬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네,
5: 그러니까 이 충주 고구려비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주 일대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각 지역에 향토사학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연구회들이 많았어요.
1: 아, 연구회.
5: 네, 그래서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또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좀 살펴보자. 이런 어떤 단체들이 많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충주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예성동호회라고 하는 역사연구회가 있었습니다.
1: 멋있다.
5: 향토연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예.
5: 이제 이분들이 여러 지역에 충주 일대 굉장히 많은 역사유적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다가 1979년 즈음에 이제 거기 있었던 동호회 한 분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나 봐요. 환송회를 하는데 환송회를 때 기념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1: 아, 찍어야죠.
5: 그럼 기념사진을 어디서 찍을까 하다가 딱 보니까 그래도 우리 충주를 대표하는 거는 저기 중앙탑, 지금 이제 타평리 7층 석탑이라고 하는 신라 때 쌓은
1: 탑이 있어요.
5: 탑이 있습니다. 탑 앞에서 사진 찍자.
1: 네, 향토 연구회 환송식이니까.
5: 그렇죠. 네, 우리가 좋네요. 기념을 할 수 있는 곳, 충주가 자랑하는 것은 바로 타평리 7층 탑, 중앙탑이야. 실제로 충주 일대 가다 보면은 다리 앞에 이렇게 미니어처가, 중앙탑 미니어처가 있어요.
1: 아, 다리예요?
5: 네, 지금도 충주를 대표하는 그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가서 이제 찍으면, 찍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사진만 찍고 가야 되는데, 네.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이 동네에 예.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원래 답사도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예, 예. 거기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입성마을이라고 있어요.
1: 입성마을?
5: 네. 그 예. 마을 어귀에 큰 돌덩어리가 하나가 있는데 네. 그 돌덩어리 모습이 집안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랑 똑같이 생겼어요.
1: 아, 광개토 대왕비랑 모양이 똑같이
5: 모양이 똑같아요. 다만 예. 미니어처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가 높이가 6.4m인데 예. 6.39m인데 예. 이 그 입성마을에 그 있는 입석은 2.03, 그러니까 2m예요.
1: 그래도 크네.
5: 네, 예. 그 사람 키보다 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입석인데 이게 옆에 몇몇 사람들 얘기했죠. 야, 그거 뭐 또 보냐? 우리가 몇 번 조사한 거 아니야? 그거 예전에 그 어떤 조선시대 왕이 이 동네 부자한테 예. 여기서부터 니네 땅이다라고 표시해주기 위해서 그 비 세워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1: 아, 예.
5: 그 동네가 이제 전의 이씨 마을이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력으로 전해져 있었고 그런데 야 그래도 나 떠나기 전이니까 한번 보자라고 해서 예. 입성마을을 봤는데
1: 아, 설마 예.
5: 봤는데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여태까지 이 비를 자세하게 본 적이 없었는지 아니면 사전에 여기는 글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여기를 백비라 그러거든요. 글자가 없는 비석을 예. 이걸 백비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1: 예.
5: 그러니까 그냥 어디 마을 입구에 어귀에 세우는 어떤 표식 정도로 봤었던 건데
1: 조선시대 부잣집에게 왕이 하사한
5: 그렇죠. 예, 예. 근데 갑자기 예. 가서 여러 사람들이 막 가서 보니까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예.
5: 야, 우리 여기 글자가 있었어? 있었어? 하면서 서로 깜짝 놀란 거예요.
1: 아니 뭐 수백 년 동안 안 보이던 글자가
5: 맞습니다.
1: 이분들이 보니까 보이네요.
5: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 아니다. 이건 우리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전문 연구자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연락을 해서 예. 이제 고고학자, 미술사학자, 그다음 한문학자들이 들어와서 이 비석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예. 실제로 이분들이 봤던 게 글자가 맞았고요.
1: 예.
5: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자 정도가 넘는 예. 그런 어떤 글자를 여기에 발견했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충주 고구려비가
1: 충주 고구려비였어.
5: 세상에 등장을 했고요.
1: 예.
5: 사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약간 그 루머 소문도 있습니다.
1: 어떤
5: 이게
1: 소문이죠?
5: 이게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된 이유가 동네 사람들이 네. 옛날에 이게 문화유산인 줄 모르고 네. 그 빨래터에 네. 빨래 그렇게 방망이 치는 그 바닥에 깔았다. 빨래판으로 썼다.
1: 그래서 눕혀놓고
5: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인다라고
1: 예, 예, 예.
5: 얘기를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1: 2m가 넘는 걸 어떻게 눕혀요?
5: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돌은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지 않는다.
1: 그래서 그 전이 이씨 그런 전례도 틀렸지만 그렇지, 전해져 왔겠죠.
5: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 마을을 입성마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약간 비하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잘못된 소문들도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마을 어귀에 오랫동안 서 있었고 예. 그 서 있었던 것들을 찾아냈고 아마도 원위치가 옛날에 처음 세웠을 때 그 위치가 거기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충주 고구려비로 밝혀졌는데 그럼 그 처음에 오신 그 고고학자나 사학자분들이 글자 내용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1: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5: 근데 이게 고구려비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비 같은 경우는 글자가 워낙에 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글자도 깊이 새겼습니다.
1: 아, 예.
5: 그러니까 약간 탁본 과정에서 약간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으로 변화를 주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전체 1775자를 거의 예외 없이 읽어낼 수 있거든요.
1: 선명하게.
5: 그런데 여기는 너무 얕게 새긴 거예요.
1: 아.
5: 그러니까 처음에 도착했던 연구자들도 가만히 보고 빛을 이리 비추고 저리 비추고 글자를 봐도 네. 안 보이는 거예요.
1: 이게 그 안 파진 부분이 좀만 마모돼도 파진 부분이랑 비슷해지니까.
5: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화강암이 오랫동안 지나면 그 겉에 있었던 반짝반짝하는 석영 부분이 날아가면서 거칠어지는데 예. 그게 이제 글자 모양도 바꿔놓는 것처럼 예. 보여지게 되거든요.
1: 아, 근데 처음에 글자인 줄 모르고 수백 년을 올만 했네요. 사진 보니까.
5: 그렇죠. 예, 굉장히 예. 낮게 이제 새겨져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 도착했던 분 중에 이제 한두 분이 또 실수를 합니다.
1: 어떤 실수를?
5: 딱 보니까 여기 글자가 처음에 보이네. 왜냐하면 첫 문장에 보이거든요. 어, 예. 이거 진흥대왕이라고 썼다.
1: 아, 진흥대왕으로 읽었어요, 그분은?
5: 네, 그분은 예. 이제 진흥대왕으로 읽은 거예요.
1: 신라진흥왕이요?
5: 신라진흥왕. 어, 예. 근데 그렇게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충주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탑. 이게 신라 통일 아. 이후긴 하지만 신라가 세운 탑이고요. 네. 그 다음에, 중원 일대를 예전에 국원이라 그랬고, 국원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우룩과 진흥왕이 만난 사건이에요.
1: 너무 신란데요.
5: 네, 그러니까 가야에서 가야금 들고 가야 와서 예. 그래서 진흥왕이 여기 국원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가야금을 한번 연주를 해봐. 아, 그게 탕금대예요.
1: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충주까지 우륵을 불렀어요.
5: 네, 와.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진흥왕이 이제 그 한강 상류를 차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나라의 중심이다. 그래서 국원 이름을 붙여놨고 네. 무엇보다도 그 충주에서 멀지 않은 단양에서 1978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예. 적성비가 발견됐어요.
1: 단양 적성비?
5: 네. 이게 진흥왕이 아~ 만든 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현장에 왔던 분들도 야 이거 느낌이 전반적으로
1: 그렇겠네.
5: 신라, 진흥왕 요 톤으로 봐서 처음에 그 느낌으로 보니까 이게 진흥대왕으로 본 거죠.
1: 1년 전에 진흥왕의 적성비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럴만합니다. 예.
5: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연구자분들이 아니 선생님 다시 한번 보시죠. 가만히 보니까 고려 대왕, 고려 태왕이 보여요.
1: 진흥대왕이라고 읽었던 부분이?
5: 그렇죠. 자세히 다시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그 부분을 고려대왕 또는 고려태왕으로 읽거든요.
1: 아, 고려대왕.
5: 그러니까 고려? 고구려가 후반부에는 고려라는 국호를 썼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고구려? 근데 그 옆에 쭉 읽다 보니까 신라 매금이 보이는 거예요.
1: 신라 매금?
5: 신라 이사금. 그러니까 신라 왕을 가리키는 건데 낮춰보는 네. 겁니다.
1: 그 표현은 신라왕을 낮추는 표현이에요?
5: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체 비석이 신라비가 되기 위해서 신라를 높여야 되는데
1: 아, 그렇죠.
5: 신라를 낮춰서 보고 고려를 굉장히 높였다. 아, 고구려를 높였다.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가 세운 비석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아, 예. 큰 충격과 더불어서 환호를 하게 되고요. 아. 당연히 국보. 그래서 이제 발견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예, 예, 예.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충주 고구려비 아. 이전에 이제 중원 고구려비로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1: 고구려가 전성기 때 저 지역까지 왔었죠?
5: 네.
1: 내려왔었죠?
5: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지. 예.
5: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역사를 살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근데 판독 작업이 생각처럼 녹록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5: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워낙 얗게 새겨져 있었고 그다음에 고구려 비로서는 처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서 발견되기도 했었고 아. 또 한편 이제 이두 같은 어떤 느낌의 표기들도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을을 지켜준다는 믿음 덕분에 이 비가 이제 잘 보존되어서 그래서 이제 비석의 글자를 읽어내게 되는데요.
1: 과학기술 같은 걸로 좀 볼 수 있는 거 없나요?
5: 네. 그래서 이제 2000년에는 최대한 눈으로 이제 봤었고 아, 예. 2019년 즈음에 이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라는 것들이 아, 이루어져서
1: 예.
5: 이제 지금은 이제 널리 알려진 이제 3차원 스캐닝. 그러니까 아무리 얇아도 옆에서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은 예. 그 글자들을 보이게 되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RTI 이미지 캡처라고 해서 사진을 위, 옆, 아래에서 찍어서 그걸 입체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진을 한 방향을 찍는데 네. 한 글자마다 위에서, 정면에서, 측면에서를 수십 장을 찍어서 그 글자를 맞춰보는 장면을 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해상 디지털 사진을 찍어서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측정을 해본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탁본이 또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탁본들을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했는데요.
1: 이게 2010년대 후반
5: 2019년에.
1: 와.
5: 그래서 이제 가장
1: 새로 나온 게 있나요?
5: 가장 최근의 네. 것인데 네. 새로 읽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르게 읽은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1: 아, 예, 예.
5: 이제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게 1979년 당시에 학자에 따라서는 이제 본문 그러니까 전면에서 한 200자 정도를 읽어냈고요. 그다음에 좌측면에서 한 40자에서 60자를 읽어냈습니다.
1: 네.
5: 그런데 2019년 현재 읽어낸 글자 수가 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합의한 것들을 보면은 네. 전면에서 215자, 측면은 오히려 숫자가 줄어서 157자만 일관했습니다.
1: 아, 측면은 또 오히려 줄었군요.
5: 네, 그래서 이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 그러면 네. 정면에서는 93% 정도를 일관했고요. 그다음에 측면은 한 37% 정도.
1: 아, 전면은 거의 다 그래도 판독이 됐네요.
5: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광교토 대응비는 사면비거든요.
1: 저 사진의 왼쪽이 그 왼쪽 측면이고요.
5: 그렇습니다.
1: 네. 오른쪽 부분이
5: 정면 부분이 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게 사면비면은 네 방향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우측면과 뒷면. 예.
5: 그렇습니다.
1: 예. 거기도 있나요?
5: 그래서 원래는 거기까지 글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전체 광개토 아, 이 충주 고구려비는 한 700자 정도가 새겨진 비로 추정을 했습니다.
1: 예.
5: 근데 다른 두 면에서는 어떤 글자도 발견이 안 됐어요.
1: 아. 아.
5: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비를 이렇게 네모나게 깎아서 네. 네 면을 새기려고 하다가 중간에 뭐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끝낸 건지 아니면은 다른 두 면이 완전히 마모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1: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두 면만 할 거면은 전면 후면 이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5: 맞아요.
1: 애초부터 그래, 두 면을
5: 그게 이제 훨씬 더 경제적인
1: 전면 좌면이니까
5: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지금 읽어낸 글자의 방식과 모습을 보면은
1: 네.
5: 원래 생각과는 조금 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게 3면, 4면이 혹시 글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네. 현재까지는 두 면만 발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5: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구자들이 합의하는 부분이 있고 견해가 달라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완전하게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충주 고구려비에 대해서는 연구가 끝난 상태는 아니다라고
1: 기술이 더 발전하면 또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5: 그렇습니다. 네.
1: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중에 아직 뭐 명확히 풀리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또 의견이 분분한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5: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에 따른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5: 아마 이제 충주 고구려비를 사전 같은 데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대체로 장수왕 또는 문자왕 때, 그러니까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국내성에서 천도를 하고 남진 정책을 펼친 결과 충주 일대를 장악해서 영토를 넓혔는데 그러한 장수왕의 업적을 문자왕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게 아마 사전에 실려 있을 겁니다.
1: 아,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 시기가 장수왕의 업적을 문자왕 때 그거를 건립했다?
5: 네.
1: 아.
5: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고려대왕이라는 표현과 함께 할아버지 조자를 써서 조왕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1: 네.
5: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 그 시기에 할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인물이 문자왕입니다. 문자명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그 할아버지가
1: 장수왕인데
5: 네. 오래 사셨어요.
1: 아, 진짜 장수하셨어요.
5: 98세.
1: 진짜 장수왕이다. 예.
5: 그래서 진짜 장수왕이에요.
1: 아, 오래 사셔서 예. 아버지가 타이밍을 놓쳤구나.
5: 그래서 그 문자왕의 아버지가 조다라고 하는 분인데
1: 예.
5: 태자였는데 조다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자인 문자왕이 연결을 받았으니
1: 예.
5: 이 시기에 남진정책, 충주, 그러니까 그 한강 상류, 그 다음에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손자왕 이 맥락을 보면은 이거 장수왕과 이제 문자왕,
1: 손자.
5: 그러니까 장수왕의 업적을 문자왕이 새긴 거다.
1: 그러니까 선왕을 조왕,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왕은 문자왕인 거네요.
5: 그렇습니다.
1: 예.
5: 그래서 대체로 이 내용이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체로 백과사전 그리고 일반적인 해설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
1: 예, 예, 예.
5: 이제 여기에 이제 의문을 품은 연구자들이
1: 재밌다.
5: 등장을 한 거죠.
1: 어떤 식으로요? 예.
5: 자, 일단 이게 광개토 대왕비랑 그 연결해서 보면 이게 광개토 대왕보다 후대 세운 비잖아요.
1: 네.
5: 만약에 이 기준이라면
1: 예.
5: 광개토 대왕, 장수왕, 문자왕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1: 그렇죠. 예.
5: 그러면 광개토 대왕비 문은 장수왕 때 세운 건데
1: 네.
5: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그 돌아가시자마자 세운 비석이니까요.
1: 그렇죠. 예.
5: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광개토 대왕 시호가 적혀 있어요.
1: 그러면 충주 고구려비에도 장수왕의 시호가 있어야죠.
5: 시호가 있어야죠.
1: 예, 문자왕이 세웠으니까.
5: 그렇죠. 그럼 네. 왜 갑자기 고려대왕, 고려태왕이라고 했느냐.
1: 아, 그럼 안 돼요?
5: 그럼 안 되죠. 왜냐면 시호가 명확하게 있는데.
1: 아, 장수왕의 시호가 따로 있는데.
5: 그러면 장수왕이라고 적어야 된다.
1: 아.
5: 그리고 맨 윗부분을 여태까지 건흥이라고 하는 중국 연호로 읽었었어요.
1: 네네네.
5: 그게 이제 대체로 405세기 중반의 연호였었거든요.
1: 네.
5: 근데 이거를 잘 보니까 영락처럼 보이는 거예요.
1: 무슨 뜻입니까?
5: 영락이 광개토 대왕의 연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드물게 자기가 연호를 쓴 왕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광개토 대왕이에요.
1: 그럼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을 위해서 만들었나?
5: 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네, 그렇게 그래서 보면, 예.
5: 근데 연호에 연호가 적혀 있다는 얘기는 그 왕 때 세운 거예요.
1: 아, 연호가 적히면 그 왕이 그 광개토 대왕이 세웠다?
5: 그렇죠.
1: 충주 고구려비를?
5: 그래서 그걸 읽어 보니까 예, 예, 예. 연호를 세워 보니까 영락 7년. 그럼 연대로 치면 397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450년에 490몇 년 사이에 만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었던 이 충주 고구려비가 한 6, 70년 때에 따라서 100년 정도 이제 소급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아... 그래서 이제 397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명확하게 영락 7년은 연호를 셀 수가 있으니까 나오는 연도가 되거든요.
1: 예, 예.
5: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간지가 몇 개 나옵니다. 뭐 경인도 나오고 몇 개가 나오는데 예. 보통 우리는 간지라고 하면 연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1: 예.
5: 그런데 날짜에도 간지가 있는 거 아시죠?
1: 날짜 간지 있죠. 예.
5: 이게 날간지예요. 그러니까 어. 연간지가 아니라.
1: 아.
5: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춰보니까 12월 27일로 읽으면은
1: 예, 예, 예.
5: 397년 12월 27일이 경인일입니다.
1: 네.
5: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맞는다라고 판단한 아... 연구자가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이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1: 그러네요.
5: 장수왕의 업적을 문정왕이 세운 게 아니라 광개토 대왕 때 자신의 업적을 광개토 대왕 당시에 신하들이 세운 거예요.
1: 신하들이 세웠다. 그럼 아까 광개토 대 호우총 말씀하실 때 광개토 대왕이 글을 쳤다 그랬죠.
5: 맞습니다.
1: 그때 아닐까요?
5: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이른 거죠. 왜냐하면
1: 아, 여기, 이른 거예요?
5: 거기는 이제 을묘년이라는 연도가 나오는데 예. 이 을묘년은 광개토 대왕이 죽고 나서 뭔가 기념품으로 만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1: 예, 예.
5: 그러니까 그 광개토 대왕 세운 게 비석을 세운 게 414년으로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415년 정도.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비는 13년 또는 14년에 세운 걸로 보고 있거든요.
1: 예, 예.
5: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게 충주에 내려왔던 게 누구냐면 충주에 내려와서 만난 왕이 당시 고구려 왕은 광개토 대왕. 거기서 만났던 신라의 매금은 뇌물마리까니.
1: 뇌물마리.
5: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396년에 뇌물왕이 우리 못 살겠다 도와달라 얘기했었잖아요.
1: 아 원군 요청했죠. 예.
5: 그게 1년 뒤가 397년이에요.
1: 아,
5: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충주 일대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향후 충주 고구려비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광개토 대왕 비문보다 훨씬 더 뒤에 있는 비가 아니라 그 앞으로 올라간 광개토 대왕이 세운 비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이 충주 고구려비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또 다른 면에서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고구려비가 이제 한반도 안에 고구려비가 충주 고구려비가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1: 예.
5: 그러면 다른 데 있느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충주 고구려비,
1: 광개토대왕비.
5: 광개토대왕비. 예. 100개 없었는데
1: 예.
5: 2012년에
1: 뭐가 나왔나요?
5: 예. 또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지안 집안에서
1: 예.
5: 비석 하나가 발견됩니다.
1: 예.
5: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집안,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 하면 지안이니까 지안 고구려비라고 하는데 그 동네 중국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집 같은 거 지으려고 하다가
1: 네.
5: 개울 같은 데 가서 큰 넓적한 돌을 하나 찾아낸 거예요.
1: 예.
5: 이거 위에만 이렇게 퉁퉁 치면은 이게 사각형으로 나와서 쓸만하겠어. 그리고 들고 가다가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1: 아...
5: 근데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가 뭔가 비석 같은 게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1: 그래요.
5: 이런 게 보통 상품 가치가 있거든요.
1: 예.
5: 그러니까 이제 귀하게 가져가서
1: 하려고.
5: 연구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분석을 한 것을 몇 달 동안 중국 연구자들만 알고 있고 숨겨놨습니다.
1: 예.
5: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학회에서 탁본과 함께 발표가 됐는데
1: 숨기려다가
5: 네, 그럼 이제 이런 비석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이제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거 후대에 위조한 건가?
1: 그렇죠.
5: 아니면은 예. 뭐 고구려비라고 하지만 그냥 중국의 어느 시대에 세운 비석인가?
1: 예.
5: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인 맥락이 무덤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수묘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적은 비석인데 광개토대왕비의 3분의 2가 광개토대왕 능을
1: 네.
5: 지키는 수묘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1: 아, 그럼 저기는 어떤 왕의 능인지는 모르나요?
5: 그거는 모르죠.
1: 아, 그건 모르고.
5: 그렇지만
1: 형식이 고구려.
5: 형식이 고구려 거랑 똑같고 전체적인 맥락이 광개토대왕 시절에 만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이전 왕들의 무덤들을 지키는 비석을 곳곳에 세운 것으로
1: 예,
5: 추정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1: 아...
5: 그러면은 이 비석이 가장 먼저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충주 고구려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광개토 대왕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업적을 세웠던 광개토 대왕이 돌아간 해에 세웠다면 413년
1: 네.
5: 그 다음에 세웠던 414년이 되는 이 비석, 아, 414년 또는 415년으로 볼 수 있는.
1: 장수왕이 세운 거죠.
5: 네, 장수왕이 세웠다고 보는 이 비석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제 세로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지하는 집안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한반도 밖이라고 볼 수가
1: 그러네.
5: 있는 거죠.
1: 그럼 한반도 안에서는 여전히 충주 고구려비가
5: 유일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와, 재밌습니다. 명품 시리즈를 뭐 내년 여름방학이라든지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5: 고려 조선 가면 이제 명품이 쏟아져 내리죠.
1: 두두두두. 네, 기대해보면서 자, 4부작으로 일단 예, 올 시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베일에 쌓인 부분이 많아 더 신비로운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삼국시대 백제신라 고구려 그리고 가야까지 네 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문화유산 4주에 걸쳐서 만나봤습니다. 아, 확실히 유물에 담긴 역사를 알고 또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의 스토리를 이해하니까 더 애착도 생기고 다시 한번 직접 보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앞으로도 부여, 경주, 뭐 김해, 충주 여행 가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 너튜브 채널에서 이 명품 시리즈를 가이드 영상처럼 시청하시고 더 알찬 여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몽골에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2위의 매장량인 몽골의 희토류를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하는 등 광물과 AI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이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뉴스로 짚어보고요.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회 나란히 참석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장동영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 의원을 범죄자 간첩에 비유하면서 다시 한번 복당 불가 방침을 시사했죠.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5월 중순에 이미 경찰의 범행을 시인하고도 선거운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외전에서 함께 짚어봅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자, 금요일도 오셨습니다. 괜찮으시죠?
5: 네. 예. 어색하고 좋아요.
1: 아, 어색하고 좋아요. 원래 어색할 때 제일 좋습니다.
4: 예. 좋아요.
1: 박원성 의원님은 오면 이제 알려드릴 거야. 너무 좋아했다고 이재영 의원님이.
4: 취소는 안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미 방송 나오기 때문에. 자, 좋은 케미니 기대하면서. 자, 대통령 인계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무기체계 거래를 넘어선 수준의 방산협력 2.0. 강조했군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 비전은 한국과 나토가 강력한 방위산업을 함께 구축하는 것을 넘어 수십 년간 국제안보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3: 그 이유에 대해선 안보는 더 이상 지리적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면서 유럽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은 공통의 안보 도전으로 인해 점점 더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예.
3: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 포럼에서 제안했던 한 나토 방산협력 2.0을 재차 강조하면서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협력을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예.
3: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성과에 관해 이 대통령은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정 협상 개시, 다국적 협력 사업 참여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1: 예, 자 이재명 대통령 또 몽골을 국빈 방문을 했는데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 강화도 있었죠?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월 9일 몽골을 국빈 방문해서 우후라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 예.
3: 그 이후에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라면과 조미김에 대해선 5년 이내 관세를 없앨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몽골산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에 부과하던 2 내지 5%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되고요. 몽골은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 등의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 국가고
1: 예.
3: 몰디브덴을 포함한 다양한 희소금속을 다량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입을 수혜가 크다는 전망입니다. 또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0: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인 몽골이 남북관계 개선에 역할을 하기로 그렇게 또 논의가 됐습니다.
1: 예, 일단 나토와 협력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윤 대통령이 이제 나토 참석한다 했을 때 당시 민주당은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당이었을 때 비판하던 것과 또 집권당으로서의 태도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2: 그러니까 뭐 왜 말이 바뀌었냐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외교적으로 이렇게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 또 뭐 중국하고 러시아는 너무나 견제하고 또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1: 예.
2: 이제 그런 것들을 더불어서 비판하고 했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세일즈 외교 방산 협력과 관련해서를 하고 온 정말 늘 얘기했던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를 펼쳤다고 생각하는데
1: 예.
2: 사실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한 거 우선 협상 대상국이 실패한 것도
1: 맞아요.
2: 독일이 나토 국가였기 때문에 같은 동맹국 사이에서의 어떤 거를 쉽게 저버리기 어려웠다라는 그런 그 해석이 있었잖아요.
1: 예.
2: 그런 걸 포함해서 저는 그야말로 그 세일즈 얘기를 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집권 전 후보 시절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뭐 일본과의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들을 불식시키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국제통일 이재명 의원님.
3: 이게 이제 나토의 공동 조달 시장 참여를 위해서 이제 이 법적 그리고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1: 예.
3: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협상이 시작됐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한 연 15조 정도 이 방산 그 산업이 나토의 그 유럽 국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뭐 좋은 거죠. 잘만 된다면은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번에 캐나다 그 잠수함 수주 실패를 보면서 야 나토 국가들은 이렇게 서로 완전히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캐나다 걸 그냥 싹 가져가 버렸잖아요.
1: 예.
3: 특히 뭐 노르웨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 주문을 앞으로 빼주고 밀어주고 대신 캐나다 걸 먼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협업이 잘 되다 보니까
1: 예.
3: 우리도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뭔가 좀 더 가까워지고 파트너십으로 승격해야 된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민주당이 과거에 반대를 했던 부분 지점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정부니까 그래서 뭔가 실용 외교를 해야 되고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아, 그럼 그때는 국익을 원하지 않았던가요? 아니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1: 근데 네? 비판적 관점에서 국익을 바라봤다.
3: 아니 그래도 이거는 우리 방산시장뿐만 아니고
1: 예.
3: 모든 시장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해외에서 좋게 그리고 잘 그리고 쉽게 많이 팔릴 수 있는 그 길을 정부가 터준다는 거는
1: 예.
3: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아니야라고 그러다 지금은 우리가 정부니까 그러면 글쎄요. 전 정치인들이 외교 관련해서까지도 너무나도 이런 그 정치적 이념적 그리고 상대방 끌어내리기 위한 비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성의 목소리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근데 이제 워낙 그 지난 정권에서 순방만 나가면 사건 사고가 많았고 또 외교적 망신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1: 예.
2: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뭐 비판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우리 김수인 평론가도 나토.
0: 네. 일단 그 윤석열 정부 때의 민주당 기조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건 맞잖아요.
1: 예.
0: 이걸 좀 살펴보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제 균형 외교 관련해서 국민의힘보다는 더 균형 외교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1: 예.
0: 입장인데 또 그때는 좀 더 민감할 때라 뭐 아시아판 나토가 되는 거 그걸 만드는 사전 작업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대했던 것에 더해서 이왕에 야당이라서 또 제동을 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어느 당이 야당이든 간에 그 정부가 뭘 하는 데 있어서 제동을 거는 측면 이런 것들 그게 관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전략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여당이 되면서 바뀐 것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수년간 더 진행된 변화들을 보면 나토하고 이제 한국이나 일본 등의 협력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촉발된 측면이 있는데 그 사이 또 양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 변화가 그러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1: 예.
0: 하는 여기에 대한 방어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됐고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조차 나토에 가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현실들 이런 것들도 이재명 정부가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 변경이라든지 이런 또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예. 한마디 해도 돼요?
1: 예, 두 마디 하세요.
3: 네. 이게 뭐 오래전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1: 예.
3: 불과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 불과 3년 전 얘기입니다.
1: 예.
3: 3년 전에도 이런 군영 외교라든지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서 말 많이 나왔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심지어 잠수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 앞에 앉혀놓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잠이 필요해! 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중국과의 관계 아니면 진짜 뭐 이런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균형 외교입니까? 저는 글쎄요. 자꾸 평가를 너무 좋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2: 글쎄 근데 또 시진핑 주석 만나서는 샤오미폰으로 선물 받은 셀카도 이렇게 찍으면서 그렇게 또 잘
3: 그 놀리는 거죠. 샤오미폰으로 핸드폰 사진 찍으면서 그나저나 난 핵잠 너 때문에 하는 거야.
1: 어, 약간 오늘 마음이 삐뚤어지실 것 같은데 장마가 오래되니까
2: 날씨
1: 탓이에요.
0: 예. 의외인 거는 균형 외교를 좋은 의미로 쓰시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1: 아.
0: 그 균형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무슨 균형 외교냐 하시는 게
1: 예 아무튼 지금
0: 제가 좋은 의미에서 균형 외교라고 일부러 써준 뜻이 아니라는 점
1: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한미일 한중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게 나토 얘기까지 나오고 또 몽골 얘기 나오니까 뭔가 얘기할 거리는 많아서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교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짚고요. 또 청와대 발표인데 오는 23일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 부동산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 이런 얘기 꺼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대토론회를 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0: 네, 청와대는 오늘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준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요. 그 후에 23일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까지 총 망라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1: 예.
0: 김용범 실장은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8월 말에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 예. 아무튼 23일 토론에 뭔가 굉장히 관심이 가기도 하고 또 여기서 발언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목이 되긴 합니다. 자,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대토론을 한 만큼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0: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9일 7월 첫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서울 매매 가격 지수는 0.30% 상승을 기록해 73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1: 예.
0: 지난주 상승률 0.27%에 비해서 상승 폭도 더 커졌고요. 성북구 대단지, 구로구와 중랑구의 역세권 등의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견조합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고요.
1: 예.
0: 그리고 경기 매매가 지수는 0.23%였고 특히 화성 동탄구 1.29%, 수원 영통구 1.19%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지정을 했는데도
1: 예.
0: 아직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방증이겠고요. 서울과 경기의 전세 가격 지수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서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가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사실 이 부동산 문제 정부가 이제 각종 규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시장을 잡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 항상 이 부동산이 어려웠잖아요.
2: 공교롭게 참 그렇게 되는
1: 네,
2: 것 같아요.
1: 이게 사이클의 문제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유독 못하는 것인지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항상 못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게 부동산 전세계 지금 사이클과 함께 항상 어려운 그 시기에 물려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2: 항상 공교롭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1: 예.
2: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가 마치 이게 이 공식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좀 괴롭죠 사실은.
1: 예.
2: 그런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그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은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장관들하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국민까지를 포함한 대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장관들하고는 그야말로 좀 난상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거기서 좀 중간 결과라고 할까요? 그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7월 23일 이제 국민들까지 포함한 대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이 주제를 하는데 저는 장관들이나 조금 그 전문가 집단에서 답변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그야말로 주제하고. 그런데 이 안에는 어제 김종인 위원장 나와서 뭐 세금 가지고 이런 얘기 했는데 이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반대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세금 가지고 집값 잡지 않겠다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분명히 관련된 질문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유세나 세금 관련 얘기도 할 거기 때문에. 아니 세금 가지고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금 얘기 나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누군가는 질문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옹색하지 않은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니 그때 말 다르고 지금 말 다르네. 그러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수긍할 수 있는 설명도 조금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나 국무회의 뭐 공개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의 소통은 현 시점에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23일에 이제 청와대 구인철 부총리, 경제부장관, 기재부장, 국토부 금융위 장관, 전문가, 일반 국민. 여야 정치권 함께 있으면 더 화끈한 토론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이재명 전 의원님이 참석한다는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3: 아직 전화가 없네요.
1: 전화가 없긴 한데 예, MC가 필요하면 한판 승부 연락해 주시면 예 어쨌든
3: 이것도 약간 삐딱선인을 타자면
1: 아, 예, 이렇게 좀 타주세요.
3: 아, 네. 이게 지금 거의 1년 됐잖아요. 부동산 정책, 각종 부동산 정책, 제재, 규제 근데 그때부터 줄곧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니에요. 사실 시장이 얘기해 왔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규제하시면 집값 올라가요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냥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집값 잡는 게 뭐보다 쉽다 그러셨죠? 그 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무 계곡, 쉽다.
0: 계곡 평상 철거.
3: 맞아. 그거보다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듣고, 야, 뭐, 또 다른 어록도 있었죠? 뭐 시장이란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긴 시장도 없다. 그래서 뭐 자기가 이 내놓는 정부가 내놓는 모든 안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먹힐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집값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대 최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세제 만지작거리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제 보유세 올릴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종부세 가장 많이 기여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50% 이상 될 겁니다. 전체. 그분 다 은퇴하신 분들이잖아요.
1: 예.
3: 이분들 그럼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집 팔고 어디 외곽으로 이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든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그럼 때려 잘 잡던지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 일단은 뭐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거는 자기들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진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가들도 전문가들이지만 이건 또 정치 영역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인식 때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이 그 심리가 중요한데 민주당이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심리이기도 해요. 그러면 야당 참여자들을 대거 거기에 불러다가 난상 토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1: 김지영
0: 네. 일단 뭐 이렇게 뭐 공론화하고 국민적 토론회를 했던 것은 좀 진작에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뭐 전 정부를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도 초창기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난상 토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우선순위를 잘 가리고 이걸 또 정책이 사실 낮게 정책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총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따로따로 얘기해온 측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짚을 때 뭐 대출 뭐 규제가 심해서 안 됐다 혹은 너무 규제를 안 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다른 정책하고 어떻게 엮여서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별로 설명을 다들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모아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이 토론의 일정이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은 게 일단 금융, 세제, 공급 각각 토론회를 하고 이걸 다 망라해서 마지막 토론회를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를 먼저 가리는 토론회가 종합적인 게 더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예,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1: 그러니까 종합을 먼저 하고 나중에 디테일 하나씩 챙기는 뭐 그런 토론회가 돼야 된다.
0: 네, 그래서 지금 정책이 사실 그냥 그 뭐 규제라든지 세제, 공급 이걸 나눠가지고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조합되면은 최악의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진영에서 얘기하는 게 다 최악이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1: 그러니까 이제 작게 들어가서 크게 나오려고 지금 설계하고 네. 있는데 일단 크게 들어가서 작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일단 지금 계획하고 있겠죠? 저희 방송 듣고 있을 테니까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윤기 사건 아 이것도 정말 큰 지금 사회적 논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살인 사건이었고, 근데 지금 이제 피의자의 예,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증거 인멸까지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청장 대행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0: 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앞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1: 예.
0: 이번 일로 유가족에게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 예.
0: 유 대행은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경찰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고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1: 예. 지금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가 이제 귀국을 앞당기기로 했는데 결국 이제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로 지금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0: 네, 유재성 대행은 유엔 경찰청장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하루 일찍 귀국을 했습니다. 오전 4시쯤에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자리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리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경찰에서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예, 자 일단 10월 1일 공소청, 중수청 또 이제 검경수사권 분리, 형소법 개정 앞두고 굉장히 지금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경찰이 이 수사권을 갖는 게 정말 그 일생일대의 염원이었어요. 경찰 조직에서는.
1: 지난 70년에.
2: 네. 그런데 이 13만 경찰의 염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1: 예.
2: 이 중요한 시기에 특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목전에 두고 더 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급격 청장 대행이 귀국을 한들 이 문제가 뭐 얼마나 그 이 내부에 지금 이 불거진 문제가 바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도 있고요.
1: 예.
2: 뭐 TF를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수사 역량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은폐하고 덮고 봐주게 하고 또 그냥 사건을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11개의 어떤 추가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대로 덮일 수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국민이 경악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정말 이 아무 죄 없는 이 여고생이 이런 일을 다 했는데 이게 남일 같지 않다는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있는 문제여서
1: 예.
2: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동료끼리 봐주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도 경찰이고 큰아버지도 경찰이고 어느 윗선까지 이게 연결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우선하는 것 외부 전문가 TF보다도
1: 예, 예.
2: 그게 일단 선행되어야지 어느 정도 신뢰 회복하는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뢰의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3: 민주당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된 논쟁은 그거를 국민을 위한 논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이념 전쟁이라고 봐요.
1: 예.
3: 왜 이렇게까지 하나? 특히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야 진짜 경찰이 각 잡고 맘 먹고 은폐하고 이러면 진짜 이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변협에서도 보안수사권 최소한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고.
1: 한 3분의 2 정도가.
3: 네, 그래도 그리고 뭐 경찰 내에서조차도 이거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경찰 내 뭐 TF팀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셀프 감시한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저희가 그 물론 틀리긴 하지만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용은 틀리긴 하지만 셀프 감사, 셀프 검사하는 거는 잘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선관위 보면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양이한테 그냥 생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관 간에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하자는 게 취지고 이게 결국에는 누가 그러면은 서비스, 이 서비스에서 누가 혜택을 보냐 국민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심지어 뭐 본인이 설명은 했습니다만 김용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피해자가 검찰에 신고하면 된다? 뭐 수사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은 모든 피해자들은 그냥 일단 잘못되는 것 같네라고 생각이 들면 다 신고해야 돼요? 그죠? 오히려 더 남발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하는 건지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특히 전당대회 한 이슈로 떠올랐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글쎄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김수인 평화 말씀 듣고 마무리.
0: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방안이든 간에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물론 경찰 스스로도 이거를 자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근데 자정한다고 해도 끼리끼리 해버리면 못 믿어줄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외부에서의 통제도 필요할 텐데 근데 좀 허무한 거는 원래 경찰을 통제하라고 만든 기관이자 조직이 검찰입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런 차원에서 경찰 통제로서의 그 기능이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검찰은 누가 통제하냐. 근데 예. 이것도 우리 책에서 답이 있었던 거는 법무부에서 또 뭐 수사 지휘권도 때로 장관이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통제 구조는 있었던 거거든요.
1: 예.
0: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기초부터라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도를 바꾼다면은 정말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예, 그러니까 뭐 제도를 시행함에 앞서서 이게 70년간 유지됐던 뭐 사법제도 체계를 변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내용의 실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제 피해자가 국민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좀 차분하게 논의하자는 쪽이 있는 것이고 탐별은 이거 자꾸 논의하자면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또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중요하게 또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빨리 그전에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국민에게 안 통할 것 같고요.
1: 아 그래요?
2: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는데
1: 예.
2: 지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고 하겠다는 그 대안들이 진정 그걸 대신할 수 있는가 진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자꾸 논의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2: 검찰주의자지.
1: 검찰주의자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2: 검찰 개혁 이퀄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아니에요.
1: 예.
2: 그거를 염두에 두고 대책들을 마련해야지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뭐, 나중에 2028년, 30년 정권 재창출 이렇게 가려면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2: 그런데 이거는 4년 안에 결판 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예요. 제도가 바뀌면.
1: 그렇죠.
2: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진짜 예.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 없는가, 이 부분 가지고 곧 결론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장윤기 사건 같이 포커스 이벤트가 생기면 이게 막 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도 시행이 왜 어떻게 될 것이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주제이긴 한데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이 부분을 좀 항상 열심히 되지 않을까. 일단 브리핑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4: K라디오.

0: 예, CBS 박종현 판승부 여의도 회장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도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숨은 잘 쉬고 계시죠 지금?
1: 네,
0: 예, 호흡 곤란하지 않고 차분하지 않고 차분하고
2: 차분하지 않고
0: 정신이 없나 봐. 자, 엘레강스 정 네, 정호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네. 자,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두 분이 이제 전북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3일 이제 민주당 워크숍이 일주일 만에 다시 두 분이 만났는데 분위기는 항상 좋아요.
1: 네.
0: 근데 신경전이 살짝 있었다고.
1: 네.
0: 어떤 신경전입니까?
1: 아니, 이제 지난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놓고.
0: 예.
1: 결국에는 뭐 그러한 얘기들 속에서.
0: 예.
1: 나의 장점을 또 부각하면서 상대방의 약점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김민석 전 총리의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 상당히 많은 분란이 있었다.
0: 아하.
1: 그러니까 여당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주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0: 예.
1: 결국 대통령 국정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0: 예. 예.
1: 그런데 그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0: 아.
1: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인의 장점과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거는 뭐 저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0: 예.
1: 향후에 송영길 전 대표 역시도 그러한 기조로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고민정 후보 역시도.
0: 예. 네,
1: 그러한 차원에서의 자기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상대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0: 아, 이 정도는 경쟁하셔라.
1: 그렇죠.
0: 아.
1: 치열하게 하셔야죠.
0: 치열하게 해라. 네. 자,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는 정홍기 의원님. 예, 좀 가까이 오세요. 이재영 의원님 같은 편이시니까.
2: 아, 예,
0: 좀, 예, 좀 이쪽으로 붙으세요. 예. 이동학 최고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가지고. 약간 좀, 이게, 이재영 의원님을 피하시나?
2: 네. 왜, 아유, 그럴 리가.
0: 밥을 좀 사세요, 좀.
3: 네. 예. 지난주에 제가 안 나왔더니.
0: 아, 아웃 오브 사이트 하면 안 돼.
3: 자,
0: 자, 정 의원님, 예, 민주당.
2: 네, 서로 팔을 쓰다듬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선수들끼리라.
0: 네.
2: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오래 그 묵은 정치인들은.
0: 네.
2: 그 뭐라 그럴까. 아, 이 겉에 표현하는 방법하고. 네. 속으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덕담도 나누면서 그런데다 여기가 전북도당 상무위원회잖아요.
0: 제일 중요한 지역이네요.
2: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포인트는 다 찝었더라고요.
0: 네.
2: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총선. 네. 얘기를 하잖아요.
0: 아.
2: 뭐 이번에 그 전북 뭐 점수 괜찮았는데.
0: 네.
2: 총선에서 대통령과 합을 맞추려면. 바로 나야.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0: 예.
2: 정 전 대표는 원래 이분이 시도 썼다 그랬나? 나 잘 모르는데 시 썼나?
1: 시는 잘 모르겠네요.
2: 상당히 감성적이야.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아. 우리 옛날에 왜 그 비슷한 편지 한번 읽으면서.
0: 맞아요,
2: 정말.
0: 맞아요. 응? 맞아요.
2: 대가를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4: 김영선 의원.
0: 예, 있어요. 네. 어이구, 보셨네.
2: 아, 내가 이래서 김유정 의원님하고 친해. 비슷해. 비슷해.
0: 비슷해. 아, 전 단어를 막 생각나는데. 네. 아, 하지 않겠어요?
2: 예. 노무현의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됐다. 근데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 없다. 민주당의 뿌린 나야. 김대중, 노무현. 뭐 이렇게 이어지는 하면서. 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요.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억울한 컷오프가 됐어도 내가 더 큰 유세단을 하면서 당을 위해서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다가 중요한 거야. 나는 새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또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0: 예, 예.
2: 아마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양 당사자의 이가 남아났을까 이를 갈아서 나는 없어질 정도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0: 거슬려서.
2: 그러니까 아니 이 얘기를 하면서 이를 빡빡 갈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그래도 그래도. 네. 서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식의 정치보다는.
0: 예.
2: 그래도 뭐랄까 여기 그 적대심과 경쟁심을 느끼기는 하지만.
0: 아.
2: 그든 뭐라 할까? 풍류가 있다고나 할까?
0: 아, 낭만?
2: 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0: 아.
2: 그 나중에 이긴 사람 사마의. 사마의와 제갈량이 만약에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0: 정의원님이 역시 비가 많이 내리니까 깊이가 있어요.
2: 아유, 비가 내리는 게 문제야.
0: 자, 김민정 의원님 전북 도당 잘 아실 것 같아서.
4: 전북 도당, 전북이 중요하죠.
0: 중요하죠. 당원이 많고.
4: 권리당원 19만.
0: 이야.
4: 네, 굉장히 19만. 중요하죠. 웃으면서 서로 입안에는 칼을 숨기고.
0: 네.
4: 팔을 서로 쓰다듬는 장면도 있었다.
0: 구밀복검.
4: 누군가는 꼬집었을 수도 있어요.
0: 이야.
4: 아~ 우리만 몰랐지. 아,
0: 그럴 수 있네. 네,
2: 이걸 한번 비틀어 말어 이러면서
4: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나이는 김민석 전 총리가 한 살 많아요. 아~ 송영길 63년, 김민석 64년, 정청래 65년생.
0: 야, 또 이런 것까지.
4: 아~ 다 60대예요.
2: 그러네요. 그러네요.
4: 어느덧, 네, 어느덧 그렇게 됐어요.
0: 686이네.
2: 686이라고 하죠. 네. 네. 네.
4: 과거 뭐 형님동생 하던 네. 시절이었을 텐데 네. 최근에 출마 선언하면서 자기 정치라는 화두를 꺼냈었잖아요.
0: 다 자기 정치 하는데 자기 방송하고
4: 다 자기 정치 하는데 네. 특별히 너는 더 자기 정치하더라. 아. 뭐 그런 식으로 날렸었는데 아마 이제 이 자리에서 서로 이제 공중전 하다가 네. 이렇게 같은 자리에 만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호남 방문해도 시간차 공격이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같이 만났으니까 서로 할 말은 하되 품위는 좀 지켜야 되고 또 상무위원들 다 이 어르신들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될 상인가
0: 누가
4: 이렇게
0: 왕이 될 상인가 네, 이렇게 당대표 딱, 상인가
4: 그렇죠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할 말은 하면서도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가면서 뼈 있는 한마디가 일합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0: 네. 자 이재영 의원님 판단해 주세요 누가 당대표 될 상입니까?
3: 글쎄, 점잖아 보이려고 무난히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예. 보면, 예. 쏠쏠한 재면 대리전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0: 대리전.
3: 네,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0: 최고형 후보들?
3: 네, 뭐 최고형 후보들, 뭐 친척계, 뭐 이런.
0: 친석계.
3: 친석계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면, 야, 저렇게 얘기하고도 서로 같은 당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2: 그 사람들이 있어요.
3: 있어요? 하여튼 뭐, 하여튼 세게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틀에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큰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지금은 우리가 보안수사권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두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진짜 본인 입장에서는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정치에서 나와요. 아까 부동산을 제가 분명히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뭐 나토도 사실은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지난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였고 에너지 분야도 보면은 기후 환경 에너지 만들었잖아요. 기후 에너지 환경인가요? 만들면서 사실은 그 원전 폐쇄가 완전히 민주당의 큰 아젠다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0: 예.
3: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걸로 가면 나중에 4대강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민주당이 진보 진영에서 무단히 없애고 싫어했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입장을 조금씩 다 바꿔야 돼요. 어찌 보면은.
0: 예.
3: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민주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이 진짜 뿌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예. 과거에 있는 이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닌가. 우리 파이가 작아지고 이러다간 진짜 먹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우리 그래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친청계는 숫자가 적어 보이는데.
0: 예, 시청자는 안 보고 있습니다.
3: 아, 시청자는 안 보고 있어요. 저만 보고 있어요. 예, 죄송해요.
0: 본 것만 있어요.
3: 알겠습니다. 예. 뭐 보면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예. 싸우는 게 예. 이유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0: 자, 중앙일보가 이제 민주당 개파를 이제 분류해서 이제 이재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개파에 대한 분류인데 혹시 이미지가 준비됐습니까?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한번 띄워볼까요? 예. 확실히 이제 보면 친 김민석계가 이제 많아요. 예. 아, 이미지 없답니다. 예. 이미지 찾아보시고 중앙일보에 보면 굉장히 많고 이제 그 전북, 전남, 광주 지역구인 의원들의 그 포션도 보면 김민석 친석이라고 불리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랄까 대세가 이미 좀 정해진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1: 저는 여기에 네. 아마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을 좀 지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분들께서 네. 아 그러면 이번에는 당을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어떤 후보가 적임자인가? 그런 판단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0: 예?
1: 그러면 어쨌든 우호적으로는 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붙으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예. 캠프를 꾸려갈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거지. 명시적으로는 사실 캠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범으로 그렇죠. 이제 도와준다라고 하는 네.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당원들한테는 그래도 의원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약간 대세가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읽힐 수 있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약간 플러스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0: 이렇게
1: 있죠.
0: 이렇게 이제 명단 같은 거 들 때 의원님 미리 이제 신문사가 전화하면 네. 친척이세요? 친석이세요? 혹은 뭐 친송이세요? 친문이세요? 뭐 이렇게 하고 네. 하면 넣어도 될까요? 물어봅니까?
2: 아니요. 그렇게 넣어도 될까요? 그러지는 않고요. 누굴 지지하세요? 아, 해가지고서
0: 자기네 집 분류하는구나.
2: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옛 네. 생각이 나.
0: 옛 생각이 나.
4: 친이 친박이 생각나시나요?
2: 친이 친박 다음에 네. 그 아마 무슨 선거에서 대패를 했어요. 지방선거에서. 네. 잠깐만 얘기할게요. 네. 이 얘기는 해야 돼.
0: 해야 돼, 해야 돼.
2: 그래갖고선 그 소위 친이계의 후보가 둘이 나왔는데, 네. 그리고 친박계도 나오고, 네, 네, 네. 그랬는데, 거의 이렇게 지지세가 비슷했어요. 누가 아. 이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네. 소위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기가 직접,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접 가서 캠프에서 뛰지 못하니까 자기 보좌진을 보내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소위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굉장한 그
0: 접전을 하고 있어요.
2: 네, 접전을 하고 있어. 근데 A에도 보좌진을 보내고 B에도 보좌진을 보낸 사람이 있어.
0: 아, 포트폴리오.
2: 어우, 놀라워요. 그랬는데 결국 A가 이겼어. 그랬는데 이 A가 이긴 A라는 당대표, 새로 된 사람이 네. 진짜 뭘 모르는 거지. 아하. 자기를 도와줬다고. 네. 그래갖고 그 저기 뭐야 뭘 시키려다가 예.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고.
0: 비에도 보냈다.
2: 어? 아, 그거를 처음에 몰랐어.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소위 예를 들어서 6.25다. 그러면은 파병을 남쪽에서 한 거야. 그 생각이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0: 네. 그 생각이 왜 네. 민주당도
2: 아까
0: 이런
2: 무슨 질문 하셨더라.
0: 아, 뭐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예,
4: 그 말씀인 네. 즉슨 네. 지금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네. 아마 내심으로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데 분류는 딴 데 돼 있고 이러면서 아마 있어요. 있을 거예요.
0: 그럴 수도 아, 그래요? 있어요.
4: 저도 지금 보이거든요.
2: 아, 네. 네. 그래서 누구예요?
4: 그것은 비밀입니다. 네, 네, 네, 네.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표면적으로 이렇게 네. 아무래도 이 세가 네. 강한 후보가 아무래도 네. 조금 일강으로 부약 그 떠오를 그런 부상할 가능성은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2강, 1중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예. 대체적으로 당내에서 얘기하는 것도 1강, 2중 이렇게 또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0: 1강,
4: 현재.
0: 2중 그 1약이라고 좀 하나 해주세요. 국민적으로. 1약. 예, 1강, 2중 1약으로 예. 해주세요. 예.
4: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친청계로 분류된 이름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친청, 권양엽, 김영환, 문대리, 문정복, 박지원, 박지혜, 이성윤, 이모경, 조승래,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아, 여기서 이제 박지원은 전북의 박지원입니다.
4: 요번에
0: 예,
4: 들어간.
0: 예, 요번에 네. 들어간 박지원. 그, 해남의 박지원 아니고. 친송은 김영호, 민병도, 민홍철, 박선원, 박지원. 여기가 이제 해남의 박지원. 양부남, 이계호, 정인영, 허종식.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이동학 제후. 요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잘 분류한 거 맞아요?
1: 일단 친청 의원분들은 네. 지금 장직을 함께 하고 계신 아~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원래 뭐 친청계라는 게 없었죠. 네.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뭐, 그 탕평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네.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아. 그래서 어쨌든 탕평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건 친청계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네, 다 저쪽에 소속되어 있었던 네. 사람들을 같이 쓸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의 뭐 매력을 느꼈는지 어쨌든 함께 배를 탔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친청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본인들이 부정을 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은 이대로 예. 가는 걸 것 같고 아. 요 전당대회도 아마 이런 흐름으로 그냥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뭐 그러네요. 네.
4: 김남국 의원이
0: 김남국 의원 원래 친청계와 함께한다고 중앙일보 첫 번째 기사에 있었는데 이번 기사에 수정된 기사에 김남국 의원 이름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 중립이에요, 기자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는 게
0: 우리 같은 살레시오고 우리 네. 예, 김정 의원님.
4: 내가 왜 친청이냐 이랬을 것 같은데.
0: 김남국 거, 번역기.
4: 어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청와대에 있었고 누가 봐도 네. 사실은 대통령 네. 측근으로서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도 했는데 네. 친청으로 이렇게 바로 분류된다? 공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0: 이번 재보궐에. 네,
4: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공천을 네. 받을 때만 하더라도 네. 또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이런 얘기
0: 해주세요. 하기가 그게 제일 재밌는 소위, 거야. 소위
2: 충성 맹세라 그랬고 아. 저를 이거 주시면 아. 제가 정말 네. 네? 뭐 이런
0: 대표님을
2: 식으로.
0: 위해서, 후보님을
2: 근데
0: 위해서.
2: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친청계의 이름을 올렸다가는 나중에 공천도 못 받을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이거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아. 그리고 이제 소위 지금 그 정청래 리더십 하에 예. 어떤 그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은 지금 와가지고 또 딴 데로 간다라는 것이 자기 이미지에 주는 아. 그런 영향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0: 그럴 수도 있어요.
2: 그래서 과거에 왜 아 내가 정말 그 좀 민망하긴 한데 주의 야박 그런 말 많았었어요.
0: 아, 낮에는 예. 이명
2: 뭐 뿐만이 아니라 고시점뿐만 아니라 예. 그 다음에도 아. 지도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네. 제가 기억할 때 지난번에 정청래 박찬대 경쟁에서 예. 의원들은 박찬대 당시 의심. 후보 쪽이 훨씬 많았었어요.
0: 맞아요.
2: 그런데 막상 당심. 열어보니까 당심이 그래서 지금 정청래 전 대표는 네. 아마 그 권리당원의 당심, 보안 수사권으로 뭉쳐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가 보다 아.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네요.
0: 예.
3: 근데 이게
0: 이정현님
3: 세 보니까 71명인데 나머진 다 어디가 있어요?
2: 아니 근데 노 코멘트.
0: 노 코멘트.
3: NCND. 코멘트. NCND. 그래도 다 대략 나오지 않아요? 눈빛만 봐도.
1: 글쎄요.
2: 눈빛을 안.
1: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이게 지금 사실은 예전처럼 친문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무슨 세력적으로 개파가 형성되는 그러한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에서 찾기 어려워요.
0: 왜냐 차기 주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1: 네 그리고 지금 구도 자체가 일단 그렇게 굳어지기도 어렵고 지금은 예. 사실 친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0: 그렇겠죠.
1: 이거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뭐 어느 쪽에 선호가 있냐 정도의 느낌인 거지. 그래서 예. 끝나고 나서 무슨 말을 갈아타다 이런 개념은 맞지 않고 당 대표가 되면 결과에 순응하는 거죠. 결과를 승복하는 거죠.
0: 예.
1: 승복에 따라서 대통령 뭐 국정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권당의 여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개파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어거지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중앙일보기사 약간 약간 유감이다.
1: 그렇죠.
0: 예.
4: 그래도 워낙 어느 의원이 어느 정도 지금 이 후보들에게 네. 가까운가.
0: 대세 파악 정도는 가능하다.
4: 네, 이 정도 파악은 그냥.
0: 의원들의 마음. 참고사항으로. 네. 예. 레퍼런스는 된다. 자, 근데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오늘 최고위 오전에는 결론 못 냈고 오늘 밤에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선호투표 도입 반대 세 분이 문정복. 이성윤, 박규환, 요 분이에요. 유성윤 최고위원 요즘 화제의 중심이시기도 하시고. 도입 찬성 두 분은 강두구, 황명선. 이게 됩니다. 3대2 구도이긴 한데.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재영 의원님, 느낌 왔어요?
3: 저는 선호 투표를 일단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민주당도 좀.
0: 예. 네.
3: 좀
0: 왜요?
3: 꾸준하게 좀 네. 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 선호 투표를 또 하는지 그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0: 예.
3: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0: 아.
3: 네, 1등은 누구, 2등의 표가 뭐 예. 3등한테 몇 표 가고 그것도 세고 그래야 되는데 글쎄 뭐 오히려 간소화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0: 예.
3: 글쎄 이게 또 이거잖아요. 선호 투표에 대해서 별 말 없다가. 잠깐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치열하게 붙는
0: 정청래
3: 거니까
0: 정청래 쪽에서
3: 그래서 예. 정청래 대표 전 대표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숫자로만 보면은 이게 뭐 3대2니까 이거 도입이 잘 되지 않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민주당 당원들이 다 원하고 민주당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감히 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꼭 붙잡고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듯이 여기도 최고위에서 민주당에서 세 명이 절대로 반대를 하면 이게
0: 안 돼요?
3: 안 되는
0: 안
3: 거잖아요.
0: 아, 안 돼요?
4: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게 될 텐데
0: 네.
4: 표결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 구도면 고집을 하면 아마 또
3: 여기서 원내대표는 그게 없나요? 표결권이?
2: 최고위에서 결정한다.
4: 원내대표도 들어가 있죠. 네. 7명인 거예요.
2: 네, 4대3이라고.
4: 최고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0: 예.
4: 네. 네. 그러니까 표결해서 오늘 통과시켜야죠. 다음 주 16일 날 후보 등록인데 룰 가지고 아직 이러고 있다? 선호투표제 가지고. 이거는.
0: 삿바싸움이 아직 물 밑에서.
4: 룰싸움이 제일 최악이긴 합니다.
3: 룰싸움이 제일 근데 세요. 저희도 보면은 당내에서 우리 뭐 당원, 책임 당원 몇 퍼센트, 일반 여론 몇 퍼센트여가지고 늘 굉장히 심하게 물밑 다툼이 있습니다.
1: 이게 룰이 이번에 도입된 게 아니에요. 지난번 작년
0: 11차 당무위.
1: 당무위에서 도입이 됐고 그때 지금의 지도부인 분들이 거기 그 당무회 위원들이었어요.
0: 문정복, 조성래 의원.
1: 그래서 그때는 후보자가 두 명이었기 때문에 예. 결선 투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때 통과됐던 조항들이거든요. 예. 당원에서는 당규에 정한다라고 돼 있고 예. 당규는 전준위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분명히. 예. 예. 전준위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큰 논란이 없는데 예. 아마도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예. 이게 아 3대2로 맞으면 아파요. 3대1로 맞으면 아파요. 2대1로 맞으면 아파요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거를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아 얘네들은 뭔가 뭉쳐있고 지금 나 혼자 떨어져 있어 예. 라고 하는 동정론을 좀 올리려고 하는 전략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지적을 황명선 최고위원이 하셨던데 예. 임명직은 원래 당대표가 물러나면 당대표가 임명했던 정무직들은 원래 물러나는 게 맞잖아요. 그래갖고 사무총장도 물러나고 다 물러났어요. 예. 근데 최고위원들도 지명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왜 안 물러나냐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예.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아하. 해석의 영역이어서 제가 볼 땐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참 그러네요. 그 이게 표결로 들어간다고 보니까 어렵네요. 여전히 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0: 자, 김호준, 아, 예, 예, 정의원.
2: 팔을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애정 표시를 하더니 아주 그냥 뭐 아주 사사건건 지금 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 김원희 씨 방송에서 이제 그 김민석 전 총리 당시 계엄당의 행보, CCTV 미스터리 의혹을 이제 해소를 했는데 조선일보가 역제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입수했냐? 어떻게 입수했을까 이거거든요. 어떻게 네. 입수했을까요, 정 의원님?
2: 글쎄요, 그날 인터뷰 내용으로 보면 예. 김어준 씨가 어렵게 구했다고.
0: 맞아요. 본인이
2: 김민석 의원은 자기 이거 뭐 구하기 어려울 텐데 그러던가. 아, 뭐 국회에서만 예. 구할 수 있을 텐데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 국회 사무처가 보관하고 있죠.
2: 네, 예. 아마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 현지 국회의장 측에서는. 전임 국회의장 때 나간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하. 전임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예.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 영상에 얼굴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요청할 때 그걸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 그 사무처가 아하. 이거를 요청한다 그래서 예. 정보공개에 신청을 한다 해서 그렇게 일조일석에 나올 빨리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2: 그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아무튼 간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뉴스 공장에 그 장면이 나옴으로써 사실은 이 CCTV가 굉장한 이슈가 될 줄 알았어요.
0: 예.
2: 그랬는데 그냥 한 번에 털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에도 2024년 12월에도 김어준 예. 씨가 당시 김민석 의원의 담 넘는 것을 도와줬던 시민 여성을 불러서 맞아요. 인터뷰까지 했었다.
0: 맞아요, 맞아요.
2: 그거 안 본 사람은 잘 몰랐죠.
0: 예, 네. 예. 그 내용까지도 당연히 또 소개가 돼서 해석이 됐는데 아무튼 관련 의혹 제기가 있다라는 점까지 짚고 네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행 더 웨이죠.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한판 승부 오늘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지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부자는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도 중요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이라는 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요, 내가 정말 비를 많이 맞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매일매일 밖에 나가야죠. 밖에 나가야 비를 맞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운이라는 건 그렇게 얻어걸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얻어걸린다는 건 확률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확률을 높이려면 빈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게 운에 가까울 수 있는 평범한 우리들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0: 이승환의 덩크슛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빈도를 높인다는 거 뭘까요? 안 까먹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거를 우리는 흔히 루틴이라고 하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내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은 내가 하고자, 갖고자 하는 것을 쌓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이따가, 내일, 나중에 하면서 침대나 소파에 앉아만 있다면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오후에 산책을 한다거나 물론 한두 번으로는 절대 건강해질 순 없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쉬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은 다른 비유이지만은 이제 막 방송을 시작하는 사람한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방송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민방송이라는 것이 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PD도 없고 기술은 뭐 더더욱 없죠. 모든 것을 혼자 다 해야 합니다. 진짜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막막했습니다. 이럴 때 저는 후배들에게 루틴을 만들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오프닝하고 다음에는 뭐 날씨 이야기 전해주고 새로운 뉴스 있으면 전해주고 이렇게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그래도 요즘은 컴퓨터가 있어서 한결 수월해지기는 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 끝나면 바로 책방에 갔었거든요. 방송 소재를 구할 때라고는 책방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대단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빈도를 높여라. 루틴을 만들어라. 잊지 마시고요. 자,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생활상식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생활상식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피부와 관련해서 제가 좋은 팁 알려드릴 텐데요. 피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부터.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커피 콩을 쓰지 않고도 커피 맛을 내는 음료가 일본 시장에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원두 조달 불안이 커지자 코카콜라와 아사히가 대체 원료를 앞다퉈 원두 없는 커피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미 큰 시장을 형성한 일본 커피 음료 시장에서 대체 원료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코카콜라 그룹은 오는 9월 주력 브랜드인 조지아를 통해 원두 없는 커피 제품인 카페 워러를 출시하는데 코카콜라 그룹이 전 세계의 시장 가운데 일본에서 처음 내놓은 제품이기도 한 이 제품은 옥수수 유래 식이섬유를 활용하고 향 성분과 단맛, 쓴맛, 산미를 내는 원료를 조합해 커피 맛을 재현했는데 일본 코카콜라 관계자는 물처럼 마실 수 있으면서도 커피 특유의 향과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사히 음료는 코카콜라와 다른 접근법을 택했는데 식물 유래 카페인을 사용해 커피를 마셨을 때의 향과 쓴맛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아사히는 먼저 카페 라떼풍 제품인 미래의 라떼를 올해 중 출시하고요. 커피풍 제품인 미래의 블랙을 2027년께 내놓을 계획으로 어떤 대체 원료를 쓰는지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료 업체들이 원두 없는 제품에 나서는 배경에는 커피 원료 공급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커피 연구기관에 따르면 기후 변화 영향으로 주요 품종인 아라비카종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2050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본은 세계 4위 커피 소비국으로 캔커피와 페트병 커피 음료 시장도 큽니다. 코카콜라 그룹이 일본에서 먼저 제품을 내놓는 만큼 향후 해외 전개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원두 없는 커피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표기 문제를 넘어야 합니다. 원두를 쓰지 않는 제품은 제품명이나 포장에 커피라고 쓰기엔 좀 어렵지 않나 하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원두 없는 커피 시장이 일본보다 앞서 열리고 있습니다. 2019년 창업한 식품 스타트업 아트모 커피는 농업 폐기물을 원료로 한 에스프레소용 분말을 내놨고요. 녹차에서 추출한 카페인을 더해 커피 맛을 구현했고 현재는 커피 원두와 대체 원료를 섞은 제품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맥주 시장에서도 과거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메가 비율을 줄인 발포주와 제3의 맥주가 등장을 했고요. 이들 제품은 이후 큰 시장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원료 공급 리스크와 가격 상승에 대응해 등장한 원두 없는 커피가 일시적 대체제를 넘어 새 음료 시장으로 자리를 잡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햇살이 눈부실 정도로 화창한 아침을 맞이하셨을 금요일 오늘. 오후 들면서 역시나 구름이 점차 많아지고 있네요. 이로 인해 오후에 소나기와 뇌우가 다시 예상이 되지만 오늘은 폭풍의 범위나 강도는 어젯밤만큼 넓거나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예측센터는 워싱턴 DC 지역을 5단계 중 1단계인 약간 위험지역으로 아직까지 분류하고 있는 가운데 한두 차례의 폭풍으로 강풍과 폭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습도는 약 70%이고요. 자외선 지수는 6으로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날씨가 점차 건조해지겠지만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교외 지역은 60도 후반, 도심 지역은 70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낄 가능성도 있으니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은 한랭전선이 다가오면서 오후와 저녁 시간에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실시간 레이더를 주시하셔야 하겠고요. 전반적으로 토요일에는 맑은 날씨보다는 흐린 날씨 예상이 되고요. 최고 기온은 80도 안팎이고 알렉산드리아와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 및 불꽃놀이가 열리는 밤에는 날씨가 점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은 부분적으로 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습도가 낮은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날씨는 변화되겠습니다.
해와 구름이 적절히 섞인 날씨에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대로 쾌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선이 정체되는 시렌도어 밸리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주말에 산 가실 계획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매우 쾌적한 날씨로 한 주가 시작이 되겠지만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90도, 섭씨 3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폭염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폭염은 지난번처럼 극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4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폴 킴이 부릅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거울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피부입니다. 좋은 화장품 하나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부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자외선 차단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하고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주는데요. 오늘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피부 관리법과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거창하게 뭐 피부 관리법까지는 아니지만 에어컨을 켜는 순간부터 피부는 조용히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한여름 실내는 종종 사막보다 건조한 환경이 되는데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일어나 피부가 이미 탈수된 뒤에야 당김과 잔주름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건데 이럴 때 그래도 피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히알루론산 세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건 반쪽짜리 처방이라네요. 에어컨 건조는 겨울의 건조함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에어컨은 공기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수분을 응결시켜 배출하게 되는데 그 결과 실내 습도는 급격히 낮아지고 건조해진 공기는 주변에서 수분을 끌어당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의 피부입니다. 오랜 시간 냉방 공간에 있으면 피부 표면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피부가 말라가는데 체감 온도가 낮아 피부가 당긴다는 느낌을 늦게 알아차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겨울철 건조함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죠. 히알루론산은 뛰어난 수분 흡착 성분이기는 합니다. 피부 속 수분을 끌어당겨 촉촉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흡수할 뿐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두는 능력은 약하다는 거죠. 습도가 충분한 환경에서는 공기 중 수분까지 끌어당겨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냉방으로 습도가 낮아진 실내에서는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럼을 바르고 나서 오히려 더 당긴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바로 이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무엇으로든 수분을 채웠다면 다음 단계는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봉쇄형 보습제, 다시 말해 오클루시브 성분이라는 겁니다. 이 성분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세라마이드, 스쿠알렌, 그리고 제가 애용하고 있는 바셀린 계열입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을 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히알루론산 세럼으로 수분을 채우고 그 위에 세라마이드나 바셀린 같은 제품으로 마무리를 하면 냉방 환경에서 특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바르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세안 후 물기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히알루론산 세럼을 먼저 바르고 흡수를 시킨 뒤 완전히 건조되기 전에 세라마이드나 바셀린 같은 오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럼을 바른 뒤 오래 방치하면 그 사이에 수분이 다시 증발할 수 있으니까 타이밍은 짧게 가시는 걸로. 또 책상 위나 침대 옆에 소형 가습기나 미스트를 두는 것도 피부 환경을 유지하는 데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냉방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수록 채우고 잠그는 두 단계의 루틴이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괜히 비싼 화장품 사서 아까워 조금씩 쓰시는 것보다는 제가 방금 추천해드리는 걸로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를 직접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첫 마디가 오, 어쩜 그렇게 피부가 고우세요? 너무 좋으신데요? 라고 하는데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얼마 전부터 저도 피부 관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는데 볼살이 살짝 처진 것 같더라고요. 이쿠, 나도 늙는구나 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발라보고 했는데 이젠 저만의 방법을 찾아서 매일 저녁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센스티브한 피부가 아니라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히알루론산과 바셀린 적극 추천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올리너리 제품 쓰고 있습니다. 피부 탄력과 모공이 걱정이신 분들은 올리너리 추천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유해 성분이 없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처음엔 저희 애들이 여드름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더라고요.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이틀이면 배달이 되고요.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혹시나 해서 저도 써보기 시작했는데 그 효과는 아주 커요. 건성용과 중성용, 또 민감성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걸로 구입하셔서 사용해보시고 정말 좋았다면 카톡에 후기 남겨주세요.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바셀린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세요. 특히 바셀린 바르실 때는 아주 얇게 바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귀 뒤쪽, 귀 앞쪽에도 살짝 발라두시면은 주름지는 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싸이와 하사가 부릅니다. 이제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쉬지. 이제 돌려줄래?
4: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쉬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쉬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국제공항이 어제부로 드디어 도널드 J.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팜비치 국제공항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명칭을 공식 변경했다고 밝혔는데, 공항 코드도 당분간 PBI로 유지되다가 내달 18일부터는 도널드 J. 트럼프 DJT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 작택인 마너라고 리조트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를 만나기 위해 몰려드는 무수한 이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주말을 이용해 자택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팜비치 국제공항은 1936년 모리슨 필드 공항으로 문을 열었고, 1948년부터 팜비치 국제공항이란 이름을 사용하다가 약 80년 만에 이름이 바뀌는 셈입니다. 공항은 이번 명칭 변경이 지난 3월 30일 플로리다 주지사가 서명한 주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플로리다 주의회는 지난 2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명칭 변경 후 가장 먼저 착륙한 비행기는 오늘 오전 5시경에 도착한 트럼프 일가 소유의 트럼프 폴스 원이었으며, 비행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과거 대통령들의 이름을 딴 국제공항이 여러 존재하지만 현직 대통령 이름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명칭 변경 비용은 550만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는 이번 개명으로 금전적 대가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가 자산을 통해 트럼프 일가의 막대한 홍보 효과를 안겨다주는 셈이라 논란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또 같은 날 테네시주 댄드리지에서는 재무장관 등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I-40 교량을 도널드 J. 트럼프 브릿지로 이름을 변경하는 기념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케네디 센터와 미국 평화연구소 미 해군 함정 250만 달러 기념 지폐 디자인 등등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250주년을 기념해 자신의 초상이 담긴 여권 발급도 시작했다고 하네요.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뭐죠? 도널드 트럼프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실라 그러나 아주 그냥 이름 못 날려 환장하신 분 같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웨스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감염 모기가 급증을 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LA 카운티 27곳과 오렌지 카운티 10개 도시에서 웨스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가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턴에서만 전체 40% 가까운 15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웨스트나인 바이러스는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가 되며, 신경계에 합병증이 발생한 중증 환자의 약 10%는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네요.
1: 더워서 쪄주고 홍수나 물에 빠져주고 이젠 모기 물려 죽어 나갈 판이네. 조심하세요.
0: 전국의 명문 사립대들이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면제 혜택을 잇따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에머리대는 올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존스 합킨스 대 노틀댐 대학도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고, 10만 달러 이하 가정에는 기숙사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네기 멜런 대와 펜실베니아 대와 시카고 대 등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등록금 면제 정책을 시행하거나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학들이 중산층 지원을 강화하는 이유는 중산층 가정 학생들은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해 입학생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정책 결정은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 에머리대는 이번 가을 신입생 가운데 연소득 10만에서 20만 달러 이상의 신입생이 이전보다 50%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1: 중산층으로 사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이 세간하게 일하고 세금 낼 거 탁탁 내고 중산층 참 속상했는데 아이고 우치게 요렇고럼 바뀌었디야. 이 진즉에 있으셔야지.
0: 백악관이 물가 안정 메시지를 내세우며 민간 주유소 네트워크인 프리덤 퓨얼을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프리덤 퓨얼은 펜실베니아와 뉴저지 지역의 기존 민간주에서 25곳이 참여하는 할인 주유소 네트워크입니다. 첫 주유소는 어제 필라델피아에서 문을 열었으며 휘발유 가격은 갤론당 3달러 47센트로 책정이 됐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47대 대통령이라는 점을 상징한 가격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여름 휘발유 가격 인하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프리덤 퓨얼은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연방 보조금을 받는 곳은 아니며 민간 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판매에 나선 것이라고 하네요.
1: 착한 가격, 이쁜 가격, 좋긴 한데 아유 그래도 코스코 가스비보다 8센트 비싸네.
0: 미국의 한 유서 깊은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이 오물처럼 탁한 갈색 물 위에서 어트랙션을 타는 모습이 공개가 돼 위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메릴랜드주 오션시리에 위치한 놀이공원 트림퍼 라이즈 예, 한 수중 놀이기구 영상이 확산을 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는 한 갓난아이가 텅 빈 배들이 뒤따르는 탁한 갈색 물 위에서 홀로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 해당 영상을 게시한 누리꾼은 내가 1999년에 이 배를 탔을 때 이후로 물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것 같다며 이게 합법적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260만 회를 돌파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영상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변기에서 나온 물 같다, 방사능이 나올 것 같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부 누리꾼들은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인용해 윌리 원카의 초콜릿 강인 줄 알았다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놀이공원 측이 홍보했던 모습과 180도 달라 기만 행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놀이공원은 불과 6주 전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린 소년이 수정처럼 맑고 푸른 물 위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깨끗한 물에서 어트랙션을 즐기는 아이들의 사진을 게시했는데 과거 해당 놀이공원을 방문했던 이들은 원래는 진짜 맑은 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내가 갈아치운 기저귀가 저 물보다 깨끗하겠다며 위생 상태에 강한 우려를 표했는데 해당 어트랙션의 위상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원인과 오염된 물이 얼마나 방치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1893년 독일계 이민자 부부에 의해 설립이 된 트림퍼 라이즈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가족 경영 테마파크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130년도 더 된 파크네요. 그리고 요즘 워낙 가물었잖요. 물 애끼시느라고 그렇겠죠. 거길 간 사람들이 잘못이네. 이 더러워도 가니께 가니께 문제요. 안 가면 니야 안 가면 이 거기가 어디라고요? 오션시리에 있는 트림퍼라이즈. 여기 가시면 안 되겠네.
0: 서울 곳곳에 정체불명의 김지미라는 낙서가 연달아 발견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네요. 최근 서울역부터 청량리에 이르는 주요 도심 일대 공공시설물에 검은색 스프레이나 매직으로 쓰인 의문의 낙서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낙서가 집중된 곳은 서울역, 시청, 종로, 동대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낙서는 주로 전봇대, 통신함, 버스 정류장 등 시민들의 눈에 잘 띄는 도로 시설물에 남겨져 있습니다. 발견된 낙서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김지미 클릭이라는 문구부터 김지미 별세, 인생 무상, 한국 영화 상징 역사 등 원로배우 김지미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별다른 부연 설명이나 그림 없이 특정 이름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낙서들은 필체가 매우 유사하고 이동 경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동일 인의 연쇄 소용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낙서의 수만 해도 최소 500여 개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온라인에서는 스타를 추종하는 개인의 행위인지 특정 사이트나 온라인 마케팅을 유도하는 단어인지 추측이 무성합니다. 이 같은 무단 낙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범죄이며 타인의 재산이나 공공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돼 벌금형이나 직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복구 비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시설물의 피해 규모와 중요도도 따라 실형선고로 이어진 전력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1: 지인이 무엇자라는 거요. 이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셨을 리도 없고 말이요. 아무래도 온라인 마케팅 같은디. 안 그려?
0: 인공지능 AI 안경을 이용해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뒤 SNS에 영상을 올린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본국의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 남성, AI 안경에 촬영 표시 등을 가린 채 여성과의 데이트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성범죄 관련 혐의 적용 여부를 포함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하네요.
1: 아이고, 이자부터 그냥 안경 낀 사람들 조심해야겠는디. 이? 안경 끼신 분들도 오해받지 않게 처신 잘 했어야겠네요. 예.
0: 네이버가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에 동참했다는 소식입니다. 네이버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에서는 이용자 기부가 이어지며 5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최근 강진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의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30만 달러의 구호 성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달 24일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을 해 사망자 수 중 총 3,889명에 이르렀고요. 부상자만도 16,740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이번 성금은 네이버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해피빈을 통해 유니세프, 유엔 난민기구, 유엔 세계 식량 계획에 각각 10만 달러씩 전달이 됐으며 성금은 지난달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국내외 자연재해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지원에 참여해 왔었는데 지난해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지난 8월 경산, 울산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각각 10억 원씩을 기탁했으며 2023년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용자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 5만 명이 참여를 해 총 5억 4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더 많은 이용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한 이용자 한 명당 총 콩 10개, 1,000원을 매칭해 추가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1: 아니, 콩이 뭐요, 콩이? 아주 그냥 신났네, 신났어니. 아이, 난 또 네이버 지들이 직접 돈으로 기부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먼. 아이고, 그럼 그렇지. 얘들이 무었던 애들인데 지 돈들을 내고 써.
0: 남편의 성면 묻은 작업복을 수년간 세탁을 한 뒤 결국 암으로 숨진 여성의 사연이 소개가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노폭주 와이먼댐에 거주하고 있는 72세 베로니카 키드먼이란 여성은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악성 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 등 장기를 둘러싼 막에 발생하는 암으로 유족은 그녀가 수십 년 전 남편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성면 섬유에 간접 노출이 된 것이 발병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영국 통신회사에서 현장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가정집과 사업장, 전화 교환소, 수리센터 등을 오가며 전화선과 교환기 고장을 수리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유족에 따르면 남성은 퇴근할 때마다 옷과 머리카락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아내는 남편의 작업복을 일주일에 여러 번 손으로 문질러 빨았는데 작업복은 늘 심하게 오염이 돼 있어 한 번 세탁할 때도 세 차례씩 문질러 빨아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족은 남성이 작업 과정에서 성면 보온재가 담긴 배관이 있는 건물에 출입을 했거나 업무 중 성면 성분이 포함이 된 자재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평소 활동적이던 여성은 점차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약 2년 동안 복통과 허리 통증, 복부 팽만, 피로감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해 면역계 이상 증상으로 여러 차례 응급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성면 질환 전문 변호사는 성면이 남긴 비극적인 유산을 보여주는 옛 사례라며 성면은 중공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과 주거, 공공건물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고 설명을 하면서 최근에는 작업복 세탁 같은 2차 노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 대상은 대부분 여성이라며 1970년대에도 성면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성면 안 좋은 거야 누구나 다 아는 약이고 이 72세면 아이고 아직 20년도 더 살아야 할 나이인데 참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정작 성면을 직접 뒤집었던 남편은 무지개 아직도 살아있는겨 죽은겨. 이? 괜히 여자만 먼저 간 거라면 꼭 성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일본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배우자를 찾아주는 대리 혼활이 새로운 결혼 문화로 주목받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소식입니다. 혼활은 결혼을 뜻하는 혼과 활동을 뜻하는 활을 합친 일본 신조어로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사진과 직업, 학력 등이 담긴 프로필을 들고 교류회에 참석을 해 결혼 상대를 찾는 대리 혼활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부모끼리 서로 조건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면 이후 자녀들이 직접 만나 교제를 이어가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단체로 좋은 인연 부모 모임은 2005년 출범 이후 750회 이상 교류회를 개최했는데 첫 해 110명이던 참가자는 지난해 2,334명으로 늘었고 지금까지 약 6만 명의 부모가 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자녀의 직업과 학력, 키, 자격증 등이 담긴 사진 첨부 프로필을 부모들이 서로 교환을 하며 자녀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을 하면서 상대를 찾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일본의 미혼 증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2020년 기준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평생 미혼율 남성은 28.3%, 여성은 17.8%로 집계가 됐는데 전문가들은 직장과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날 기회가 줄어든 데다 자신에게 맞는 결혼활동 방식을 찾지 못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부모들이 대신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갈수록 양양이라고 말이오. 입혀줘, 재워줘, 먹여줘, 기껏 키워놨더니 결혼과정 시켜줘야요. 이? 왜? 애도 대신 나달라고지. 향. 갈 바
1: 마음도 없는 애들 억지로 보내봤자 이용밖에 더 얻겠냐고요. 괜히 부모들 욕심이지. 안 가고 따는 것들, 관심 없는 것들은 그냥 놔둬야요. 그래도 좋은 처자 보면 아들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0: 넘블피쉬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1부 끝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의 남자,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과 세일 품목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세일 품목을 한아름 갖고 오실지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이 시간은요,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1: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오늘은 2026년 7월 10일 행복한 금요일 행금, 불타는 금요일 불금. Thanks God, it's a Friday. 금요일입니다.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면 핑계가 보인다. 그러므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라. 생쌀보다는 낫다. 네, 제니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아이, 재밌는데요. 그렇죠. 생쌀보다는 낫죠. 자, 신청해주신 곡 김호중. 오늘 2부 첫 곡입니다. 테크!

계속해서 뽀들현도님 오늘도 노래만 놓고 가요 하시면서 랄랄라 퀴즈 문제 보내주셨어요. 오, 굿 아이디어. 좋네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했던 건데 뭐 또 하면 어때요? 노래만 다르게 나가면 됐지. 그렇죠? 자, 신청해 주신 곡 조장혁이 부릅니다. Love is over.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이웃과 동행하길 기원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셨는데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들은 대부분 있어서 하는 분이 그닥 많지 않더라고요.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도 본인이 윤택해지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성격인 것 같아요. 유난히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누구누구 연결시켜주는 것도 참 좋아하는, 일명 우리는 그런 분들을 오지랖이 넓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 타고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런 분들이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네요. 정말 사랑의 기쁨은 모두가 알면서 바라는 마음 속에 위로와 소망이니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가지고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쑥스러움을 털어버리고 썩소라도 겸연쩍은 미소로 보내시길 바라면서 친화감을 갖길 기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정말 정말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건강이 제일입니다 하시면서 아, 이것도 반전 신청곡인데 뭐가 행복하고 화합이 되고 뭐 이런 노래를 신청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의 복별님 조경수의 가버린 사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은 태진아 씨도 굉장히 잘 부르는데 저는 이 태진아 곡인 줄 알았는데 조경수 씨의 곡이었나 봐요.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즐거운 불금,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시길 바라며 좋은 글귀와 시 그리고 노래 추천해드립니다. 먼저 불금의 좋은 글귀는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걱정을 내려놓고 웃음과 행복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금요일은 쉼표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인생에 잠시 숨을 고르고 내일을 위한 여유를 선물하세요. 라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불금에 어울리는 짧은 시 한 편도 보내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노을이 하루를 접고 바람은 한 주의 피로를 데려간다. 따뜻한 차 한 잔과 미소 하나. 오늘은 나를 위해 쉬어가는 시간.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이 평온한 저녁, 바로 지금이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9: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99 불, 캠벨 포도 팩당 7.99 불, 한국 오이 파운드당 1.99 불,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9 불,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99 불,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99 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금요일의 남자,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오늘도 세일 품목 하나를 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한 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 시간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네. 오, 아니, 오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버지니아에서 저처럼 방송 잘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1: 인정.
0: 그렇다고 또 바로 인정을 하시고 쑥스럽게. 아,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했죠. 그런데 이제 제 코너를 이제 자주 들으시나 봐요. 제일 재밌는 코너가 금요일 날 그분 누구세요? 원래 하시던 분이세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이 시간이 재밌는 거예요.
1: 가차지십니다.
0: 진짜로.
1: 항상 이게 부족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막 긴장하고 그리고 오거든요.
0: 아니 근데 전혀 긴장을 안 하고 너무 천연덕스럽게 말씀을 너무 잘하신대요.
1: 그건 아닌데 진짜 여기 안에서 뭐 엄청 긴장하고 하고 있거든요.
0: 지금 딱 그거예요. 그 호수 위에 백조들은 유유하게 우아하게 보이지만
1: 밑에서는
0: 열심히 발버둥 치는 발버둥 맞춰요.
1: 예, 오늘도 날씨가 보니까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근데 4시부터 온다 그랬는데 올 때 보니까 조금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또 그 소식이 6시 이후로 또 뭐 10%라고 하는데 어저께 비가 오는데 난 놀랐어요.
0: 무섭죠.
1: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0: 아,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천둥 번개를 쳐도 세상에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다.
1: 근데 이제 저희 마트가 이제 옥상에서 빗물이 이제 한쪽으로 이제 흘러서 나오는데요. 네. 그 물 흘러나오는 게 무슨 폭포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걸 보고 있다가, 저기다 물레방아를 설치하면은 전기 꽤나 나오겠다.
0: 진짜 전기값 빠지겠는데요?
1: 이게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 어저께처럼 바른 거는 막 떨어질 때 운전하고 가시는데 앞차가 간다고 쫓아가지 마시고요. 네. 안 보이시면 그냥 갓길에 세우시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고 또 여기 이렇게 여기 1, 2, 3도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게 약간 침수되는 데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0: 웅덩이 같은데
1: 이렇게 그 배수구에서 이제 그 물이 안 빠져나 가지고 이제 도로가로 꽉 찼는데. 글로 가면 또 옆차가 또 지나가면 물벼락을 또 줘요. 그러면 또 순간적으로 앞에 안 보이잖아.
0: 안 보이죠.
1: 그럼 당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 많이 오실 때는 안전운전 하시고요. 정 힘드시다 그러면 옆에 세워놓고 안 가셔도 딱지 안 갔습니다.
0: 이야, 근데 우리 방 부장님은 이 외모를 착 봤을 때는 상남자. 그런데 눈이 커서 그런지 굉장히 조심성도 있으시고 의외로 이렇게 꼼꼼하시더라고요.
1: 꼼꼼하지는 않아요, 사실.
0: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잘 챙기고 특히 가족을 참 위해 주시고 따님이랑 유난히 또 친하신 것 같아갖고 참 부러워요.
1: 그 딸들하고는 아들하고도 친하고 딸들하고도 친해요.
0: 특히 좀 사모님하고는.
1: 우리 저기 와이프하고도 친하고.
0: 거의
1: 안 친하면은 밥을 좀 얻어먹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0: 결론은 그거였구나.
1: 자, 하루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화장실에,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셔서 이제 볼일을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편안하게 볼일을 보면 하루가 즐거워.
0: 맞아요.
1: 하루가.
0: 맞아요.
1: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볼일을 보고, 그러면은. 근데 왠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찝찝해.
0: 하루 종일 찝찝해.
1: 하루 종일 찝찝해요.
0: 그리고요, 볼 일을 못 보잖아요. 네. 방구도 마음대로 못 껴.
1: 너무 냄새가.
0: 디테일하게 가지 말고. 네.
1: 아무튼,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루 볼 일을 아주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제품.
0: 그런 제품.
1: 7월 한 달 동안 락터피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네요.
1: 계속 이제 7월 한 달 동안 계속 진행되는데요.
0: 네.
1: 이게 그 기분 좋은 하루는 화장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장 속에서 먼저 시작한다. 내 몸의 장 속에서 시작되는데 이 원료가 좀 필요해요.
0: 원료 좀 필요합니다.
1: 이제 원료가 네. 필요한데 이 락토피 원료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습니다.
1: 그러면 장이 편안하고 배변 운동도 잘 되고 장이 건강하면 모든 신체가 다 건강해집니다.
0: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1: 그다음에 이거 락토피 코어 3세트 선물용이 59불 99 세일했던 거 판매했던 거 49불 99 지금 세일하고 있고요. 네. 락토피 골드 이것도 49불 99 하는 거 39불 99 판매합니다.
0: 이게 좀 다르죠 성분이?
1: 성분이 좀 다르죠. 네. 락토피 골드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0: 레귤러적으로
1: 드실 수 있는 거고 네. 특별히 장이 좀 안 좋으시다.
0: 그러니까 좀 변비가 심하신 분이나 또 설사가 자주 있으신 분들.
1: 그렇죠. 이게 락토피 코어를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내가 이 회사 약장수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거를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거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0: 이거
1: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네. 뭐 락토피 슬리 해가지고 뭐 락토피 장케어 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락토피 코어, 락토피 골드 요 두 종류 세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가족 건강 위해서 한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은요?
1: 다음은 이제 풀무원 보험제 지금 2주 연속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전주부터 진행해서 지금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네. 끝나는데요. 부추 잡채 만두 요거 12불 99점 판매하던 거 7불 99점 판매하고요. 바른콩 한국산 콩물 요거 599 판매하는 거 3불 99점 판매합니다.
0: 이거
1: 요거 강력 추천.
0: 돼요. 네, 사셔야 돼요.
1: 강력 추천. 네. 제가 전주에 이거를 방송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 방송을 딱 듣고 네. 바로 콜이 오더라고요.
0: 항상
1: 그 399라 그러니까는 뭐 양이 얼마나 될까 뭐 그렇게 저 의아해 했는데 요거 딱 사가지고 가가지고 딱 먹으니까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0: 귀여움 받으셨겠어.
1: 그래서 네. 어저께 또 사갔어요. 어저께는 이제 저 전체는 세 개를 사가고 네. 어저께는 이제 네 개를 사갔는데 제가 올 때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0: 예.
1: 점심 때 이렇게 음료수 대용으로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네.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먹기가 너무 편하잖아. 그래서 제가 내심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0: 예.
1: 야, 이거를 가지고 콩국수를 해 먹을 수가 있을까? 이게 콩물이니까 좀 우리 콩국수가 좀 걸쭉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콩국수 아주 맛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 소금도 안 넣어도 돼.
0: 검증하신 거죠?
1: 네. 거기에 그냥 집에서 키우던 오이 총총총총 썰어서 탁 올려서
0: 도마도는
1: 도마도?
0: 네.
1: 도마도는 콩국수에 넣나요?
0: 그 모르시는구나.
1: 몰라요, 난.
0: 제가 한 30년 전에 예, 청평에 그 수상 스키를 배우러 갔는데 그 옆에서 콩국수를 주는데요. 오이 물론 있고 계란 있고 도마도를 콩국수에 넣더라고요.
1: 아, 그랬어요?
0: 네. 전혀 안 어울리죠.
1: 콩국수가...
0: 근데 도마도 넣는 데가 있어요.
1: 그럼 제가요. 네.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좀 도마도가 다 잘 익었거든요.
0: 그래요, 네.
1: 그거를 방울토마토 잘 익은 걸 한번 넣어가지고 네. 한번 제가 먹어보고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90도가 넘어요.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오늘 그러니까 주말에 예. 꼭 미리 사놓으시면 좋죠.
1: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저기 초복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초복이니까 또 이게 초복 때 복음식 드셔야 되는데 그 콩국수 더위야 물러가라. 더위야 물러가라. 콩국수. 바른콩 한국산 콩물. 요거 3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풀무원 제품 요 두 제품 외에도 뭐 라면, 김, 뭐 그다음에 냉면. 여러 가지 제품 한 자리에 모아서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다음은 이제 40주년. 요것도 너무 좋 제품이에요. 통통배 운하기.
0: 아, 다음 주 초복이라 그랬죠.
1: 예. 네.
0: 운하기.
1: 근데 이게 좋지. 사실 이게 이제 전주에 네. 이 제품이 40주년 나온다고 네. 이제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네. 우리가 강력 추천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세일하는 상품 보면은 네. 약간 좀 사이즈가 작아.
0: 아하.
1: 작아.
0: 작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1: 근데 그런 게 한 699 정도 이렇게 해요.
0: 네네.
1: 근데 요게 사이즈가 아주 그란데, 빅 사이즈.
0: 갑자기 스페니쉬가 나와. 그란데, 그란데 아주 좋아.
1: 아무튼, 이 사이즈가 우리가 평상시에 세일했던 운하기를 그런 사이즈가 아니고, 훨씬 1.5배는 커요.
0: 무척 그란데입니까?
1: 무척 그란데는 아니고, 무척 그란데는 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 세일을 진행을 했거든요. 어저께부터. 네. 그래서 제가 세 개를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손님들이 오늘 오시는데 저희 폐백 시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야채부 돌아서 나오는 냉동 쪽에 거기 앞에 깔아놨는데 손님들이 카트에 두 개씩은 다 집어넣어.
0: 아, 요거 리미트 있습니까? 어?
1: 요거 리미트 세 개인데 두 개 이상은 다 집어넣더라고요.
0: 이야, 그래요?
1: 아, 그래서 이게 아, 이게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상품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홍보를 드리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품을 보면 너무 탐이 나요. 그다음에 요게 뭐 제가 이게 팜프렛을 가져왔는데 네. 기자로의 운하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우리 비닐 포개 네, 네. 그냥 이렇게 진공 포장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트레이에
0: 그러네.
1: 트레이에 딱 쓰고 그다음에 쓰러져 있어요.
0: 야, 금딱지고 그것도.
1: 그리고 금딱지고 요거를 바로 마이크에 예. 오븐에 집어넣어서 바로 돌릴 수 있어요. 이거를 뭐 아, 접시에
0: 이거 뭐 다른 거 옮길 필요 없이
1: 옮길 필요 없어요. 통째로 해서 그래서 바로 뜯어가지고 또 다 쓰러져 있으니
0: 그러니까.
1: 얼마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0: 양념도
1: 다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오다가 방송을 들으니까 착한 가격,
0: 착한 가격,
1: 행복한 가격.
0: 예스.
1: 맛있는 가격에 운하기 드실 수 있습니다.
0: 이건 뭐 다른 반찬 필요 없죠. 그냥, 아니, 그냥 생강 하나 있으면 됩니다.
1: 그냥 공깃밥에 그냥 탁 얹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 통통배 운하기가요. 이게 정상가 18.99불 판매하던 거.
0: 와우.
1: 지금 반값
0: 완전
1: 세일을 합니다. 자, 이거 물량이 너무 제품이죠. 물량이 조기 품절될 수 예, 있어요. 예.
0: 그러니까 안 살 이유가 없네요.
1: 무조건 마트에 나오면 무조건 넣어서 가서
0: 일단은
1: 넣어서 가서
0: 알겠습니다.
1: 자, 두 번째 제품이요. 롯데 밀키스.
0: 사랑해요 밀키스.
1: 사랑해요 밀키스. 누가
0: 주윤발.
1: 저는 이 성냥개비가 사랑해요.
0: 주윤발. 내가 주윤발 너무 좋아하는 주윤발.
1: 옛날에 그 참 멋있었죠. 그,
0: 네. 아유.
1: 아마 그 당시에 여자분들한테 아마 로망이었을 아유, 것 같아요.
0: 그 사람은 그, 지금도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
1: 아, 그렇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렇게 유명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네. 의외로 또 네. 자선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네. 그분 광고에 나왔던 밀키스 18캔이 들어있는 박스가 9.99전이에요.
0: 지금 영혼본색 나오고 있어.
1: 예. 성냥개비를 준비했는데 네. 이게 18캔이 9.99전이고요 리미트 네.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하고 그다음에 딸기맛 그다음에 피치맛 이렇게 세 종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0: 네.
1: 이게 밀키스이고 18개가 9.99전이면 그냥 공짜 아닌가요?
0: 아유, 거저죠. 거저죠.
1: 이거 거저예요.
0: 이것도 안 사면 손해.
1: 안 사면 손해. 이거 여름철에 이거 딱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지금 아마 제 나이 또래나 네. 아니면 이제 아나운서분 나이 또래 되신 분은 옛날을 회상하면서 사랑해요 밀키스 아, 하시면서
0: 우리가 네? 그 세대구나.
1: 선글라스도 검정 선글라스 라이방도 쓰시고 한번
0: 아, 라이방 미치겠다.
1: 그러면서 한번 밀키스 한번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리미슨 3개가 걸려있고요. 9.99전입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1: 다음은 이제 혜태 아이스크림 모음전을 진행합니다. 혜태의 아이스크림은 제일 먼저
0: 하는 게 브라보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1: 짜잔. 이것도 많은데 브라보콘이 최고잖아요. 혜태하면요.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누가 봐. 이런 아이스크림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세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0: 네.
1: 특별히 이제 브라보콘 12.99불 판매하는 거 799 판매하는데 이게 네. 다섯 개가 스탠다드인데 거기에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0: 여섯 개입니까?
1: 여섯 개가 들어가 있어서 799에 판매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폴라포 699에 판매하던 거 4.99불에 판매합니다. 브라보콩 먹을 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0: 어,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1: 다 먹고 난 네? 다음에 예. 그 마지막 끝머리에
0: 초콜릿
1: 그거를 다 먹어야 돼. 그거를 다 먹어야 진정하게 콘을 다 브라보콘을 다 먹은 거예요. 거기 이제 초콜릿 이제 밑에 예, 예. 조금 가져서 그 단맛에 그다음에 그 겉에 쌓여 있는 그 콘이 바삭하고 아삭하고 고소하잖아요.
0: 아, 맛있죠, 맛있죠.
1: 요거 브라보콘 요거 799 우리 손자 손녀분들 위해 가지고 네. 냉장고에 쟁겨놓다가
0: 쟁겨놨다가요.
1: 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인기 짱입니다.
0: 경기도 사투리예요. 네. 쟁겨놨다.
1: 그다음에 폴라포 4불 99전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봐 요거 세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아이스크림은 한 자리에 모아서 세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혜태
1: 아이스크림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갔는데요. 첫 번째로 로켓사과가 지금 3파운드 패키지가 8불 99전 나와 있고요. 근데 골든키의 박스가 27불 99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즌이죠. 복숭아, 황도 복숭아 파운드 2불 49전 나와 있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로 청포도가 3불 49전 파운드에 나와 있습니다. 체리 전주와 동일하게 3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한국 참외 요게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유류 박스에 17불 99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 호박이 파운드에 79센트, 청경채 파운드에 99센트, 허니 망고가 박스가 12불 99전입니다. 그 다음에 풋고추가 파운드에 2불 99전인데요. 봄에 모종 사다가 다들 많이 심으셨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고추가 지금 엄청 많이 자랐을 거예요. 네. 그냥 물도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잘 키우시고 있는데 고추는 추비가 좀 필요해요. 그 비료를 조금씩 2주에 한 번씩은 조금씩은 주셔야지
0: 예.
1: 고추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고추가 많이 열립니다. 근데 왜 비료가 어딨냐? 그러면 가까운 홈디포나 네? 로스나 이런 데 가시면
0: 예.
1: 그런 영양제가 있어요.
0: 아~
1: 그런 영양제 가지고 주시면은
0: 이왕이면
1: 이왕이면은 예. 고추를 심었는데 더 풍성하게
0: 네.
1: 그 고추 잘 키우시면은요. 매달 1m 50까지 키울 수 있어요.
0: 그래요?
1: 물만 잘 주시고 잘 관리하시면요.
0: 아,
1: 그다음에 추비 주시면.
0: 그리고 이 고추는 비타민 C가 의외로 무지하게 많대요.
1: 그래서 하루에 두 개씩은 예, 예, 예. 꼭 드시라고 하잖아요.
0: 그러게 말이에요.
1: 한국 분들 고추 무척 좋아하시잖아요.
0: 좋아하죠.
1: 그럼 다 고추장이나 된장 찍어서 다 그래도
0: 밥맛
1: 없어 밤 여름철
0: 말을 하세요.
1: 여름철 밥맛 없을 때 많이 그랬죠. 찬물에 밥 말아서 고추에 찍어서 먹고 집에서 오이 먹고 또 그렇게 먹었어요.
0: 아.
1: 그렇게 해서 드시면 한 끼 아주 맛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그런 반찬이 그립네요.
1: 예,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라클러스 번치에 1부 19전 나와 있고요. 요번에 파가 5개에 2불 나와 있었나요?
0: 웬열, 웬열. 와.
1: 이것도 저번에 파 세일할 때 샀는데 이것도 그때는 4개였었는데
0: 그러니까,
1: 이건
0: 지금
1: 5개에 2불이라고.
0: 요때 사야 돼요, 요때. 요 더 이상은 안 올라가요.
1: 근데 이거 저번에 제가 파 이거 해가지고 잘라갖고 숨어서 이렇게 키워서 또 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근데 어느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파를 사시는데 파를 깨끗한 게 사는 거를 사는 게 아니고
0: 네.
1: 뿌리가 실한 거를 사시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그 파를 그렇게 뿌리가 좀 깨끗하게 손질된 걸 사시지 파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너덜너덜 붙은 걸 샀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이 파를 그대로 심으신대요.
0: 아, 안 쓰시고?
1: 그대로 심어가지고,
0: 예.
1: 더 키워가지고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0: 키워서 먹는구나.
1: 그래서, 나는 그거를 잘라서,
0: 일단
1: 먼저 먹고 거기서 새싹이 나오는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0: 어느 게 더.
1: 근데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예. 파가 더 실하게 클 것 같아요.
0: 먹고 또 먹는 것보다는 실하고 튼튼한 거.
1: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두 뿌리를 먹어야 될 거? 그냥 네, 하나 키워서 한 뿌리를
0: 그렇죠,
1: 먹어도.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팁을 제가 얻었어요.
0: 한번 두 개를 동시에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1: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심어서 보니까 첫 번째는 좀 이렇게 크게 자라서 나오는데
0: 네.
1: 두 번째는 약간 가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0: 네.
1: 그런 방법을 한번 텃밭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 2불 4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캠벨 포도가 3파운드 패키지가 7불 99전입니다. 이거 캠벨 포도가 우리 한국, 여기 미국에서 보면 우리 한국 포도가 없잖아요.
0: 네.
1: 근데 한국 포도하고 유사한 거예요.
0: 아, 그래요? 예. 촘촘합니까?
1: 네. 촘촘하고, 아... 그, 미국 포도는 달기는 한데 좀 약간 한국에서 먹던 그런 포도 맛이 아닌.
0: 그렇죠. 단맛도 예. 그 느낌이 다릅니다.
1: 예. 근데 한국 포도는 약간 시큼하면서도 달짝지근하면서도 막 이렇잖아요.
0: 제가 포도 귀신이었어요.
1: 포도를 씨채 드시나요? 아니면
0: 아니 그냥 꿀떡꿀떡 생겼어요.
1: 아,
0: 아기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이거 씨를 뱉으니까 그 영 귀찮은 거여서 나중에는 씨를 오도독 오도독 씹어 먹었거든요.
1: 네.
0: 아유, 그 다음 날 아침에 아주 상쾌했어요.
1: 그렇습니까?
0: 네. 예.
1: 이 포도 어떤 분들은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껍질을 안 드시는 분들, 껍질째 드시는 게
0: 아, 과일은
1: 모두 모든 과일은 껍질째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이거는 거미줄이 많어. 거미줄이.
1: 깨끗하게 씻으시면 돼요.
0: 알겠습니다. 네네.
1: 그다음에 금토일 한정 판매 씨 없는 수박이 개당 6불 99전 지금 네. 세일 나와 있고요. 시금치 번치 1불 29전. 줄기 토마토 4파운드 박스가 6불 99전 나와 있고요. 한국 오이 파운드에 1불 99전 세일 났습니다. 아, 이거 전체 2불 99전이었는데. 저도 이거 엄청 사가지고 가가지고 오이 지당갔거든요.
0: 저도 오늘은 이거. 오이 사가야겠네. 예.
1: 이제 오이가 이제 뜨거워지면은 이제 끝물 쪽으로 그쵸, 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요럴 때 사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요리, 뭐 오이 김치도 하시고 오이 깍두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0: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어.
1: 그냥 먹어도 네. 맛있고요. 등산 가실 때 가져가시고
0: 최고죠.
1: 골프 치러 가실 때 두 개씩 가져가시고요. 그 오이에 싸니까 아니 이거 네. 거저예요. 1불 99전이면 파운드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 첫 번째로 경기미 15파운드짜리가 13불 99전 나와 있고요.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7불 99전 아니 9불 99전 세일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헤어룸 수라면허 명태회 비빔 물냉면이 9불 99전 나와 있고요. 핑크 파인애플 개당 4불 99전 나와 있네요. 다음 주에 초복이라서요. 하림 즉석 삼계탕 899로 세일 나와 있고요. 한안 낙지 보통 맛이 지금 1.1파운드짜리가 12불 99전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그로저리 상품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오뚜기 진라면 16불
0: 오,
1: 99 나와 있습니다.
0: 나왔네요.
1: 오뚜기 진라면 16불 99 나와 있지만 저번 주에 제가 그 콜라면.
0: 콜라면.
1: 콜라면 10불 99.
0: 지금요?
1: 계속 세일 진행하고 있어요.
0: 좋아요.
1: 콜라면. 콜라면 요 그 앞전에는 그 매운 맛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순한 맛.
0: 예.
1: 마일드 맛이라는데 진라면이 16불 99다. 그러면 훌라면이 10불 99다.
0: 훌라면
1: 그러면
0: 사야지.
1: 훌라훌라 훌라면이 최고죠. 자, 그 다음에 풀먼 라면. 이거 5불 49전 나와 있고요. 헤어룸 밥도둑 도시락김이요.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헤어룸 구운 스시김이 19불 99전 나와 있고요. 헤어룸 매실청 7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오뚜기 고소한 참기름이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참기름 사실 때 네. 이렇게 큰 용량으로 사시나요? 작은 용량으로 사시나요?
0: 저요? 작은 거.
1: 네. 그게 제어로운 거예요.
0: 그래요?
1: 네. 원래 이게 그 기름이 우리가 이렇게 개방을 해서 공기하고
0: 산화된다고?
1: 약간 예, 예. 산화돼가지고 네, 네, 네. 처음에 먹었을 때와 나중에 먹었을 때 그 고소함이 좀 다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는 이게 큰 거보다는 작은
0: 걸
1: 거
0: 자주.
1: 자주 사서 드시는 게 훨씬 좋다.
0: 알겠습니다.
1: 그 다음에 전복죽이요. 12불 99전. 이거 초복 관련 세일 상품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방백숙 국물제로 티백이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런천미트 2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치캔 번들이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손님들이 그 홍진경 김치 무척 많이 찾으시거든요.
0: 엄청.
1: 요 더 김치 파김치 1.1파운드짜리 7불 99전 좀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삼양 불닭 소스 3불 99전 나와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양 불닭 감자칩이 3불 99전. 그다음에 오리온 케이타운 해태 스낵이 전품목 3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조개. 요게 파운드에 1불 99전 나와 있고요. 홍도미가 파운드에 8불 99전. 수엽 제주 은갈치. 아, 이거 간만에 나왔네요. 네.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냥 양식농어가 파운드에 7불 99전이고요. 오징어가 파운드에 3불 99전, 머리새우가 파운드에 5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육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 국거리용으로 쓰실 수 있는 양지가 파운드에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이렇게 밖에서 그릴에 구워 드실 수 있는 부채살 구이가 파운드에 9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토막갈비 파운드에 4불 99전 나와 있고요. 찌개용 돼지 앞다리살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자른 닭날개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고요. 마늘 양념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에 9불 99전 아, 세일 나와 있는데요.
0: 언양식 불고기 너무 맛있죠.
1: 언양식 불고기 너무 맛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마늘 양념 소스로 만들었어요.
0: 오.
1: 이거. 근데 저희가
0: 맛있겠는데?
1: 이거 진짜 맛있어. 강력 추천드리고요. 요걸 저희가 양념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보통 소불고기 양념은 간장 베이직이라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검정색, 약간 다크로 변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늘 그 소스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예? 색깔이 금방 변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0: 이거 그걸,
1: 이거 너무 되게 오래된 거라고 그치, 생각하시는데 그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요. 다음번에 또 사갈 수밖에
0: 다른
1: 없어.
0: 불고기 못 드세요. 다른,
1: 이게 우리가 불고기를 간장 베이직으로만 드시다 보면 약간 좀 식상해요. 근데 마늘 양념 치즈를 딱 하니까 먹어도 먹어도 드셔도 드셔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0: 근데 냄새는 어떻게 알게요?
1: 한국 분들은 다 마늘 냄새 다 좋아하세요. 근데 마늘 요거 신제품이 나왔는데 강력 추천드리고요. 네. 한번 드셔보셔가지고 불고기 하셔가지고 국물 없이 불고기 하셔가지고 우리 쌈 싸서 드시면
0: 맛있죠, 맛있죠.
1: 아주 맛있게 드실 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세일 안내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 자, 매주 금요일 인사드리는 우리 금요일의 남자,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왕 뭐 주인발 얘기도 나왔고 성냥개피도 나왔는데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영웅본색2 OST입니다. 분향 미래일자 노래는 장국영입니다.

2026년 7월 10일 금요일에 찾아뵙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주말 푹 쉬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엘레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기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실 때 갚아야 하는 모기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스테이먼트에 나오는 pay off amount보다 언제나 약간 더 많습니다. 파시는 날짜, 즉 세틀먼트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실 때는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고 첫 달은 페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달을 살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일에 지불하니까 느낌상 첫 달은 모기지 지출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9월 15일 날 세틀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 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간 쓴 이자가 11월 1일 날 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은 9월 1일 날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미 보냈지만 그것은 8월의 이자이고 여전히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이자 계산이 되어서 15일치의 이자가 pay off amount에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보신 모기지 스테이먼트의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는 정반대겠죠. 그래서 처음 렌트를 들어갈 때는 security deposit, 첫 달 렌트,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두 달치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실 때는 이미 last month의 렌트비를 월 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 없이 이사를 나가시고 차후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모기지는 돈 쓰고 나서 이자를 준다 생각하시고 렌트비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한 달간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서 이란도 항복은 없다고 맞서면서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암살 관련 첩보를 입수해서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

종교시설 두 곳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해 36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거주자 3명이 롱아일랜드 일대 우편함에서 수천 장의 수표와 귀중품이 든 우편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지니아주 스태퍼드 카운티에서 18세기 묘지가 있는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역사 문화유산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8일 밤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위치한 현대차 엘라베마 생산공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직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나의 한 인플루언서가 미 노인들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으로 800만 달러 넘게 가로챈 혐의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송환됐습니다. 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서 이란도 항복은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휴전을 전제로 종전 협상을 진행기로 했던 기존 양해각서의 틀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우리에게 대화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우리는 이에 동의했으나 미국은 이란 측에 휴전이 종료됐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마르크 루이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만나 이란과의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한 데 이어서 휴전 종료를 공식화한 겁니다. 이란과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휴전 종료를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휴전을 전제로 한 그동안의 협상에서 언제든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협상으로 협상 환경이 바뀌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 등 이란의 MOU 위반으로 판단되는 행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도 이에 맞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란 종전 협상을 이끌어온 무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날 전쟁 종식이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 분쟁이 이란의 항복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합의를 깰 경우에 대비해서 조국 수호 태세를 해제한 적이 없다며 미국이 다시 도발한다면 전면적인 방어전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의 문 자체를 닫지는 않으면서도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관련 첩보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첩보는 미-이란 갈등을 더욱 키울 변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스라엘이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암살 관련 첩보를 입수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향한 이란의 암살 계획을 직접 언급한 바 있는데 해당 정부의 출처가 이스라엘이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구체적인 소식통이나 정보 입수 경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관련 답변을 거부했으며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 역시 월스트리트저널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문의에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참고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은 미국의 지도자, 즉 나를 제거하려 한다며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그들의 모든 암살 명단에 내 이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귀국길에 구형 에어포스1에 탑승했다가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에서 신형 에어포스1으로 갈아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0: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위협 등 보안 우려로 중간에 비행기를 바꿨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란의 암살 계획 첩보는 향후 미국-이란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가뜩이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번 암살 첩보가 양국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란은 지난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암살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죽음에 보복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계기로 이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9일 전화통화를 하고 중동 지역 전반에서 양국 간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걸프 해역에서 미국의 움직임에 관한 최신 상황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한 직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셰이드 무스타바 하메네이의 자금 조달 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민간 유조선을 공격한 이후 양측의 무력 공방이 재개되고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철회한 데 이어 이날 이란의 자금줄을 더욱 옥죄면서 중동에서의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 지도자 무스타바 하메네이와 기타 정권 엘리트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방대한 글로벌 자산 네트워크를 총괄해온 자금 조력자 알리 안사리에 대해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는 이란 국적자 안사리는 무스타바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 엘리트들과 긴밀한 관계를 활용함으로써 이란 국민을 희생시키고 자신과 그의 협력자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글로벌 투자 부동산과 금융 자산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소위 최고 지도자는 정권이 무너지는 동안 은둔하며 숨어 있다며 재무부는 그와 다른 정권 엘리트들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는 이 자산을 이란 국민을 위해 보존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일 미국 주식예탁증서 ADR 상장을 통해서 나스닥에 입성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SK하이닉스는 10일 오전 뉴욕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 마켓 사이트에서 미국 주식예탁증서 즉 ADR 상장 기념 오프닝 벨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수석 부회장, 광노정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자 등 그룹과 회사 주요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오프닝 벨과 함께 SK하이닉스의 공모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ADR 공모가를 주당 $149로 확정해 공모 물량 1억 7,790만 주를 통해 265억 700만 달러를 조달하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을 계기로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인공지능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AI 가속기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최근 AI 시대 본격화로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AI 메모리 수요 역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SK하이닉스는 상장에 앞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지역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했으며 투자자들은 AI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상장은 자금 조달을 넘어 차세대 컴퓨팅 생태계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해 새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모 대금은 오는 14일 SK하이닉스에 납입됩니다. 이번 ADR의 기초가 되는 보통주는 오는 29일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ADR은 외국 기업이 본국의 주식 상장을 유지한 채 미 증시에서도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외국 기업은 미국의 자본시장에 직접 진출해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고 현지 투자자는 환전이나 해외 계좌 개설 없이 일반 미국 주식처럼 편리하게 해당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K-Radio 성령합니다.
1: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 팩당 9불99, 파 5번들당 1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영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ar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2: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3: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펙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부자 거래 우려로 임직원의 예측시장 배팅을 제한했습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기업, 선거, 금융 관련 배팅은 금지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골드만삭스가 임직원들에 대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한 예측시장 배팅을 금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내부자 거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개인 거래 정책을 개정해 골드만삭스를 포함해 특정 기업과 연관된 사안, 선거 결과, 금융시장 성과와 관련한 예측시장 배팅을 금지했습니다. 휴전 시점, 비트코인 가격, 인수합병 규제 승인 결과에 대한 배팅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떤 팀이 우승할 것인가와 같은 스포츠 배팅은 허용됩니다. 정책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해고나 계좌 폐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적절한 거래로 얻은 200달러 초과 수익은 반납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정책 문서에서 참여가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비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조치는 JP모건보다 강도가 셉니다. 앞서 JP모건은 직원들에게 금융업과 관련한 시장 참여에 신중히 생각하라고 권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헤지펀드 포인트 72 에셋 매니지먼트와 발리아스니 에셋 매니지먼트는 직원의 예측시장 이용을 아예 전면 금지했습니다. 칼시,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플랫폼은 지난 1년간 급성장하며 선거부터 기업 실적까지 다양한 사안에 베팅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칼시는 최근 약 400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 정보를 이용한 베팅 논란도 잇따랐습니다. 실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지도자 체포작전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진 미군 특수부대원이 폴리마켓에서 해당 사안에 베팅했다가 기소됐습니다. 연초 미국의 이란 첫 공습 며칠 전에는 수상한 계정 12개가 유별나게 크고 타이밍이 절묘한 베팅으로 수십만 달러의 수익을 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지난 1월 예측시장 플랫폼이 대단히 흥미롭다며 사업 기회를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9.11 테러로 무너졌던 뉴욕 세계무역센터 재건 사업이 25년 만에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7일 세계무역센터 부지 맨해튼 로어타운에 들어설 마지막 재건 건물 제2 세계무역센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새 건물은 글로벌 금융기업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새로운 본사로 사용될 예정이며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제2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약 200만 제곱피트 규모 55층 높이로 건설되며 9.11 테러로 파괴된 16에이커 규모의 기존 세계무역센터 부지 북동쪽 오큘러스 인근에 들어섭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새 본사는 단순한 사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뉴욕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다시 확인하는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완공 후 이 건물에는 약 만 명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직원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건설 과정에서도 대규모 고용 효과가 기대되는데 뉴욕시 측은 이번 프로젝트가 직간접적으로 3,200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6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이미 약 100명의 건설 인력이 투입돼 엘리베이터 시설과 배관, 전기 공사를 위한 굴착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에는 건물 구조물이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착공을 뉴욕 경제 회복의 상징으로 평가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철골이 세워지고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뉴욕 경제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줄리 매닌 의장도 최근 기업들이 플로리다와 텍사스로 떠나는 상황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뉴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2 월드 트레이드 센터 착공으로 9.11 테러 이후 추진해온 세계무역센터 재개발 계획은 약 25년 만에 완성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번 건설이 단순한 새 건물 건립을 넘어서 9.11의 아픔을 기억하고 뉴욕의 재도약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지니아주 스탠퍼드 카운티에서 18세기 묘지가 있는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역사 문화유산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카운티 감독위원들은 노예들의 무연고 묘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버지니아주 스탠퍼드 카운티에서 1700년대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묘지가 포함된 부지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역사 문화 유산 보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계획 용도국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현재 비석이 남아있는 묘지 4기가 확인됐으며 그 인근에는 과거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표식 묘지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매장 위치와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발업체는 최근 카운티 감독위원회에 사업 계획을 제출했지만 감독위원들과 주민들은 조상의 묘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데럴 잉글리시 감독위원은 만약 그곳에 묻힌 사람이 자신의 조상이라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 묘지를 옮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개발업체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3: Would you want them to do that to you? Would your family would you want your family done removed like that? Absolutely. Go ahead. I'm sorry.
4: No, go ahead. No. I don't mean to cut you off.
3: No, I'm just asking you that question. How would you feel if it was your ancestors or relatives back then and you knew there was a big data center coming in or whatever? Would you want them to uproot your ancestors like that?
2: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특히 노예들의 유해가 발굴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기업 개발을 위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데이터 센터는 이제 충분하다며 추가 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개발 승인 여부를 즉시 결정하지 않고 개발업체가 전문조사를 통해 묘지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도록 한 뒤 심의를 연기했습니다. 마야가이 감독위원은 이곳은 신성한 땅이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주법에 따르면 묘지 위에 직접 개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향후 개발이 추진될 경우 법원이 묘지 이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묘지를 이전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데이터 센터는 묘지 바로 인접한 곳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스탠퍼드 카운티에서는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운영 중이며 5개 사업이 이미 승인됐고 12개 사업이 추가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2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디지털 웨이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도 최종 백지화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법적 대응을 이어오던 세계 최대 대체 자산 운용사 블랙스톤 산하 QTS가 버지니아주 대법원 소송을 철회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개발 논란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은 완공 시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주민단체와 환경문화유산보존단체의 반발과 법적 분쟁 끝에 결국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스탠퍼드 카운티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위치한 버지니아 북부는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집적지로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의 핵심 거점으로 꼽힙니다. 관련 사업은 연간 약 12억 달러의 지방세를 납부하며 일부 지방정부 재정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가 주거지역 인근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음과 전력 수요 증가, 환경 부담은 물론 역사 문화 유산 보존 문제까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스탠퍼드 카운티 사례 역시 경제 성장과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개발 논리와 환경 역사 문화 유산 보존이라는 공익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인사회의 유용한 정보 정보톡톡이 이어집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학생용 옴니 교통카드의 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오는 가을 학기부터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용 옴니 카드를 스마트폰 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7개 공립학교와 차터스쿨로 교육국은 일부 학교 변경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디지털화는 기존 실물카드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기존의 실물 옴니카드가 계속 제공됩니다. 학생용 옴니카드는 뉴욕시 거주 학생 가운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0.5마일 이상인 경우에 발급되며 버스와 지하철을 1년 365일 하루에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학생용 교통카드 운영을 위해서 매년 MTA에 약 5,050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디지털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아가 화재 위험 가능성이 제기된 북미 판매용 대형 SUV 텔룰라이드 약 46만 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기아 미 법인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에 생산된 2020년형부터 2024년형 텔룰라이드 46만 2,869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앞좌석 전동 시트 조절 장치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전동 시트 손잡이가 충격을 받거나 눌리는 과정에서 스위치가 손상될 경우에 시터 모터가 계속 작동해 과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내부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아는 지난해에도 같은 모델에 대해 리콜을 진행했지만 이후에도 조수석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모터가 녹았다는 신고가 약 18건 추가로 접수되면서 다시 리콜에 나서게 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소유주들에게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차량을 건물이나 다른 차량과 떨어진 야외에 주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리콜 수리는 다음 달 초에 시작되며 차량 소유주들에게 다음 달 13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텔룰라이드는 북미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기아의 대표적인 SUV 모델로 미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전략 차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의 여름철 무료 문화 명소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우스웨스트 워터프론트에 위치한 더 워프에서 열리는 야외 영화 행사 선셋 시네마입니다. 선셋 시네마는 포토맥 강변을 배경으로 석양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무료 야외 영화 프로그램인데요. 영화관 대신 강바람을 맞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특별한 여름 저녁을 보낼 수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행사는 노동절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진행되며 장소는 트랜지티어입니다. 관람객 입장은 오후 7시부터 가능하며 영화 상영은 오후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현장에는 일부 의자가 마련되지만 방문객들은 돗자리나 접이식 의자를 직접 준비해 강변 공간에 자리 잡고 영화를 감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야외 행사인 만큼 비가 오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방문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싱턴 DC는 이처럼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무료 문화 행사를 통해 도시 곳곳을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4: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5: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4: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5: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4: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5: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4: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5: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색이 누룽지 탕도
4: 703-354-1950 703-354-1950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7: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8: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9: 증시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뉴욕 증시에 대비한 오늘 3대 주요 지수는 일제히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9% 오른 52,637.0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2% 오른 7,575.3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29% 오른 26,281.61에 각각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 주식예탁증서 상장을 통해서 나스닥에 입성한 SK 하이닉스는 이날 $170의 거래를 시작해 $168.49에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149 대비 13.08% 높은 수치입니다. 이상 증시였습니다.

0: 뉴욕주가 낡은 행정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주 정부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수천 건의 규정을 다시 살펴보고 주민과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절차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 절차를 손질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선이 필요한 규정을 찾아내는 등 정부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는 8일 주정부기관에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혁신 프로젝트 익스프레스 NY 정책의 핵심 과제로 규제와 행정 절차를 현대화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주정부 산하기관들은 현재 운영 중인 규정과 행정 절차를 자체 점검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도 여전히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자필 서명 등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또 대면으로만 진행하도록 규정된 일부 회의와 청문회를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온라인 또는 대면과 온라인을 결합해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됩니다. 전자공증이나 선서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절차를 늘려 행정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소기업과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정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실효성이 낮은 각종 보고 의무와 중복된 위원회, 자문기구 운영, 과도한 수수료와 벌금 등 공공이익에 비해 부담이 큰 규제는 정비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개혁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AI가 방대한 규정을 분석해 개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우선 선별하면 이후 각 부처 공무원과 정책 전문가들이 실제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주정부는 최종 판단은 사람이 내리며 AI는 검토 과정을 지원하는 도구로만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캐티 호컬 주지사는 정부는 불필요한 절차로 주민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관료주의를 줄이고 행정 시스템을 현대화해 뉴욕 주민과 기업이 쉽고 빠르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규제가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관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행정규칙 개정이나 입법 절차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뉴욕주는 올해 말 첫 번째 규제 개선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뉴욕 퀸즈 지역의 종교시설 두 곳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해 36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두 건의 공격이 같은 용의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수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나 건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뉴욕시 퀸즈에서 종교시설을 겨냥한 화염병 투척 사건이 발생해 36세 남성이 9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8일 밤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퀸즈 오존파크 지역 75번가에 위치한 메시아스 침례교회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는 신고를 처음 접수했습니다. 인근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한 남성이 보도 위에 서 있다가 울타리 넘어 교회를 향해 화염병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던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몇 분 뒤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건 모두 용의자가 던진 화염병이 건물 출입문에 부딪힌 뒤 바닥에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두 종교시설 모두 화재나 구조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를 진행해 36세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현재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역시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체포 사실은 발표됐지만 정식 기소 혐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두 종교시설 공격이 연관된 범행인지, 특정 종교나 집단을 겨냥한 증오범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최근 종교시설과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한 위협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관련 범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주변 영상 자료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뉴욕시 거주자 3명이 롱아일랜드 일대 우편함에서 수천 장의 수표와 귀중품이 든 우편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서포카운티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지난 6월 3일 더 브롱스를 출발해 서포카운티 내 20개 지역에 연방 우체국 USPS 수거함을 대상으로 우편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른바 피싱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벨트 끝에 끈끈한 접착장치를 부착한 뒤에 우체통 투입구 안으로 넣어 우편물을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훔친 우편물 가운데 수표와 머니오더, 기프트카드 등 금품 가치가 있는 물품을 빼낸 뒤 일부 수표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서 총 6,750장 이상의 도난 수표를 확보했으며 피해 금액은 약 48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장전된 총기와 현금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더 브롱스에 거주하는 32살 니콜라스 델비아르와 27살 프랭클린 메르세데스, 퀸즈에 거주하는 24살 조슈아 페랄타 등 3명입니다. 이들은 중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최대 7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포카운티 당국은 우편물 절도는 단순한 재산 범죄가 아니라 주민들이 매일 의존하는 우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 집행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조직적인 범죄를 막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 위치한 현대차 엘라베마 생산공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직원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몽고메리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밤 10시 30분쯤 현대차 블러버드 인근 공장 직원 주차장 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남성을 발견했으며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측은 피해자가 공장 직원이며 사건은 근무 교대 시간대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초기 조사 결과 총격이 직원과 외부 인물 사이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며 용의자는 현대차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성명을 통해서 피해 직원과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수사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 대응에 나선 경찰과 응급구조 인력에게 감사를 표하며 직원 안전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와 총격을 가한 인물의 신원,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 내부가 아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대에 발생하면서 공장 근무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고급 자동차 등 호화 생활을 과시해온 가나의 한 인플루언서가 미국 노인들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으로 800만 달러 넘게 가로챈 혐의로 미국의 범죄인 인도됐습니다. 10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아부 티카란 이름으로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둔 가나인 인플루언서 프레데릭 쿠미는 9일 미국으로 이송됐습니다. 쿠미는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서 가짜 온라인 신분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와 데이팅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친밀한 대화로 신뢰를 쌓은 뒤에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과 충분히 친해졌다고 판단되면 긴급한 의료비나 여행 경비, 투자 기회 등을 핑계로 돈이나 귀중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미는 지난해 가나와 미국의 공조 수사 끝에 체포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습한 날씨 보인 가운데 몇 차례 강한 비가 내리고 곳에 따라 맑은 날씨 보이기도 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지역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 이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1도, 섭씨 27도,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 이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며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8도, 섭씨 20도 이상됩니다. 뉴욕시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다 몇 차례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흐리고 습한 날씨 이어집니다. 밤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 이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 이어집니다.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 이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다 차차 맑게 길겠습니다.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67도, 섭씨 19도 이상입니다. 워싱턴 현재 일부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85도, 섭씨 30도 나타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르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름다운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고 혹은 낯선 설렘이 그리워서 말이죠. 여러분은 언제 가장 훌쩍 떠나고 싶은가요? 가끔은 정말 다 내려놓고 미친 듯이 한번 떠나보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죠. 당장 짐을 쌀 순 없지만 지금부터 우리 함께 가고 싶었던 곳, 그곳으로 떠나는 상상 한번 해보시죠. 일단 저와 함께 음악여행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여행같이 가면 절대 심심할 틈이 없는 남자 DJ 제이든입니다. 자, 오늘 저녁도 우리 신나고 뜨겁게 한번 놀아볼까요? 여기는 여러분의 놀이터 K-Play D&B 그리고 꿈을 외쳐라 K-라디오입니다.

네,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제이든의 K-Play DMB 첫 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모든

활짝 열었습니다. 아직은 제 목소리가 조금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K라디오의 저녁 6시 새 코너, 앞으로 매일 저녁 이 시간 여러분의 지친 퇴근기가 무료한 저녁 시간을 든든하게 책임질 새로운 친구 DJ 제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후! 자, 오늘 또 여행이라는 거. 아, 저 이거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행이라는 건 정말 설레고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꼭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비행기를 타야지만 여행은 또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동네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아주 스케일 크게 도심 추격전, 일명 경찰과 도둑, 경도 게임을 기획해서 뛴 적이 있었거든요. 늘 밥만 먹고 커피 마시던 이제 평범하고 익숙한 동네 골목이었는데 막상 룰을 정하고 이제 쫓고 쫓기면서 땀나게 뛰어다니니까 그 동네가 완전 새롭고 짜릿한 미지 여행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았죠. 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매일 걷는 이 동네도 완벽한 놀이터가 되고 여행지가 될 수 있구나라고요. 오늘이 마침 또 한 주를 또 열심히 달려온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지금 또 꽉 막힌 퇴근길 차 안에 갇혀 계신 분들도 오늘 집에서 편안한 옷 입고 소파에 누워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익숙한 공간을 신나는 여행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루한 일상도 저와 함께 그리고 우리 K-Play, DMB, 캐플 친구들과 함께 뛰돌다 보면 어느새 특별한 공간이 되었을 거니까요. 저는 여행을 원해서도 가고 비즈니스 트립으로도 가는데 물론 둘 다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냥 이제 가는 여행들은 설레고 뭐 할지 이제 계획이 없는데 또 이제 비즈니스 트립이 때문에 이제 가는 여행들은 어느 정도 이제 판이 짜져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한 게 있어요. 다양한 또 매력이 있거든요. 여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크게 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 랜드마크 이런 데를 들리고 꼭 해야 되고 꼭 뭐가 되고 이런 데를 꼭 들리고 어떤 또 여행은 휴양지 느낌이에요. 가서 그냥 푹 쉬고 누가 주는 음료 잘 먹고 음식 먹고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텐션 넘치는 가이드가 돼서 찰떡 호흡 맞추면서 오늘 하루 절대 심심할 수 없게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사연입니다. 제이드님, 저는 작년 여름 휴가 때 캐리어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여행 내내 단벌 신사로 다녔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옷 한 벌로 버틴 그 여행 사진 볼 때마다 흑역사지만 평생 못 잊어요. 맞아요. 그 되게 비싼 그 뭐죠? M사 캐리어? 그 은색으로 된 거? M사인가요? 그 캐리어가 되게 비싼 거 있잖아요. 그 모아? 리모아? 리모아. RR. 리모아. R이군요. 예, 리모아. 리모아. 한국 발음으로 L이요. 자, 리모아 캐리어가 그게 그 락이 고장이 좀 잘 나요. 그래서 그거 고장 나가지고 어떤 친구는 그 본사 가야지만 고쳐지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한동안 자기 그 러기지를 못 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캐리어 결국 뭐 무사히 여셨겠죠. 예, 여행은 이렇게 완벽한 계획보다는 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가 나중에 또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단벌 신사로 땀 흘리셨을 여러분,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여행 되시길 바랄게요. 항상 이제 여행 갈 때는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이거 옷을 뭘 가져가야 되지? 어떤 온도고 어떤 또 곳일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 챙기면은 구두도 챙기고 쪼리도 챙기고 뭐 다 챙겨요 그냥 목욕 가운까지. 특히 양말 이런 거, 속옷, 네, 신발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약간 팁이 있다면 그 속옷과 양말은 그 가는 그 날짜에 필요한 개수보다 엑스트라 한 두 개 정도 챙겨서 가요. 혹시 몰라서. 네. 다음 사연도 볼까요? 얼마 전에 연인이랑 처음으로 바다 보러 갔는데 밤바다 파도 소리 들으면서 같이 걷던 그 순간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또 가고 싶네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옆에, 자, 이따가 살짝, 예,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오늘 방청객, 스페셜 방청객, AKA, 할미꽃. 예, 와 있습니다.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어, 굉장히 또 이제, 회상을 하면서, 예, 우수에 젖어있던 그 눈빛. 예. 문자에서 이 달달한 냄새 어떡할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제, 아, 또 저도 또 시간 맞춰서 경치 좋은 곳으로 좀 바람 좀 쐬러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오늘은 제가 완벽하게 졌습니다. 바다 근처 가면은 일단 설레요. 막 끼룩끼룩 소리, 바다 파도 치는 소리, 그리고 이제 냄새 있잖아요. 그 바다 냄. 일단 그냥 차로 바다 근처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바다 딱 보면서. 그죠? 얼마 전 야근 폭탄 끝나자마자 홧김에 금요일 반차 내고 혼자 바다 보러 갔다 왔어요. 개거 하나 없이 가서 바닷바람 맞으면서 편의점 컵라면만 먹고 왔는데도 그게 그렇게 꿀맛이더라고요. 역시 여행은 무계획 충동여행이 최고죠. 그 직장인들의 로망, 홧김에 반차 내고 떠나기, 탁 트인 바다 보면서 먹는 컵라면은 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절대 안 부럽죠. 예, 그 짜릿한 해방감 완전 공감합니다. 제이드님, 저는 파워 제이고요. 제 베프는 완전 피거든요. 둘이 여행 갔다가 길 잃어버려서 그때 진짜 길바닥에서 대판 싸웠어요. 서로 씩씩거리면서 걷다가 우연히 들어간 로컬 꼬치집이 너무 맛있어서 그 자리에서 화해하고 맥주 5잔씩 마셨네요. 이게 친구랑 또 여행 가는 게 아무리 친해도 이거 맞는 친구가 또 여행 맞는 친구 찾기 힘듭니다. 내가 가는 동선이며 뭐 계획이며 잘 따라주는 친구가 있는 반면 아 이런데 왜 가는 거야 귀찮아 죽겠어 이러면서 툴툴거리는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잘 맞는 친구 맞추기가 진짜 힘들어요. 예. 저도 이제 같이 여행 가면은 또 잘 맞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그 쏘다니는 게 저는 또 여행 가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같이 그런 성향이 비슷해서 둘이 막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P이시면은 J가 이렇게 계획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아무래도, 한번 이따가, 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꼬치집 저도 이제, 그, 뉴욕에 가면, 그, 월스트리트 그쪽에 진짜 괜찮은 꼬치집이 있어요. 양꼬치집. 거기서 제 친구가 진짜 신기한 게, 코로 거기를 맡아서 간 거야. 그 리어카 같이 이렇게 있는 그 푸드트럭을.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예. 저희 부부, 지난주에 5살, 3살 빅을 두 마리 데리고 첫 가족여행 다녀왔습니다. 짐 챙기는 것부터 지옥문 오픈이었고요. 남편이랑 영혼까지 탈탈 털려서 돌아왔네요. 집 현관문 열면서 둘 다 동시에, 아, 집이 최고다라고 외쳤습니다. 당분간 여행은 쉴래요. 라고. 맞아, 여행 갔다 왔을 땐 너무 좋은데, 집 딱 오면은, 아, 집이 최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강아지 또 데리고 갔으니까 많이 이렇게 챙겨서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추억에 남는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강아지를 키웠을 때 몰라가지고 강아지 데리고 바닷가를 간 적이 있는데 바닷가로 이제 모래로 강아지가 이렇게 걸으니까 그 가드분들이 이렇게 뭐죠? 호루라기를 불면서 빨리 강아지 안으라고 강아지 뜨겁다고. 예, 역시 미국은 또 폐쇄 나라. 제가 잘 몰랐어가지고 그때는 여행하면 뭐니뭐니 덕질 투어 아니겠습니까? 저는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올콘 뛰러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가는 게 제 인생 유일한 여행이자 낙이에요. 콘서트장 열기 쫙 느끼고 오면 일상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거든요. 저도 이제 일 때문에 K-POP 투어 콘서트 현장에서 카메라 잡고 이제 영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가득 채우러 오는 분들, 팬분들 에너지가 장난 아니에요. 제 뼛속까지 고스란히 전해지거든요. 그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항상 제가 투어 갈 때마다 그 1등석이라고 해야 되죠. 아예 그냥 그 펜스 바로 앞에 있는 거기에 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와, 근데 여기가 가격이 진짜 비싸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여쭤봤더니 아예 한 달 동안 일을, 예, 휴가를 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재밌나 봐요, 그게.
남친 보러 아틀란타 가는데 비행기 연착돼서 제이든님 방송 듣네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늘도 재미난 방송 기대하면서 햇살님이 올려주셨고요. 7년 전 대학생 때 배낭여행으로 왔던 유럽에 이번 달 말 신혼여행으로 다시 가요. 돈 아끼려고 좁은 호스텔 전전하던 제가 이제는 평생 짝꿍이랑 좋은 호텔에 묵게 됐더니 기분이 묘하네요. 잘 다녀올게요. 와, 씨. 너무 로맨틱하잖아요. 같은 장소를 이제 전혀 다른 상황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거 상상만 해도 가슴이 몽글몽글해집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예쁜 신혼여행 조심히 듬뿍 즐기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 여행 사연들 릴레이로 만나봤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덕분에 이제 제가 여행에 간 기분이 살짝 듭니다. 3%.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Radio DC 열려 있습니다. 또한 오픈톡 K-Radio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막 뭐 떠들을 수 있어요. 예, 오픈톡에서 K-Radio 쓰시면 됩니다. 눈치 보시지 말고 그리고 인스타 스레드 K-Play DMB 그리고 K-Radio DMB 둘 다 사연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 다들 많이 들어주실 거죠? 자, 방송 듣는 방법은요. kradio.us에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온에어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꾹 누르시거나 라디오 AM1310 들으시면 저희 방송이 나옵니다. 방송 참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원하시면 나는 입담이 좋다. 나 좀 재밌을 것 같다. 소개할 내용이나 광고식 하고 싶은 분들도 다 환영이니까 언제든지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은요. K-Play DMB 다같이 놀자 재미있게 신나게 노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냥 편하게 오셔서 들으시고 얘기하시고 놀다가 가시면 됩니다. 오늘 남량 코너, 남량 특집 공포 코너 있습니다. 오늘 새벽님과 함께 할 거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또 추리 퀴즈 코너가 있거든요. 맞추시는 분들에게 선물액이 있을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응원해 주러 왔다. 옐프님 계십니다. 이따가 잠깐 그 마이크 살짝 켜가지고 예,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Play DMB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태연이 부르는 제주도의 푸른밤.

0: 네, 태연의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옆에는요, 지금, 옐프님 계시고요. 네, 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1: 네, 네 안녕하세요. 옐프입니다. 네.
0: 좋아요, 좋아요. 다른 사람 같아요. 어쩐지. 오늘 또,
1: 예. 첫 번째 방송 때는. 네. 제가 멘붕이 여러 번 와가지고요.
0: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방송 끝나고. 많이 쫄았었어요. 방송 끝나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이렇게 네. 내숭을 떠냐고. 방송은 이렇게 날 것인데. 왜 나 내숭을 떨고 그랬냐고. 근데 이제 또, 그 모니터링 안 되고 하니까 또 편하고 그러죠? 아무래도.
1: 아, 네, 네, 아니 그것도 그런데 네. 아, 그래도 또 꼴에 처음이라서 그랬는지 난 많이 졸았었어요.
0: 아 지금 딱 좋아요. 네. 네, 오늘 딱 옆에 오른쪽에는 네. 수박 주스, 왼쪽에는 맥심 아 이디야 커피인가요?
1: 커피. 네.
0: 저는 근데 이상하게 그 방송국에서 먹는 이 뭐라 그러죠? 다방 커피.
1: 다방 커피.
0: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는 항상 아,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오늘 오랜만에 또 다방 커피 먹었었고요.
1: 아까 제이르님이 네. 너무 닝닝하게 타주셔가지고.
0: 닝닝하게, 아. 이제 또 이제 그런 거는 또 휴가는 또 예, 조절해서 먹어야 된 나이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예, 맞춰졌는데. 맞춰져도 뭐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1: 오늘도, 네. 카페 갔다 오고.
0: 카페 갔다가. 네, 카페 마시고. 투어를 요즘에 하고 있다고.
1: 네. 네. 요즘 좀. 네. 이쁘고 커피 맛도 좋고 그런 데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0: 아 좋아요.
1: 예, 뭐 네. 모자나 네. 뭐 에코백
0: 맞아요. 오늘도
1: 하고,
0: 지금 어떤 네.
1: 그, 마만 마만 예, 거
0: 그 M사 네. 커피 모자 굉장히 이뻐요. 예, 약간 네. 그 어떤 브랜드 모자 같이 요즘에는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 약간 이런 로고 모자나 이런 굿즈들이 좀 들고 다니기 좀 쪽팔리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막 롯데백 그 뭐죠 H마트 백도 너무 예쁘게 나오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개 사긴 했는데 좋습니다.
1: 아 근데 이 커피숍 네. 되게 에코백이 너무 이뻐요.
0: 아 저는 그 커피숍의 커피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네,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리고 거기 그 핫초콜릿이 굉장히 맛있어요.
1: 핫초콜릿은 네. 스위스 거가 최고죠.
0: 스위스요. 네. 스위스도 괜찮고 네, 그렇습니다. 자 밴쿠버님이 부모님이 2년 반 만에 밴쿠버에 놀러 오셨는데. 휴가를 많이 못 내서 출근해서 듣고 있네요. 덕분에 시간 잘 가고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2년 반이면 정말 오랜만에 뵙는 건데, 뭐, 항상 뭐, 밴쿠버 가보셨나요?
1: 아직 안 가봤어요.
0: 아, 밴쿠버가 또 좋고 예쁜 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약간 바닷가 근처니까 또, 아무래도. 캐나다는 또, 예, 푸틴 또 먹어줘야죠. 푸틴 아세요?
1: 아니요.
0: 푸틴, 아, 캐나다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1: 아직 안 가봤어요.
0: 아, 까비, 이번에 한번 가보세요.
1: 캐나다 하면은 네. 메이플 시럽.
0: 메이플 시럽. 그거, 메이플 저희는 뭐 그런 것밖에 모르죠. 메이플 시럽 아니면, 예, 나야가라 네. 폭포?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행 갈 때 우리 현실 풍경 탑10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행 갈 때 캐리어 싸면서 기저귀 합리화, 혹시 모르니까. 10입니다. 집을 통째로 옮겨간 기세로 짐을 쌉니다. 3박 4박 여행인데 속옷은 일주일치 챙기고 나네. 혹시 추울지 모르니까 혹시 비올지 모르니까 하면서 입지도 않을 옷과 온갖 상비약을 바리바리 넣습니다. 결국 캐리어 지퍼만 안 다쳐서 온 가족이 캐리어 위에 올라타는 탭댄스 주는 풍경. 오 공감해요. 저도 진짜 많이 이것저것 많이 써요. 저는 여행 가기 전에 엑셀로 일단은 차트를 씁니다. 그리고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그거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고 또 메모장에 한 번 더 적어가지고 그날 아침 일어나서 이거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보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100% 준비하면 한 50%는 없어질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한 300%를 준비해야 예, 어느 정도
1: 항상 예.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 네. C까지 좀 해놓고 가야 되는 성격이라 그러니까 저도.
0: J시구나, J. 그게 J예요, J.
1: 아, 그래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배경에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또 제가 그거 말씀드리긴 했는데 혹시 테크니컬 쪽으로 이거 듣고 계시면은 예, 거기 저희 그 방송국 분들 조금 테크니컬로 예, 이거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온다고. 예.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방송은 우리가 나오는 건데 다른 방송이 같이 나온다고 이런 얘기가 한 3일 전부터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네. 고민 안 하시고 그냥 올리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럼 피드백 좋아요. 그죠? 피드백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죠?
1: 네네.
0: 네네. 좋습니다. 그 9위는요. 공항 패션의 이상과 현실, 연예인과 동네 백수, 공항 가기 전에는 멋지게 선글라스 끼고 힙한 공항 패션을 뽐내겠다고 다짐했는데 하지만 5시간 이상 비행기 탈 생각하니까 허리가 죄어옵니다.
1: 쩔어있죠.
0: 결국 공항 검색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무릎 나온 트레이닝 바지에 목 늘어난 티셔츠 차림에 동네 백수가 서 있어요.
1: 맞아, 맞아.
0: 사실 그 연예인들이 공항 패션이라고 하는데 공항은 제일 편하게 가야 돼요.
1: 맞아요.
0: 근데 그분들은 또 이제 잘 보여야 되니까 그 화장하고 이거 풀메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찍고 또 그 아마 좀 편하게 또 입을 옷으로 갈아입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공항 그쵸. 그 비행기 안에서도 불편한 옷 입고 예, 탔을 수도 있어요. 8위는요. 비행기 타자마자 펼쳐지는 기내식 사육 타임. 타기 전에는 비행기 안에서 영화 보면서 독서해야지 하고 교양 있는 척 책 한 권 챙겼는데
1: 좋네요.
0: 하지만 이륙하자마자 기내식 냄새에 눈이 번쩍 들이고 비빔밥 너무 맛있겠다. 비빔밥 싹싹 긁어 먹은 뒤 맥주 한 캔 마시고 뭐야. 기절하던 낮잠 슬릴러 찍다가 내릴 때쯤은 깨어나는 순구원 사육 과정. 이거 뭐야 이거. 저는 그거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이제 한국 비행기 타면 비빔밥 줄 때 이제 튜브로 고추장 나오잖아요.
1: 아, 예.
0: 나 그게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최고. 예. 사연 듣고 계신 분 튜브 고추장 있으면 선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위는요. 단체 여행의 최고의 난제. 극단적인 MBTI 싸움. 계획파와 무계획파. 아까 저희 사연에 들어왔죠. 분 단위로 엑셀 차트 짜서 몇 시 몇 분에 주차하고 밥 먹는다 외치는 J 친구와 날씨 좋으면 눕고 배고프면 아무데나 들어가는 P 친구의 숨 막히는 대치. 여행 둘째 날만 되면 계획 짜온 친구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즉흥형 친구는 눈치 보면서 질질 끌려다님. 제가 J이긴 한데 요 정도로 J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많이 약간 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힘들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 한 명씩 저는 물어봐요. 가는 친구한테. 너 어디 가고 싶어? 그럼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너는 여기 가, 너는 여기 가 이렇게 해서 그 정도만 하루에 하나 정도 랜드마크 해가지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네, 그런 느낌이어서 이것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바이오리듬이 안 맞으면. 네. 근데 저번에 이제 정말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친구들은 진짜 딱 30분에 어디 가고 이게 딱.
1: 오.
0: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모마인가요? 미술관? 모마 가가지고 더 재밌는 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친구는 미술관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
1: 저는 잘, 항상 누가 네. 좀 리드를 해줘야
0: 피 돼요. 피 네, 느낌인 것 같아요.
1: 네, 어디 그래서. 놀러 갈 때는 네. 좀 누가
0: 즉흥적으로
1: 리드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0: 놀러 갈 때는 피가 돼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계획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위는요. 남는 건 사진뿐이야. 인생샷 건지려다가 담 걸리는 순간. 여행지 명소만 가면 뒤에 배경 다 가리고 카메라 앞에 서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아이 다시를 100번 외칩니다. 길 한가운데서 쩍벌난 포즈로 아래에서 위로 길어 보이게 찍어주느라고 다리 호달달 떨리고 정작 숙소 돌아와서 확인해보면 쓸만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는 미스터리. 그래서 요즘에 그 앱 중에 이 그 뭐라고 하죠? 그리드라고 하나요? 그 선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놔요. 거기 안에다가 찍으라고. 그런 느낌으로 찍으면 좀 더 편하니까.
1: 요즘 앱들이 네. 많이 되게 잘 나왔더구만.
0: 그러니까요. 네. 네. 저번에 이제 그 옐프님이 저한테 B61을 앱을 알려줬는데
1: 예. 저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0: 네. 저 그 아는 동생한테 혼났어요. 그거 다 옛날에 쓰던 앱인데 이러면서.
1: 아니 메이투 쓰다가 네. 얼마 전에 B16? 네, 그거
0: B61.
1: 네, 알겠습니다.
0: 여러분들은 M 뭐 쓰시나요? 뭐
1: 뭐가 소다, 좋아요?
0: 소다랑 제가 아는 거는 소다랑 또 뭐 있죠? 그 캔디 뭐지? 그 있던데 그 유명한 거. 네.
1: 아 요즘 이제 새걸로 네. 못 찍겠더라고요.
0: 자, 5위는요. 현지마트 기념품 샵만 가면 발동하는 강제 큰손 모먼트. 평소에 마트에서 100원, 200원 아끼던 알뜰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여행지 마트나 야시장만 가면 눈이 뒤집힙니다. 이거 한국에 없는 거래. 이거 미국에도 없는 거래. 이러면서 온갖 초콜릿, 소스, 마그넷을 다 쓸어 담죠. 귀국에서 보면 캐리어의 80%가 쓰레기가 되는 마법. 저도 그 기념품 되게 좋아해요. 그 지역에 가서 기념품을 이제 보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기억을 이제 하는데 그게 뭐가
1: 그 아, 저는 원래 그거에 네.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게 좀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요즘 또 약간 수브니어에 네. 좀 약간 살짝 꽂혔어요.
0: 기억이 추억이 또 약간 소중하니까.
1: 저는 제가 네. 안 가도 친구들이 놀러 가면 야 나 수브니어 하나 사와.
0: 근데 저도 그거를 처음에는 했다가 내가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차피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제가 가는 곳만 이렇게 특이한 거.
1: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술잔.
0: 술잔, 술잔도 네,
1: 그거를
0: 많이,
1: 부탁해요.
0: 술잔도 많이 사오시고 그리고 뭐 매그네틱 많이 사오시고.
1: 아, 전 매그네틱.
0: 티셔츠 말고. 뭐 이런 것들. 네.
1: 술잔이 기억이라고.
0: 아, 알겠습니다. 자 4위는요. 맛은 있는데 김치찌개 먹고 싶다. 기적의 한국인 입맛. 세계 맛집 투어하겠다고 당당하게 로컬 식당 웨이팅까지 해서 들어갔는데 처음 세 모금까지는 이국적인 맛이야 라고 감탄하지만 살째 되는 날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름진 속을 달래줄 얼큰한 순두부찌개나
1: 아,
0: 신김치가
1: 좋다.
0: 눈앞에 아른거려서 결국 한 식당을 검색하는 순간 제가 그랬어요. 저 제가 예전에 낭만을 찾아 떠난다고 운전을 막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케인메이 케인메이 그 뉴저지 거기에서 이제 들려서 처음에는 뭐 랍스터도 먹고
1: 네. 네,
0: 뭐 파스타 뭐 팬시한 거 스테이크 먹고 이러다가 한 4일 되니까 와 물려요.
1: 그럴 때는 네. 토바스코 소스나 핫소스 하나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좀 약간 덜 느끼하게. 네,
0: 그때부터는 이제 뭐 편의점 가가지고 라면 먹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어떤 분들은 진짜 김치 네. 싸들고 다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0: 나는 이거 필요한 거. 그거랑 고추장 튜브.
1: 특이하시네.
0: 네, 3위는요. 렌터카 운전할 때 조수석, 인간 내비게이션 빌런과 전쟁. 낯선 해외나 타지에서 운전하느라 잔뜩 긴장했는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자기는 창밖 풍경 구경하면서 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아니야 지나쳤잖아 라고 뒤늦게 훈수들 때 운전대 잡은 사람 욱해서 네가 운전하던가 소리 지르고 차 안 분위기 급냉하는 순간 아 여행객 가서 또 친구들이랑 노는데 거기서 싸워봐 쉽지 않네요. 네. 상상만 해도
1: 근데 많이들 싸우는 사람들 네. 좀 있대요.
0: 맞아요. 저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한 네다섯 명이서 이제 갔을 때 이제 왜냐면 네다섯 명이 가도 두 명이 같은 방을 쓰거나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안 맞는 사람끼리 이제 좀 그쵸. 다툼이 일어나면 좀 약간 어색해집니다.
1: 그래요. 불편하죠.
0: 네. 자, 2위는요. 숙소 체크아웃 직전 두고 온 물건 없나 탐정 빙의하기. 문 열고 나가기 직전 온 방안을 이잡듯 뒤집니다. 침대 밑 엎드려보고 화장실 샤워 커튼 끼까지 다 열어봐요. 분명 없다고 확신하고 공항 도착해서 주머니를 뒤적이는 순간 숙소 화장실 서랍에 놔두고 온 내 소중한 스마트폰 충전기가 번뜩 떠오르는 피눈물 나는 순간. 저는 에어팟을 그렇게 많이 잃어버렸어요. 에어팟과 아이패드.
1: 오마이갓.
0: 그 신발도 잃어버린. 신발을
1: 비싸지
0: 샀어.
1: 않아요?
0: 비싸죠. 비싼데 이게 또 아침에 갑자기 떠나야 되니까 챙기는 거를 저희는 카메라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비표라고 하나요? 그 뭐죠? 레냐? 레냐드 해가지고 이렇게 네임태그.
1: 아, 네네네. 네,
0: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연예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저희 그 카메라에 부착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일 중요시하는데 그거를 챙기다 보니까 딴 거를 못 챙길 때가 있어. 그래서 정말 뭐 체크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1: 적어놓으세요.
0: 적어 놔도 이게
1: 알람에다가
0: 막상 왜냐하면 저희가 가끔은 아침 진짜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좀 약간 적응돼가지고 네.
1: 그래서 아니 목에 걸어다니 그런 거 없나요?
0: 다 걸을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한 번은 이제 신발 산대 신발 그 케이스까지 같이 까먹고 안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런 느낌. 이제 1위는요 최고의 안부 인사 겸 미련. 한국 가기 싫다. 여기서 살까? 모든 여행객이 공항 귀국행 비행기 타기 직전에 내뱉는 국룰 멘트. 캐리어 끌고 공항철도 타러 가면서 하늘 한번 쳐다보고 아 출근하기 싫다. 나 그냥 여기서 살아? 하면서 현실 부정함. 하지만 공항 내리자마자 귀신같이 얼큰한 김치찌개집 찾아서 흡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함. 맞아요. 결국엔 한국 사람은.
1: 오늘 김치찌개가 네. 많이 나오네요.
0: 그러니까요.
1: 김치찌개 네. 지금. 네.
0: 지금 침샘에. 네. 침샘에 맞아요. 여행 최근에 가본 적 있으세요?
1: 아 최근에 네. 여행은 아니고 그냥 잠깐.
0: 근처 잔잔하게.
1: 아니 그냥. 네. 처음으로 텍사스 한번 갔다.
0: 텍사스 그럼 여행이죠. 거기서 뭐 했어요?
1: 그냥 친구가 네. 거기 있어서 좀 약간 좀 힐링 좀 하러 갔다 왔었어요.
0: 아 힐링 좀.
1: 네네.
0: 좋습니다.
1: 안 가봐가지고.
0: 네. 근데 저는 텍사스
1: 궁금하기도 했었고.
0: 텍사스 네. 좀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1: 전 좀 좋을 때 갔었던 것 같아요.
0: 아 네. 그래요, 맞아요. 이번에는 좀 텍사스가 항상 저는 더워가지고 맨날 아프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안에 그 건물 안에는 에어컨을 진짜 세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1: 제가 네. 라스베이거스 갔을 때 진짜 심했어요. 그 냉방병 걸려가지고.
0: 그러니까 그러니까.
1: 골골대고. 네. 아, 그래도 버지니아가 워낙 습해서 네. 버지니아 정도는 아니던데.
0: 맞아요. 네. 뭐 그 베가스는 뭐 항상 또 괜찮 재밌어서 볼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네.
1: 저는 그때 세미나 때문에 가가지고 놀지는 못했어요. 세미널.
0: 세미널이 뭐예요?
1: 세미나?
0: 아, 세미나.
1: 세미나.
0: 세미나. 네. 엘프의 영어 교실 세미나 잠깐 들었고요.
1: 죄송합니다.
0: 저희 그러면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요 굉장히 좀 설레고 기분 좋고 꽃내음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설레고 싶다.
0: 아, 혼자 설레세요? 네. 아이유가 부릅니다. 블루밍.
2: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마음

0: 세상엔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신기한 일들도 많고요. 우리가 경악할 사건도 많습니다. 해서 준비한 코너 이거 실화냐?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995년 미국 피츠버그에서 일어난 대낮 은행 강도 사건인데요.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은행 두 곳을 연달아 털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복면도 안 쓰고 맨얼굴로 당당하게 들어와서 심지어 CCTV를 향해 활짝 웃기까지 했어요. 당연히 그날 저녁 뉴스에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갔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경찰을 본 이 강도 너무나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가 얼굴에 레몬즙을 발랐는데 어떻게 날 본 거야?
1: 헐.
2: 네, 레몬즙이요.
0: 경찰이 황당해서 물어보니까 이 남자의 논리가 기가 막힙니다. 어릴 때 레몬즙으로 글씨를 쓰면 안 보이다가 열을 가하면 나타나는 비밀 편지 장난 쳐보신 적 있죠? 이 남자는 그 과학 원리에 꽂힌 겁니다. 레몬즙이 투명인 크니까 내 얼굴에 바르면 CCTV 카메라에도 투명인간처럼 안 찍히겠지 라고 진지하게 믿었던 거예요. 실제로 범행 전에 자기 얼굴에 레몬즙을 잔뜩 바르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봤는데 하필 그때 카메라가 고장나서 사진이 하얗게 나오니까 오, 진짜 투명인간이 됐어 하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1: 전 잘생겨서 그렇게 당당하게 자랐네요.
0: 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던닝 크루거 효과가 바로 이 황당한 레몬즙 강도 사건에서 시작된 100% 실화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좀 훈훈하면서도 황당합니다. 1866년도 유럽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두 강대국이 피 터지는 전쟁을 벌였을 때입니다. 당시 유럽의 아주 작은 나라인 리텐슈타인도 오스트리아 편을 들어서 군대를 파병합니다. 나라가 워낙 작아서 끌어모은 군대가 딱 80명이었어요. 이 80명의 군인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국경을 지키러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전쟁이 끝나고 이 부대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사람 수가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80명이 출동했는데 돌아온 사람은 81명인 거였던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적군을 포로로 잡아온 걸까요? 아닙니다. 이 리텐슈타인 군인들이 산속에서 경계를 서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이탈리아 사람 한 명을 만난 거예요. 서로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산속에서 며칠 같이 밥 먹고 불 쬐다 보니까 너무 친해진 겁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짐을 싸면서 그 이탈리아 친구한테 우리 동네 갈래? 경치 좋은데?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럴까? 라고 쫄래쫄래 따라와 버린 거죠. 전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오히려 군대 인원이 한 명 늘어나서 돌아온 전설의 부대 이야기. 이거 실화냐고요? 네, 교과서에도 나오는 100% 진짜 역사입니다.

0: 아재 아재.
1: 아재 아재 아재 개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재 개그는요. 저 아재 개그 바로 할게요. 그 혹시 네. 처음부터는 처음에는 좀 쉬운 걸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김이 삐지면 뭘까요? 김이 삐지면 김치.
2: 예? 내가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데요. 이해를 못했어요.
1: 네. 광부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광부가 가장 많은 나라. 광부를 광부는 뭐죠? 광석을 케냐. 자, 차가 다니는 도로에 사람이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포카치님이 와우라고. 와우.
2: 아, 포카치님.
1: 네. 와. 그 차가 다니는 도로에 사람이 끼어들면 카 놀라유. 카 놀라유.
2: 자,
1: 혹시 프랑스 좋아하시나요? 프랑스? 오늘 그 다녀온 카페가 프랑스 카페 아닌가요? 그죠? 이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랑스라면 프랑스 라면이 맛이 없는 이유 뭐가 될까요? 프랑스 라면은 왜 맛이 없을까? 불었으니까. 봉수 불었으니까.
2: 그건 살짝 귀엽네요.
1: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이에 이에 초밥이 꼈다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이에 초밥이 꼈다. 초밥이 꼈다. 이에 초밥이 꼈다를 키보드로 힌트를 주자면 키보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ESC.
2: 저 다시 멘붕 올려고요.
1: ESC. ESC.
2: 다시 멘붕 올려갑니다.
1: 노래 듣고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 플레이.

0: DMV.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Thank you. 릴러 말즈의 트립 듣고 2부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제이든의 K-Play DMB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특별 게스트 새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그냥 이야기만 나누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새벽님이 준비해 오신 특별한 코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으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추리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건의 단서를 하나씩 듣고 과연 범인이 누구인지 함께 추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이든 DJ님과 패널분들도 답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먼저 범인을 맞추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2: 아, 지금 또 이제 추리 퀴즈를 또 하기 때문에 장난 아닌데요. 역시 엘프님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몇 개를 맞출지 기대가 큽니다. 지금 약간 추리 퀴즈를 얘기하니까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아, 느낌도 약간.
4: 와.
2: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 3D, 4D. 이런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요. 방송 후반부에는 이제 새벽님이 또 준비한 여름 남량 특집 스케리 라디오 스케리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들 불은 켜놓고 들으셔도 되고요. 혼자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누군가 옆에 있으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새벽님과 함께 추리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방송 소개 및 방송 들으시는 곳은요. 새벽님.
3: 그걸로 네. K라디오 외치시거나 웹사이트 kradio.us로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방송 듣기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사연 신청곡은요. 카푸 K라디오 DC 혹은 오픈톡에서 K라디오 치시면 있고요. 인스타 스레드, K라디오 DMB 혹은 K

자, 그러면요, 저희, 일단은, 짧은 노래, 일단 듣고,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다일과 웬디님이 부릅니다. One Summer.

오늘 아주 특별한 퀴즈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평소 하던 퀴즈들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바다거북이 필요한 바다거북이 라는 20곡의 트릭입니다. 바다거북이.

0: 옥수프요? 이름부터가 되게 독특한데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어떤 게임인지 좀 룰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잠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단순한 상식 퀴즈가 아니라 끈질긴 추리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퀴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다거북스프라는 스무 곡의 추리 게임, 되게 유명한 추리 게임, 그 추리 퀴즈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거북스프 이 내용이 뭐냐면
1: 바다거북스프요?
0: 바다거북스프요. 예. 네. 바다거북스프가 그 옛날에 혹시 그 새벽님 기억나시나요? 바다거북스프?
2: 네. 네네네.
0: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2: 네. 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바다거북스프에 관한 그 퀴즈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네. 유명해지면서 이 바다거북스프로 이제 추리 퀴즈 질문으로 이제 유명해져서.
0: 맞습니다. 그 바다거북스프 내용이 뭐냐면 그 이것도 어떤 사람이
2: 그, 제가
0: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2: 제가 질문해 드리면 될까요? 그 문제를
0: 네.
2: 한 남자가 어느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바다거북 스프를 주문했으며 그 남자는 바다거북 스프를 한 수저 먹고는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바다거북 스프인가요? 주방장님은 네 틀림없는 바다거북 스프가 맞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계산을 마친 뒤 집에 돌아가서 자살을 했다. 왜 그랬을까?
0: 뭐 그런 약간 추리 문제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고, 요거 바다거북스프 자체는 굉장히 또 이제 선정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취자들과 제가 그리고 옐프님이 탐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 질문이나 하시면 돼요.
2: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네, 아니요 또는 상관없습니다로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범인이 누구예요? 이렇게는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범인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제가 네 혹은 아니요로 힌트를 드릴 수 있습니다.
0: 오, 이거 되게 흥미진진한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옐프님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명탐정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빙의 한번 해주세요. 명탐정 표정 한번. 자, 날카로운 질문들 메시지로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뜸들이지 말고 바로 첫 번째 사건 들어볼까요?
2: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건의 스토리 지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에 가서 완전한 똑같은 아이스티를 주문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목이 말라 5분 만에 5잔을 연거푸 마셨고 다른 한 사람은 여유롭게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마신 사람만 사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0: 두 사람이 식당에 가서 완전히 똑같은 아이스티를 주문한 거고 한 사람은 너무 목이 말라서 5분 만에 5잔을 연거푸 마셨고요. 너무 목이 말라서. 와, 근데 5잔. 다른 한 사람은 여유롭게 한 잔을 천천히 마셨어요. 천천히 마신 사람만 죽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혹시 아이스티 좋아하시나요?
1: 좋아해요.
0: 아, 아까 먹은 거는 커피.
1: 커피하고 네. 워터멜론 주스.
0: 워터멜론. 네.
1: 수박 주스.
0: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자, 첫 번째는 한번 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2: 네. 질문을 주셔.
0: 아, 제가요. 네. 아이스티를 먹는데. 근데
1: 아이스티 다섯 잔을 빨리 마시는 건 거의 혹시, 난데요?
0: 혹시 그 웨이터가 그 사람이랑 안 좋은 그 원한 관계 이런 거 아닐까요? 두 번째 죽으신 분이랑?
2: 그 사람 아닙니다.
1: 혹시 약을 탔나요?
2: 약을 타진 않았는데요.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뭘 탔을까요? 혹시 영양제를 탔나요? 죄송합니다.
2: 그랬으면 사고인 게 아니라 건강해지지 않으셨을까요?
0: 그러면은 음료에 독이 있었나요?
2: 아주 좋은 접근인데 음료에는 독이 없었습니다.
0: 오호.
1: 어?
0: 어, 정답.
1: 알러지.
0: 알러지. 무슨 알러지?
2: 알러지. 꼬부기 알러지.
0: 꼬부기 알러지가 왜 나오죠, 여기? 아이스크림인데요?
1: 아, 네. I'm sorry. 아까 그 거북 거기다가 네, 좀 네. 집중하느냐고.
0: 혹시 두 사람 컵이 달랐나요?
2: 네, 컵은 달랐지만 컵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아, 컵은 아니다.
2: 네.
0: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1: 살에 걸렸나요?
2: 살에 걸리지 않으셨고요.
0: 네.
2: 아까 이제 질문에 음료에 독이 있었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음료에는 독이 없었습니다.
0: 아,
1: 어?
0: 얼음. 얼음 아니야?
2: 정답.
1: 뭐야?
2: 음료가 대박. 아니라 네. 얼음 속에 들어있었어요.
0: 독이?
2: 빨리 마신 사람은 얼음이 녹기 전에 다 마셨고 천천히 마신 사람은 얼음이 녹아.
0: 오, 대박. 소름.
1: 오, 제리님.
0: 예. 예. Yeah.
1: 와우.
0: 어떠세요? 이런 퀴즈.
1: 나쁘지 퀴즈. 않네.
0: 나쁘지 않은가요? 다음 퀴즈 한번.
1: 퀴즈
0: 번.
1: 같은 거 잘 못 푸는 스타일이라서.
0: 도움이 안 되지만 저희 둘이 한번 그 뇌를 한번 모아보면 네. 네, 좀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퀴즈 한번 해주시죠.
2: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는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7층에 내려서 10층까지 계단을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0: 어떤 남자가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고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죠. 하지만 퇴근하고 돌아올 때는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7층에서 내려와서 10층까지 계단을 걸어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면은 비 오는 날은 그냥 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이, 되게 어렵다. 어렵습니다.
1: 어려워요.
0: 예. 네.
2: 되게 질문을.
0: 근데 사실 엘리베이터는 그 한국에 그 이렇게 살짝 그 유리창 있는 거 있거든요. 그 올라갈 때 무서워요.
1: 아, 무서워요.
0: 예, 네, 진짜. 우셔. 혹시 그 남자 그 고장 났나요 엘리베이터가?
2: 아니요,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0: 엘리베이터는 작동 잘하는데 항상 7층에 내린대. 7층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7을 좋아해. 아, 7층에 사는 여자애를 좋아하네. 그래서 거기다가 뭐 뭐를 주고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비 오는 날은 왜? 귀찮았나? 삭신이 쑤셔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 우산.
2: 아,
0: 우산에 뭐 관련된 것 같은데, 왠지? 우산을 들고
2: 네,
0: 왔나요?
2: 네, 우산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0: 오, 우산으로 뭘 했을까?
2: 네, 우산이 없는 날엔 7층에 내리고, 우산이 있는 날엔 10층까지 가고.
0: 아, 어려워요.
1: 우산을 지팡이로 네. 썼나요?
0: 우산
1: 모르겠어.
0: 아,
2: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0: 어?
1: 어? 나 그냥 막 던진 건데.
0: 원래 막 던지는 거예요.
2: 아주 좋은
0: 거.
2: 접근.
0: 오.
2: 지팡이는 아니지만
1: 무기로 썼나요?
2: 우산으로.
0: 남자가 트라우마가 있네. 남자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약간 7층에 내려야 돼. 아, 남자가 비 오는 날 7, 8층 뭐 이런 데서 넘어졌어. 그래서 트라우마 때문에 7층에서 내리는 거예요.
2: 네, 우산이랑 연관 지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0: 네.
2: 지팡을 쓰지 않았는데. 우산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1: 가리는 용도.
0: 어? 어? 진짜?
1: 가리는 용도?
0: 진짜?
2: 뭘 가릴까요?
1: 그냥 자기 얼굴을 가리니?
2: 아닙니다.
0: 정답은 뭘까요?
2: 7층과 10층. 보통 버튼이 어떻게 되어 있죠?
0: 7층과 10층? 버튼이요? 네모나게. 동그란가?
1: 순서가? 아, 동그란가?
0: 19, 8, 7.
2: 1층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순서가.
0: 네.
2: 10층이 좀 더 위에 있고, 버튼이 시트 이 좀 더 아래 있겠죠?
0: 네? 왜 뭔데 뭔데? 배고파요?
1: 아니.
0: 네. 어떻게?
1: 뭐 우산으로 네. 이렇게
0: 찔렀어?
1: 찔르는 거?
0: 정답은 뭔가요?
2: 정답입니다.
1: 오 마이 갓!
0: 누구를 찔렀어?
2: 찌른 게 아니고요. 버튼을.
1: 버튼을 누르는.
0: 아 버튼을 눌렀어.
2: 네. 남자는 키가 아주 작은 어린이여서.
0: 아.
2: 7층까지만 손이 닿는 거예요.
0: 아 귀엽네. 아 귀여워. 귀엽네.
2: 네, 우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산 네. 끝으로 10층을 누를 수 있지만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네. 우산이 없기 때문에 7층 손이 닿는 7층까지만
0: 그랬구나.
2: 눌러서 내려서 올라간 겁니다.
0: 아 좋습니다.
2: 귀여운 문제였죠?
0: 귀여운 문제였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1: 얼떨결에
0: 네, 맞췄네요. 네.
1: 맞췄네요.
0: 오늘 맞추셨기 때문에 네. 네, 저기 하우바우 하우로 해서 네. 기프트 카드 같은 거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좋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노래 한 곡 듣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여름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한 남량 특집 스케리 라디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까지는 범인을 찾는 이야기였다면 잠시 후에는 이 오싹해진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마음에 드시나요? 좋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마 말티니 블루

0: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 코너, 여름 남량 특집, Scary Radio.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쉽게 설명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은 주변을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 아침방에서 룸메이트와 단둘이 살고 있는 대학생 A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A씨는 혼자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머리에 샴푸칠을 하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A씨는 룸메이트가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줄 알고 눈을 감은 채로 가볍게 말을 건넸습니다.
0: 어, 왔어? 나 수건 좀 하나 갖다 줄래?
1: 잠시 후 누군가 A씨의 손에 마른 수건을 쥐어주었습니다.
0: 고마워.
1: A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샤워를 마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도 다 꺼져 있었고요. 이상하다 싶어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 나 지금 알바 끝났어. 이제 버스 타려고. 한 20분쯤 걸릴걸? 순간 A씨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금 화장실에서 자신에게 수건을 건네준 건 대체 누구였을까요?
0: 스탠바이 큐.
1: 이건 어느 심야 라디오 방송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그날따라 유독 청취자들의 무서운 사연이 많이 도착했죠. DJ는 평소처럼 분위기를 잡으며 무서운 사연을 읽고 있었습니다.
0: 비 오는 날 심야 방송이라니 벌써 오싹한데요?
1: 그런데 사연을 한참 읽어 내려가던 중 유리창 너머로 컨트롤 룸에 있던 담당 PD가 창백해진 얼굴로 미친 듯이 X자를 그리며 손짓을 하더랍니다. 방송을 당장 끊으라는 신호였죠. DJ는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노래를 틀고 마이크를 껐습니다. 마이크에 빨간불이 꺼지자마자 DJ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0: 아니, 흐름 좋았는데 왜 갑자기 끊어요?
1: 그러자 밖에서 뛰어들어온 PD가 덜덜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0: 너 아까부터 대체 누구랑 방송하는 거야? 네가 말할 때마다 마이크 2번에서 어떤 여자가 따라서 웃고 있잖아!
1: 그날 그 부스 안에는 DJ 혼자뿐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심리를 파헤친다. 심리 테스트 무슨 생각해? 자, 이렇게 으시으시한 느낌 새벽님과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새벽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있는 과중에 저번에 사실 심리 테스트보다 좀 더 편하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도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심리 테스트 무슨 생각해? 자, 오늘의 심리 테스트는 또 이제 그 심리 남량 특집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남량 특집답게 좀 비슷한 느낌으로 살짝 네, 약간 매운맛의 마일드 느낌. 네,
1: 진라면, 저 심리 테스트 너무 좋다요.
0: 진순이 맛. 네, 그런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늦은 밤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에는 형체만 있고 얼굴이 없는 무언가가 당신 쪽을 향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까 엘리베이터 나온 것처럼 안에는 형체만 있고 얼굴이 없는 무언가가 당신 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해 갔죠? 네. 첫 번째, 1번 A. 신경 안 쓰고 바로 탄다.
1: 얼굴 없...
0: 2번 지금 완전 쫄았는데요.
1: 네. 네.
0: 2번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본다. 4번 계단으로 뛰어 올라간다. 일단 새벽님은 어떤 거 고르셨나요?
2: 저는
0: 네.
2: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데 좀 더 큰 거에 보자면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본다.
0: 일단은 한번 보고 제가 어떻게 할지
2: 지켜보고
0: 궁금하긴 한 거야 이제.
2: 절대 같이 네. 타거나 계단으로는 못 갈 것 같고요.
0: 네.
2: 그러면 같이 타서 갈 것 같긴 했어요.
0: 좋아요. 네. 엘프님은요?
1: 띵.
3: 4번?
0: 4번. 계단으로 뛰어 올라간다? 무서워서?
3: 네. 나 무서운 것도 싫어해가지고.
0: 얼굴이 없는 무언가가 당신 쪽을 향해 있으니까. 저는 약간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경 안 쓰고 바로 탄다를 선택한 당신. 공포를 무시하려는 강한 배포가 있지만 위험 신호도 함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돌아보지 않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는 생각하지 않는 타입이래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선택한 거죠. 새벽님 한번 읽어주시죠.
2: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위험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진 타입. 혼자서는 불안을 견디기 어렵고
0: 네.
2: 안전을 위해 타인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더 큰 불안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라네요.
0: 그런가? 네, 세 번째는요.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본다. 새벽님이 고른 거죠. 호기심과 네. 경계심이 공존하는 타입. 딱 맞네. 정체를 확인하려는 강인함을 가졌지만 섣부른 호기심이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계단으로 걸어 올라온다. 옐프님이 선택하신 거 한번 네. 읽어주시죠. 대병님.
2: 제가요?
0: 네. 네. 네.
2: 본능적으로 회피를 선택하는 타입. 빠르게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선택지로 이동하는 기지를 발휘하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를 상상하며 더 깊은 공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0: 회피는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좋은 건 아니에요. 더 깊은 공포를. 또 심연이.
3: 나 또 무서운 건 또. 네.
0: 무서운 것도 무서워하는. 그러고 보니까 비가 그쳤어요.
2: 네.
0: 딱. 공포 이런 스페셜 딱 끝나니까. 오늘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남량 특집 알아봤는데요. 오늘 그 새벽님 어떠셨나요?
2: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네. 퀴즈 내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0: 보통 이제 새벽님이 퀴즈 이런 거 되게 내는 거 평소에도 좋아하시거든요. 무서운 거. 바다 거북.
3: 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자꾸 거북. 네? 진짜 거북이 할 때 거북? 바다?
0: 바다 거북. 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3: 네.
0: 오늘 그 옐프님 어떠셨어요? 그 퀴즈도 많이 했고, 그 이상하게 그 저희가 공포 남량 특집 했을 때 이분이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아예 못 들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노렸어. 네, 노렸던 것 같아.
3: 아니
0: 얘기를.
3: 막 커피에다가 네. 막 수박 주스에다가 화장실 급했어요. 거기서 되고 막 그, 무서운 얘기하니까.
0: 사실 공포는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없을 때예요. 특히 그, 그 고속도로에서. 그렇죠?
2: 현실 공포.
0: 아, 그러니까 현실 공포.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새벽님 오늘 방송 잘 재밌게 또 오늘 진행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이제 저희들 또 이런 느낌 또 기대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같겠고요. 그리고 오늘이 점해추 또 새벽님이 금요일 저녁이니까 족발보쌈 세트를 예, 선물로 주신 게 아니고 골라주셨어요.
3: 아 좋겠다.
0: 골랐다고요 그냥.
3: 아 골랐다고요.
0: 네, 아, 또 배고프죠.
2: 살다 먹는 건 아니죠. 네.
3: 아, 골랐...
0: 아까 전에 다이어트 하신다고.
3: 다이어트 네.
0: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2: 아, 네. 프로틴이니까 드셔도 되지 않을까요?
0: 족발.
3: 족발은, 아, 족발은 괜찮지 않나요?
0: 맞지 맞지 맛있겠다.
2: 네 콜라겐과 네. 그렇지.
0: 저는 이거 이 코너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게스트
3: 지금,
0: 때.
3: 지금
0: 침샘이.
3: 네, 예. 족발 얘기 아니라 저는 족 약 그 껍데기 부분을 좋아해가지고.
0: 어. 예. 그래요.
3: 갑자기 또
0: 예, 슬픈 눈 하지 마시고요.
3: 땡기네요.
0: 예. 자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또 새벽님 또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2: 며칠 전에도 나와서 이렇게 라디오를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다른 분들도 그 무서운 이야기나 이런 거 재밌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3: 재밌었습니다.
0: 네 오늘 뭘 재밌었어요? 뭐 듣지도 않고서 아, 공포 라디오.
3: 그 네. 첫 부분은
0: 첫 부분 재밌었죠.
3: 그리고 저 네. 맞추기도 했잖아요.
0: 그러니까 네, 맞추셨기 때문에 네. 네, 또 How by How로 How How.
3: 오늘 네. 짜장면 짜뽕 먹고
0: 짜장면
3: 왔는데.
0: 먹는 소리 한번 그 라이브로 한번 이렇게 그 버추얼로 한번 개인기로 가능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새벽님 새벽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새벽님.
3: 안녕하세요.

0: 고민 상담소 도와주세요.
1: 도와주세요.
0: 자, 첫 번째 고민입니다. 애들 학교 라이드 해준 지 3년째예요. 같은 학교 엄마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 차례가 아닌 날에도 은근히 부탁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1: 꼭 있어요.
0: 딱 잘라 거절하면 애들끼리 어색해질까봐 응 그래 라고 하는데 이제 저만의 시간이 너무 없네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현명한 거절법이 있을까요?
1: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네. 이게 하얀 거짓말을 필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좀 뭔가를 아니, 명분을 네. 만들어가지고 약간
1: 근데
0: 그런 거.
1: 좀 네. 저는 애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주변 얘기들 들어보면은
0: 좋다 되게... 좋다 주변 얘기들.
1: 네,
0: 되게 걔 엄마가 그렇대. 이러면서.
1: 다 똑같아요. 어. 다 힘들어해요.
0: 그
1: 또 안 해주기도 그렇고.
0: 저거를 정확히 여기 제이 파워 제이가 있어가지고 딱 정확히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게. 딱딱딱딱 해서 스케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0: 그런 거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한식파, 아이들은 양식파. 저는 그냥 아무거나 먹고 싶은데 매일 저녁마다 투표를 해요. 결국 제가 결정하면 누군가는 불만을 가져서 요리할 맛이 안 납니다.
1: 아.
0: 그냥 오늘부터 각자 알아서 먹기를 선언할까 고민 중인데 너무 무책임할까요?
1: 그냥 패밀리 미팅 해가지고 좀 이렇게
0: 조율을
1: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어머님이 힘드시지.
0: 그러니까 가족끼리라도 약간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이렇게 이런 불만 이런 것들은 좀 쉐어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1: 서로 대화해서.
0: 맞아요. 저희도 네. 어렸을 때 가족 회의를 매주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게.
1: 좋죠. 네.
0: 오래된 친구인데 요즘 정치나 경제 이슈로 대화하다 보면 자꾸 감정이 상해요. 예전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이제는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씩씩거립니다. 우정을 위해서 그냥 대화를 피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답일까요?
1: 근데 확실히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웬만하면은
0: 그냥 그
1: 얘기 안 하는 네, 탑 얘기
0: 그게 제일
1: 안
0: 좋긴 해요. 네, 근데 그거를 네, 싸우자고 인해서... 그 덤비는 친구들이 있어요.
1: 있어요. 그, 꼭 네. 있어요.
0: 너 왜 그런 생각이 없어? 너 어떻게 생각해?
1: 좀 약간
0: 생각이
1: 존중해주는 친구들하고 네. 뭐 약간 짧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네. 막 되게 막 깊이 막
0: 그러니까
1: 들어가고 약간 네. 되게 퍼스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는 피하는 게 낫죠.
0: 맞습니다. 네. 회사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고 꼼꼼하게 처리한다고 자부했는데 저보다 늦게 들어온 후배가 먼저 승진했습니다. 아이고 배 아파. 그 친구는 사교성이 좋아서 상사들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실력이 전부가 아닌 걸 알면서도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지 회의감이 듭니다. 분명히 낙하산일 거야.
1: 그럴 때는 그냥 제 할 일 열심히만 하고 네. 뭐라고
0: 네
1: 죄송합니다.
0: 치킨 드세요.
1: 네.
0: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자꾸 미국 들어오셔서 살고 싶어 하셔요. 경제적으로는 제가 여유가 없는데 효도하자니 제 가정이 흔들릴 것 같고
1: 힘든데
0: 안 모시자니 죄책감이 너무 큽니다. 다들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요.
1: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0: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이제 자식들 때문에 오시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또 상황이 또 애매하면 또 그럴 수도 있고.
1: 근데 지금 네. 더군다나 지금 요즘 미국도 지금 힘들어서 지금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네. 상황이 좀 좋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1: 막상
0: 게 좋으니까.
1: 오시면 또 네. 불편해하세요. 미국이 심심하시다고. 그러니까 트라이어로 잠깐 이렇게 놀러와 보시는 게 경제 좀 괜찮아지면.
0: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10명 규모의 엄청 작은 교회예요. 청년부도 저 포함 3명. 아 이걸 주변에 말하니 주변에서 다들 다른 교회로 옮기라고 말해요. 정이 들었는데 옮겨야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정이 많네 이분이.
1: 근데요 네. 또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프라이버시가 없어져요.
0: 그럴 수 있어. 아무래도 네.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가지고
1: 크면 클수록 또 말이 많고
0: 어, 딱 중간 정도 아무래도 네, 네. 네. 아무쪼록 좋은 또 그 선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할게요. 사이드 브레이크 안 내려가서 차에 갇혔어요. 어머, 힘센 친구가 도와주러 오고 있어요. 잘 해결되길 바라주세요. 라고 소리님이 아, 어?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내려갈 수가 있나? 신기하네. 아, 고장나셔가지고 어, 어떡하냐. 힘센 친구가 어, 지금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피드백 주시고요. 옛날에 일본 여행할 때 쇼핑하고 식당에 드럼통에 넣어놓고 잃어버린 기억이 생각나네요. 아, 지갑을? 아, 쇼핑한 것들을? 아, 아쉽다. 쇼핑은 숙소 돌아갈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라고 밴쿠버님이. 잠깐 CBS 들어갔다 나오는데 비가 쏟아지네요. 아까 전에 버크 지역에서 10m 앞 차에 뛰어가는 것도 홀딱 젖었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코코몽님이 올려주셨어요. 어, 마지막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냥 옆자리 사람이랑 친해졌는데 이제는 나이 먹고 만나는 사람은 다들 각자의 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예의만 지키고 친구랑 지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깊게 다가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나이 드니까 사람 사귀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아무래도 좀 같은 카테고리 공통 주제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람 사귀기 좀 힘든 요즘 시대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어떠세요? 친구 만나기 쉬워요?
1: 어렵지는 않은데 좀 이제 아무나 믿으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걸로
1: 네. 네.
0: 아무나 믿지 마시고 네. 예. 좋은. 근데 요즘에 앱으로 좀 많이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앱에는 좀 약간 편하게. 근데 저는
1: 저도 옛날 사람들마다
0: 다르긴 한데 또 그게 또 편하다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뭐 모임 이런 거 좀 많이 나가셔가지고 아 좀 힘들어요 사실 처음에 부대끼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아. 것들 아 그런 거 좀 얼굴 철판 까는 용기가 필요한데
1: 제이님이 아이셨나요?
0: 저는 소문자이에요 하이브리드
1: 네
0: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또 라디오 이렇게 마칠 시간이 돼서 우리 또 옐프님 예,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되게 편했잖아요, 그죠?
1: 네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네. 멘붕이 한 10대 번 왔었어요.
0: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좀 편하게 또 네,
1: 많이
0: 하셔가지고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재밌게.
1: 감사합니다.
0: 예, 좋았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진심 어린 예,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 말 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0: 네 짧게 뭐 네. 길게 안 해도 돼요. 뭐 수상 소감 아니잖아요.
1: 청 뭐라고 청취자?
0: 청취자 네.
1: 우리 제리님
0: 네
1: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0: 파이팅이요. 네 알겠습니다.
1: 많이 신청해 주세요.
0: 네 뭘 신청해요? 신청곡
1: 아니
0: 아, 알겠습니다.
1: 그 뭐 신청 그렇게 네. 말하는 거 아닌가요?
0: 어떤 걸요? 노래를 신청해요?
1: 라디오
0: 많이 들어주세요.
1: 사랑해주세요. 네. 아, 네,
0: 네, 이렇게 제가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오늘 네.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내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다고 느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매일 카메라 앵글을 맞추고 뷰파인더나 모니터 속 꽉 차인 프레임 안의 세상에만 집중해 보면은 가끔 눈도 마음도 뻑뻑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SUV 트렁크에 가벼운 짐 하나 툭 던져놓고 탁 트인 도로를 향해 시원하게 운전대를 돌리고 싶어집니다. 여행이라는 게 꼭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비행기를 타야만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들과 차를 타고 훌쩍 떠나는 주말의 짧은 로드트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같은 퇴근길에 늘 가던 길이 아닌 낯선 골목으로 살짝 돌아가 보는 것만으로도 근사한 여행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일상이라는 익숙한 프레임 밖으로 기꺼이 한 걸음 걸어나가려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낯선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굳어있는 우리의 시선도 다시 부드러워지니까요. 오늘 하루 치열하게 여러분만의 프레임 속에서 버텨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고민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주파수 위로 함께한 시간들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여러분의 퇴근길을 책임지고요. 제 시간에 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하루 끝에 익숙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되어드렸던 시간. 여기는 여러분의 밤여행 가이드 K-Play DMB 저는 제이드입니다. 오늘도 잘 놀았습니다. K-라디오 방송국 지금까지 제이든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놀아요. 지금은 K-Play!

0: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8번째 페이지.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그 아주 미세한 차이를 깊이 있게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의약품 살인사건의 저자이자 약학자,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의 백승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입니다.
1: 반갑습니다. 의약품 살인사건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먼저 만나볼 사건은 뉴스 사건 사고 코너에서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좀 익숙한 단어가 된 것 같은데 프로포폴입니다. 프로포폴 관련해서는 정말 뭐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았을 것 같아요.
2: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안 좋은 용도로 쓰는 경우들도 꽤 있어가지고 사건 사례들이 꽤 많이 정리가 돼 있긴 하죠.
1: 예.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뜨릴 수 없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1: 네, 프로포폴은 애초에 어떤 목적으로 개발된 약물이었나요?
2: 마취 목적이었어요. 정맥 마취 목적으로. 그 전에 쓰던 정맥 마취제들이 좀 있긴 했어요.
1: 네.
2: 하지만 그 약물들은 좀 호흡마비도 많이 오고 부작용도 좀 심하고
1: 네.
2: 깨고 나면 기분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네. 더 좋은 약물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영국의 제약회사에서 이런 수요에 맞춰가지고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만들긴 했는데 물에 안 녹아요.
1: 물에 안 녹아.
2: 이게 주사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2: 이게 정맥 마취란 게 3초 안에 잠드는 약인데 프로포폴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먹어서 흡수되고 그러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1: 예, 예.
2: 몇 분 몇 시간 걸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1: 네.
2: 주사로 넣어야 돼요.
1: 네.
2: 주사로 넣으려면은 물은 기름과 안 섞이잖아요.
1: 네.
2: 그죠? 그리고 기름 넣으면은 그 고지혈증처럼 그 혈관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1: 프로포폴은 기름인가요?
2: 프로포폴은 기름입니다.
1: 아, 네.
2: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1: 아, 예.
2: 이 녹지 않는 걸 어떻게 주사를 넣을 수 있을까?
1: 오.
2: 효과는 너무 좋은데.
1: 예.
2: 이걸 몸에 투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1: 네.
2: 이 프로포폴을 적당하게
1: 네.
2: 작은 입자로 분산시키는 기술까지 새로이 개발해요.
1: 아, 네.
2: 새로이 개발했던 좋은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딱 접목을 해가지고
1: 네.
2: 완전하게 녹지는 않지만 완전히 녹으면 투명해지거든요. 근데 완전하게 녹지는 않지만 그래도 혈관에 투여해서 효과를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까지
1: 네.
2: 물질을 적당하게 유화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1: 아.
2: 그래서 이제 우유 색깔이 나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우유 색깔이군요.
2: 네, 그래서 우유 주사라고 부르고
1: 네.
2: 있습니다.
1: 어, 그렇군요. 이게 프로포폴 중독 문제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나요?
2: 프로포폴이 개발된 직후부터입니다.
1: 아,
2: 이게 1980년대 후반에 개발돼서 시판이 되거든요.
1: 예.
2: 1991년부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프로포폴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약물은 절대 중독되지 않을 약물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규제 약물에